0: 남북 간 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공존 체제를 구축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국을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할 단검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킨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자신의 발언 맥락이 와전됐다는 취지로 공개 해명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싱가포르 샹게릴라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회의에서 해당 발언이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묻는 중국 대표단의 질의에 주한미군이 처한 작전 환경을 설명하려던 것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미 육군 전쟁대학 팟캐스트 방송에서 중국이 남중국해 너머로 나아가려는 야심을 가질 때 한국은 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단검이자 고정된 항공모함이고 일본은 방어벽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분야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간 첫 회의가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의 문제도 포함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핵연료 공급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우리 군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2: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이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1: 그러나 후속 논의는 계속해서 미뤄지다가 반년이 지나서야 첫 회의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번 주 서울에서 열리는 첫 회의는 상견례 성격으로 앞으로 회의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논의 대상이 크게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원자력 협력 분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경우 어디서 어떤 규모로 만들지 그리고 핵연료는 어떻게 공급받을지가 관건입니다. 지난해 정상회담 팩트시트에서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최근 기본 계획을 통해 잠수함은 국내에서 건조하고 핵연료 교체 주기도 최대한 길게 잡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3: 첫째, 원자력의 핵연료로 농축도 20% 미만
4: 안규백 저농축
3: 우라늄을 사용하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내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건조하겠습니다.
1: 문제는 핵무기 전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미국 내 시선과 IAEA 등 국제사회를 어떻게 안심시키느냐입니다.
5: This material, which
4: 이 핵물질이 다른 데 전용되지 않고 출항할 때와 똑같이 돌아올 때도 잠수함이나 선박에 그대로 있어야만 합니다. IAEA 사무총장입니다.
5: In the same place where it was.
1: 이와 함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논의 역시 핵 비확산이라는 큰 벽을 넘어야 해서 앞으로의 협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6: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란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종전 협상 결렬 시 공격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현지 시간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를 마친 뒤 현지 미국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을 받은 중동 미군 기지에서 병력을 영구 철수하는 방안이 검토되느냐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며 이란과 종전 협상의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내려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대화하고 있지만 최종 합의는 아직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양해각서에서 핵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가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협상은 전쟁 종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핵 문제는 논의 대상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8: 이 순간까지도 양국 간의 메시지 교환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7: 이란 측 고위 관계자는 알자지라에 정해진 도덕적 기준이 없고 변덕스러우며 요구사항을 끊임없이 바꾸는 상대라면 최종 결정이라는 것은 도출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협상단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 역시 그동안 대화가 아닌 미사일로 양보를 얻어냈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또 보장이나 말이 아닌 행동만 신뢰한다며 미국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과 거짓이 뒤섞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고농축 우라늄 파괴, 통행료 없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양해각서 초안에 없는 내용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이란 동결 자산 해제와 레바논에서의 완전한 휴전은 양해각서에 포함돼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양측의 군사적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게슘섬 인근에서 이란 방공망이 미군 드론을 탐지해 격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군은 별다른 반응을 내지 않았습니다. YTN 김자드입니다.
6: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30일 오만만에서 대이란 해상 봉쇄를 뚫으려던 선박을 무력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SNS를 통해 전날 오만만 국제해역에서 이란으로 향하던 감비아 국적 리안 스타호의 엔진실에 미사일을 발사해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리안 스타호가 미군의 봉쇄 조치를 위반하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를 20차례 이상 보냈지만 이에 불응해 미사일을 발사해 무력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통행료 지불과 상관없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목적으로 이란과 합의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현지 시간 29일 성명에서 미국인은 통행료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이란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통항 서비스 등 모든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이란 정부의 통행료를 지불하는 행위는 물론 이란 정부와 소통을 거쳐 안전보장을 받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는 겁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행 관리를 명분으로 지난 7일 설립한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데 대해 이란의 해협 통제권이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SNS에 올린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해적 행위를 자랑스러워하는 국가에서 받는 제재는 우리의 성과가 긍정적임을 반증하는 징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원활한 선박 통행을 위해 비적대적 선박에 대한 심사와 통행 허가 발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스피가 지난주 8,400대에 안착하면서 이제 9,000대 진입을 향해 시동을 건 모습인데요. 하지만 중동 정세 불안과 신현송 한은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시사 발언, 여기에 젠슨 황의 방한 가능성 등 여러 변수가 놓여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우 기자입니다.
9: 8,400대로 한 주를 마무리한 코스피가 9,000대 진입에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9,000을 마냥 낙관하기에는 변수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선 미국, 이란 간 긴장에 따른 중동의 불확실성입니다. 실제 지난주 8,000을 탈환했던 코스피는 8,400대를 무난히 넘기는 듯 했지만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 소식에 8,000대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을 강력히 시사하면서 관련 여파에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10: 물가를 보나 성장을 보나 환율을 보나 부동산을 보나
11: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10: 명확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앞으로 상승함으로써
9: 다만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고 GDP 성장률의 양호한 흐름 속에 금리가 반복적으로 인상되지 않는 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12: 연달아 뭐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꾸준하게 올렸을 때
11: 염승환 LS증권 애널리스트입니다.
12: 증시에 좀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한두 번 올해 하반기 하는 거는 그렇게 좀 시장에 큰 영향을 저는 좀 주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 여기에 이번 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한국을 찾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CEO의 방한과 기업들과의 협력 논의는 관련 기업에는 호재인 만큼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젠슨 황 CEO와 구광모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가 이번 주도 각종 변수 속에 9,000피를 향한 순항을 이어갈지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한국 자본시장에 거품이 꼈다는 지적에 대해 혁신의 노력을 하지 않을 때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어제 유튜브 채널 3프로TV에서 코스피 8000선이 꺼질 수 있다는 지적에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구조개혁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내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초혁신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인공지능과 그린 대전환 분야에서 인력을 양성하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며 시장에서도 이런 콘텐츠적 노력을 감안해 우리 주식시장을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월드컵 축구대표팀이 잠시 뒤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를 상대로 사전 캠프 첫 평가전을 치릅니다.
0: 월드컵 본선 첫 경기가 1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오늘 보여줄 경기력에 관심이 쏠립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재 기자.
2: 네, 미국 솔트레이크 브리건명대학교의 축구장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대표팀이 그곳에서 고지대 적응 훈련을 하고 있는데 선수들의 전반적인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2: 네, 이곳에 크게 두 차례에 걸쳐서 도착해서 고지대 적응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기압이 낮기 때문에 혈중 산소 포화도가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3-4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국내에서 선발대로 선수들은 열흘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요. 충분히 적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럽파들은 딱 4-5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 막 훈련을 끝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럼 오늘은 체력이 많이 올라온 선수들이 먼저 경기에 나서겠군요.
2: 네, 아직 선발 명단을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는데요. 국내파와 잉글랜드 2부 챔피언십 선수들이 중심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깜짝 발탁이라고 볼 수 있는 강원의 이기혁 선수가 두 번째 A매치에 나서게 되고요. 챔피언십 3인방 배준호와 백승호, 엄지성도 출전 기회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미리 손발에 맞춘 앤스도 왼쪽 윙백으로 새로운 테스트를 받습니다. 부상과 재활로 시간을 보냈던 황인범은 두 달 반 만에 실전에 나서고요. 아직 완벽한 컨디션은 아니지만 손흥민과 조규성도 스트라이커 자리를 나눠서 소화할 예정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3: 뭐 월드컵을 첫 경기를 앞두고 되게 짧은 시간 동안 얼마만큼 많이 이제
4: 손흥민 축구대표팀 손을
3: 맞춰보냐 또 발을 맞춰보냐 또 많이 소통해보면서 사실 눈을 감아도 우리 선수들이 어디 있을지 알아야 되는 그런 디테일적인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준비하면서 맞춰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자, 오늘 경기의 상대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피파랭킹 102위고 또 그렇게 강한 팀도 아니고 월드컵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2: 네, 오늘 경기 간단히 말하면 내용과 결과가 모두 중요합니다. 먼저 고지대 적응을 마쳤다고 하지만 실전에서 선수 개개인의 컨디션을 체크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본선에서 쓸 전술의 움직임도 주의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선발한 선수들이 모두 주전급은 아니지만 좋은 활약을 펼친다면 또 주전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내용만큼 결과도 중요한 게 또 승리를 얻어서 좋은 분위기로 멕시코에 입성해야 기세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홍명보 감독의 각오를 들어보시죠.
5: 월드컵 본선이 코앞에 있고 또 거기에서 선수들의 어떤 컨디션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4: 홍명보 축구대표팀
5: 역시
4: 감독이
5: 팀 분위기에 잠시만.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내용이고 결과고 저희가 지금 있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해서 뭐 모든 것들을 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2: 네, 이곳이 4천석 규모의 작은 대학교 축구장입니다. 솔트레이크의 교민이 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입장권 4천석은 금세 동이 났고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민들이 뜨거운 응원을 펼쳐주고 있고 이 솔트레이크 시민들도 또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대표팀이 유럽에서 2연패를 하고 돌아와서 첫 번째 A매치인데요. 월드컵 본선에서 희망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기분 좋은 승리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0: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크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휴일인 오늘 맑은 하늘 속에 햇볕이 강하게 내릴 쯤에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서울 30도, 대구 32도, 춘천 33도까지 올라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낮에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모자나 양산으로 피부를 잘 보호해 주셔야겠습니다. 도심 서서문 후 경찰청 교차로에서 충정로 방향 고가차도 붕괴 사고 관련으로 아직 진행 방향 전면이 통제 중입니다. 통일로 경찰청 앞에서 염천교와 바위차로가 부분 통제돼 있는데요. 지금 자동차 전용 도로는 동부간선으로 의정부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녹천교에서 창동교 사이 1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뒤에서 오는 차량들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는 모습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가양대교 일대부터 방화대교 사이 속도가 점점 내려가 있는 모습인데요. 반대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 점유하고 시설물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부간선도로는 도심 종암분기점 쪽으로 묵동 나들목에서 월릉분기점 구간 2차로에 고장 차량이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다시 올림픽대로 따라 김포 쪽으로 아직 전반적인 흐름은 좋은 가운데 영동대교부터 성수대교 교치나 한남대교 사이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즐거운 아침,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텐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5월 31일 오늘은요. 바다의 날이자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푸른 바다를 보며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함을 느끼듯이 또 내 몸을 위해서 큰 결심을 하듯이 오늘 하루

만큼은요, 그동안 좀 미뤄두기만 한 좋은 습관, 다짐 있으시다면 다시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상쾌한 주말과 휴일을 책임지는 뉴스앤뮤직, 이 시간 올드팝으로 출발해봅니다. 캔자스의 Dust in the Wind.

5월의 마지막 날, 5월 31일 일요일, 바다의 날, 세계 금연의 날이다 이야기 드렸죠. 연초 계획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금연할 거야라고 다짐을 하셨을 텐데 그중에 실천이 안된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을 계기로 그리고 내일 6월 1일 새로운 한 달의 시작을 계기로 마음을 좀 굳게 다시 먹고 시작을 해보셔도 좋겠어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아, 우리 집 남편이 좀 금연을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이 방송을 전해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남편분들이 마음을 먹고 금연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월 31일 일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음악 그리고 휴일에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 뉴스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거나 듣고 싶은 노래가 떠오르신다면 문자 또는 채팅으로 참여해 주시면 돼요. 문자번호 샵 0945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실시간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Babyface의 Wonderful Tonight.

베이비페이스 원더풀 투나잇, 로비 윌리엄스의 엔젤스 노래 두 곡 차례로 듣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그제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된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최종 사전투표율이 23.51%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의 최종 사전투표율이자 역대 지방선거 최고 사전투표율인 20.62%보다 2.89%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7억 달러를 돌파한 수출이 올해는 9천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수출액은 1년 전보다 40% 넘게 급증한 3,065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 중입니다. 수출 호조에 정부와 연구기관 등도 전망치를 기존 7,400억 달러에서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프리덤 250 콘서트에 참여하기로 했던 가수들이 줄줄이 보이콧에 나섰습니다. 프리덤 250이 비당파적인 아메리카 250 행사에 맞서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행사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가수들이 잇따라 불참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출연하기로 했던 가수들이 줄줄이 보이콧에 나서자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마이크를 잡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드론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음악 두 곡은 가요로 준비했습니다. 유리상자의 웃어요, 일기예보의 좋아좋아. 좋아.

9시 뉴스의 뮤직 유리상자에 웃어요. 일기예보 좋아 좋아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서학개미들이 두 달 연속 미국 주식을 매도했지만 보유액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는 지난 4월 7천억 원 순매도를 기록한 이후 이달에도 1조 4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서학개미들이 보유한 미 주식 보관액은 두 달 전보다 30% 이상 증가한 2,036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배드민턴 여자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 라이벌 천희페이를 제압하고 싱가포르 오픈 결승에 올랐습니다. 안세영은 세계 배드민턴 연맹 월드투어 싱가포르 오픈 준결승에서 천희페이와 1시간 23분의 혈투 끝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안세영은 중국 왕지이를 꺾고 결승에 오른 일본 야마구치와 우승을 놓고 격돌하게 됩니다. 네, 간추린 뉴스 살펴봤습니다. 5월 31일 일요일 함께하고 있는 YTN 라디오 9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실시간 주요 뉴스들 그리고 다양한 음악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7시, 8시, 9시 올드팝, 올드뮤직 그리고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최신 가요까지 다양하게 선곡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뉴스의 뮤직 10시 20분에도 이어집니다. 10시 때는 저희가 최신 가요로 준비했거든요. 이 시간 되게 신나게 즐기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 시간도 함께해 주시면 제가 또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9시 뉴스의 뮤직은 노래 3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토이의 그럴 때마다, 조관우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 그리고 로이킴의 스쳐간다까지 띄워드리고요.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 낮에는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서울 30도, 춘천 33도까지 올라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내륙 곳곳에 오전 농도가 짙어지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과 호흡기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6월의 첫날인 내일도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 화요일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주요 고속도로 나들이 교통량이 점차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각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양재 부근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이제 5km 구간 정체입니다. 방금 전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인천 요금소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처리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일대 잘 살펴서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장수 나들목에서 서운 분기점까지는 이제 5km 구간 정체가 늘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휴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4: 그제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된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최종 사전투표율이 23.51%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의 최종 사전투표율이자 역대 지방선거 최고 사전투표율인 20.62%보다 2.89%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38.95%로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전북 35.05%, 광주가 27.83%, 세종이 27.67% 순이었습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18.65%를 기록한 대구 지역이고 서울은 23.84%로 집계돼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전국 14곳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최종 사전투표율은 24.12%로 집계됐습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 마지막 휴일인 오늘 여야 지도부는 막판 총력전에 나섭니다.
5: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호남과 충청을 돌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서울에서 정권 심판론 띄우기에 집중합니다. 격전지 분위기까지 서울시청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6: 네, 서울시청 특별 스튜디오입니다.
4: 네, 먼저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남에 있죠?
6: 네, 정청래 대표는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일요일인 오늘 전남에서 텃밭 표심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조금 전 장길선 구례군수 후보 지원 유세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옳았다는 것을 이곳 호남에서부터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내란의 잔불까지 완벽하게 제거해야 한다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에 나와도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후 캐스팅보트로 불리는 충청권으로 이동해 중원표심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수도권에 집중합니다.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현안 지원 간담회를 열고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과 예산 지원을 약속할 거로 보입니다. 이어 이천과 여주, 양평, 광주 등 경기 남부권을 돌며 막판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5: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한다고요?
6: 네, 먼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전엔 별도 유세 일정 없이 서울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불거진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지 노출 논란 띄우기에 집중할 거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해프닝이란 민주당 입장에 대해 패색이 짙어진 선거 판세를 뒤흔들려는 대통령발 공개투표 오더이자 최악의 관권선거 퍼포먼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SNS에 이 대통령이 투표관리관을 이리 와보라고 부른 모습을 거만한 태도라고 지적하며 오만에 빠진 정권을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후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서 젊은 층 유동인구가 많은 연남동과 성수동, 강남역 일대를 돌며 집중유세를 벌일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에도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는 별도로 움직이는데요. 대신 송원석 원내대표가 오 후보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부산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박민식 부산 북구갑 후보 지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구 서문시장과 수성모 일대에서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두 전직 대통령 지원이 전통 보수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네, 격전지 선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6: 먼저 서울시장 후보들 숨가쁜 유세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성동구에서 교회 예배 참석으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양천구와 구로구, 강동, 송파, 서초, 서대문구 등 하루 동안 7개 자치구를 누빈 뒤 다시 성수동으로 돌아와 유세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정 후보는 오세훈의 무능한 10년 시정 심판과 안전 문제를 집중 부각할 거로 보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일까지 88시간 무한 유세에 돌입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광진구와 강동구, 송파, 종로, 서대문, 명등포, 서초구 등 서울 동서남북 전역을 관통하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아침 기자간담회에선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유지 등 부동산 이슈를 전면에 띄웠습니다. 또 국무회의에 참석 권한이 있는 서울시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서울시민 5대 명령을 전달하고 관철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경기 평택의 재선구도 막판 열기가 뜨겁습니다. 민주당 김용남 후보는 어제 지도부 지원 사격에 힘입어 72시간 평택 대장정을 내걸고 막판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도 63시간 파란 릴레이 유세 발대식을 열고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서황진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 후보는 가짜 민주당 후보라고 비판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발언에 대한 반박 입장도 밝힙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특별스튜디오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4: 사전투표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투표를 포기하는 건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거라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도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5: 네, 이번엔 투표를 포기하는 건 권력을 남용한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또 글을 올렸죠?
7: 네, 그렇습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을 사흘 앞둔 오늘 새벽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글을 또 올렸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유권자들에게 소중한 한 표 행사를 당부한 건데요. 이 대통령은 우선 민주공화국에서 투표 포기는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해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0: 그리고 권력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출된 공직자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지옥이 될 수도, 천국이 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출된 이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충직한 머슴이 될지,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가 될지는 결국 주권자의 손에 달려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 극복해야 할 구태 기득권자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사전투표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도 SNS를 통해 투표 독려 메시지를 냈습니다. 투표를 포기하는 건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망각하고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유도한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1: 6월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서 유독 눈길이 가는 무소속 후보들이 있습니다.
2: 김관영과 한동훈, 이 두 후보가 주인공인데요. 이들의 당락은 향후 여야 권력 지형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3: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선거 전국이 시작된 이후 전북을 방문할 때마다 호된 민심을 맞닥뜨렸습니다. 이 강세 지역에서 반대 세력을 정면으로 마주친 건데 대립이 지급 영상을 고리로 단칼에 제명한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예상밖 선전과 맞물려 심경은 나날이 복잡해졌습니다. 목이 쉬어라 이원택 후보 지지를 외치고 유권자에겐 큰 절도 올려봤지만 텃밭의 혼전 양상은 계속됐습니다.
4: 당대표인 저도 사실 어머니가 전북
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4: 아들입니다. 소속 후보들을 아끼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익산 출신 한병도 원내대표를 전북 담당으로 정하고 비서실장에겐 김관영 저격수를 맡겨 연일 비판 논평을 쏟아냈지만 김 후보의 상승세를 꺾진 못한 모습입니다.
4: 김관영 후보의 본질은 본인이 금품을
2: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입니다.
3: 되려 김관영 후보는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설까지 언급하며 자신을 반청 구심점으로 내세워 선거전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5: 만약에 무소속 후보가 된다면 이거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고
2: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입니다.
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겐 부산 북갑에서 뛰는 어제의 동지가 가장 큰 눈에 가십니다. 삼자구도 속에 하정우 독주의 흐름을 깬 인물이 손수 제명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였기 때문입니다. 한 후보가 장동혁 지도부를 정조준하며 흐름을 탔다는 게 더 뼈아픈 지점입니다.
6: 박민식 찍으면 예. 장동혁의 당권이 연장되고 보수세가
2: 불가능합니다.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갑 후보입니다.
3: 장동혁 대표는 선거 기간 내내 한 후보는 보수재건의 주체가 아니라 척결 대상이라며 반전을 모색했습니다.
7: 보수를 망가뜨린 사람이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것이 그게 어떻게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7: 그 시민들께 와 닿겠습니까?
3: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박민식 후보 지원에 보태며 한동훈 배신자 프레임을 띄웠는데 이 돌풍을 잠재웠을진 곧 결과로 평가받게 됩니다.
8: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박민식 후보도
2: 박근혜
8: 이 나라를
2: 전 대통령입니다.
8: 잘 지켜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9: 민주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 전북의 패배나 국민의힘이 사활을 걸었던 북갑의 패배나 거대 양당의 뼈아픈 시나리오입니다. 여야 대표의 거취, 즉 당권과도 직결돼 있어 정치권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1: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에선 상부 구조물이 모두 치워졌고 내일부터는 기둥 철거 작업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붕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팀 전원이 출근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송시현 기자.
10: 네,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입니다.
1: 네, 먼저 철거 작업 상황 어떻습니까?
10: 네, 제 뒤로는 회색 기둥 두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고 그 사이로는 열차가 지나갑니다. 기둥이 떠받치고 있던 상부 구조물인 슬라브와 거더가 모두 치워지면서 오늘 새벽 0시부터 모든 열차가 전 구간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철근과 같은 작업 잔해만 쌓여 있고 철거 작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작업 재개를 위해 내일 고용노동부에 추가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남아있는 기둥까지 모두 철거하려면 열흘 정도가 걸릴 전망입니다.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선로 차단 시각, 그러니까 새벽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 3시간 동안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1: 네, 경찰 수사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10: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주말인 오늘도 수사팀 전원이 출근해 붕괴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고 발생 3일 만인 그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시공사, 감리단을 포함한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전격 강제수사에 나선 겁니다. 주말 동안에는 강제수사로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집중하고 관련자 소환 일정도 검토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1: 어제 오후 6시 반쯤 서울 흑석동 아파트 앞 좁은 도로에서 가로 2m, 세로 4.5m 크기의 땅이 아래로 꺼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복구 작업 도중 전선에 불이 붙으면서 신호등이 작동을 멈추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지역 주변에선 빗물관 연결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지난 목요일에도 타이어 크기에 구멍이 생겼다는 내용의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공사업체는 안전에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해 철판을 덮어둔 채 공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는데 이 기간 차량이 계속 꺼진 땅 위를 지나다녔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달 말부터 스토킹 가해자가 근처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단순 거리만 제공됐는데요. 가해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 불안하다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유서연 기자가 앱 시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1: 사건이 발생했다는 붉은 사이렌이 울리고 가해자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이 나타납니다. 전자장치를 찬 성폭력 가해자가 외출 제한을 어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과정을 재현한 겁니다. 365일 24시간 밤낮 없이 근무 중인 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는 이렇게 가해자의 각종 위반 사항에 실시간 대처하고 있습니다. 관리 중인 전자감독 대상자는 살인,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범 등 모두 5,200여 명입니다.
12: 전발지 전자장치 회선 경보가 발생하였습니다. 즉시 출동해서 현장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윤박 배웁니다.
11: 센터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는 상황에도 항상 대비 중입니다. 이제까지는 가해자가 피해자 근처로 접근할 경우 현장 조치하고 피해자에게는 그 접근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문자로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정확한 위치를 알 방법은 없었는데 법적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는 피해자도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를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앱 기능 개발을 마친 상태로 다음 달 24일 관련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피해자가 이 가해자 위치 알림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14: 스토킹 잠정 조치 가해자 실시간 위치를 출동 경찰
13: 법무부 전자감독 과장입니다.
14: 경찰청 연계 시스템 구축도 OMR 완료 예정입니다.
11: 법무부는 앞으로도 좀 더 촘촘한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3: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아하, 잠은 다 잤습니다. 6월 3일 이른 아침부터 저 당대표 장성철이 눈 번쩍 뜨이는 진행으로 선거의 모든 것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1: 저 김준우도 유쾌하고 확실한 평론으로 장성철 소장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들 투표하고 있을 때 저희는 이미 선거 결과까지 완벽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0: 저희 김앤장과 함께 시사평론계의 끝판왕들도 모두 모셨으니까요. 늦지 않게 오픈런 해주세요.
1: 라디오와 유튜브로 만나는 김앤장 크로스 특집 선거방송
0: 6월 3일 오전 7시 우리 조금만 일찍 만나요. 꼭이요.
2: 6월 3일 오전 7시 지방선거 완전 정보
0: 김앤장과 함께 해주실 거죠?
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5월의 끝자락에 기온이 오르면서 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동안의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모자나 양산으로 볕을 잘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10시가 지나면서 주요 고속도로 상행선의 정체가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현재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인천 요금소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부근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경부고속도로 신갈 방향 잠원 나들목에서 반포 나들목 구간 2차로에서 버스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오는 차량들 많이 정체 저행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각별히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 양재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4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날이 좋아서 바깥 활동 많이 하면 얼굴에 절로 미소가 늘 것만 같지만요. 오히려 이 계절에 우울증 발생률도 높고 탈모도 가장 많은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맘때 일교차가 큰데다가 기온이 점점점 더 높아지다 보니 유수분 균형이 깨지면서 두피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건데요. 혹시 남들은 다 즐기는 이 계절 나만 못 즐기는 거 아니야? 하면서 우울이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 음악들 들으시면서 기분 전환 말끔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저는 양수진이고요. 첫 곡 듣겠습니다. BB의 범파.

바밍 타이거 킵 온 폴 블랑코의 썸머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오전 10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경기 부천 오전경찰서는 오늘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60대 남성 A씨는 어제 오후 4시 10분쯤 경기 부천시 오전구청 사전투표소에서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전투표를 마친 뒤에 교육감 선거에는 투표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기표소에 다시 들어가려 했지만 제재를 받아 화가 나 투표용지를 찢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년에 걸친 교섭 끝에 임금 협상을 마친 가운데 반도체 경쟁사인 SK하이닉스도 조만간 임금 협상에 돌입합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2026년 임금 협상에 돌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하이닉스 직원들은 최근 삼성전자가 신설한 최대 5억 원 한도의 주택안정대출 제도와 비슷한 수준의 주택자금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10시 뉴스 앤 뮤직 이어지는 음악도 바로 보내드릴게요. 백예린의 안티프리즈, 검정치마의 1시 5분.

10시 뉴스 앤 뮤직 지금 시각 오전 10시 44분 3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이번 달 새로 유가증권 시장에 등록된 상장지수 펀드 ETF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전체 순자산이 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는 5월 한 달 동안 상장된 ETF 종목은 모두 32개로 기존 최다 기록이었던 지난 2024년 11월에 23개를 뛰어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ETF가 출시 늦가 늘어난 것은 지난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대거 출시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서울 흑석동 아파트 앞에 좁은 도로에서 가로 2m, 세로 4.5m 크기의 땅이 아래로 꺼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복구 작업 도중 전선에 불이 붙으면서 신호등이 작동을 멈추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지역 주변에서는 빗물관 연결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지난 목요일에도 타이어 크기의 구멍이 생겼다는 내용의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뉴스 살펴봤습니다. 10시 뉴스앤뮤직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11시 뉴스앤뮤직으로 먼저 가서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토마토 맛의 콜렉트 콜 게러지, 박문치의 쿨한 42, 카더가든의 로맨틱 선데, 박문치의 쿨한 사이네요. 이렇게 노래 세 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11시 20분에 다시 뵙죠.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주말인 오늘 강한 햇볕에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대구 32도, 춘천 33도까지 올라 더위의 기세가 한층 강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고 곳곳으로 오존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과 호흡기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6월의 첫날인 내일도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전 11시가 가까이 되면서 주요 간선도로와 주요 고속도로의 정체가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현재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길게 밀리는 가운데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대 사고 여파로 정체가 더 가중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부근 각별히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부터 한강대교, 서강대교 지나서 양화대교 사이가 정체에 저행되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 묵동 나들목에서 하원골 램프를 지나 종암 분기점 일대까지도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장수부터 중동 나들목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6.3 지방선거 최종 사전투표율이 23.51%를 기록했습니다.
2: 이틀 만에 유권자 1천만 명이 넘게 투표한 건데요. 역대 지방선거 사전투표율로는 최고치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 서울 역삼동 사전투표소에 유권자들이 몰렸습니다. 주말이지만 내 손으로 우리 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마음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러 나온 겁니다.
4: 투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어서 특별한 각오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될 걸 하고.
5: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를 봤고요. 주거, 주택 이런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3: 이번 선거 사전투표에는 전국에서 유권자 1천만여 명이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23.51%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최종 사전투표율이자 역대 지방선거 최고 사전투표율인 20.62%보다 2.89%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투표율은 전국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남이 38.95%로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전북과 광주, 세종 순입니다. 대구 투표율은 18.6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서울은 전국 평균을 웃돌아 23.84%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14곳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최종 사전투표율은 24.12%로 집계됐습니다.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을이 42.59%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곳은 대구 달성으로 17.56%를 기록했습니다.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북갑은 25.57%, 경기 평택을은 18.39%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6월 3일 단 하루뿐.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만큼 본 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서 투표 포기는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해 나의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을 사흘 앞둔 오늘 새벽 SNS에 투표에 적극 참여해 권력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달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사전투표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는 SNS를 통해 투표를 포기하는

0: 건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국민의힘은 투표 포기는 권력을 남용한 이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이재명 대통령 SNS 메시지를 겨냥해 자아 비판을 참 잘도 썼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에 글을 올려 면죄부 받겠다고 사법질서, 헌정질서 다 망가뜨리고 급기야 재판 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이는 이 대통령이야말로 사익을 위해 가장 큰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장본인이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선출된 공직자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지옥도 천국도 될 수 있다는 말에 대해서도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삼고 지옥을 만들고 집값과 전월세를 폭등시켜 부동산 지옥을 만든 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0: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변수를 짚어보는 지방선거 방정식 지식입니다. 계엄과 탄핵 그리고 정권 교체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뉴 이재명이라는 그룹이 생겨났습니다.
1: 단순히 말하자면 새로 유입된 대통령 지지층인데요. 지난 두 차례 대선과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뉴 이재명이 어떤 그룹인지 살펴봤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2: 대통령 지지율 고공 행진 속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은 유이재명이란 단어로 시끌시끌했습니다.
3: 노무현을 죽인 사람은 누구냐? 경자 정치,
4: 노무현
3: 문재인
4: 명지대
3: 이런 기호를 호출하는
5: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A는 줄어들고요. B하고 C가 커져요. 이 A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코어 지지층이에요.
2: 유이재명은 후보 이재명은 지지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이재명은 지지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친중 좌파 이미지에 비호감도가 높았습니다. 보수 유권자 10명 중 8명이 이재명을 막기 위해 투표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뒤 이념보다 성과를 강조하면서 계엄과 탄핵으로 갈 곳 없어진 중도 보수를 포섭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유 이재명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로 나선 두 차례 대선 결과에서 힌트를 찾아봤습니다. 2022년과 2025년, 3년 사이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을 추렸습니다. 1위는 우리나라 평균 주택가격 6위인 서울 잠실 2동으로 주민 전체가 두 대형 아파트 단지에 삽니다. 2위 경남 양산 물금읍은 물금 신도시가 있는 우리나라 읍면동 인구 밀도 최상위 지역입니다. 이 밖에도 인천 송도동과 김포 고촌읍처럼 그 지역 부동산 가격을 주도하는 동네가 목록을 형성하는데 대부분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가 모여 사는 곳입니다. 부동산 계급 투표 성향을 가장 강하게 보였던 2022년 대선 때 국민의힘을 지지하다가 비상계엄 사태로 돌아선 중도보수가 이 지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이번 선거, 유 이재명을 가늠할 지역은 평택 을 제보거리입니다. 대표적인 유이재명, 김용남 후보와 민주당 전통 지지층의 상징적 인물인 조국 후보, 중도 보수 유이동 후보가 모두 출사표를 던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는 고덕동은 유이재명이 많은 지역이면서도 지난 총선에서 조국 혁신당 득표율이 평택에서 가장 높았던 지역 중 하나입니다. 2년 전 총선 비례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비슷한 지지를, 조국 혁신당에도 전국 평균을 약간 웃도는 지지를 보여줬던 평택을, 유이재명 그룹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양극화된 정치 지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역사관과 안보라는 자기 진영의 전통 가치를 꺼내들었습니다.
1: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는 거지만 중도층의 반발도 살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 득실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6: 지방선거를 보름쯤 앞두고 터진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민주당은 공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란 세력의 그릇된 인식을 보여주는 작태다. 격한 감정을 숨기지 않으며 선거 국면 한가운데로 역사관 논쟁을 가져왔습니다.
7: 역사의식의 부재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세력에게는 6월 3일날 엄중한 심판을 해주시리라.
6: 이재명 대통령까지 참전해 스타벅스를 질타하자 역사관 재정립은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제1선거 캠페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여권은 역사 바로잡기라고 표정 관리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86세대가 주축인 지지층을 최대로 결집하는 속내도 일부 인정했습니다.
8: 국민의힘이 일베 사이트와 사실상 일체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6: 국민의힘은 보수 진영의 전통적인 의제, 안보 이슈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북한 여자축구단 공동 응원을 부각하며 대한민국에서 북한 접대하냐, 날선 언어로 북풍을 유도했습니다.
9: 이재명은 안보도 자존심도 다 내팽개쳤습니다.
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9: 짝사랑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6: 정부 여당이 앞장선 스타벅스 불매운동에도 자유라는 보수의 뿌리로 응수했는데 지지층 동요를 차단하고 나아가 중도 표심까지 품겠다는 전략을 읽힙니다.
4: 집단 린치하듯이 이렇게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은
1: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4: 의심하는 거죠.
6: 두 진영이 역사관과 안보라는 고유 정체성을 꺼내든 건 지방선거에 대한 중도층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단 흐름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외연 확장보다는 지지층의 결집이 효과적 선거 전략이라고 본 거지만 반대 사례도 존재합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 직후 열린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북풍에 반발한 중도층이 뭉쳐 민주당의 승리를 만들어낸 게 대표적입니다. 이념을 주축해 둔 지지층 결집이 필승 전략이라고까지 볼 수 없다는 거지만 어쨌든 양당 모두 양날의 검을 뽑았습니다. 전략이 통했을지 득실은 성적표로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결국 역대 최다인 8명의 후보가 경쟁하게 됐습니다. 각 진영별로 후보 단일화 과정이 있었지만 불복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고소전까지 벌이는 등 선거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10: 이번 서울 교육감 선거에는 역대 가장 많은 8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진보 진영 후보가 3, 보수 진영이 4, 그리고 중도 후보 1명입니다. 진영별로 경선이 있었지만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모두 단일화에 실패했고 고소까지 오가는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정근식 후보가 현직 프리미엄을 1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11: 서울 교육을 실제로 운영해본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1: 정근식
11: 이미 서울 교육을 책임져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울 교육에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10: 보수 진영은 동성애 교육 이슈에 함몰됐습니다. 조전혁 후보가 현수막에 동성애 교육 반대 구호를 내걸면서 공방이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12: 굳이 일반 학생들한테까지 그걸 날 것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느냐.
1: 조전혁 서울
12: 정치 이념하고도 굉장히 그 밀접하게 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10: 보수 진영 안에서도 일부 세력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입니다. 대부분 후보들이 교권 보호와 AI 교육, 사교육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재원 마련 방안 등은 없어 보입니다. 서울 교육감 선거는 지난 2024년 보궐선거 때 투표율이 23.5%에 그쳤습니다. 올해도 여론조사마다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상황인데 정당 공천이 불가능한 교육감 선거엔 후보도 정책도 아닌 색깔만 남은 모양새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0: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오늘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60대 남성 A씨는 어제 오후 4시 10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청 사전투표소에서 교육감 선거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전투표를 마친 뒤 교육감 선거에는 투표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기표소에 다시 들어가려 했지만 제지를 받아 화가 나서 투표용지를 찢었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직장 동료와 심한 언쟁을 벌인 직후 뇌출혈로 숨진 공장장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과거 뇌혈관 질환 등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0: 연력이 없고 동료와 언쟁을 벌인 직후에 쓰러진 점을 고려하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세월호와 이태원,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적인 게시글 수천 건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5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5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세월호는 대국민 사기, 여객기 사고는 시체파리한 사기극이라는 취지의 허위글 3천여 건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유가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회적 참사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허위 게시글을 올리고 유가족을 비방한 피의자가 구속된 사례는 경찰청 2차 가해 범죄 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훌륭한 합의를 계속 추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협상이 결렬되면 전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란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상은 생산적이었고 이란은 미국의 요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며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훌륭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2: 그들은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훌륭한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고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1: 하지만 협상이
2: 역사적인
1: 결렬된다면
2: 방식으로 끝까지
1: 전쟁이
2: 추진해 나갈
1: 재개될
2: 것입니다.
1: 거라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3: And we are prepared. We're postured even
2: stronger today than we were
3: on day one.
2: 만일 필요하다면 첫날보다 훨씬 더 강력한 태세로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중동 미군기지에서의 병력 철수 여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란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는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호르무즈는 통행료 없는 자유로운 해협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통행료 지불 여부와 관계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기 위해 이란과 협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보류한 가운데 이란은 농축 우라늄을 국외로 반출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중단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기싸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5: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8: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9: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5월의 끝자락에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계절이

구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30도, 춘천 33도까지 올라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점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낮 동안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모자나 양산으로 볕을 잘 차단해 주셔야겠습니다. 도심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충정로 방향 고가차도 사고 붕괴의 여파 때문에 진행방향 전면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통일로 따라 경찰청 앞에서 염천교와 바비차로가 부분 통제되어 있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강대로 서울역에서 서울역 광장 사이 차간격이 점점 좁혀지는 모습입니다. 교차하는 퇴계로 따라 회원 사거리에서 서울역 쪽으로도 이제 제속도를 밑돌며 이동합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1차선에서 발생한 승용차 관련 사고는 처리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뉴스와 음악 전해드리는 YTN 라디오 주말 음악 감상 프로그램 오전 11시 문 열겠습니다. 11시 뉴스 앤 뮤직 저는 양수진입니다. 기분 좋은 휴일 아침 이 청량함을 더해줄 팝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음악 감상하시면서요. 신청곡 있으시다면 문자와 채팅으로 참여해주세요. 참여 방법 잠시 후에 알려드립니다. 먼저 첫 곡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시작해볼게요. 벤슨 분의 Mr. Electric Blue.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것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YTN 라디오 11시 뉴스 앤 뮤직 벤슨 분의 음악으로 시작했습니다. Mr. Electric Blue 첫 곡이었어요. 뉴스 앤 뮤직은요.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주중 공휴일 매 시각 20분 시작하는 생방송 음악 감상 프로그램입니다. 시대별, 장르별 다양한 노래들과 함께 중간중간 휴일에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 뉴스 전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생동감이 느껴지는 이 계절 생생하게 방송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문자와 앱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번 문자 메시지 번호 오물정 0945번 이쪽으로 신청곡 사연 보내주시면 준비해 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의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더불어서 예, 지방선거와 관련한 사전투표율 정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뉴스들 계속 매시간마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6월 3일 지방선거 D-Day 날 YTN 라디오에서도 특집방송 준비했습니다. 무려 180분 특집방송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6.3 지방선거 D-Day 완전정복 김앤장의 예측 2016 6월 3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오전 대표 시사 프로그램 장성철의 뉴스명당의 장성철 진행자 그리고 오후 대표 시사 프로그램 뉴스 정면 승부의 김준우 진행자가 출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 선거에 대한 자세한 판세와 예측들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날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악 두 곡 준비됐어요. 노래 두 곡 듣고 실시간 간추린 뉴스도 살펴봅니다. 리조의 Don't Make Me Love You, 혼내 이즈비즈의 Someone That Loves You.

정상화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소문 고가 사고 복구를 모두 마치고 오늘부터 전 열차가 정상 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에 출시된 SK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7종 상승률이 사흘 동안 최대 28%에 달하며 다른 상장지수 펀드 수익률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자료를 보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국내 ETF 상품 8개 가운데 7개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분담금 미납과 지급 지연으로 유엔이 오는 8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0일 유엔 총회 행정예산위원회 재정 보고를 보면 미국과 중국의 자금 보류와 지연으로 인해 유엔의 현금 사정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사무국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현재 유엔의 현금 잔고가 8월 중순까지만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새벽까지 드라마 몰아보고 일요일 아침이라 늦잠 자고 있었는데 전화 벨소리에 깼습니다. 조카가 금방 갈 테니까 딱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라고 물었더니 아 지난주 고양이 카페 간다고 했잖아. 라고 했대요. 귀여운데 기억력 참 좋은 우리 초딩 조카. 고양이 밥 주고 올게요. 8616님. 그럼요. 아이들의 기억력은 진짜 정확해요.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많이 하는 말 중에 이제 하나가 그래? 저는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 내가 언제? 약간 이런 말 되게 많이 하는데 특히 주말에 뭐 하기로 했던 그 약속은 애들이 절대 잊지 않습니다. 아 조카가 고양이 카페 가기로 했으니까 빨리 이제 준비하고 있어라. 통보를 했군요. 얼른 준비하셔야겠는데요. 가서 또 귀여운 조카와 귀여운 고양이들과 함께 즐거운 주말 오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두 곡 준비됐습니다. 11시 뉴스의 뮤직 음악도 이어가 볼게요. 샘 오크의 Made for More, 톰 미쉬의 Lost in Paris. 1, 2, 3, 4, check it out.

11시 뉴스앤뮤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뉴스 살펴봅니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은 현지 시간으로 30일 성명을 내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운영권에 대한 미국의 간섭은 앞으로 엄격한 군사적 보복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상 공용 무선 통신으로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흩어져 있는 선박들에 이란의 허가가 있어야 통항이 가능하다고 거듭 전하면서 이같이 경고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봉쇄 중이며 이곳의 통항은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의 허가가 있어야만 할 수 있고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통해서만 이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30일 오만만에서 대이란 해상 봉쇄를 뚫으려던 선박을 무력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SNS를 통해 전날 오만만 국제해역에서 이란으로 향하던 감비아 국적의 MV 리아스타호의 엔진실에 미사일을 발사해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리아스타호가 미군의 봉쇄 조치를 위반하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를 20차례 이상 보냈지만 이에 불응해 미사일을 발사해 무력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햇빛 장난 아니에요. 바깥은 완전 광파 오분기입니다 하셨어요. 날이 많이 덥죠. 서울 기준으로 29도 넘었습니다. 30도 거의 가까워지고 있으니까요. 낮더위 정말 조심히 잘 대비를 하셔야겠고요. 5551번님 금토일 너무 바쁩니다 하시면서 쉬는 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정들 쭉 보내주셨는데 보기만 해도 좀 빡빡하네요. 그래도 바쁜 일정들 사이사이에 음악 들으시면서 좀 여유를 마음으로나마 느끼실 수 있는 휴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시 뉴스앤뮤직 노래 3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함자의 Sunday Morning 그리고 프랩의 One Day in the Sun, 뮤직 소울 차일드의 Just Friend까지 3곡 띄워드립니다. 이어지는 오후 12시 20분에는요. 트로트와 성인가요 듣는 뉴스앤트로트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YTN 라디오와 함께해주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3: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2: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은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훈련해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광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 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회에서 1등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3: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 계절이 여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30도, 대구 32도, 춘천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고 오존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과 호흡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의 첫날인 내일도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모레 화요일 제주도

0: 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고속도로는 상행선의 정체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양재 부근에서 반포나들목까지 5km 구간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구리에서 판교 방향 중동 부근부터 송내 나들목까지 2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방향 장수 나들목에서 중동 나들목 사이도 이제 4km 구간 정체가 이어집니다. 한편 내부 순환은 성수 분기점 쪽으로 홍은 램프에서 정릉 터널 입구까지 차 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4: 6.3 전국 동시지방선거 본투표를 사흘 앞둔 마지막 주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전남과 충청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 도심에서 유세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마감한 사전투표율은 23.5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 SNS에 투표 포기는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며 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이틀 연속 투표 독려에 나선 건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특정 정치 세력을 겨냥하며 선거 중립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반발했습니다.
4: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 전담 수사팀이 휴일에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상판이 무너진 뒤 남아있던 구조물도 치워졌고 내일부터는 기둥 철거 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5: 이른 낮 더위가 밤까지 이어지면서 어젯밤 강릉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첫 열대야는 6월 18일이었는데 이보다 19일 빠른 기록입니다.
4: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답보 상태에 놓인 가운데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으로 향하던 오만 선박 한 척을 무력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며 군사 보복을 경고하고 나서 해협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휴일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4: 6.3 지방선거 최종 사전투표율이 23.51%를 기록했습니다.
5: 이틀 만에 유권자 1,000만 명이 넘게 투표한 건데 역대 지방선거 사전투표율로는 최고치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 서울 역삼동 사전투표소에 유권자들이 몰렸습니다. 주말이지만 내 손으로 우리 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마음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러 나온 겁니다.
7: 투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어서 특별한 각오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될 걸 하고.
8: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를 봤고요. 주거, 주택 이런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6: 이번 선거 사전투표에는 전국에서 유권자 1,000만여 명이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23.51%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최종 사전투표율이자 역대 지방선거 최고 사전투표율인 20.62%보다 2.89%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투표율은 전국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남이 38.95%로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전북과 광주, 세종 순입니다. 대구 투표율은 18.6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서울은 전국 평균을 웃돌아 23.84%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14곳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최종 사전투표율은 24.12%로 집계됐습니다.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을이 42.59%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곳은 대구 달성으로 17.56%를 기록했습니다.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북갑은 25.

0: 0.57%, 경기 평택을은 18.39%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6월 3일 단 하루뿐. 높은 사전 투표율을 기록한 만큼 본 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 6.3 지방선거 전 마지막 휴일인 오늘 최대 격전지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들은 막판 유세전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각 후보의 유세 현장에 YTN 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1: 네, 먼저 정원호 후보 유세 현장부터 찾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현장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3: 네, 저는 지금 서울 목동 파리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조금 전 이곳에서 도보 유세에 나섰는데요. 유세차에 따로 오르지 않고 공원을 걸어 다니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 후보가 떠난 뒤에도 파란 옷을 입은 지지자들은 정원호 이름을 연호하고 있고, 일부 동네 주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유세 현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아침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성동구에 무학교회를 찾아 일요 예배에 참석하며 하루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곳 공원에서 일정을 마친 뒤엔 구로구 고척돔을 찾는 야구팬 등 시민들을 향해 지지를 표시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서울 동쪽 끝 강동구를 찾아 우체국과 전통시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갑니다. 이어 유동인구가 많은 석촌호수와 잠수교, 신촌역을 차례로 돌며 나들이객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정 후보는 서울시민의 생활 곳곳을 훑은 뒤 다시 성수동으로 돌아와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일정은 성동구청장 출신이라는 기반을 강조하면서도 휴일 인파 속에서 접촉면을 넓히려는 행보로 풀이되는데요. 정 후보는 오늘 유세에서 오세훈 후보의 무능과 무책임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의 실력 교체를 완성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선거까지 남은 사흘도 서울 전역을 계속 누비며 부동층 설득과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이어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 현장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울 전역에서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쏟고 있는데요. 권준수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4: 네, 저는 지금 강동구 암사역 유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오전 11시부터 암사 종합시장을 돌면서 상인,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고요. 조금 전까지는 뒤에 보이는 유세차에 올라서 지지층 결집과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주말을 맞아 장을 보러 온 시민들이 몰리면서 이곳 열기 정말 뜨거웠습니다. 오 후보는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서울시장의 안정적인 연속성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사전투표가 마무리되고 본투표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한 표라도 더 끌어오기 위한 오 후보의 일정도 그야말로 강행군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장특공제 유지 등을 담은 서울시민 5대 명령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이슈를 다시 전면에 내세웠고요. 특히 자신을 국무회의의 시민의 대표자로 보내달라며 현장의 무거운 민심을 국무회의장에서 대신 쏟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정비사업장 대표자들의 지지선언 행사에 참석해 재건축, 재개발 민심을 집중 공략했고, 광진구 아차산 등산로를 찾아 휴일 나들이객들과 만난 뒤 이곳 강동구로 이동했습니다. 오늘 오후 일정도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강동구 유세를 마친 뒤 송파구 잠실 야구장을 찾아선 야구 팬들을 만날 예정이고, 한강을 건너 용산 신흥시장과 종로 동묘 벼룩시장 등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저녁엔 영등포 타임스퀘어와 서초 반포 한강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돌면서 부동층 공략에 총력을 쏟겠다는 전략입니다.
1: 네, 서울시장 후보 유세 현장 생생한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현장의 표정우 권준수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어제 투표 포기는 그들을 편드는 거라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투표를 포기하는 건 권력을 남용한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2: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걷어찼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이 SNS에 또 글을 올렸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을 사흘 앞둔 오늘 새벽,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유권자들에게 소중한 한표 행사를 당부한 건데요. 이 대통령은 우선 민주공화국에서 투표 포기는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해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란 사실

0: 사실 그리고 권력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출된 공직자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지옥이 될 수도 천국이 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선출된 이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충직한 머슴이 될지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가 될지는 결국 주권자의 손에 달려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 극복해야 할 구태 기득권자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 이 대통령이 그들이 누군지 특정해서 거론하지는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발끈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SNS 글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걷어찼다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투표를 포기하면 재판 취소라는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기 범죄를 지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워 악법을 마음껏 통과시켰다고 지적하며 여당이야말로 구태 기득권의 표본이라는 비판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사전투표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도 SNS를 통해 투표 동료 메시지를 냈습니다. 투표를 포기하는 건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유도하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했다고 반발했는데 오늘은 비판 수위를 더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지론입니다.
1: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사전투표 도중에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기표한 투표지 공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167조 등을 근거로 이 대통령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김창모 서울시 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연이어 고발했습니다. 서민위는 이 대통령 경거 망동이 사회 혼란을 양상할 우려가 있다면서 엄격한 잣대에 따른 일벌 100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오늘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60대 남성 A씨는 어제 오후 4시 10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청 사전투표소에서 교육감 선거투표 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전투표를 마친 뒤에 교육감 선거에는 투표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기표소에 다시 들어가려고 했지만 제지를 받아서 화가 나서 투표용지를 찢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에선 상판이 무너진 뒤 남아있던 구조물도 치워졌고 내일부터는 기둥 철거 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전담수사팀은 휴일에도 전원 출근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수영 기자.
2: 네, 서울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입니다.
1: 네, 지금 송 기자 뒤에 뭐 구조물들이 보이는데 어떤 거죠?
2: 네, 제 뒤에 있는 회색 콘크리트 구조물은 서서문 고가차도를 받치는 기둥 역할을 하는 교각입니다. 이 기둥이 받치고 있던 상판 일부가 쏟아지면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 지금은 상부 구조물이 모두 치워지고 이렇게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기둥 사이로 열차가 지나갈 때마다 신호음이 울리고 정지를 알리는 빨간색 전광판에 불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모든 열차가 이곳 사고 현장을 포함한 전 구간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시는 앞서 조건부로 승인받았던 철거 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작업 재개를 위해 내일 고용노동부에 추가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남아있는 기둥까지 모두 철거하려면 열흘 정도가 걸릴 전망입니다.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선로 차단 시각, 그러니까 새벽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 3시간 동안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1: 경찰 수사 상황도 짚어주시죠.
2: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지난 26일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직후 5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고 발생 사흘 만인 그제에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시공사, 감리단을 포함한 7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전격 강제수사에 나선 겁니다. 휴일인 오늘도 담당 계장을 포함한 수사팀 전원이 출근해 붕괴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강제 수사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동시에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일정도 검토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훌라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특집 선거방송 김앤장의 예측 2026기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7: 아하, 잠은 다 잤습니다. 6월 3일 이른 아침부터 저 당대표 장성철이 눈 번쩍 뜨이는 진행으로 선거의 모든 것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8: 저 김준우도 유쾌하고 확실한 평론으로 장성철 소장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들 투표하고 있을 때 저희는 이미 선거 결과까지 완벽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7: 저희 김앤장과 함께 시사평론계의 끝판왕들도 모두 모셨으니까요. 늦지 않게 오픈런 해주세요.
8: 라디오와 유튜브로 만나는 김앤장 크로스 특집 선거방송
7: 6월 3일 오전 7시 우리 조금만 일찍 만나요. 꼭이요.
6: 6월 3일 오전 7시 지방선거 완전 정보
7: 김앤장과 함께 해주실 거죠?
9: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날씨는 맑지만 강한 햇볕과 함께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 강한 일사 때문에 오전 생성도 활발한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가급적 낮 시간대 실내 활동을 계획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에는 전국 하늘의 구름만 다소 지나고 여름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은 30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따라 양평 가는 길 감곡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요. 여주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주분기점을 통과할 때는 막히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차량이 늘면서 밀리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정체 구간은 없고요. 목포 쪽으로는 멀리 영광 부근에 고장난 화물차 있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강 강변북로 일산이나 구리 쪽 오가는데 아직은 수월합니다. 다만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 시설물 보수작업하고 있어서 여기를 지나는 차량들은 자주 서행하고요. 같이 가는 올림픽대로는 공항 가는 길,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반대쪽으로는 동작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 외곽에서 종암동 쪽으로 묵동에서 월릉분기점까지 가다서다 하면서 여기는 한 6분 정도 소요되고요. 교차하는 동부간선도로 오늘 의정부 쪽으로 녹천교에서 상계교까지 속도 줄입니다. 반대 성수 쪽 가는 길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분당 수서간 도시 고속화도로도 아직까지는 양방향 원활한 진행 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94.5MHz YTN 라디오 12시 뉴스 앤트로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수박이 생각나는 바다가 생각나는 그 계절이 왔습니다. 바로 여름이죠. 이번 여름은 한 걸음 일찍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더위도 길게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런 흐름에 맞춰서 올여름 전국 해수욕장이 예년보다 문을 빨리 엽니다. 부산은 해운대 송정해수욕장을 6월 26일에, 인천은 을왕리해수욕장을 6월 20일에 연다고 하는데요. 내일부터가 6월이죠. 여름 휴가 계획 한번 세워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트로트 듣는 정호의 뉴스 앤 트롯 첫 곡입니다. 나훈아의 노래예요. 기장갈매기.

0: 헬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6: 트로트 듣는 종호의 뉴스 앤 트롯 첫 곡으로 나훈아의 기장갈매기 듣고 오셨습니다. 갈매기 끼룩끼룩 소리 또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들으니까 아 바다가 좀 보고 싶어지네요. 그런데 여름에 산도 괜찮습니다. 숲이 또 시원하잖아요. 바다도 좋고 산도 좋은데 무엇보다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어디든 좋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저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부탁드리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두 곡 띄워드릴게요. 임영웅의 사랑녀, 그리고 강문경의 아버지의 강.

이명웅의 사랑녀, 강문경의 아버지의 강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32분 40초 지나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YTN 라디오 12시 뉴스 앤 트롯,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순위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지난 29일 삼성전기는 전 거래일 대비 15% 오른 212만 7천 원을 기록하며 시가총액 158조 원으로 현대차를 제치고 시총순위 4위에 올랐습니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지난 29일 기준 각각 1853조 원과 1662조 원을 기록해 한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로 범국민적 불매운동이 일어나 기업과 주주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경영진의 무능에 국민자산 손실로 직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버스와 택시, 화물차와 같은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건수가 늘어나자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내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사업용 자동차 교통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CYW3751번 쓰시는 분께서 뉴스앤트롯 반갑습니다. 5월의 끝자락 오늘도 신나게 트롯으로 시작해요. 저는 열심히 근무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일단 근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러게요. 오늘이 5월의 끝자락, 5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입니다. 여러분은 5월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저는 5월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정말 금방금방 가네요. 다가오는 6월은 지나간 5월보다 더 재밌길 바라면서 두 곡 마저 띄워드릴게요. 서른도의 보랏빛 엽서 그리고 추가열의 여수행 두 곡입니다.

서른도의 보랏빛 엽서, 그리고 추가열의 여수행,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42분 43초 지나고 있고요. YTN 라디오 12시 뉴스 앤 트롯 드론 소식 전해드릴게요.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사전투표 도중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기표한 투표지 공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167조 등을 근거로 이 대통령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오늘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60대 남성 A씨는 어제 오후 4시 10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청 사전투표소에서 교육감 선거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서울 흑성동 아파트 앞 좁은 도로에서 가로 2m, 세로 4.5m 크기의 땅이 아래로 꺼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

친 사람은 없었지만 복구 작업 도중 전선에 불이 붙으면서 신호등이 작동을 멈추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지역 주변에선 빗물관 연결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지난 목요일에도 타이어 크기에 구멍이 생겼다는 내용의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파란수국님께서 강연구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막 퇴근했어요. 햇볕이 이글거리고 그늘로 들어서면 시원하고 올여름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맞아요, 맞아요. 뉴스 앤 트롯이 있지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파란수국님, 뭘 좀 아시는군요. 여름 이 무더위를 함께 이겨내는 방법은 뉴스 앤 트롯과 뉴스 앤 트롯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죠. 7635번님께서 5월 31일 일요일 트로트 가수 노래 너무 좋아요. 날씨가 화창하네요. YTN 화이팅입니다. 왕의 청자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네, 그런 YTN 뉴스 FM 함께 주시죠. 9080번님께서 밖을 내다보니 햇볕을 보기만 해도 여름 느낌이 나네요. 양산 선글라스는 필수입니다. 남성분들 시선 염려 말고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남성분들이 양산을 좀 잘 쓰지 않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 써야 됩니다. 뭐 사실 뭐 부끄러운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니고 기능적으로도 너무나 훌륭하고 햇볕 뭐 덜 쬐는 게 피부도 안 타고 건강에도 좋으니까요. 피부 관리, 더위 관리, 더위 먹지 않도록 양산, 뭐 남녀 이런 거 상관없이 남녀노소 사용하는 게 좋다. 이 말씀 꼭 전해드립니다. 12시 뉴스 앤 트롯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1시 20분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9080번님의 신청곡 조명섭의 달빛 연가 그리고 김의영의 내 인생의 박수 이상번의 꽃나비 사랑 이렇게 세 곡 띄워드립니다. 강연구였습니다. 1시 20분에 만나요.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3: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i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달력은 아직 5월 안에 있지만 계절의 시계는 벌써 한여름 한복판에서 햇살을 있는 그대로 다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는 맑지만 강한 햇볕과 함께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 강한 일사 때문에 오전 생성도 활발한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가급적 낮 시간대 실내 활동을 계획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30도, 대전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따라 양양 갔다 서울 오는 길 조양에서 남춘천까지 조금 전부터 차가 몰리기 시작하면서 밀리기 시작하고요. 서해안 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오는 길 함평 천지휴게소 부근에 승용차 단독 사고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대명터널 부근에도 고장차 한 대 서 있습니다. 서울로 들어가는 길 일찍에서 금천까지 차량이 많은 상황이고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는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도리분기점 부근에 고장차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양방향 수월한데 강릉간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 마지막 주일인 오늘 여야 지도부는 막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호남과 충청을 잇따라 찾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서울에서 정권 심판론을 외쳤습니다. 격전지 분위기까지 서울시청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3: 네, 서울시청 특별 스튜디오입니다.
1: 네, 먼저 민주당 정청래 대표 지금은 충남에서 유세를 이어가고 있죠?
3: 네, 정청래 대표는 캐스팅보트로 불리는 충청권으로 이동해 중원표심 공약에 나섰습니다. 조금 전 문정우 충남 금산군수 후보 지원 유세에 이어 충북 영동과 보은에서 후보 선거운동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오전 장길선 전남 구례군수 후보 지원 유세에선 민주당이 호남에게 진 빚이 많다며 부모 같은 호남에 효도하는 심정으로 정치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전북지사와 마찬가지로 구례 역시 무소속 정현택 후보와 접전 양상인 만큼 지지층에 한 번 더 호소한 거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선거판에 뛰어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동시에 저격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4: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0: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4: 내일 안에 잔불까지 완벽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이명박근혜 이번에 선거에 나와도 별 소용이 없더라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3: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기 안성과 이천, 여주, 양평, 광주 등 경기 남부권을 돌며 막판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지를 노출했다며 공세를 펴는 데 대해 선관위에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도 계속 억지 공세를 펴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2: 네, 민주당은 이 같은 반박에도 국민의힘은 공세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요?
3: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투표지 노출은 내가 찍은 후보에 투표하라든 사실상의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한다면 최우선 과제는 이 대통령 공소 취소가 될 거라고 쏘아붙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5: 이재명과 민주당이
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5: 지방정부까지 장악한다면 가장 먼저 이재명 재판 취소부터 밀어붙일 것입니다. 자신의 공소장을 보란 듯이 자기 손으로 찢을 것입니다.
3: 장동혁 대표는 오후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서 젊은 층 유동인구가 많은 연남동과 성수동, 강남역 일대를 돌며 투표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는 별도로 움직이는 대신 송원석 원내대표가 오 후보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부산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박민식 부산 북구감 후보 지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구 서문시장과 수성모 일대에서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지원하며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섭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해양수산부를 해체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백지화시켰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산의 미래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을 두고도 민주당은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과 이재명 정부 국정

0: 뒷받침 의지라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폭정을 막으려는 민심의 엄중한 경고라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놨습니다.
1: 네, 그러면 격전지 선거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0: 네, 먼저 서울시장 후보들 숨가쁜 유세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동구에서 일정을 시작한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오늘 양천과 구로, 강동, 송파 등 7개 자치구를 누빈 뒤 다시 성수동에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정 후보 캠프는 오세훈 후보를 검증된 모범 운전자에 비유한 캠프 측 입장에 시민을 불안에 떨게 한 난폭 운전자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가 우세로 나오며 승세가 굳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서울시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명백한 심판이라고 자평했습니다. 88시간 무한유세에 돌입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오늘 광진구와 송파, 종로, 영등포 등 서울 동서남북 전역을 관통하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아침 기자간담회에선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유지 등 부동산 이슈를 전면에 띄웠습니다. 또 국무회의에 참석 권한이 있는 서울시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서울시민 5대 명령을 전달하고 관철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경기 평택의 국회의원 재선거에선 조국은 가짜 민주당 후보라고 말한 어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 발언을 두고 조국혁신당의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이혜민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분열의 시한폭탄인 김용남 리스크를 선거 이후까지 짊어질 거냐고 따졌고 조국 후보 역시 자기 정치에만 골몰하는 모습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몸을 던질 후보는 자신이라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는 SNS에 부하 직원을 구둣발로 걷어차고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이 있는 후보와 입시 비리로 감옥에 갔다 온 후보가 평택의 대표가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특별스튜디오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1: 6월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서 유독 눈길이 가는 무소속 후보들이 있습니다.
2: 김관영과 한동훈 두 후보가 주인공인데요. 이들의 당락은 향후 여야 권력 지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선거 전국이 시작된 이후 전북을 방문할 때마다 호된 민심을 맞닥뜨렸습니다. 이 강세 지역에서 반대 세력을 정면으로 마주친 건데 대리비지급 영상을 고리로 단칼에 제명한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예상밖 선전과 맞물려 심경은 나날이 복잡해졌습니다. 목이 쉬어라 이원택 후보 지지를 외치고 유권자에겐 큰 절도 올려봤지만 텃밭의 혼전 양상은 계속됐습니다.
4: 당 대표인
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4: 어머니가 전북 완주 출신인 전북의 아들입니다. 소속 후보들을 아끼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익산 출신 한병도 원내대표를 전북 담당으로 정하고 비서실장에겐 김관영 저격수를 맡겨 연일 비판 논평을 쏟아냈지만 김 후보의 상승세를 꺾진 못한 모습입니다.
4: 김관영 후보의 본질은 본인이
5: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입니다.
4: 살포한 행위 때문입니다.
3: 되려 김관영 후보는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설까지 언급하며 이 자신을 반청 구심점으로 내세워 선거전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6: 만약에 무소속
5: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입니다.
6: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고 정치적 책임 져야지 맞다고.
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겐 부산 북갑에서 뛰는 어제의 동지가 가장 큰 눈에 가십니다. 삼자구도 속에 하정우 독주의 흐름을 깬 인물이 손수 제명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였기 때문입니다. 한 후보가 장동혁 지도부를 정조준하며 흐름을 탔다는 게 더 뼈아픈 지점입니다.
5: 박민식 지금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갑 후보입니다.
7: 연장되고 보수 재건이 불가능해진다.
3: 장동혁 대표는 선거 기간 내내 한 후보는 보수 재건의 주체가 아니라 척결 대상이라며 반전을 모색했습니다.
8: 보수를 망가뜨린 사람이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것이 그게 어떻게 그 시민들께 와 닿겠습니까?
3: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박민식 후보 지원에 보태며 한동훈 배신자 프레임을 띄웠는데 이 돌풍을 잠재웠을진 곧 결과로 평가받게 됩니다.
9: 봉사할 기회를
5: 박근혜
9: 주신다면 박민식 후보도 이 나라를 잘 지켜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10: 민주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 전북의 패배나 국민의힘이 사활을 걸었던 북갑의 패배

0: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변수를 짚어보는 지방선거 방정식 지식입니다. 개헌과 탄핵 그리고 정권 교체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는 뉴 이재명이라는 그룹이 생겨났는데요.
1: 단순히 말하자면 새로 유입된 대통령의 지지층인데 지난 두 차례 대선과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이 뉴 이재명이 어떤 그룹인지 살펴봤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2: 대통령 지지율 고공 행진 속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은 유이재명이란 단어로 시끌시끌했습니다.
3: 노무현을 죽인 사람은 누구냐? 경자 정치, 노무현 문재인
4: 한동균 명지대 개건 교수입니다.
5: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A는 줄어들고요. B하고 C가 커져요. 이 A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코어 지지층입니다.
2: 유이재명은 후보 이재명은 지지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이재명은 지지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친중 좌파 이미지에 비호감도가 높았습니다. 보수 유권자 10명 중 8명이 이재명을 막기 위해 투표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뒤 이념보다 성과를 강조하면서 계엄과 탄핵으로 갈 곳 없어진 중도 보수를 포섭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유 이재명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로 나선 두 차례 대선 결과에서 힌트를 찾아봤습니다. 2022년과 2025년, 3년 사이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을 추렸습니다. 1위는 우리나라 평균 주택가격 6위인 서울 잠실 2동으로 주민 전체가 두 대형 아파트 단지에 삽니다. 2위 경남 양산 물금읍은 물금 신도시가 있는 우리나라 읍면동 인구 밀도 최상위 지역입니다. 이 밖에도 인천 송도동과 김포 고촌읍처럼 그 지역 부동산 가격을 주도하는 동네가 목록을 형성하는데 대부분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가 모여 사는 곳입니다. 부동산 계급 투표 성향을 가장 강하게 보였던 2022년 대선 때 국민의힘을 지지하다가 비상계엄 사태로 돌아선 중도 보수가 이 지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이번 선거, 유 이재명을 가늠할 지역은 평택 을 제보거리입니다. 대표적인 유 이재명, 김용남 후보와 민주당 전통 지지층의 상징적 인물인 조국 후보, 중도 보수 유이동 후보가 모두 출사표를 던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는 고덕동은 유이재명이 많은 지역이면서도 지난 총선에서 조국 혁신당 득표율이 평택에서 가장 높았던 지역 중 하나입니다. 2년 전 총선 비례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비슷한 지지를, 조국 혁신당에도 전국 평균을 약간 웃도는 지지를 보여줬던 평택을, 유이재명 그룹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0: PT 에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훌륭한 합의를 계속 추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협상이 결렬되면 전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6: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란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상은 생산적이었고 이란은 미국의 요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며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훌륭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7: 그들은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훌륭한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역사적인 방식으로 끝까지 추진해나갈 인내심 갖고 있습니다.
6: 하지만 협상이 결렬된다면 전쟁이 재개될 거라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7: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일 필요하면 첫날보다 훨씬 더 강력한 태세로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6: 중동 미군 기지에서의 병력 철수 여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란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는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호르무즈는 통행료 없는 자유로운 해협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통행료 지불 여부와 관계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기 위해 이란과 협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

0: 과정을 보류한 가운데 이란은 농축 우라늄을 국외로 반출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중단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기싸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30일 오만만에서 대이란 해상 봉쇄를 뚫으려던 선박을 무력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SNS를 통해 전날 오만만 국제해역에서 이란으로 향하던 감비아 국적 MV 리안스타호의 엔진실에 미사일을 발사해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리안스타호가 미군의 봉쇄 조치를 위반하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를 20차례 이상 보냈지만 이에 불응해 미사일을 발사해 무력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군은 현지 시간 30일 성명을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운영권에 대한 미국의 간섭은 앞으로 엄격한 군사적인 보복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상 공용 무선 통신으로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흩어져 있는 선박들에 이란의 허가가 있어야 통항이 가능하다고 거듭 전하면서 이같이 경고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봉쇄 중이며 이곳의 통항은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의 허가가 있어야만 할 수 있고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통해서만 이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를 위해 한시적인 통행료 징수는 협상할 수 있다는 카타르 측의 언급이 나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3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안 안보회의에 참석 중인 셰이크 사우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부총리는 다른 걸프 국가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영구적인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는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이 통행료를 기뢰 제거에 쓰겠다거나 한시적으로 통행료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특정 기관에 대해서는 협상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7: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8: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에 495만 대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0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는 45만 대가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방향으로는 오후 5시와 6시 사이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특히 서해안 고속도로가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정체는 오후 7시와 8시 사이에 해소될 전망입니다. 한 한편 서울 시내는 오늘 오후 2시에 파고더타워 2개 차로에서 집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집회 후에는 3시에 행진으로 이어집니다. 파고더타워에서 우성아파트,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파고더타워로 다시 2개 차로를 이용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오늘 강남역 주변 오후 2, 3시에 출발하시는 분들, 이 주변 가실 분들은 미리 차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변북도 일산 쪽으로 서강대교와 양화대교 사이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현재 사고 처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반대쪽으로는 여의도권 일부 구간 통과할 때 주춤합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종암동 쪽으로 묵동에서 월릉분기점까지 반대쪽으로는 종암에서 하월곡, 묵동에서 신내까지 속도 줄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94.5MHz YTN 라디오 오후 1시 뉴스 앤 트롯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은 뭐니 뭐니 해도 수박이죠. 여러분은 맛있는 수박 고르는 방법 아십니까? 저는 잘 알지도 모르면서 괜히 수박을 좀 통통 이렇게 두드려보곤 하는데 맛있는 수박을 고르는 몇 가지 꿀팁 아닌 꿀팁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줄무늬가 진하고 선명한 수박이 맛있고요. 또 수박 꼭지가 돼지꼬리처럼 동그랗게 말려있는 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 이 수박 아랫부분을 배꼽이라고 하죠. 이 배꼽이 작은 수박일수록 당도가 높은 수박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방법으로 맛있는 수박을 고르셨다면 YTN 라디오 강현구 아나운서 덕분에 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로트 듣는 오후 1시에 뉴스 앤 트롯 첫 곡이에요. 총대관의 덕분에.

0: 헬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1: 트로트 듣는 오후 1시에 뉴스 앤 트롯 첫 곡으로 송대관의 덕분에 듣고 오셨습니다. 3019번님께서 강 아나운서님 어머나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앞으로 또 주말 응원해볼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저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마구마구 던져주세요.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곡 연달아 띄워드릴게요. 박구윤의 별과 당신, 그리고 박지현의 우연히, 이렇게 두 곡 띄워드립니다.

박구윤의 별과 당신, 그리고 박지현의 우현이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현재 시간 1시 31분 55초 지나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YTN 라디오 오후 1시 뉴스 앤 트롯,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서 투표 포기는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해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을 사흘 앞둔 오늘 새벽 SNS에 투표에 적극 참여해 권력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달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선출된 이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충직한 머슴이 될지,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가 될지는 주권자의 손에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 포기는 권력을 남용한 이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이재명 대통령 SNS 메시지를 겨냥해 자아 비판을 참 잘도 썼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에 글을 올려 면죄부를 받겠다고 사법질서, 헌정질서를 다 망가뜨리고 급기야 재판 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이는 이 대통령이어야말로 사익을 위해 가장 큰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장본인이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선출된 공직자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지옥도 천국도 될 수 있다는 말에 대해서도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삼고지옥을 만들고 집값과 전월세를 폭등시켜 부동산 지옥을 만든 게 바로 이 대통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오늘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60대 남성 A씨는 어제 오후 4시 10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청 사전투표소에서 교육감 선거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전투표를 마친 뒤 교육감 선거에는 투표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고 포근하고 조금 과하면은 좀 더운 그런 날씨가 펼쳐지고 있는데 문자 정말 감사합니다. 파란수국님께서 오뎅하고 떡볶이로 점심 먹고 시원한 참외 먹으면서 2부도 함께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5월의 마지막 날 화이팅 하세요. 찬란한 6월이 기다립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노래 듣고 오시죠. 하추나와 하유나의 엄마와 딸, 양지원의 미움인지 그리움인지, 그리고 전유진의 서울가 살자 이렇게 세곡 함께 띄워드립니다.

파춘화와 하윤아의 엄마와 딸, 양지원의 미움인지 그리움인지, 전유진의 서울과 살자 이렇게 세 곡 듣고 오셨고요. YTN 라디오 오후 1시 뉴스 앤 트롯 들어온 소식 전해드릴게요.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압수물 분석을 이어가며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휴일인 오늘도 수사팀 전원이 출근한 가운데 그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시공사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진행하며 공사 관계자들 소환 일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5일 만에 열차 운행은 정상화됐지만 잔해 철거 작업은 아직 남았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서울 흑석동 아파트 앞 좁은 도로에서 가로 2m, 세로 4.5m 크기의 땅이 아래로 꺼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복구 작업 도중 전선에 불이 붙으면서 신호등이 작동을 멈추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와 동작구청은 현장에서 안전검사를 진행한 뒤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금전 편취에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직접 유인한 피해자의 수와 액수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여성인 척을 해서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들에게 호감을 쌓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2050번님께서 하늘은 너무나도 맑고 눈부시게 푸르네요. 그동안 너무나 힘든 일로 방콕했었는데 모처럼 오늘은 외출했는데 눈부시도록 맑은 날씨에 눈물이 핑 도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힘든 일이 있으셨군요. 어떤 일인지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여름이고 조만간 장마가 시작되죠. 저는 장마와 장마 사이 그 기간에 짧은 기간에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마치 구름과 구름 사이에 삐져나온 한 줄기 빛을 본 그런 느낌인데 내일 날씨가 어떨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는 뜨고요. 내일은 오고요. 비는 언젠가는 그칩니다. 눈부시도록 맑은 오늘 날씨처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2시 20분으로 먼저 가서 2시 뉴스 앤 뮤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후 1시 뉴스 앤 트롯 끝곡이에요. 대성의 한도초가, 박서진의 진아야, 그리고 김성원의 인생, 이렇게 세 곡 보내드립니다. 강연구였어요. 2시 20분에 만나요.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YTN 라디오 특집 선거방송 김앤장의 예측 2026기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 아하, 잠은 다 잤습니다. 6월 3일 이른 아침부터 저 당대표 장성철이 눈 번쩍 뜨이는 진행으로 선거의 모든 것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3: 저 김준우도 유쾌하고 확실한 평론으로 장성철 소장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들 투표하고 있을 때 저희는 이미 선거 결과까지 완벽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2: 저희 김앤장과 함께 시사평론계의 끝판왕들도 모두 모셨으니까요. 늦지 않게 오픈런 해주세요.
3: 라디오와 유튜브로 만나는 김앤장 크로스 특집 선거방송
2: 6월 3일 오전 7시 우리 조금만 일찍 만나요. 꼭이요.
1: 6월 3일 오전 7시 지방선거 완전 정보
4: 김앤장과 함께 해주실 거죠?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SFM 기후 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 낮 동안 많이 덥습니다. 햇볕이 무척 강하고 자외선도 강한데요. 지난밤 강릉에는 올해철 엿대야 열대야도 나타났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이 30도, 광주 32도까지 오릅니다. 지방선거 본투표가 이루어지는 수요일에는 전국에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서울 기온 오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 위로 돌발 구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 먼저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반포대교 북단 부근 1차로에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전복 사고입니다. 이 전복 사고 규모가 좀 커서 이 관련 차량만 8대 정도가 서 있습니다. 반포대교 북단 지나실 때는 좀 더 주의하셔야겠고요. 여기는 속도도 같이 많이 처져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 들어가는 길 현재 동호대교 부근으로도 교통량이 많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한강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도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역시 한강대교와 여의 상류 부근 5차로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

0: 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 YTN 24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를 사흘 앞둔 오늘 여야 지도부는 막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호남과 충청을 잇따라 찾아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서울에서 정권 심판론을 외쳤습니다. 격전지 분위기까지 서울시청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4: 네, 서울시청 특별 스튜디오입니다.
3: 네, 먼저 민주당 정청래 대표 지금은 충남에서 유세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4: 네, 정청래 대표는 캐스팅보트로 불리는 이 충청권으로 이동해 중원표심 공약에 나섰습니다. 문정우 충남 금산군수 후보 지원 유세에 이어 충북 영동과 보은에서 후보 선거운동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오전 장길선 전남 구례군수 후보 지원 유세에선 민주당이 호남에게 진 빚이 많다며 부모 같은 호남에 효도하는 심정으로 정치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전북지사와 마찬가지로 구례 역시 무소속 후보와 접전 양상인 만큼 지지층에 호소한 거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선거판에 뛰어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동시에 저격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5: 이번 지방선거를 정청래
6: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5: 내란의 잔불까지 완벽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이명박근혜 이번에 선거에 나와도 별 소용이 없더라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4: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기 안성과 이천, 여주 등 경기 남부권을 돌며 막판 지지를 호소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지를 노출했다고 공세를 펴는 데 대해 선관위에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계속 억지 공세를 펴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3: 이런 민주당의 반박에도 국민의힘이 공세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요?
4: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투표지 노출은 내가 찍은 후보를 뽑으라는 사실상 불법 선거 운동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한다면 최우선 과제는 이 대통령 공소 취소가 될 거라고 쏘아붙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7: 이재명과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이겨
6: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7: 지방정부까지 장악한다면 가장 먼저 이재명 재판 취소부터 밀어붙일 것입니다. 자신의 공소장을 보란듯이 자기 손으로 찢을 것입니다.
4: 장동혁 대표는 오후 젊은 층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연남동과 성수동, 강남역 일대에서 유권자들과 만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는 별도로 움직이는 건데 대신 송원석 원내대표가 오 후보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부산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박민식 부산 북구갑 후보 지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구 서문시장과 수성모 일대에서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지원하며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섭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해양수산부를 해체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백지화시켰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산의 미래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을 두고도 민주당은 내란 세력 심판과 이재명 정부 국정 뒷받침 의지라고, 국민의힘은 정부 폭정을 막으려는 민심의 엄중한 경고라고 제각각 해석하며 본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3: 양당 서울시장 후보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숨가쁜 유세전을 이어가고 있죠.
4: 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오늘 정치적 고향 성동구를 시작으로 양천, 구로, 송파 등 7개 자치구를 쉼없이 누빕니다. 조금 전 구로 고척 스카이돔을 찾아선 오세훈 후보가 주택 36만 호 공급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서울 주거난의 원인은 오 후보에게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삼성역 GTX 철근 누락을 두고도 오 후보가 시장일 때마다 대형 사고가 터진다면서 안전불감증 시작을 바꾸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 후보 캠프 측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가 우세로 나오며 승세가 굳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중도층 지지가 뚜렷하다고 자평했습니다. 88시간 무한 유세에 돌입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광진구와 송파구, 종로, 영등포 등 서울 동서남북 전역을 관통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침 기자간담회에선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유지 등 부동산 이슈를 전면에 띄웠습니다. 또 국무회의에 참석 권한이 있는 서울시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서울시민 5대 명령을 전달하고 관철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5파 전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도 후보들 간 혈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지도부를 겨냥해 단단한 민주개혁 진영을 만드는 대신 자기 정치에만 골몰하는 모습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자신을 던질 후보는 본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용남 후보는 조국은 가짜 민주당 마케팅을 멈추고 본인 당 이름과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는 SNS에 부하 직원을 구두발로 걷어차고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이 있는 후보와 입시 비리로 감옥에 갔다 온 후보가 평택의 대표가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특별스튜디오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3: 어제 투표 포기는 그들을 편드는 거라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권력을 남용한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본인이 압도적 여당을 거느린 악성 지배자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린 거죠?
6: 네, 그렇습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을 사흘 앞둔 오늘 새벽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글을 또 올렸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유권자들에게 소중한 한 표 행사를 당부한 건데요. 이 대통령은 우선 민주공화국에서 투표 포기는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 그리고 권력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출된 공직자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지옥이 될 수도, 천국이 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선출된 이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충직한 머슴이 될지,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가 될지는 결국 주권자의 손에 달려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 극복해야 할 구태 기득권자라고 지적했습니다.
3: 네, 이 대통령이 그래서 이 그들이 누군지 특정을 해서 거론하진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발끈했다고요?
6: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SNS 글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악성 지배자는 바로 압도적 여당까지 거느린 이 대통령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를 포기하면 재판 취소라는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이 대통령에게 자기 범죄를 지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의석수를 앞세워 악법을 마음껏 통과시켰다고 비판하며 구태 기득권의 표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 때 도장이 잘 안 찍힌다며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를 잠시 나온 걸 두고도 자신이 찍은 후보를 찍으라는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대통령이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걷어찼다는 건데 여당은 반박했습니다. 계엄이라는 최악의 헌정 누린으로 정권의 문을 닫았던 세력이 누구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은 권력 남용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또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라며 선거를 대하는 국민의힘의 삐딱한 시선은 탄식을 자아내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른바 기표소 논란을 두고도 선관위에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도 국민의힘이 억지 공세를 계속 펴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앞서 어제도 SNS를 통해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거라며 투표를 독려했는데요.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유도한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했다고 반발했는데 오늘은 정치권의 공방이 더 뜨거워진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3: 6월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서 유독 눈길이 가는 무소속 후보들이 있습니다. 김관영과 한동훈 이 두 후보가 주인공인데요. 이들의 당락은 향후 여야 권력 지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0: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선거 전국이 시작된 이후 전북을 방문할 때마다 호된 민심을 맞닥뜨렸습니다. 이 강세 지역에서 반대 세력을 정면으로 마주친 건데 대리비 지급 영상을 고리로 단칼에 제명한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예상박 선전과 맞물려 심경은 나날이 복잡해졌습니다. 목이 쉬어라 이원택 후보 지지를 외치고 유권자에겐 큰 절도 올려봤지만 텃밭의 혼전 양상은 계속됐습니다.
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2: 어머니가 전북 완주 출신인 전북의 아들입니다. 소속 후보들을 아끼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익산 출신 한병도 원내대표를 전북 담당으로 정하고 비서실장에겐 김관영 저격수를 맡겨 연일 비판 논평을 쏟아냈지만 김 후보의 상승세를 꺾진 못한 모습입니다.
1: 김관영 후보의 박민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입니다.
2: 금품을 현금을 살포한 행위 때문입니다.
0: 되려 김관영 후보는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설까지 언급하며 이 자신을 반청 구심점으로 내세워 선거전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3: 저 만약에 무소속 후보가 된다면 이거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고 정치적 책임 져야지 맞다고.
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겐 부산 북갑에서 뛰는 어제의 동지가 가장 큰 눈에 가십니다. 삼자구도 속에 하정우 독주의 흐름을 깬 인물이 손수 제명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였기 때문입니다. 한 후보가 장동혁 지도부를 정조준하며 흐름을 탔다는 게 더 뼈아픈 지점입니다.
4: 박민식 찍으면 예. 장동혁의 당권이 부산 연장되고 무소속 보수세가 불가능해진다.
0: 장동혁 대표는 선거 기간 내내 한 후보는 보수 재건의 주체가 아니라 척결 대상이라며 반전을 모색했습니다.
5: 보수를 망가뜨린 사람이 장동혁,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것이 그게 어떻게 그 시민들께 와 닿겠습니까?
0: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박민식 후보 지원에 보태며 한동훈 배신자 프레임을 띄웠는데 이 돌풍을 잠재웠을진 곧 결과로 평가받게 됩니다.
6: 봉사할 기회를 박근혜 주신다면 박민식 후보도 이 나라를 잘 지켜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0: 민주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 전북의 패배나 국민의힘이 사활을 걸었던 북갑의 패배나 거대 양당의 뼈아픈 시나리오입니다. 여야 대표의 거취, 즉 당권과도 직결돼 있어 정치권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7: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훌륭한 합의를 계속 추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협상이 결렬되면 전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8: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란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상은 생산적이었고 이란은 미국의 요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며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훌륭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9: 그들은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훌륭한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진해 나갈 인내심을 갖고 있습니다.
8: 하지만 협상이 결렬된다면 전쟁이 재개될 거라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9: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첫날보다 훨씬 더 강력한 태세로 대처할 준비가 완료돼 있습니다.
8: 중동 미군 기지에서의 병력 철수 여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란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는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호르무즈는 통행료 없는 자유로운 해협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통행료 지불 여부와 관계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기 위해 이란과 협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보류한 가운데 이란은 농축 우라늄을 국외로 반출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중단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기싸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7: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 초안에 대한 최종 승인을 미룬 가운데 초안에 담긴 합의 조건을 강화한 수정안을 다시 이란 측에 보냈다고 뉴욕타임스가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자금 동결 해제 조치가 포함된 잠정 합의안에 우려를 표해왔다고 당국자들은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의 제안에 답변하는데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뒤 여섯 번째 우리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우리 선박 한 척이 홍해를 안전하게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은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뒤 홍해를 거쳐 우리나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3: 성원 에드피아.
5: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6: 합성 목재 예스팀바.
5: 경동산업 주식회사.
7: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8: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7: 건강해.
8: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8: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9: 건강기능식품.
1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3: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14: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있고요. 강릉과 포항은 34도까지 치솟으며 폭염급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지방선거 본투표가 이뤄지는 수요일에는 전국에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서울 기온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따라 성산대교 가는 길 6.45km 나와서 8.25km 가는 곳 2차로에 고장차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파고다 공원 앞에서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집회 후에는 행진도 있을 예정인데요. 파고다 타워에서 우성 아파트,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다시 파고다 타워 쪽으로 2개 차로를 이용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이 부근으로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들어가는 길 반포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1차로상에 도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관련 차량들이 많이 1차로에 세워져 있고요. 이 주변을 지나는 차량들도 서행 운전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따라 일산 들어가는 길은 청담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히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마포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94.5MHz YTN 라디오 오후 2시 뉴스 앤 뮤직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우입니다. 최신 가요 듣는 2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뭐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결성된 여자 아이돌 그룹이죠. IUI가 9년 만에 재결합했습니다. 데뷔 10주년 앨범으로 돌아온 건데 IUI가 결성됐을 때 저는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IUI가 다시 돌아왔다고 하니까 되게 반갑기도 하고 고등학생 때 그 시절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며 큰 인기를 끌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대중 곁을 떠난 가수를 슈가맨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슈가맨의 복귀에 열광하는 이유는 어쩌면 그때 그 시절에 대한 향수에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2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이에요. IUI의 갑자기.

0: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1: 요리는 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0: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4: 최신 가요 듣는 2시 뉴스 앤 뮤직 첫 곡 IOI의 갑자기 이 곡으로 출발했습니다. 과거 활동했던 가수가 오랜만에 신곡으로 돌아오면 되게 반갑더라고요. 예전 그때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반갑기도 하고 또 예전과는 또 새로운 모습이 또 다른 매력으로 또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듣고 싶은 최신 노래는요. 문자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부탁드리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신 가요 두 곡 연달아 띄워드릴게요. 키키의 뽀뽀 그리고 빌리의 워크.
5: It's your boys.

0: more better work.
1: 킬키의 뽀뽀 그리고 빌리의 Work 이렇게 두 곡 연달아 듣고 오셨고요. 현재 시간 2시 32분 27초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YTN 라디오 오후 2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은 투표를 포기한 대가는 최악의 저질에 지배당하는 거다라는 이재명 대통령 SNS 글에 대해 자아 비판이라며 6월 3일 반드시 투표장으로 나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총선과 대선 정체 무관심한 대가로 최악의 저질 이재명과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다며 이미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만한 정권이 지방정부마저 장악하면 이 대통령은 가장 먼저 본인의 공소장부터 보란듯 찍고 연임과 장기 독재의 길로 나갈 거라며 커피 한잔 내 맘대로 마시기 힘든 나라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틀 연속 호남 지원 유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호남은 민주당의 부모 같다며 효도 정치를 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전남 구례에서 항상 민주주의와 민주당을 지켜준 호남에게 감사하다며 이 대통령을 밀어주고 싶고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 미우나 고우나 심정으로 기호 1번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최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지원 유세를 겨냥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싸잡아 감옥 3인방이라고 표현하며 과거 퇴행적 행태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내란의 잔부를 완벽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후 여섯 번째 우리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우리 선박 한 척이 홍해를 안전하게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은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뒤 홍해를 거쳐 우리나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세 곡 연달아 띄워드릴게요. 플레이브의 본 세비지.

클레이브의 Bon Savage, F.I.의 Haze, 그리고 아이브의 Rebel Hearts 이렇게 세 곡 듣고 오셨습니다. 현재 시간 2시 43분 40초 지나고 있고요. YTN 라디오 오후 2시 뉴스 앤 뮤직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순위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지난 29일 삼성전기는 전 거래일 대비 15% 오른 212만 7천 원을 기록하며 시가총액 158조 원으로 현대차를 제치고 시총순위 4위에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3위부터 5위를 차지하고 있는 SK스케어와 삼성전기, 현대차 세 종목의 시가총액은 140조 원에서 160조 원 사이에 몰려있어 쉽게 순위가 바뀔 수 있을 전망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년에 걸친 교섭 끝에 임금 협상을 마친 가운데 반도체 경쟁사인 SK하이닉스도 조만간 임금 협상에 돌입합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2026년 임금 협상에 돌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하이닉스 직원들은 최근 삼성전자가 신설한 최대 5억 원 한도의 주택안정대출 제도와 비슷한 수준의 주택자금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유족회 등 단체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행사 역사 폄훼 논란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적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지난 29일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67.5%를 소유한 이마트 2대 주주인 국민연금에 공문을 보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2시 뉴스 앤 뮤직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3시 20분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2시 뉴스 앤 뮤직 끝곡 띄워드립니다. 세 곡인데요. 에스파의 WDA,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그리고 데이식스 이븐 오브 데이의 뚫고 지나가요. 이렇게 세 곡 띄워드릴게요. 강현구였습니다. 3시 20분에 만나요. It is what it is, devil like OG, she's a whole different animal. Got the beast on leash to the net, none tease, she's a whole different animal. Body on the hit, to take a jump and all, but the white trying to gli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scratch,

0: 교통안전 1분 턱.
1: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의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전은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오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보오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오리.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엄마 회사 같이 갈래?
4: 엄마
5: 민준아
6: 유정아
7: 필요할 때 확장 돌봄.
8: 아,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5: 아빠 늦게 와도 돼.
7: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9: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5: 나도 바쁘니까 끊어.
7: 주말에도 긴급 돌봄.
5: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7: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0: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11: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12: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is
1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5월의 끝자락이어도 열기만큼은 한여름 못지않습니다. 오늘도 곳곳에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낮 기온인 30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강릉과 포항은 낮 최고 기온 34도까지 오릅니다. 해안가를 따라서는 습도까지 높아서 더 후덥지근하게 느껴지겠고요. 내일과 모레 사이 제주와 남해안으로는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한편 도심에서는 파고다 타워에서 출발한 집회 참가자들이 강남대로 강남역에서 우성아파트 하위 차로를 이용하면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우성아파트에서 앞으로 강남역, 신논현역, 파고다타워로 다시 두 개 차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변 도로 이용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 강변북로는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이촌 외인아파트 앞 부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조금 전에 난 사고라 아직 사고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부근으로 지났을 때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산 들어가는 길 마포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우와 우와 야.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이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서 이 투표 포기는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해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을 사흘 앞둔 오늘 새벽 SNS에 투표에 적극 참여해 권력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달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서 선출된 이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충직한 머슴이 될지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가 될지는 주권자의 손에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를 포기한 대가는 최악의 저질의 지배당하는 거다라며 이재명 대통령 SNS 글에 대해서 자아 비판이라며 6월 3일 반드시 투표장으로 나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총선과 대선 정치에 무관심한 대가로 최악의 저질 이재명과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다며 이미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만한 정권이 지방정부마저 장악하면 이 대통령은 가장 먼저 본인의 공소장부터 보란듯이 찍고 연임과 장기 독재의 길로 나갈 거라며 커피 한 잔 내 맘대로 마시기 힘든 나라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틀 연속 호남 지원 유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호남은 민주당의 부모 같다며 효도 정치를 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전남 구례에서 항상 민주주의와 민주당을 지켜준 호남에 감사한다며 이 대통령을 밀어주고 싶고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 미우나 고우나 심정으로 기호 1번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전남 광주 통합으로 호남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앞으로 부족한 건 채우고 호남을 서운하게 한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양극화된 정치 지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역사관과 안보라는 자기 진영의 전통 가치를 꺼내들었습니다.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는 거지만 중도층의 반발도 살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 득실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7: 지방선거를 보름쯤 앞두고 터진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민주당은 공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란 세력의 그릇된 인식을 보여주는 작태다. 격한 감정을 숨기지 않으며 선거 국면 한가운데로 역사관 논쟁을 가져왔습니다.
8: 역사의식의 부재뿐만 아니라
9: 더불어민주당
8: 인류
9: 대표입니다.
8: 보편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세력에게는 6월 3일 날 엄중한 심판을 해주시리라.
7: 이재명 대통령까지 참전해 스타벅스를 질타하자 역사관 재정립은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제1선거 캠페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여권은 역사 바로잡기라고 표정 관리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86세대가 주축인 지지층을 최대로 결집하는 속내도 일부 인정했습니다.
10: 국민의힘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입니다. 일체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7: 국민의힘은 보수 진영의 전통적인 의제, 안보 이슈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북한 여자축구단 공동 응원을 부각하며 대한민국에서 북한 접대하냐, 날선 언어로 북풍을 유도했습니다.
11: 이재명은 안보도 자존심도 다 내팽개쳤습니다. 불종과 짝사랑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7: 정부 여당이 앞장선 스타벅스 불매운동에도 자유라는 보수의 뿌리로 응수했는데 지지층 동요를 차단하고 나아가 중도 표심까지 품겠다는 전략을 읽힙니다.
12: 집단 린치하듯이
9: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12: 국민 의식 수준을 의심하는 거죠.
7: 두 진영이 역사관과 안보라는 고유 정체성을 꺼내든 건 지방선거에 대한 중도층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단 흐름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외연 확장보다는 지지층의 결집이 효과적 선거 전략이라고 본 거지만 반대 사례도 존재합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 직후 열린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북풍에 반발한 중도층이 뭉쳐 민주당의 승리를 만들어낸 게 대표적입니다. 이념을 주축에 둔 지지층 결집이 필승 전략이라고까지 볼 수 없다는 거지만 어쨌든 양당 모두 양날의 검을 뽑았습니다. 전략이 통했을지 득실은 성적표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6: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결국 역대 최다인 8명의 후보가 경쟁하게 됐습니다. 각 진영별로 후보 단일화

0: 과정이 있었지만 불복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고소전까지 벌이는 등 이 선거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1: 이번 서울 교육감 선거에는 역대 가장 많은 8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진보 진영 후보가 3, 보수 진영이 4, 그리고 중도 후보 1명입니다. 진영별로 경선이 있었지만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모두 단일화에 실패했고 고소까지 오가는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정근식 후보가 현직 프리미엄을 1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2: 서울 교육을 실제로
3: 정근식 서울 교육감 후보입니다.
2: 저밖에 없습니다. 이미 서울 교육을 책임져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울 교육에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1: 보수 진영은 동성애 교육 이슈에 함몰됐습니다. 조전혁 후보가 현수막에 동성애 교육 반대 구호를 내걸면서 공방이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4: 굳이
3: 조전혁 서울 교육감 후보입니다.
4: 그걸 날것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느냐? 정치 이념하고도 굉장히 그 밀접하게 다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1: 보수 진영 안에서도 일부 세력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입니다. 대부분 후보들이 교권 보호와 AI 교육, 사교육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재원 마련 방안 등은 없어 보입니다. 서울 교육감 선거는 지난 2024년 보궐선거 때 투표율이 23.5%에 그쳤습니다. 올해도 여론조사마다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상황인데 정당 공천이 불가능한 교육감 선거엔 후보도 정책도 아닌 색깔만 남은 모양새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0: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변수를 짚어보는 지방선거 방정식, 지식입니다. 계엄과 탄핵 그리고 정권교체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엔 뉴 이재명이라는 그룹이 생겨났습니다. 단순히 말하자면 새로 유입된 대통령의 지지층인데 이미 두 차례 대선과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뉴 이재명이 어떤 그룹인지 살펴봤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5: 대통령 지지율 고공 행진 속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은 유이재명이란 단어로 시끌시끌했습니다.
6: 노무현을 죽인 사람은
3: 함동균 명지대 개공 교수입니다.
6: 노무현 문재인 이런 기호를 호출하는
7: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을수록 A는 줄어들고요. B하고 C가 커져요. 이 A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코어 지지층입니다.
5: 유이재명은 후보 이재명은 지지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이재명은 지지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친중 좌파 이미지에 비호감도가 높았습니다. 보수 유권자 10명 중 8명이 이재명을 막기 위해 투표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뒤 이념보다 성과를 강조하면서 계엄과 탄핵으로 갈 곳 없어진 중도 보수를 포섭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유 이재명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로 나선 두 차례 대선 결과에서 힌트를 찾아봤습니다. 2022년과 2025년, 3년 사이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을 추렸습니다. 1위는 우리나라 평균 주택가격 6위인 서울 잠실 2동으로 주민 전체가 두 대형 아파트 단지에 삽니다. 2위 경남 양산 물금읍은 물금 신도시가 있는 우리나라 읍면동 인구 밀도 최상위 지역입니다. 이 밖에도 인천 송도동과 김포 고촌읍처럼 그 지역 부동산 가격을 주도하는 동네가 목록을 형성하는데 대부분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가 모여 사는 곳입니다. 부동산 계급 투표 성향을 가장 강하게 보였던 2022년 대선 때 국민의힘을 지지하다가 비상계엄 사태로 돌아선 중도보수가 이 지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이번 선거, 유 이재명을 가늠할 지역은 평택 을 제보거리입니다. 대표적인 유 이재명, 김용남 후보와 민주당 전통 지지층의 상징적 인물인 조국 후보, 중도 보수 유이동 후보가 모두 출사표를 던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는 고덕동은 유이재명이 많은 지역이면서도 지난 총선에서 조국 혁신당 득표율이 평택에서 가장 높았던 지역 중 하나입니다. 2년 전 총선 비례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비슷한 지지를, 조국 혁신당에도 전국 평균을 약간 웃도는 지지를 보여줬던 평택을. 유이재명 그룹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0: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오늘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60대 남성 A씨는 어제 오후 4시 10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청 사전투표소에서 교육감 선거투표 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전투표를 마친 뒤 교육감 선거에는 투표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기표소에 다시 들어가려 했지만 제지를 받아서 화가 나서 투표 용지를 찢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0: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5일 만에 전국 안에서 열차 운행이 정상화됐고 내일부터는 기둥 철거 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경찰 전담 수사팀은 휴일에도 전원 출근해 압수물 분석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송수영 기자.
1: 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입니다.
0: 네, 지금 열차가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서소문 고가차도의 기둥 역할을 하던 회색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이실 겁니다. 기차가 사고 현장으로 접근할 때마다 신호음이 울리고 빨간색 전광판에는 정지를 알리는 신호가 나타납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모든 열차가 이곳 사고 현장을 포함한 전 구간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 고가차도 상판 일부가 쏟아지면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 지금은 사고 잔해와 상부 구조물이 모두 치워 이렇게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조건부로 승인받았던 철거 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작업 재개를 위해 내일 고용노동부에 추가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남아있는 기둥까지 모두 철거하려면 열흘 정도가 걸릴 전망입니다.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선로 차단 시각, 그러니까 새벽 1시 반부터 새벽 4시 반까지 3시간 동안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0: 네, 경찰의 수사 상황도 짚어주시죠.
1: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지난 26일 사고가 발생한 직후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고 발생 사흘 만인 그제에는 서울시와 시공사, 감리단 등 7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전격 강제수사에 나선 겁니다. 휴일인 오늘도 담당 계장을 포함한 수사팀 전원이 출근해 붕괴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강제 수사로 압수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동시에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일정도 검토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0: 어제 오후 6시 반쯤 서울 흑석동 아파트 앞에 좁은 도로에서 가로 2m, 세로 4.5m 크기의 땅이 아래로 꺼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복구 작업 도중에 전선에 불이 붙으면서 이 신호등이 작동을 멈추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지역 주변에서는 빗물관 연결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지난 목요일에도 타이어 크기에 구멍이 생겼다는 내용의 신고가 이 소방당국에 접수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로부터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처분을 받은 박상용 검사가 이를 철회해달라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박 검사는 그제 법무부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며 국민신문고에 이 같은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SNS에서 검사 징계법에 따른 직무정지 한계는 2개월이고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건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방송인 박나래 씨 매니저들의 신상 정보를 경찰에 무단으로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한 전 남자친구 A 씨에 대해서 지난 18일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박 씨의 집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해 4월 당시 이 매니저들의 소행으로 의심하며 보험 가입을 이유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받아

0: 경찰의 동의 없이 제공해 지난해 12월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연락을 받지 않고 진술을 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4: YTN 라디오 특집 선거방송 김앤장의 예측 2026기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5: 아하, 잠은 다 잤습니다. 6월 3일 이른 아침부터 저 당대표 장성철이 눈 번쩍 뜨이는 진행으로 선거의 모든 것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6: 저 김준우도 유쾌하고 확실한 평론으로 장성철 소장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들 투표하고 있을 때 저희는 이미 선거 결과까지 완벽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5: 저희 김앤장과 함께 시사평론계의 끝판왕들도 모두 모셨으니까요. 늦지 않게 오픈런 해주세요.
6: 라디오와 유튜브로 만나는 김앤장 크로스 특집 선거방송
5: 6월 3일 오전 7시 우리 조금만 일찍 만나요. 꼭이요.
4: 6월 3일 오전 7시 지방선거 완전 정보
7: 김앤장과 함께 해주실 거죠?
8: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제 고속도로도 상행선을 중심으로 서울로 올라오는 차량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갔다 서울로 오는 길 내촌 부근 밀리고 있고요. 강촌 부근, 설악 부근, 서종에서 화도까지 속도 줄입니다. 미사에서 강일 쪽으로도 정상속도 안 되고 있고요. 서해안 고속도로도 서울 방향으로의 정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군산에서 동서천 부근 기점 송악에서 행담도 휴게소, 화성 휴게소를 지나갈 때 정체되고요. 일찍에서 금천까지도 막힙니다. 목포 쪽으로는 금천 부근으로만 주춤한 가운데 광명역 부근에는 고장난 화물차가 있어서 여기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쪽으로 들어오는 길 교통량이 꾸준합니다. 진부 3터널에서 1터널, 면원에서 두뇌터널, 여주 분기점, 양지에서 양지터널,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 정체가 보여지고요. 군자분기점 부근에는 고장차도 한 대 서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여주분기점 부근에서 한 5km 정도 속도 줄여나가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남이분기점에서 서청주까지 가다서다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따라 서울로 올라오는 길 옥산에서 청주휴게소,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 양재에서 반포까지 차간격 좁히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94.5MHz YTN 라디오 오후 3시 뉴스 앤 뮤직, 저와 함께 하시죠.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돌고래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소개해 드릴게요. 돌고래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고유한 휘파람 소리, 딸깍거리는 소리로 돌고래는 서로를 돌고래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심지어 자리에 없는 제3의 돌고래 이름을 섞어가며 대화를 나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돌고래가 지능이 높고 무리 생활을 하는 사회적 동물인 건 알았는데 이름까지 있다니 놀랍지 않은가요? 그런데 왜 뜬금없이 돌고래 이야기냐고요? 인기가요 듣는 오후 3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입니다. 오마이걸의 돌핀.

0: 보라를 일으켜.
1: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4: 3시 뉴스 뮤직 첫 곡 오마이걸의 돌핀 함께 했습니다. 첫 곡이 돌고래를 뜻하는 돌핀이어서 돌고래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소개해봤습니다. 이름이라는 건 사실 단순한 지칭 이상의 의미를 갖죠.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작은 몸짓에 불과했다라는 김춘수 시인의 표현처럼 이름은 정말 정말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인기가요 듣는 3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는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곡 띄워드릴게요. 박지윤의 소중한 사랑, 그리고 비스트의 픽션.

박지윤의 소중한 사랑, 비스트의 픽션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현재 시간 3시 32분 40초 지나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YTN 라디오 오후 3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번 달 새로 유가증권시장에 등록된 상장지수 펀드 ETF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전체 순자산이 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는 5월 한 달 동안 상장된 ETF 종목은 모두 32개로 기존 최다 기록이었던 지난 2024년 11월에 23개를 뛰어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ETF 출시가 늘어난 건 지난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대거 출시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학개미들이 두 달 연속 미국 주식을 매도했지만 보유액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는 지난 4월 7천억 원 순매도를 기록한 이후 이달에도 1조 4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서학개미들이 보유한 미 주식 보관액은 두 달 전보다 30% 이상 증가한 2036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성은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압수물 분석을 이어가며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휴일인 오늘도 수사팀 전원이 출근한 가운데 그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시공사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진행하며 공사 관계자들 소환 일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5일 만에 열차 운행은 정상화되지만 잔해 철거 작업은 아직 남았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253번님께서 안녕하세요. 5월의 마지막 날 오늘도 어김없이 주말 야간 알바하고 왔습니다. 야간 알바를 하니까 주말에 생체 리듬이 뒤바뀌고 적응이 어렵지만 최근 소비를 메꾸느라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햇살이 쨍쨍하니 나른하고 졸리네요. 커피 한잔 마시며 뉴스 앤 뮤직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우, 정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참 날씨가 햇살 쨍쨍하고 나른하고 굉장히 좋은데 이런 날씨만큼이나 열심히 또 생활하는 2253번님의 삶에 대한 태도가

현재 시간 3시 47분 14초 지나고 있고요. 와이튼 라디오 오후 3시 뉴스 앤 뮤직 드론 소식 전해드릴게요.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뒤 여섯 번째 우리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우리 선박 한 척이 홍해를 안전하게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은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뒤 홍해를 거쳐 우리나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30일 오만만에서 대이란 해상봉쇄를 뚫으려던 선박을 무력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SNS를 통해 전날 오만만 국제해역에서 이란으로 향하던 감비아 국적 MV 리안스타호의 엔진실에 미사일을 발사해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리안스타호가 미군의 봉쇄 조치를 위반하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를 20차례 이상 보냈지만 이에 불응해 미사일을 발사해 무력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은 현지 시간 30일 성명을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운영권에 대한 미국의 간섭은 앞으로 엄격한 군사적 보복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상 공용 무선 통신으로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흩어져 있는 선박들에 이란의 허가가 있어야 통항이 가능하다고 거듭 전하면서 이같이 경고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봉쇄 중이며 이곳의 통항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해군의 허가가 있어야만 할 수 있고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통해서만 이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3시 뉴스 앤 뮤직 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뉴스 앤 뮤직은 잠시 쉬었다가 5시 20분 이태원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돌아옵니다. 3시 뉴스 앤 뮤직 끝곡이에요. 언타이틀의 날개 그리고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 이렇게 두 곡 띄워드립니다. 강현구였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오래전부터 우리의 사랑도 어쩔 수 없는 이별이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울지마. 이 밤의 끝은 내가 잡고 있을 테니 넌 그렇게 언제나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의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5: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여름이 정말 코앞까지 다가와서 진한 여름 냄새가 무심 풍겨오는 5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밤사이 강릉에는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고 오늘 서울도 30도를 웃돌았고 강릉과 포항은 34도까지 올랐습니다. 볕도 강하고 오존 농도도 높습니다. 내일 제주에는 비 소식 들어있고요. 현재 고속도로 위로는 나들이 갔다 돌아오는 차량들로 도로 곳곳이 메워져 가는데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따라 서울로 오는 길 내촌 부근 밀리고 있고요. 강촌 부근 더디고 설악 부근 정체입니다. 그리고 서종에서 화도까지도 차간격을 바짝 좁히면서 통과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군산휴게소에서 동서천 분기점, 송악에서 포승 분기점, 화성휴게소 지나는데 속도가 내려가고 있고요. 화성휴게소 부근의 갓길에는 고장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매송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차량이 많습니다. 목포 방향으로는 금천을 통과할 때만 밀리고 있고요. 광명역 부근에는 고장난 화물차 한 대 있습니다. 수도권제 1순환 고속도로 계양에서 송내까지 부천 지역 통과하는데 차량 속도 떨어집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쌩입니다. 슬라슬라쌩. 비트 주세요. I love YTN Radio and 슬라쌩.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7: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9: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9: 6.3 지방선거 전 마지막 휴일인 오늘 최대 격전지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들은 막판 총력 유세에 나섰습니다.
10: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표심 잡기 한창인데요. 두 후보의 유세 현장에 YTN 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9: 네, 먼저 정원호 후보 유세 현장부터 갑니다. 아, 표정호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11: 네, 저는 지금 서울 잠실동 석천 호수에 나와 있습니다. 휴일을 맞아 나들이 계구로 붐비는 호숫가에 조금 전 정원호 후보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유세차 없이 호숫가를 걸어다니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손댓말을 든 지지자들이 후보 곁을 따라다니며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습니다. 산책 나온 일부 시민은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아침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성동구의 무학교회를 찾아 일요 예배에 참석하며 하루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양천구 파리공원과 구로구 고척돔을 방문했는데요. 정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무능과 무책임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의 실력교체를 완성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후엔 서울 동쪽 끝 강동구의 우체국과 전통시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민생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이곳 석촌호수를 찾은 뒤에 유동인구가 많은 잠수교와 신촌역을 차례로 찾아 공략할 계획입니다. 정 후보는 서울 시민의 생활 곳곳을 훑은 뒤 저녁엔 다시 성수동으로 돌아가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일정은 성동구청장 출신이라는 기반을 강조하면서도 휴일 인파 속에서 접촉면을 넓히려는 행보로 풀이되는데요. 선거까지 남은 사흘도 서울 전역을 계속 누비며 부동층 설득과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다할 걸로 보입니다.
10: 네, 이어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12: 네, 저는 동묘 벼룩시장 유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실까요? 이곳이 시장 입구인데 안에 정말 사람들이 빼곡할 정도로 많이 지금 몰려 있어서 저희가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습니다. 이곳 유세차 보이시는 대로 오세훈 후보가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데요. 소중한 한 표를 호소하면서 조금 전 오후 3시 반부터 보수층 결집을 노리고 있습니다. 휴일을 맞아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의 발걸음도 이어지면서 정말 이곳의 열기는 뜨겁습니다. 오 후보는 서울시정의 안정적인 연속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88시간 회오리 유세에 돌입했는데요. 오 후보는 본투표를 사흘 앞둔 만큼 그야말로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이른 아침에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서울시민 5대 명령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이슈를 다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나아가 현장의 무거운 민심을 대변할 수 있도록 자신을 국무회의에 시민의 대표자로 보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대 민주당 정원우 후보는 대통령 말에 반박할 수 없는 허수아비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오세훈 후보는 아차산 등산로와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에서 오전 유세를 진행했고요. 오후 들어선 송파구 잠실 야구장에서 야구 팬들을 만났습니다. 곧바로 강북으로 넘어와 용산 신흥시장에서 민심을 다진 뒤 이곳 종로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오세훈 후보는 저녁 일정 역시 빼곡하게 차 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영등포 타임스퀘어와 서초 반포 한강공원 등을 차례로 돌며 마지막까지 부동층 공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전략입니다.
10: 예, 지금까지 서울시장 유세 현장 살펴봤습니다. 표정호 권준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9: 네, 어제 투표 포기는 그들을 편드는 거라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권력을 남용한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10: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본인이 압도적 여당을 거느린 악성 지배자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청와대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린 거죠?
13: 네, 그렇습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을 사흘 앞둔 오늘 새벽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글을 또 올렸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유권자들에게 소중한 한 표 행사를 당부한 건데요. 이 대통령은 우선 민주공화국에서 투표 포기는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 그리고 권력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출된 공직자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지옥이 될 수도 천국이 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선출된 이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충직한 머슴이 될지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가 될지는 결국 주권자의 손에 달려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 극복해야 할 구태 기득권자라고 지적했습니다.
9: 네, 이 대통령이 그들이 누군지 특정해서 거론하지는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발끈했다고요?
13: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SNS 글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악성 지배자는 바로 압도적 여당까지 거느린 이 대통령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를 포기하면 재판 취소라는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이 대통령에게 자기 범죄를 지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0: 향해서도 의석수를 앞세워 악법을 마음껏 통과시켰다고 비판하며 구태 기득권의 표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 때 도장이 잘 안 찍힌다며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를 잠시 나온 걸 두고도 자신이 찍은 후보를 찍으라는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대통령이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걷어찼다는 건데 여당은 반박했습니다. 계엄이라는 최악의 헌정 유린으로 정권의 문을 닫았던 세력이 누구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은 권력 남용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또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라며 선거를 대하는 국민의힘의 삐딱한 시선은 탄식을 자아내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른바 기표소 논란을 두고도 선관위에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도 국민의힘이 억지 공세를 계속 펴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어제도 SNS를 통해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거라며 투표를 독려했는데요.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유도한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했다고 반발했는데 오늘은 정치권의 공방이 더 뜨거워진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을 미룬 종전 양해각서에는 호르무즈 완전 개방에 포함된 걸로 알려졌지만 미국과 이란의 입장차는 여전해 보입니다.
2: 미국은 이란으로 향하던 선박을 향해 또 한 번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란도 미국을 향해 군사 보복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3: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한 미국 국방장관은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4: 협상이 성사되든 안 되든 이란이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해협입니다. 개방된 해협입니다. 그게 바로 마땅한 모습이죠.
3: 펜세스 장관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자신들이 통제한다고 주장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통제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강력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29일 오만만에서 이란으로 향하던 감비아 국적 선박을 무력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이란 봉쇄 조치 위반이라고 20차례 이상 경고했지만 응하지 않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압박에 맞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고 나섰습니다. 호르무즈 일대 선박들의 해협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이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반할 경우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거라고 해상 무선으로 공지했습니다. 또 미국을 향해 호르무즈 운영권에 대한 간섭은 군사적 보복을 가져올 거라고 경고하면서 페르시아만 해협청에 대한 미국의 제재 역시 이란의 호르무즈 통제권을 반증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을 미룬 종전 양해각서 초안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해협 운영 방식을 놓고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종전 양해각서가 체결되더라도 호르무즈 완전 개방까지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훌륭한 합의를 계속 추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2: 하지만 미군은 협상이 결렬되면 전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란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상은 생산적이었고 이란은 미국의 요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며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훌륭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4: 그들은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훌륭한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진해 나갈 인내심을 갖고 있습니다.
5: 하지만 협상이 결렬된다면 전쟁이 재개될 거라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4: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일 필요하면 첫날보다 훨씬 더 강력한 태세로 대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5: 중동 미군 기지에서의 병력 철수 여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란에 대한 미국 행료 없는 자유로운 해협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통행료 지불 여부와 관계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기 위해 이란과 협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보류한 가운데 이란은 농축 우라늄

0: 핵무기를 국외로 반출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중단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기싸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 초안에 대한 최종 승인을 미룬 가운데 초안에 담긴 합의 조건을 강화한 수정안을 다시 이란 측에 보냈다고 뉴욕타임스가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자금 동결 해제 조치가 포함된 잠정 합의안에 우려를 표해왔다고 당국자들은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의 제안에 답변하는데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불만을 드러낸 거로 전해졌습니다.
2: 며칠 전 레바논 남부에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한 이스라엘군이 남부 요충지에서 대규모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SNS를 통해 작전 개시를 발표하고 이번 작전은 헤즈볼라 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관련 세력을 소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전방 방어선을 확장하기 위한 공세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기존의 작전 한계선인 리타닌강을 넘어 레바논 남부 최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나타비의 외곽 5km 지점까지 진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사고 닷새 만에 열차 운행이 모두 정상화된 가운데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은 휴일에도 수사팀 전원이 출근해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일은 붕괴 현장에 남은 기둥을 철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작업 재개 승인을 신청할 예정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수연 기자.
1: 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입니다.
0: 네, 열차가 오가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서소문 고가차도의 기둥 역할을 하던 회색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이실 겁니다. 기둥 사이로 열차가 오갈 때마다 신호음이 울리고 정지를 알리는 빨간색 전광판에 불이 들어옵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모든 열차가 이곳 사고 현장을 포함한 전 구간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 고가차도 상판 일부가 쏟아지면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 지금은 사고 잔해와 상부 구조물이 모두 치워져 이렇게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조건부로 승인받았던 철거 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작업 재개를 위해 내일 고용노동부에 추가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남아있는 기둥까지 모두 철거하려면 열흘 정도가 걸릴 전망입니다.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선로 차단 시각, 그러니까 새벽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 3시간 동안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0: 네, 경찰 수사 상황도 짚어주시죠.
1: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지난 26일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직후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고 발생 사흘 만인 그제에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시공사, 감리단을 포함한 7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전격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휴일인 오늘도 담당 계장을 포함한 수사팀 전원이 출근해 붕괴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철거 과정을 폭넓게 보면서 붕괴 전 의사결정 규조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구조물을 철거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제 수사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동시에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일정도 검토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0: 디모 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 지우개 모뉴먼트.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4: 성원 에드피아.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10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굿라이프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9: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1: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2: YTN is FM.
1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볕이 머리 위로 뜨겁게 쏟아지는 오후 시간입니다. 맑은 건 좋지만 뜨거운 햇살에 지치기 쉬운데요. 고속도로 위로도 차량 열기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동고속도로 따라 인천으로 들어오는 게 진부 3터널에서 2터널까지, 면원에서 둔내터널까지, 여주분기점에서 여주휴게소 사이로 속도가 뚝 떨어져 있고요. 양지터널 부근,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둔대에서 반월터널까지 경기권의 정체도 눈에 띄게 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곶분기점 부근으로도 속도가 내려갑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는 문학에서 남동까지 밀리고 있고요. 인천 방향으로는 일직분기점에서 광명터널 남동 부근을 지나갈 때 정상속도 못 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서청주 부근 오창분기점에서 오창휴게소까지 차량속도 떨어집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동부간선 도로 위로 사고가 났습니다. 의정부 방향이고요. 상계교와 노원교 사이 3차로에 사고가 나서 뒤로 좀 막히는데요. 녹천교에서 상계교까지 답답합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외곽에서 종암동 쪽으로 구리에서 인창나들목 신내를 지나서 월릉분기점까지 속도 줄이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투자의 거장 워런 버핏과의 점심 한 끼 식사권이요. 무려 130억 원이 넘는 금액에 낙찰돼 화제입니다. 4년 만에 부활한 이 짧은 만남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던지는 이유는 바로 거장의 지혜와 안목을 직접 전수받을 가치가 그만큼 크기 때문일 텐데요. 우리 집 가계부의 묵은 고민을 해결하고 든든한 노후 자산을 설계하기 위해선 굳이 수백억 원의 경매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 미국까지 가지 않아도요.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시원하게 진단해주고 든든한 보험

0: 보험, 연금의 지도 그려줄 진짜 재무 크루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으니까요.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에서는요. 130억 원의 점심 부럽지 않은 우리 집만을 위한 맞춤 재무 솔루션 아낌없이 준비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재무 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요즘 러닝 크루들도 되게 많은데 재무 크루 하면 또 저희가 빠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죠? 왜 이렇게 부끄럽게 웃으시는 거예요? 자, 두 분께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두 분이 130억 원짜리의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권이 생긴다면 그 자리에 가서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 던지고 싶은 질문 어떤 거 있으세요?
2: 저는 어떻게 기다리냐고 물어볼 것 같아요.
0: 어떻게 기다리냐?
2: 네. 이게 주식시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고 물론 이제 수익을 보다가 또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이럴 텐데 그럴 때 어떻게 기다리시냐고 한번 물어볼 것 같아요.
0: 어떻게 이거 저기 매도 안 하냐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게 진짜 궁금하네요. 어떻게 장기 투자로 투자의 규제가 되셨을지.
3: 저도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면 투자라는 건 어떻게든 변동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원칙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원칙을 세우고 있느냐, 어떤 마음가짐이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사실 두 분 전문가도 투자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으실 텐데
2: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과 부합하는지 또는 어떤 것들을 새롭게 인사이트를 우리가 좀 깨우쳐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궁금하신가 봐요.
2: 그렇죠. 저보다는 어쨌든 훨씬 고수시기 때문에 고수의 의견은 항상 좀 반영을 해야 된다고 그쵸? 생각합니다.
0: 그쵸? 저는 좀 달라요. 저는 그런 거 물어볼 것 같아요. 돈이 그렇게 많으면 진짜 행복하세요?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3: 맞아요.
0: 뭐가 됐든 자 우리가 돈 관련 이야기 그리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나 스스로 깨우쳐지기도 하지만 보다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물어보면서 얻어지기도 하거든요.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가 알찬 소식 전해드릴 테니까요. 방송 즐겁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쭉 따라오시다가 나도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봐야겠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굿모닝 굿나이프의 상담 문자 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로 신청하시면 돼요. 문자 번호는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해 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은 두 분이 상담해 주신 청취자분 휴대전화 뒷번호 0754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가장입니다. 예전에 부모님께서 들어주신 종신보험이 하나 있는데요. 가끔씩 수익률 문자가 오는데 이게 항상 마이너스여서 답답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주식시장이 좋아서 그런지 드디어 원금을 넘어섰어요.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봐서 종신보험을 해지한 돈으로 주식에 추가 투입하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이다 보니 이게 맞나 싶습니다. 이 종신보험 이제는 해지해도 괜찮을까요? 오늘의 문자 사연 만나봤습니다. 최근 이 고민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 해지에서 이 해약 환급금을 들고 주식시장으로 뛰어들어도 괜찮을까요? 물어보시는데 이 오늘 보내주신 청취자님은 되게 명확하세요. 종신보험을 해약하고 요 해약 환급금을 들고 들어가도 되냐. 근데 보통은요, 종신보험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해지 환급금이 되게 많이 적지 않나 싶은데 이분은 원금에 그래 도달하셨대요.
2: 맞습니다. 응. 참 희한한 케이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종신보험은 말씀하신 대로

0: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은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청취자님이 갖고 계신 보험은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이었습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보험 이름 앞에 변액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분이 펀드에 투자가 되죠. 대부분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은 국내 인덱스 펀드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1: 네, 수익률 좋다는 말은 정말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2: 맞아요.
1: 청취자님께서 납입한 보험료는 약 7,800만 원이었는데요. 지금의 현재 정기백이 9,680만 원이 되셨고요. 국내 인덱스 지수인 코스피 지수의 상승이 원동력으로 되었어요. 약 1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투입되었기 때문에 펀드의 평균 매수 단가가 굉장히 낮죠. 지금 코스피 지수는 거의 8,000포인트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거의 300% 가깝게 되셨습니다.
2: 수익률
1: 엄청나죠?
2: 300%요. 부러워요. 와, 15년에 300% 수익률이면 굉장한데요?
0: 이게 바로 장기 투자의 힘인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변액보험은 정기적으로 수익률 혹은 적립률 안내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있죠.
2: 네.
0: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적립률이 내가 낸 돈보다 못했기 때문에 많이들 서운하셨을 텐데요. 요새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원금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손해를 안 보니까 해지해도 괜찮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2: 맞아요.
0: 그런데 여기서 한 번쯤은 고려해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2: 어떤
1: 네,
2: 거죠?
1: 바로 내가 이 보험을 왜 가입했는지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원론적으로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누구나 다 다른 경로로 가입을 하셨겠지만 원론적으로 종신보험은 사실 가족을 위해 가입했다라는 게 대부분이죠. 내가 어떤 일이 혹시나 생겨서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금전적으로 남아 도움이 되게 하는 게 종신보험입니다. 사연 주신 청취자님께서도 여쭤보니 나는 가족을 위해서 가입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당장 투자를 시작해서 수익을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입하셨던 당시의 목적을 다시 한번은 꼭 생각해 보시는 게더 중요할 것 같죠.
2: 근데 종신보험을 가지고 가장이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이 나오는 것도 가족을 위한 거지만 지금 가장이 돈을 많이 불리는 것도 가족을 위한 일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 금융상품 가입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셔라. 이렇게 전문가분이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수익이라는 게 확정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1: 맞아요.
2: 그렇죠? 지금이야 장이 좋지만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종신보험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0: 그렇죠. 아이들이 장성하신 분들을 좀 예로 들수 있겠죠. 또 친구가 보험료를 시작해서 하나 도와주는 셈 치고 보험료를 내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축인 줄 알고 가입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종신보험이었더라. 뭐 이런 사례들도 많죠. 이런 분들은 굳이 더 이상 유지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1: 그렇죠. 맞아요. 해지를 권해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그 해지 환급금으로 무얼 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연 주신 청취자님처럼 직접 투자하실 수도 있고요. ISA 같은 데 넣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먼저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건내 노후는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느냐입니다. 여태까지 노후 준비하지 않고 계셨던 분이라면 이번이 기회죠. 이런 해지 환급금으로 노후 대비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2: 좋죠, 좋죠. 왜냐하면 노후 대비는 언제든 반드시 해야만 하는
1: 그쵸.
2: 우리에게 숙명 같은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 계속 노후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엄두 못 내고 시작 못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는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와 함께 나에게 필요한 재무 점검과 노후 준비를 시작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적으로 나를 챙겨줄 수 있는 전문가 찾고 계시다면 지금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0945번. 이쪽에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저희 전문가분들이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0: 가정경제 주치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과 함께 이번에는 생활경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 두 분이 상담해드린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머니 처방전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1: 제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후반 주부입니다. 저에게는 10년 정도 된 친구가 있어요. 저희 아이 친구의 엄마인데요. 저희 아이와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 된 걸 계기로 친해져서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친구가 10년 전부터 저희 집 보험을 관리해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험을 바꾸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딸도 바꿨다면서요. 새로 나온 게 더 좋다면서 평생 가져가도 괜찮을 보험이라고 하면서 설계안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바꿀 정도로 크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여태까지 10년 가까이 부어온 제 보험을 깨기가 괜시리 싫으네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친구와의 인연이 또 끊기는 건 또 싫고요. 그래서 정말 바꾸는 게 맞는지 아닌지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0: 이건 정말 공감이 되는 사례인 게 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 그 육아 동지라는 말이 이제 막 생겨요. 저도 저희 동네에 동지 언니가 있어요. 저도 딱 이만큼 10년 정도 됐거든요. 저는 아이 초등학교에서 만난 건 아니고 조리원 동기 동지 언니가 네. 있는데 얼마나 든든한지요. 진짜 가족보다 더 든든해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도 잘 맞고 우리 집 가정 상황도 잘 알아주고 내 아이 뭐 남편과의 뭐 문제 여러 가지들 뭐 다 공감해 주기 때문에 마음 터놓고 이렇게 지낸다는 건 되게 좋은 일이고 근데 어쨌든 이분이 보험을 관리해 주시는데 뭔가 그게 점검을 좀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 봐요.
2: 네, 맞아요. 상담하다 보면 설계사와의 어떤 인연으로 인해 바꾸는 부분에 있어 망설이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물론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하자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좋은 의도든 아닌 의도든 그건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정말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지 사실 정말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보험은 1, 2년 유지할 게 아니라 20년가량 납부를 하셔야 되고 100세까지 유지를 하셔야 되는 만큼 보험이 특징이죠. 신중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건 사실입니다.
0: 맞아요. 맞아요. 일단은 돈 앞에선 금융상품 앞에선 일단 냉정해질 네. 필요가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청취자님 가지고 계신 보험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1: 네. 사연 주신 청취자님은 4인 가정이셨고요. 가정 보험료의 합계는 137만 원이었습니다. 우선 남편분의 보험부터 살펴보면요. 보험료는 80만 원, 5개의 보험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0: 많아요.
1: 그렇죠. 네, 네. 건강보험 3개, 종신보험 2개였습니다. 건강보험 중 하나는 친구분이 제안하신 새로 가입한 16만 원짜리 보험이었고요. 우선 종신보험부터 살펴보면요. 가입하신 목적을 여쭤보니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가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목적에 맞게 잘 가입되어 있었지만 하나는 종신보험이라기보다는 건강보험에 가까웠어요. 다른 건강보험이랑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해지를 권해드렸습니다.
2: 그리고 새로 가입한 보험 외 나머지 건강보험은 보장 내용이 좋았어요. 해지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새로 가입한 보험이었는데 기존의 건강보험들을 해지하고 새로 준비했다가는 보장의 크기나 깊이가 확연하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존 건강보험을 유지하면서 예전에 가입할 당시 없던 특약인 암주치료비나 순환계 주요 치료비 또 엔대 수술비 정도만 추가해도 충분합니다. 이건 5만 원 정도로 준비가 충분했고요. 결과적으로 남편분의 보험은 기존 8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또 줄일 수 있었습니다.
0: 저는 지금 김소미 팀장님 얘기해 주신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보험을 통으로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옛날 보험 중에 지금은 보장 안 되는 좋은 특약들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옥석을 가리셔야 되는데 남편분도 살릴 건 살려놓고 나머지는 해지하고 삭제한 후에 추가로 새로운 특약들을 보장을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39만 원이나 보험료를 절감하실 수 있었습니다. 벌써 시작이 좋은데요.
1: 네, 이번에는 사연 주신 청취자님의 보험을 살펴볼 건데요. 기존에는 3건에 17만 원을 납부하고 계셨습니다. 새로 가입하시는 거는 8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9만 원을 내고 계셨네요. 청취자님도 마찬가지로 굳이 기존의 보험을 해지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남편분과 마찬가지로 없던 특약만 추가하시면 되셨어요. 그래서 4만 원의 준비가 가능했습니다. 다 합쳐서

0: 늘었습니다. 기존의 보험은 앞으로 10년만 더 내면 되지만 새로 들어가게 되면 20년을 또 다시 시작해야 하죠. 물론 해당 설계사는 지금 해지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의 70% 정도가 되니까 크게 손해가 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납입 기간이 다시 늘어나는 데에 있어서 저는 좀 반대를 좀 표하고 싶었습니다. 또 금액도 저희가 설계한 설계안에 비해 너무 높았고요. 다행히 철회가 가능한 기간이기 때문에 철회를 안내드렸습니다.
1: 네, 사연자분께서 철회하면 그 친구와 인연이 안 좋게 끝맺으면 어떡하죠?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2: 그러니까요. 지금 네. 저는 이지한 팀장님이 네. 너무 담담하게 얘기해 주셔서 근데 제가 이 상황이라고 했으면 저도 네. 저희 동네에 있는 우리 육아 동지 언니한테 언니 미안한데 나 이거 철회해야 될 것 같아. 번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네. 말이 쉽냐고요.
1: 그렇죠.
2: 근데 그런 과정도 좀 스무스하게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신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상 철회를 망설이다가 이 환금기인 철회 기간을 놓치면 안 돼요.
2: 그럼 또 그 더 큰 일이에요. 그렇죠. 내 돈이 다 날아가는
1: 네.
2: 거니까.
1: 맞아요. 한 달치라고 하더라도 큰 돈이거든요. 이것도 날아가고요. 그 언니분께도 안 돼요. 큰 일이에요. 그래서 철회는 황금기라고도 하고요. 그 언니와의 의리를 지킬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해요.
2: 그렇군요.
1: 그렇기 때문에 철회를 꼭 적극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실적인 부분 무시할 수 없어요. 사실은. 사연자분께서 관계가 끊기더라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요. 이걸로 관계 끊길 분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2: 그랬으면 이제 가짜 인연 인 거죠.
0: 그렇죠.
1: 맞아요. 종합적으로 보험료는 기존의 137만 원에서 놀라지 마세요. 76만 원으로 매월 61만 원이나 아낄 수 있었습니다.
2: 아무리 좋은 의도로 보험을 갈아타자는 제안을 해도 그게 내 상황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기
1: 맞아요.
2: 때문에 아주 필요한 것들로만 가성비 있게 구성할 수 있게끔 굿모닝 전문가분들이 개선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칫하면요. 매달 60만 원씩 그냥 돈을 낭비할 뻔했는데 이 6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0: 그렇죠.
2: 학원도 한 두세 개 보낼 수 있고 여행도 좀 갔다 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낀 돈으로 조금 더 쓸모 있는 재무적인 그 가계부를 꾸려나가셨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또 도와주셨을까요?
0: 저희가 보통은 아낀 보험료로 뭐 노후를 좀 준비하자, 연금을 준비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게 일반적인데요.
2: 네.
0: 이분들은 노후 준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좀 흔치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추가로 노후 준비를 도와드리지는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다른 관심사가 있으셨어요. 아이들에게 증여를 해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각각 30만 원씩 매달 증여를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요거를 할 때 보통 저희가 증여 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매달 매달 하기는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최초 1회에 정기금 증여라는 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정기금 증여.
0: 그렇죠. 네. 정기금 증여는 뭐 번거롭게 매달 신고할 필요 없이 처음 한 번만 하면 되는데요. 10년 동안 증여하게 되면은 3,600만 원이 되겠죠. 30만 원씩. 어차피 비과세 한도인 5천만 원 이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신고를 하는 게 저는 좀 안전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각각 30만 원씩 생명보험사의 비과세 연금보험 상품을 준비해드렸습니다. 두 아이들은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좀 톡톡히 누리실 수가 있겠죠.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이기 때문에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덤이고요.
2: 그렇죠. 아이들에게 증여할 때 정기금 증여 신고
0: 네.
2: 그리고 또 복리에 따른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거는 생명보험사 연금 보험으로 챙겨주셨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아이 앞으로 뭐 적금을 해주고 싶어요. 아이 앞으로 돈을 모아가고 싶어요. 했을 때 해줄 수 있는 방법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0: 그렇죠.
2: 이렇게 뭐 우리 지금 뜨겁게 달구고 있는 뭐 삼전익스 주식을 사줄 네, 수도 있고
0: 그렇죠.
2: 또는 아이 앞으로 이렇게 연금 상품 같은 것도 가입을 해줄 수 있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면 비과세 혜택 누려 가실 수 있는 연금으로 아이에게 증여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금액 마련하는 거 전문가 보시기엔 추천이신 거죠?
0: 그렇죠. 추천하고요. 다만 이제 좀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너무
2: 거죠?
0: 어린 아이들 계좌로 잦은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의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2: 어떤 의심이요?
0: 국세청의 의심의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명의를 아이 앞으로 해가지고 뭔가 네. 수익을 너무 지나치게 불리려고 그렇죠. 하는 것들이
0: 그렇죠.
2: 눈에 들 수 있으니 정말 이러한 목적으로 설정을 하시는 거라면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보험이 정말 나를 지키는 보험이 맞는지 내가 모아나가고 있는 자산은 최대한의 이런 효과를 불러일으킬 만큼 좋은 금융 상품들로 구성이 돼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재원 팀장.

0: 님, 청취자분들 상담 신청하시려면은 전화하셔야 될까요? 문자 보내셔야 될까요?
1: 문자를 하시면 됩니다.
0: 맞습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의 모든 상담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머니 처방전이었습니다.
2: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3: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0: FM 94.5 메가헤르츠 YTN 라디오입니다. 굿머니 굿라이프 가정경제 주치 재무설계 전문가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머니 처방전은 김소미 팀장님 읽어주신다고요.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0대 진입을 앞둔 59세 프리랜서입니다. 오랫동안 연금보험을 붓고 있는데 수익률이 영 좋지 않아서 어찌해야 하나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이거 말고 다른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있는데 그건 최근에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사실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0: 아, 최근에 이 장이 뜨겁죠. 특히나 코스피. 그렇기 때문에 요 코스피 관련된 종목들을 펀드나 이런 것들을 담고 계신 분들은요. 아주 그냥 앱이 문턱이 닳도록 들락날락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분들이 정말 재테크에 이렇게 진심이었나 싶을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청취자님이 가지고 계신 연금 상품은 수익률이 좋지 않다. 어떤 걸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1: 우선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싫어하는 것보다는 더 안 좋은 게 무관심인 것 같아요. 일단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과는 다르게 예적금만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잖아요. 물론 투자는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죠. 하지만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만 오르는 방향으로 올라탈 수 있겠습니다.
4: 네, 사연자님은 보증형 연금보험 갖고 계셨고요. 보증형 연금보험은 투자 수익에 관계없이 가입과 동시에 내가 받을 연금액이 결정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가 하락장이거나 횡보하는 시기에 적합한 상품이고요. 하지만 지금처럼 오르는 시기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또 느낄 수 있죠. 자,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립니다. 좋은 기회에서 나만 뒤처지거나 소외될까 봐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을 포모라고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이건 틀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매일 느끼는 거기 때문에. 자, 포모 맞습니다. O.
4: 네, 정답은 옵니다.
0: 네. 네,
4: 포모는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로 요즘 많이 쓰이죠. 주식시장이 오를 때 나만 주식을 사지 않아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1: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시나요?
0: 맞아요. 그리고 요즘 이거 관련돼서 짧은 콘텐츠들도 진짜 많아요.
4: 맞아요. 네.
0: 자, 두 분은 뭐 느끼시지 못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포모를 겪고 계신단 말이에요. 청취자님도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렇지 않게끔 개선안을 내드려야 될 텐데 뭐부터 살펴보면 될까요?
1: 네, 우선은 2019년에 가입하신 매달 50만 원씩 내고 계시는 연금보험에 7년 동안의 수익률이 5%밖에 되지 않으셨어요.
0: 아이고, 아까 그분은 15년에 300%.
4: 그러니까요. 네.
1: 그러니까요. 그 연간 수익률이 채 1%도 되지 않죠. 같은 기간 펀드에 투자되는 변액연금보험 상품의 수익률은 뭐 조금 다르겠지만 국내 인덱스 펀드였다면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했을 겁니다.
0: 네.
1: 물론 결과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있으실 수 있겠죠. 보증형 연금보험은 투자 수익과 관계없이 연금액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연금액을 살펴보니 50만 원씩 10년, 총 6천만 원을 납입하고 70세부터 죽을 때까지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24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0: 이것도 네. 귀한 돈인데 너무 작고 소중하네요.
4: 아, 맞아요. 해당 보험회사의 보증형 연금 상품은 보증되는 비율이 사실 높아요. 너무 적은 연금을 수령할 수밖에 없어 바꾸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여기서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습니다. 60대 진입하는 분들. 은퇴 머지않았기 때문에
0: 그쵸.
4: 두 가지를 특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내 투자 성향이죠.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라면 펀드에 투자되는 상품을 안정적인 성향이라면 보증형 연금보험을 택하시는 게 맞고요. 두 번째로는 몇 살까지 내가 일할 수 있느냐입니다.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느냐에 따라 납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은퇴 직후부터 연금을 받을 건지 혹은 몇 년간을 묵혔다가 받을 건지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고요. 몇 년 묵힐 수 있는 상황이라면 70대부터는 조금 더 여유로운 70대를 맞이할 수 있겠죠.
1: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사연 주신 청취자님의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우선 청취자님은 기존의 해지 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전한 보증형 상품으로 진행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해지 환급금 4천만 원으로 일시나 보증형 연금 상품으로 진행을 도와드렸는데요. 기존에는 24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었지만 새로 가입하시는 상품은 26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었어요. 기존에 가입하신 상품보다 덜 내고도 더 받을 수 있었죠. 기존의 연금보험을 해지하면서 납입하셨던 50만 원은 투자형 상품으로 진행하시기로 하셨어요. 적립형 상품이기 때문에 꾸준히 납입만 하면 주식시장이 오르고 내리고에 관계없이 평균 매수단가보다만 높을 때 개시한다면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는 일시납 투자도 물론 좋겠지만 언제 떨어질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안전한 적립식 투자가 좀 더 적합할 수 있겠습니다.
0: 만약에 이분이 30대, 40대 젊은 청취자분이셨다면 솔루션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렇게 안정형보다는 조금 더 시장을 길게 그렇죠. 내다보면서 변액 그 상품들로 좀 더 추천을 해주셨을 텐데 지금 청취자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보증형의 안정적인 투자 성향이 필요한 60대이신 그렇죠. 거니까 이렇게 또 전문가분이 코칭을 내주셨습니다. 내 직업이 뭔지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마련해놨던 재원은 얼만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게 재무 설계입니다. 기존의 연금보험 해지한 금액으로 일시납 보증형 연금 상품 가입하시면서 앞으로 덜 내고도 더 받을 수 있게끔 꾸려주셨기 때문에 청취자님 되게 만족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원래 들어가던 이 50만 원을 투자형 상품으로 준비함으로써 안정과 공격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어서 두 배로 만족하셨을 것 같은데요. 청취자님 실제 상담 끝나고 나서 어떤 얘기 전해주시던가요?
1: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사실 그 투자에 대한 어떤 불안함은 누구나 다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조금 일찍 올라타신 분들 같은 경우엔 지금 너무나 즐거운 상황들을 맞이하고 계시겠지만 지금이라도 타야 되나? 지금이라도 타야 되나? 이런 고민하신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0: 뭐죠?
1: 일단 시작이 반이에요. 이렇게 생각만 하고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무언가라도 시작을 하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저도 새겨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4: 맞아요. 그리고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사연은요.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의 사연입니다. 30대 여성분이세요. 최근에 갑상선암 수술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요목조목 옛날 보험도 있고요. 옛날에 12년도 이전에는 갑상선암 일반암이었어요. 그때 암진단금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1억 원어치를 받은 거죠. 중요한 건 그분이 1억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걸로 조금은 투자하고 싶어요로 시작했고요. 지금 수익률이 꽤 많이 나서 너무너무 좋아요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사실은 정말 효자 상품이 정말 필요할 때도 되지만 내가 자금이 필요할 때도 되지만 여유를 훨씬 더 많이 늘려주기도 한다는 거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0: 아 좋습니다. 관련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굿모닝 굿나잇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계속 열려있습니다. 자,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5: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넣으면 훌라하게 될걸? 파린 훌라면.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요즘 주식시장의 열기에 노후자금 빼고 대출까지 받으면서 무리하게 진입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노후자금과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들어놓은 보험은 진짜 만약을 위한 위기자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해보고 싶다, 나도 재테크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안전하게 접근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분들과의 재무 상담 원하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해주세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0945번, 문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포지션의 리멤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0: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더웠습니다. 서울은 30.7도까지 올랐고 영남 대부분 지역도 31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는 34도까지 치솟으며 폭염 수준의 더위를 보이고 있고요. 맑은 하늘 아래 햇볕도 무척 강합니다.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 단계를 보이고 있고요. 덩달아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대체로 나쁨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호남과 영남 지역에는 오존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예상되고요. 내일 오전부터 제주에는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내부 순환로 따라서 성산 가는 길 기름과 정릉 사이 3차로에 고장차가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한강대교와 여의 상류 사이 5차로에 고장차 있습니다. 그리고 청담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차량이 많습니다. 강변북로는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더디고요. 반대쪽 으로는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제속도를 못 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달래내 부근 4차로에 고장차가 있고요. 금토분기점 부근으로 혼잡합니다. 그리고 신갈분기점을 지나갈 때 혼잡한 상황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서 투표 포기는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해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0: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달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선출된 이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충직한 머슴이 될지,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가 될지는 주권자의 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 오는 7월 통합특별시로 출범하는 광주와 전남은 첫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합니다.
0: 더불어민주당은 텃밭 수성을, 야당과 무소속 후보는 인물 경쟁력과 함께 독점 정치 타파를 외치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2: 40여 년 만에 첫 광역행정통합을 이루게 되는 광주와 전남.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통합특별시장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후보는 텃밭 수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민 후보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통합특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일거리가 넘치고
4: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3: 즐겁게
4: 특별시장 후보입니다.
3: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깔아서 이곳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장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 순천에서 재선하고 30% 득표론을 내세우는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는 밀짚 모자를 쓰고 지역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당군 이래 최고의 발전 기회라며 행정통합특별지원금을 첨단 산업과 대기업 유치에 집중하겠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5: 광주 전남에서 필요로
4: 이정현
5: 하는
4: 국민의힘 전남광주
5: 산업과
4: 특별시장
5: 관련해서
4: 후보입니다.
5: 특별법이나 특례 입법이나 특구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당을 설득하는 데저 이정현이 완전히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2: 진보당 이종욱 후보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 이종욱 진보당 전남광주 특별시장 후보입니다.
6: 수도권 일극 체계를 심화시켜 지방 소멸을 앞당길 뿐입니다. 착공이 되지 않는 지금 호남으로 반도체 산업단지를
2: 민주당 견제론을 내세운 정의당 강은미 후보는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사람 중심의 상생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7: 잘못한 세력은
4: 강은미 정의당 전남광주 특별시장 후보입니다.
7: 나는 제대로 만들어내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통합의 성과를 시민의 일자리로 의료 교통 돌봄으로 돌려드리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2: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엔 6명의 후보가 출마하며 복잡한 다자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수성에 나선 민주당 임문영 후보에 맞서 국민의힘 안태욱 후보, 조국혁신당 배수진 후보 등 야당과 무소속 후보까지 치열하게 표밭을 갈고 있습니다. YTN 노선입니다.
0: 중독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더 많이 투여해주겠다고 유혹해 명의를 도용해가며 처방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많게는 하루 10차례 넘게 투약했고 후유증으로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숨진 중독자도 있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8: 검찰 수사팀이 문을 열라고 독촉하지만 안에 있는 사람은 이를 무시한 채 황급히 상자를 옮깁니다. 지난 1월 마약류로 분류되는 수면제 프로포폴을 무분별하게 처방한 의사 A씨에 대한 압수수색 현장입니다.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입니다.
9: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8: A씨가 강남에 병원을 열고 지난 2020년부터 5년 동안 투약한 프로포폴은 모두 18만 밀리리터, 횟수로는 4,700차례가 넘습니다. 30만 원이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며 유흥업 종사자와 사업가 등에게 욕의 손길을 뻗었는데 가족이나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오면 더 많이 투약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조차 모자라자 2,000명에 다다르는 외국인 명단을 도용해 마구 처방하다 보니 많게는 하루에 10번 넘게 투약한 중독자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과도한 투약으로 우울증이 심해져 극단적 선택을 한 중독자도 6명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병원의 실장,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등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투약자 가운데 중독이 심한 5명 역시 재판에 넘겼고 중독자 일부는 기소유예하는 대신 치료, 재활 프로그램을 듣고 전문기관의 관리를 받게 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0: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용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일 정 회계사가 정 변호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구속기한이 만료돼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

0: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피고인 5명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타워크레인 노사가 합의를 이루면서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나흘 만에 마무리됩니다. 타워크레인 노사는 오늘 새벽 단체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앞서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는 임금 총액 15% 인상과 법정 근로시간 준수 등을 요구하며 지난 27일 전국 건설 현장에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노사 합의를 환영하며 건설 현장 안전 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사람의 통장에 소액을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 계좌라고 허위 신고에 정지되게 만드는 통장 협박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급 정지 제도를 악용하는 건데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지난해 12월 자영업자 A씨의 휴대전화에 계좌로 돈이 입금됐다는 알림이 울렸습니다. 문자에 찍힌 금액은 20만 원. 입금자 명에는 알 수 없는 알파벳 조합만 남겨 있었습니다. 당황하던 것도 잠시, A씨의 일상은 순식간에 마비됐습니다. 타인 계좌에 소액을 보낸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지급정지시키는 이른바 통장 협박을 당한 겁니다.
2: 지금은 통장 협박 피해자입니다.
3: 이제 사람이 정신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1: A씨는 그날로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돼 계좌이체와 체크카드 사용은 물론 신용카드 자동이체까지 막혔습니다. 계좌를 풀고 싶으면 암호화폐를 내놓으라는 협박이 이어졌지만 은행의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사기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로 고객센터 상담원 전화 연결은 차단됐고 이의 신청을 안내하는 메시지만 돌아왔습니다. 이후 예금 거래 내역서와 피해 구제 취소 신청서, 신분증 등 온갖 자료를 제출하고 거래 정지가 풀리기까지 2주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2월 말에 또 통장 협박을 받으면서 계좌는 다시 동결됐고 지금까지 먹통입니다.
3: 그 알지도 못하는 돈을 왜 받으셨는지 소명을 하세요라고 얘기해요, 은행에서. 그때부터 저희 같은 사람들의 악몽의 시작인 거죠.
1: 최근 비슷한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은 이의제기 심사 기간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로 제한하고 제출 자료를 간소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은행별로 소명 여부를 판단하는 약관과 내규가 다른 데다 계좌 정지 전에 허위 신고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대책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지만 이를 악용한 또 다른 범죄를 걸러낼 수 있는 금융권의 정교한 대응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0: 코스피는 지난주 8,400대에 안착하면서 이제 9,000대 진입을 향해 시동을 건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동 정세 불안과 신현송 한은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시사 발언, 여기에 젠슨 황의 방한 가능성 등 여러 변수가 놓여 있습니다. 김세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8,400대로 한 주를 마무리한 코스피가 9,000대 진입에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9,000을 마냥 낙관하기에는 변수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선 미국, 이란 간 긴장에 따른 중동의 불확실성입니다. 실제 지난주 8,000을 탈환했던 코스피는 8,400대를 무난히 넘기는 듯 했지만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 소식에 8,000대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을 강력히 시사하면서 관련 여파에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5: 물가를 보나 성장을 보나
2: 신현송 한국은행
5: 보나
2: 총재입니다.
5: 보나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앞으로 상승함으로써
4: 다만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고 GDP 성장률의 양호한 흐름 속에 금리가 반복적으로 인상되지 않는 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2: 연달아 뭐 염승환 LS증권 이사입니다.
6: 꾸준하게 올렸을 때 그게 나중에 부담이 돼서 증시에 좀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한두 번 올해 하반기 하는 거는 그렇게 좀 시장에 큰 영향을 저는 좀 주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 여기에 이번 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한국을 찾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CEO의 방한과 기업들과의 협력 논의는 관련 기업에는 호재인 만큼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젠슨 황 CEO와 구광모 회장의 회동 가능성이 알려지자 지난 금요일 LG전자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가 이번 주도 각종 변수 속에 9000피를 향한 순항을 이어갈지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0: 역대 최고 수준의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훌쩍 높아졌지만 가계소득은 0%대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특정 분야에만 쏠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SK하이닉스의 임금 협상이 시작되는데요. 삼성전자와 같은 5억 원 수준의 주택자금 복지 확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미국 이란 전쟁이란 중동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1년 전보다 3.6%나 성장했습니다. 1분기만 따졌을 때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을 탄 반도체 호황이 가파른 성장세의 비결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가계 실질 소득은 월 평균 462만 8천 원으로 고작 0.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소득 증가율이 3% 넘는 격차를 기록한 건 지난 2024년 이후 2년 만입니다. 또 지난해 반도체 제조업 생산이 12.8% 늘어나는 동안 관련 일자리는 1.9% 증가하는 데 그쳐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도체가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지만 성장의 과실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기엔 한계가 있는 모습입니다.
8: 뭐 일자리 창출.
2: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입니다.
8: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산업보다는 반도체 산업이 낮게 나타나는 게 사실일 겁니다. 세금을 막 많이 내기 때문에 그 돈을 잘 활용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아마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7: 이런 가운데 SK 하이닉스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2026년 임금 협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10%를 상한선 없이 성과급으로 나누는 제도를 확정했던 만큼 이번에는 복지제도 확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사내에선 최근 삼성전자가 신설한 최대 5억 원 한도의 주택안정대출제도와 비슷한 수준의 주택자금지원 요구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사내 성과 배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이번 임금협상의 경과 역시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0: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이른바 B2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이번 달 5월 신용대출 증가액이 주택담보대출의 100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과 신한, 하나와 우리, NH농협은행의 지난 28일 기준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06조 9,9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월 말보다 2조 6천억 원 급증한 규모로 2021년 4월 이후 5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입니다. 이번 달 새로 유가증권시장에 등록된 상장지수펀드 ETF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전체 순자산이 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는 5월 한 달 동안 상장된 ETF 종목은 모두 32개로 기존 최다 기록이었던 지난 2024년 11월에 23개를 뛰어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ETF 출시가 늘어난 것은 지난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대거 출시된 영향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0: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0: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0: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0: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3: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상행선을 중심으로 오후 6시까지 정체가 심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오후 7시와 8시 사이에는 해소될 전망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서울 방향으로 조금씩 차가 늘고 있는데요. 화성휴게소 부근 매송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차량이 많은 상태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서종에서 화도까지 밀리고 있고 덕수 삼패에서 강일까지 정체가 나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 옥산에서 청주휴게소,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 양재에서 반포까지 차가 많고요. 외곽으로는 신갈분기점 부근으로 주춤거리는데 달래내 고개 부근 4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그 여파 때문에 금토분기점을 통과할 때 정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여주분기점에서 여주휴게소, 양재에서 양지터널,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 가다서 하고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문경 2터널 부근 1차로에 사고가 있었고요. 충주분기점 부근으로 차간격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반대 창원 쪽으로는 여주분기점에서 감곡까지 8km 구간 더딥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서청주 부근 1차로에 사고가 있어서 부근으로 혼잡하고요. 한편 서울시내에서는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월드컵대교,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더딥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news and music for weekend.
1: 주말을 보내는 기분 좋은 습관. 5월의 마지막 날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6월이 한낮에 무더위를 끌어당기는 걸까요? 30도를 웃도는 뜨거운 공기가 진짜 여름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갈수록 녹음이 더 짙어지고 여름의 한가운데를 향해 달려갈 일만 남았는데요. 후끈한 한낮 공기에 절로 손부채질을 하게 되는 일요일 오후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우리의 일상도 빠르게 변하기 마련이죠.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건 물론이고 음식도 시원하고 찬 음식을 찾게 되는데요. 5월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는 이번 주말, 여러분의 일상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달라지는 모습들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 주말엔 저희 뉴스앤뮤직과 함께해야 한다는 거겠죠. 5월 31일입니다. 일요일 저녁, 함께 늦은 시간으로 가는 이 길목에서 좋은 음악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오후 5시 뉴스앤뮤직, 이번 시간은 칼리 사이먼의 목소리로 출발합니다. 제시.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5: 성원 에드피아
7: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8: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카멜로
7: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8: 장갑은 카멜로
9: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0: 합성목재 예스팀바
9: 경동산업 주식회사
11: FM 94.5MHz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은 제시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칼리 사이먼의 목소리로 출발해봤어요.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팝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받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세요.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꿈별님, 5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이젠 더위와 장마가 기다리겠죠? 스스로 상쾌한 기분 만들면서 지혜롭게 지내야겠습니다. 라고 메시지 올려주셨네요. 아유, 진짜 이제 6월 되면 본격적인 장마도 시작될 테고요. 꿉꿉하면서도 또 습하기 때문에 찜통더위라고 하죠. 뭔가 푹푹 찌는 듯한 그런 더위가 찾아올 텐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잘 건강 지키면서 이 계절을 나아야겠습니다. 우리 꿈별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상쾌한 기분을 만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요즘 한창 에어컨 청소하시면서 여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한동안 묵혀뒀던 에어컨 안에 또 곰팡이 잔뜩 끼어 있어서 우리 호흡기 질환에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깨끗하게 청소하신 다음에 좀 상큼한 공기로 함께 여름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도 확인해 볼 텐데요. 팝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Thriller 이어서 로드 스튜어트가 불러요. 영 턱스까지 함께 만나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서 투표 포기는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해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을 사흘 앞둔 오늘 새벽 SNS에 투표에 적극 참여해 권력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달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선출된 이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충직한 머슴이 될지,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가 될지는 주권자의 손에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를 포기한 대가는 최악의 저질에 지배당하는 거다라는 이재명 대통령 SNS 글에 대해 자아 비판이라며 6월 3일 반드시 투표장으로 나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총선과 대선, 정치에 무관심한 대가로 최악의 저질 이재명과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다며 이미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만한 정권이 지방정부마저 장악하면 이 대통령은 가장 먼저 본인의 공소장부터 보란듯이 찢고 연임과 장기 독재의 길로 나갈 거라며 커피 한 잔 내 맘대로 마시기 힘든 나라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섬은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앞서물 분석을 이어가며 사고 전후 의사결정 구조와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휴일인 오늘도 수사팀 전원이 출근한 가운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시공사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진행하며 공사 관계자들 소환 일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안 침하라는 위험 징후가 발견된 이후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안전조치를 미리 취하지 않고 붕괴 사고에 이르게 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앤뮤직, 익숙하면서도 계절의 정취 느낄 수 있는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오후 5시 41분 막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 텐데요. 존 레논의 워먼, 올리비아 뉴튼 존의 제나두까지 함께 듣고 올게요.

뉴스의 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뒤 여섯 번째 우리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우리 선박 한 척이 홍해를 안전하게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은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뒤 홍해를 거쳐 우리나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순위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지난 29일 삼성전기는 전 거래일 대비 15% 오른 212만 7천 원을 기록하며 시가총액 158조 원으로 현대차를 제치고 시총 순위 4위에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3위부터 5위를 차지하고 있는 SK스퀘어와 삼성전기, 현대차 세 종목의 시가총액은 140조 원에서 160조 원 사이에 몰려 있어 쉽게 순위가 바뀔 수 있을 전망입니다. 부산에 있는 백화점 지하식품관의 천장 일부가 무너지면서 손님들이 급히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부산 우동에 있는 지하 7층, 지상 11층짜리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사고로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화점 측은 손님 150여 명을 대피시키고 사고 1시간 10여 분 만에 영업을 조기 종료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의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스티비 원더의 Ribbon in the Sky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9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2: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내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3: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1: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이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은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광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에서 일동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

0: 병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3: FM. 기호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저녁 시간은 돼야 거리 다니기가 수월합니다. 그래도 날은 밝아서 낮 시간대 즐겨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29.2도, 대구 32.1도, 전주 29.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제주와 남해안 지역은 비 소식 있는데요. 양이 꽤 많습니다. 적게는 20mm, 많게는 80mm의 비가 오고요. 제주 산지는 15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충주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노은분기점부터 5km 정도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 구간 정체고 양재에서 반포 구간도 밀리고 있습니다. 부산 쪽은 신갈분기점에서 살짝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가는 길 1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는데요. 현재 멈춰서 있어서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형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본투표를 사흘 앞두고 전남에 이어 충청권에서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4: 미우나 고우나 민주당의 손을 한 번 더 들어달라며 이번 선거에서 내란의 잔불까지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보혜 경기자입니다.
5: 본투표 전 마지막 휴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텃밭 전남에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호남에 진 빚이 많다며 부모 같은 호남에 효도하는 심정으로 정치하겠다. 다시 한번 성원을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6: 미우나 고우나
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6: 미우나 고우나 내 부모님이지 하는 심정으로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장길선에게 꼭 투표해 주십사.
5: 전북지사 선거와 마찬가지로 구례 역시 무소속 후보와 접전 양상인 만큼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인 거로 풀이됩니다. 정 대표는 곧바로 민심의 바로미터 충청권으로 이동해 중원 표심 공략에도 나섰습니다. 고향인 충남 금산에선 힘 있는 여당인 민주당 후보를 뽑아주면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7: 사람이요, 팔이 다 안으로 굽죠.
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7: 금산에서 민주당 군수 안 나오면 제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겠어요.
5: 이어 윤석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이른바 감옥 3인방이 활개치게 두면 안 된다며 내란의 잔불까지 완벽히 제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투톱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기 안성과 이천, 여주 등 경기 남부권에 돌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을 55% 안팎으로 예상하면서 본투표 날까지 유권자들을 향해 투표 독려에 나설 계획입니다.
8: 54%
2: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8: 적극적으로 투표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고.
5: 민주당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 서울에서 최종 유세를 할 거라고 밝혔는데 상징적 의미는 물론 접전 판세가 이어지는 점을 반영한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 경입니다.
3: 본투표를 사흘 앞둔 마지막 휴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대 승부처 서울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4: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은 영남권에서 나란히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9: 사전투표가 높은 열기로 마무리된 이튿날, 국민의힘 장동엽 대표는 단 한 표가 부족해 패배할지 모른다며 우리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오만한 이재명 민주당이 지방정부까지 장악하면 국민자유는 하나하나 박탈당하고 대한민국은 거대한 배급체제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상대 후보들의 전과와 각종 의혹도 조명했습니다.
10: 무능은 기본이고 전과는 옵션.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0: 우리 후손들은 기본이라는 배급의 족쇄에 영원히 묶여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9: 2030 젊은 세대가 찾는 연남동 한복판에서 장 대표는 정부 여당의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겨냥해 커피 한 잔의 자유를 온몸으로 외쳤습니다.
10: 커피 한 잔 마실 자유마저도 빼앗고 있기 때문에
2: 장동혁 대표입니다.
10: 대한민국이 숨쉴 자유조차도 없는 그런 나라로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9: 민주당 정원우 서울시장 후보 안방 성수동과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까지 마지막 휴일 서울 구석구석을 공략했습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는 동선을 분리해 이른바 투샷은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에는 전직 대통령들이 등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친이계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지원을 위해 부산까지 달려가 특유의 먹방에 이어 마이크까지 잡았습니다.
11: 대통령이 누구다, 뭐 장관이 누구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2: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11: 지혜롭게 일 잘하는 시장, 하던 일을 끝낼 수 있는 시장 박형준 뽑아주길 바랍니다.
9: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일만 다시 대구를 찾아 추경호 후보를 외치며 보수 결집에 공을 들였습니다.
3: 전직 대통령까지 전면에 세운 그야말로 진영 총동원령인데 과연 실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치권 안팎에서도 전망이 엇갈립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2: 어제 투표 포기는 그들을 편드는 거라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권력을 남용한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4: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본인이 압도적 여당을 거느린 악성 지배자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을 사흘 앞둔 오늘 새벽,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글을 또 올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이후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투표 독려 메시지를 낸 겁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서 투표 포기는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선출된 이들이 충직한 머슴이 될지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가 될지는 주권자의 손에 달려있다며 소중한 한 표 행사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이런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 극복해야 할 구태 기득권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악성 지배자는 압도적 여당을 거느린 이 대통령이라며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관련 논란을 겨눴습니다.
14: 우리가 투표를 포기하면 재판 취소라는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4: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는 이재명에게 자기 범죄를 모두 치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13: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 때 도장이 잘 안 찍힌다며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를 잠시 나온 걸 두고도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걷어차버렸단 건데 여당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계엄이라는 최악의 헌정 유린으로 정권의 문을 닫았던 세력이 누구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은 권력 남용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기표소 논란에 대한 보수 야당의 공세엔 오로지 대통령 흠집 내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되받아쳤습니다.
15: 민주주의 훼손을 운운합니다.
2: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15: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국민의힘은 억지 공세를 계속 펴고 있습니다.
4: 누가 더 투표소로 지지층을 끌어모을지가 승패를 가를 수밖에 없는 만큼

0: 이 대통령의 투표 동료 메시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본투표 때까지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YTN 강주론입니다.
1: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한 곳인 서울시장 후보들도 본투표 전 마지막 휴일을 맞아 나란히 야구장을 찾는 등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우 후보는 서울의 실력교체를 호소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 문제를 다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휴일 야구 팬심을 잡기 위해 고척 돔구장을 찾았습니다. 프로야구 10개 구단 유니폼을 입은 선수 출신들과 함께 유세차에 올라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3: 제가 시장이 되면
4: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3: 만들어서 세계적 수준의 야구장이 돔구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두 발로 서울 곳곳을 누비는 한 걸음 더 끝까지 유세에도 돌입했습니다. 휴일 하루 서울을 관통해 강행군을 이어가며 산책과 나들이에 나선 민심을 파고들었고 오세훈 후보의 무능과 무책임을 서울의 실력 교체를 통해 끝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3: 일 못하는 시장은 바꾸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 원칙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계속 일을 잘할 수 있게 하고 일 못한 사람은 바꿔야 됩니다.
2: 야구 팬심 잡기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실 야구장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시민들과 사진을 함께 찍으며 선거도 야구도 파이팅 하자고 외쳤습니다.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와. 같이 찍어 가자. 시장님 오세요.
2: 하루 전부터 88시간 회오리 유세에 들어간 우 후보의 휴일 동선도 강남에서 시작해 강북으로 이어지는 총력전이었습니다. 첫 일정인 아침 기자간담회에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유지 등 부동산 이슈를 관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참석 권한이 있는 서울시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울시민 5대 명령을 전달하겠다면서 상대 정원호 후보는 허수아비 처신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7: 지금 서울은 허수아비가 아니라 시민
4: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7: 저 오세훈만이 말하고 설득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2: 정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폭정엔 침묵하더니 스스로 반성하는 거냐며 나를 세워 반박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1: 어제까지 이틀간 진행된 이번 사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3.51%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힘을 실어달라는 민심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의 독주를 향한 엄중한 경고라고 맞받았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8: 전국 사전투표소는 유권자들의 발길로 이틀 내내 북적였습니다. 최종 사전투표율은 23.51%. 지방선거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사전투표 참여자 수도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회의원 격전지 부산 북구갑은 25.57%로 집계됐고 경기 평택을 역시 18.39%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4년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 제도가 완전히 정착된 거라는 해석이 중론인데 여야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투표 열기가 내란 세력 심판과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라고 규정했습니다.
9: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재명
4: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9: 그 의지를 반영하신 거 아닌가 하는.
8: 반면 국민의힘은 팍팍해진 경제와 민생 악화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권 견제론에 거듭 불을 지폈습니다.
10: 이재명 정권의 폭정과
4: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10: 반드시 저지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자 목소리입니다.
8: 이제 시선은 6.3 본투표의 열기입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60% 벽을 넘긴 건 단 두 차례뿐인데 국정 안정과 정권 견제, 민심의 저울이 어디로 기울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1: 부산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져 손님들이 급히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고 백화점 측은 영업을 조기 종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준 기자, 백화점 천장이 무너졌다고요?
12: 네, 먼저 영상...

0: 상점을 보시겠습니다. 냉동 생선과 멸치 등을 파는 백화점 지하 10분간인데요. 천장 일부가 무너져 각종 구조물이 쏟아질 듯 내려와 있습니다. 뚫린 곳에선 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10분간 바닥에도 쏟아진 물이 흥건하게 고인 상황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오후 3시쯤입니다. 부산 우동에 있는 지하 7층, 지상 11층짜리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의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린 건데요. 소방당국은 이 사고로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너진 천장 규모는 가로 세로 각 5m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백화점 측은 손님 150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또 사고 1시간 10여 분 만에 영업을 조기 종료했습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냉각수 파이프가 빠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내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안전점검과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상 영업은 현장 복구와 점검을 마친 뒤 결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영업 재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당신에게 저축은행에
1: 기대세요.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3: 저축은행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4: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5: 엄마 회사 같이 갈래?
6: 엄마.
7: 민준아. 유정아.
8: 필요할 때 확장 돌봄.
9: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7: 아빠. 늦게 와도 돼.
8: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0: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7: 나도 바쁘니까 끊어.
8: 주말에도 긴급 돌봄.
7: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8: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1: 교통안전 1분 터.
12: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의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전은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0: 불이을 좌우로 한번 더 살펴 보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 우리.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3: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남해안과 제주는 많은 양의 비 소식이 있습니다. 2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제주 산지는 15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부는 곳이 많아서 시설물 관리 미리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위 정체는 거의 없는 편인데요. 충청에서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충주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이 부근 더 혼잡해졌는데 청주휴게소부터 7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까지 밀리고 있고 양재에서 반포 구간 서행 중입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종에서 화도까지 8km 정도 밀리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계양에서 송내 구간 정체입니다. 자유로에서 김포 구간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 1차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 중입니다. 이외 전 구간 원활하고 강변북로 위로는 용산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일산 방향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곡까지 서행 중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지문터널에서 정릉터널까지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마포에서 살짝 서행 흐름 보이는데요. 양화대교에서 서강대교 구간 양방향 서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2026년 5월 31일 일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인테데이. 안녕하세요. 전 듀에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바다 위의 피아노, 앙드레 간용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5월 31일, 오늘은 바다의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오늘 날짜일까요? 통일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걸 기념해 이 날짜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이 바다의 날이니까요. 바다가 생각나는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인어공주의 음악 두두두돈돈두돈돈돈 Under the Sea. 에리히 쿤젤이 지휘하는 신시네티 팝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언더더시 신시내티 팝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듀엣토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연구사업원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일요일 인테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2055님입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 연등 구경을 다녀왔어요. 매년 하는 연등 행렬에 가지 못했지만 전시를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아주 예쁘거든요. 전 불교가 아니지만 역시 아름다운 건 종교를 초월하나 봅니다. 테디도 시간 되면 보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사라 브라이트먼의 스카보로 페어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오,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그 너무 이쁘네요. 저도 그 해외에서 가끔 집까지 최대한 걸어가다가 뭐 버스 타고 가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종로까지 갔는데 가운데 보통 길 가운데 버스 정류장이 있잖아요. 아무리 걸어도 버스 정류장이 없는 거야. 왜 이러지 했는데 버스 정류장이 길 바깥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게 옮겨지는 건지도 처음 알았어. 거기에 뭐 이런 부처님 오신 날 뭐 연등 행사 뭐 이런 거 하거나 그럴 때 그 가운데를 아예 버스 정류장을 비워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내리는 곳을 자세히 봤더니 시멘트 한 단 위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째로 기계로 떠갖고 옮기기도 하나 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쁘네요, 사진. 3010님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성취감,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는데요. 테디는 어떤 일이나 취미를 할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한지 궁금해요. 저는 노래쟁이라 아무래도 노래를 그날 콘서트 하거나 그랬을 때 진짜 잘 됐다고 생각했을 때 되게 뿌듯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노래보다 또 연기가 잘 된 날, 제 마음속에 이런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한 날, 그런 날이 이제 너무나 더 뿌듯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짜투리 시간에 헬스나 이런 거 하기 힘들잖아요. 딱 헬스 운동하고 저기 해와의 마초 스테이크 제가 자주 가는데 거기서 이제 소고기 추성훈 스테이크 딱 먹었을 때 그때 이제 뿌듯함을 느끼면서 제로 콜라와 함께 혼자서 이어폰을 끼고 저 태블릿 PC로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면서 그 소고기 썰어 먹을 때 정말 뿌듯하고 근데 리뷰인 이벤트 하면 콜라가 무료여서 벌써 리뷰인 그거를 이벤트를 11번 했어. 그러니까 제가 스테이크를 엄청 먹은 거지. 그거는 그 리뷰가 제 운동의 산 증인이라고 볼 수 있죠. 운동 한 날만 먹었으니까. 그리고 요즘에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또 그 러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14km를 걷다 뛰다가 해서 14km면 엄청 길어요. 그때 또 뿌듯함을 느끼고 뿌듯한 게 정말 많네요. 저는 역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1280님입니다. 이제 바로 나오네요. 최근 해가 지날수록 진짜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전 원체 운동과는 거리가 멀고 먼 사람이라 참 쉽지가 않네요. 저번에 12킬로를 달리고 헬스장까지 갔다는 테디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모르게 입이 떡 벌어졌답니다. 건강 생각하면 이제는 정말 운동을 해야겠는데 늘 생각해서 끝나고 말아요. 어떻게 해야 운동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답이 뭐냐면 처음부터 12km를 뛰고 헬스를 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 살아온 패턴에 익숙해지게 돼 있어. 그래서 공부 이제 잘하는 사람 혹은 느지막이에 영어를 굉장히 마스터하거나 일본어를 마스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하루에 단어 한 개를 한번 외워보십시오. 라고 하죠. 단어 한 개를 외우다 보면 그게 계속 외우고 있다가 들려. 아, 저 사람이 하는 말 더 알고 싶다. 그럼 하루에 단어를 두 개 늘리게 돼. 제가 처음에 대본 외울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근데 이 교육이 되면 그거에 대한 신경이 열리는 것 같아.
그러면 빨리 외워줘. 그리고 이탈리아 노래를 어떻게 외우겠어? 한국 노래 외우기도 힘든데, 그죠? 제가 계속 성악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국 노래보다 이탈리아 노래가 더 잘 외워져. 이탈리아 말을 정확히 모르는데도 잘 외워져. 쓰는 단어들이 비슷하니까. 운동? 그거예요. 오늘 하루 처음에 집에 올라갈 때 뭐 집이 10층 이상인 분들만 해당이에요. 5층 이상이라면 왕복으로 계단을 두 번 정도 하고 집에 들어가시고 10층 이상이다. 한 번 계단을 올라가서 들어가세요. 그렇게 일주일 하고 그 다음에 조금만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옆 사람과 얘기할 수 있는 수준에,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노래 듣는 걸 즐긴다. 그럼 이어폰에 노래를 들으면서 취미생활과 원 플러스 원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숨을 쉴 수 있을 정도의 달리기로 30분 정도를 하고 들어오세요. 그렇게만 2주 한 달을 하다 보면 정말 내 몸매 라인이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그럼 그때부터 사람이 욕심이란 게 생기고 어떤 것들이 방법이 있을까? 20분, 30분 하면서 내가 더 근육을 잘 키울 수 있는 정확한 자세란? 이런 것들을 유튜브로 찾아보기 시작할 거야. 그거면 돼요. 뭐 처음부터 헬스를 끊어갖고 시작할까요? 이러면 안 돼. 그건 했던 사람한테 가능한 일이야. 처음에

막 저도 진짜 뮤지컬 오디션 엄청 보고 그러는데 뭐 진짜 계속 안 되고. 근데요, 사람은 우리 주식도 보면요, 위대한 저 기업의 주식에 차트를 한번 눌러보세요. 올라가는 것 같다가도 진짜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그러다가 없어지는 기업들도 있지. 근데 그걸 버티면 또 어떻게 돼? 더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안정되면 위에서 노는 이 그래프들이 점점 올라가는 건데, 우리가 이런 꼬였을 때, 우리 인생도 그래. 사실 주식보다 우리 인생의 그래프를 참기가 더 힘든 거야. 우리 인생에서 그래프도 주식으로 망하거나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을 그래프로 굴리면 그때 뚝 떨어졌을 수도 있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되고 했을 때도 다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결국에 찬란하리라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오랜만에 우연히 청맨지오니의 Feel So Good 듣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퇴근길에 환하게 웃어주던 테디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르신 거예요. 제가 환하게 웃었나 봐요. 빵긋! 보통 이 음악을 들을 땐 아름다운 풍경이 떠오르곤 했지 특정 인물이 떠오른 적이 없었거든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와, 테디가 내 일상에 정말 단단히 스며들었구나 하고요. 물론 저에겐 아주 웰컴입니다. 웰컴! 컴온! 뉴더클에서도 이곡꼭 들려주세요. 새벽부터 가슴 벅차게 행복해지게요. 네! 제 얼굴이 떠오르는 Feel So Good 들어드려야죠. 감사합니다. 떼깨로님입니다. 파티 중 최고는 단연 고기 파티가 아닐까요? 삼겹살, 목살, 등갈비까지 거기에다 첫 수확한 로메인과 루꼴라 싸먹는 쌈은 정말이지 예술입니다. 말 그대로 입에서 살살 녹아요. 로메인과 루꼴라의 엄청난 성장 속도를 따라가려면 매일매일 고기 파티 해야 할지도요. 그거 좀 갈아서 사과랑 같이 갈아서 드셔도 좋겠다. 제가 요즘에 운동 열심히 하면서 느낀 건 진짜 있어요. 뭐냐면 가장 맛있는 파티는요, 이 고기 파티도 정말 일 열심히 노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먹으면 진짜 맛있고. 제가 얼마 전에 14km 뛰었다고 했잖아요. 14km 뛰자마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선 땀에 쩔었어. 뭐 샤워할 때 근데 보들보들 하더라고. 막 노폐물이 나왔는지. 바로 집앞 편의점에서 맥주를 제가 좋아하는 맥주를 탁 사서 갖고 들어와서, 근데 4개 묶음이 싸잖아요. 그래서 3개는 김치냉장고에 넣고 1개는 냉동실에 탁 넣었어. 왜냐면은 금세 얼지 않으니까. 그래서 냉동실에 넣고 그동안 샤워를 하는 거지. 씻고 로션 바르고 머리 말리고 탁 냉동고 문을 열고 내가 그 넣어놨던 맥주를 따서 꼴깍꼴깍꼴깍 마시는 순간 물도 안 마셨어, 일부러. 왜냐면은 정말 목이 말라야 맥주가 너무 맛있거든. 그래서 탁 한새 따갑지. 따가운데 꼴깍꼴깍 나에게 충족되는 그 느낌이 같이 왔었을 때 몸에 소름이 돋더라고. 쏙 시원해갖고 좋았어요. 0388님입니다. 한때 무신론에 빠져 까르마조프가의 형제들 속 이반을 동경하며 도스토옙스키의 소설들을 엄청 애정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분 엄청 지식인이에요. 테디의 드미테리 덕에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 볼수 있었고 책도 다시 읽고 너무 행복하네요. 이게 대단해요. 와, 무신론에 빠져서. 까르마조프가의 형제들 책이 얼마나냐면 3권인데 한 권당 백과사전이야. 그때 도스토옙스키가 그 도박에 빠졌을 때, 그러니까 돈이 모자랐던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대문호고 엄청 글을 잘 쓰잖아. 그러니까 그 빚쟁이들이 너 빨리 글 써라 이걸 한 거야. 빨리 글 써라 하는데 그때 당시엔 페이지로 돈을 받았대. 그러니까 인물 하나하나를 그냥 몇십 페이지에 막, 그리고 종교를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100페이지에 가깝게 쓴 거야. 와, 근데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대단하죠. 한 장짜리를 10장으로 쓰는 것도 능력이야. 왜냐면 예전에 반성문 선생님이 쓰라고 할때 어떤 애 20장 금방 써. 나는 뭐가 미안합니다, 뭐가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합니다 쓰면 이제 없는데, 걘 무엇하면 무엇을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는데 막 이러니까. 그놈도 대문호가 될수 있었는데, 그죠? 퓨어보이스님입니다. 테디, 북감 홍보하지 마세요. 지금도 자리 없어서 매번 뒷자리서 보고 있다고요.

저 공연 보고 2시간 자고 인테데이 들으러 와서 너무 졸린데 잠들만 하면 테디가 웃겨서 잠 깨워주네요. 테디 북감도 체력적으로 힘든 극인데 오페라 극장마저 체력 엄청 쓰면서 하시네요. 오페라 극장? 오페라 극장. 아, 그죠. 국감에서는 아주 그 심각하고 좋은 연기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도 행복합니다. 듀엣토의 더 클래식 우물정 연구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척 맨지오니의 Feel So Good, 사라 브라이트먼의 스카보로 페어 전해드릴게요.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바삭해.
6: 맛있는 60개 치킨.
7: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6: 맛있는 60개 치킨.
7: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6: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7: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8: 합성 목재 예스틴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9: 합성 목재 예스틴바.
8: 경동산업 주식회사.
10: 5월 31일 일요일 인트데이 1분 여기까지입니다. 1809년 5월 31일 오늘은 작곡가 요제프 하이든이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하이든은 누구도 따라오기 힘들 만큼 엄청난 양의 작품을 남겼는데요. 교향곡은 100곡이 넘고요. 현악 4중주도 80곡이 넘습니다. 4곡의 오라토리오와 34곡의 오페라도 있습니다. 특히 더 대단한 건 그렇게 많은 작품들이 모두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성실한 작곡가였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하이든 교향곡 100번 중 1악장 준비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호그우드가 지휘하는 고대음악 아카데미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치고요. 전 2부로 먼저 출발할게요. 인트랑 같이 가주실 거죠?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3: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달력상으로는 초여름인데 날씨는 벌써 한여름입니다. 낮에는 무척 더운데요. 지치기 쉬운 날씨라서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남해안과 제주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요. 수요일에는 남부 내륙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잠수교에서는 일요일마다 뚜벅뚜벅 축제가 열립니다. 행사는 저녁 9시까지지만 차량 통제는 밤 11시까지 이어집니다. 잠수교 북단에서 남단 달빛광장까지 양방향 전면 통제 중입니다. 일요일이라 외출하셨다가도 일찍 귀가하신 분들 많으시죠? 도로는 벌써 한가합니다. 정체 거의 없어서 여유 있게 이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많이 밀려도 정체 10km 미만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까지 7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양재에서 반포 구간 서행 중이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북충주에서 충주 분기점 구간 감곡 부근 서행 중입니다. 여주 분기점에서도 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도 원활한데 마포와 중랑, 강남 일부 지역에서 서행 흐름 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생입니다. 슬라슬라생.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생,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5: 중독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더 많이 투여해주겠다고 유혹해 명의를 도용해가며 처방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많게는 하루 10차례 넘게 투약했고 후유증으로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숨진 중독자도 있었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6: 검찰 수사팀이 문을 열라고 독촉하지만 안에 있는 사람은 이를 무시한 채 황급히 상자를 옮깁니다. 지난 1월 마약류로 분류되는 수면제 프로포폴을 무분별하게 처방한 의사 A씨에 대한 압수수색 현장입니다.
7: 이렇게 지금 증거인멸하시는 거라니까요.
4: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입니다.
7: 뭐 하시는 거예요?
6: A씨가 강남에 병원을 열고 지난 2020년부터 5년 동안 투약한 프로포폴은 모두 18만 밀리리터, 횟수로는 4,700차례가 넘습니다. 30만 원이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며 유흥업 종사자와 사업가 등에게 욕의 손길을 뻗었는데 가족이나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오면 더 많이 투약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조차 모자라자 2,000명에 다다르는 외국인 명단을 도용해 마구 처방하다 보니 많게는 하루에 10번 넘게 투약한 중독자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과도한 투약으로 우울증이 심해져 극단적 선택을 한 중독자도 6명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병원의 실장,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등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투약자 가운데 중독이 심한 5명 역시 재판에 넘겼고 중독자 일부는 기소유예하는 대신 치료, 재활 프로그램을 듣고 전문기관의 관리를 받게 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5: 20대 대학생 3명이 숨진 경남 창원 중앙대로 승용차 사고 당시 차량이 제한속도의 2배 넘게 과속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경남 창원 중부경찰서는 사고 기록 장치 EDR 분석 결과 사고 3.5초 전 해당 승용차의 속력은 시속 161km였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창원 중앙대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로 승용차는 당시 제한속도의 2배가 넘는 속력으로 달린 거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사고가 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백화점 지하식품관의 천장 일부가 무너지면서 손님들이 급히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부산 우동에 있는 지하 7층, 지상

0: 11층짜리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사고로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화점 측은 손님 150여 명을 대피시키고 사고 1시간 10여 분 만에 영업을 조기 종료했습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냉각수 파이프가 빠지며 사고가 난 걸로 추정된다며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른 밤더위가 기승입니다. 강원도 강릉에서는 지난해보다 무려 19일이나 빨리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됐는데요. 관측 이래 역대 세 번째로 빠른 기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1: 계절의 시계가 한 달 이상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름 시작을 하루 앞두고 밤사이 강릉 지역의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기록됐습니다. 이번 열대야는 올해 첫 열대야로 지난해보다 19일이나 빠른 수준입니다. 한반도의 밤 더위가 무척이나 서둘러 찾아온 셈입니다. 기상청은 강릉 지역의 올해 이른 열대야는 산맥을 넘은 고온 건조한 바람 때문이며 2019년과 2014년에 이어 역대 3위 수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2: 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태백산맥을 넘어가는
3: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2: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지 못해 강릉에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으며 강릉에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빠른 열대야가 나타난 해는 2019년 5월 24일이며 올해는 세 번째로 빨랐습니다.
1: 성급히 찾아온 열대야 현상은 오래 지속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올여름 폭염과 열대야가 평년보다 잦을 수 있다는 학계의 경고가 나온 가운데 기상청도 여름 시작부터 30도 안팎의 예년보다 더운 날씨를 예상하고 있어 건강관리는 물론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0: 5월 마지막 날, 마치 한여름처럼 뜨거운 휴일이었습니다. 강원 최북단에선 마지막 봄꽃이 관광객을 불러모았고 해안가는 온종일 청소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4: 바람이 스치면 샛노란 물결이 일렁입니다. 짙은 향기 찾아 꿀벌과 나비가 몰려듭니다. 강원 최북단 철원을 노랗게 물들인 건 남녘 제주의 봄을 대표하는 유채꽃. 가장 겨울이 긴 지역이라 3월 말에서야 꽃을 심었고 따가운 태양 아래 뒤늦게 꽃망울이 맺혔습니다. 꺼내든 카메라 앞에 오늘은 누구나 꽃이 됩니다.
5: 하나, 둘, 셋.
4: 꽃밭을 꾸민 곳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 군부대 사격훈련장. 화사해지는 봄, 가을만 되면 관광객이 몰립니다.
6: 제주도에서나 볼 수 있는 유채꽃을 이런 여름철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족들이 또 나들이 하는 기분도 들고 휴양지 온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좋습니다.
7: 여행 온 것 같아요.
4: 은빛 물결이 살랑이는 부산 영도구 해변. 남녀노소 시민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5월 마지막 날은 국가기념일인 바다의 날.
8: 바다의 날!
9: 화이팅!
4: 목장갑을 끼고 마대자루를 들고 쓰레기를 줍습니다. 고사리 선 아이들도 힘을 보탭니다. 파도에 밀려온 쓰레기를 구석구석 찾아 담습니다. 금세 한가득 채워진 쓰레기 더미. 숙제하러 왔다는 아빠를 똑 닮은 삼형제. 아빠는 아이들이 대견합니다.
10: 사실 저희 쌍둥이들이 이번에 숙제를 받아와서 쓰레기 줍기 숙제를 받았는데 애기들도 사실 뭐 그렇게 얘기는 안 했는데 엄청 열정적으로 뭐 길에 엄청 그 땅까지 파서 주울 정도로 엄청 열정적으로 잘 주워서 정말 뜻깊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4: 5월 끝자락 한여름같이 햇볕 뜨거웠던 휴일. 지는 봄이 아쉬운 꽃밭엔 사람들이 몰렸고 다가오는 여름을 기대하는 바다엔 청소하는 손길로 분주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11: 역대 최고 수준의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훌쩍 높아졌지만 가계 소득은 0%대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특정 분야에만 쏠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SK하이닉스의 임금 협상이 시작되는데요. 삼성전자와 같은 5억 원 수준의 주택자금 복지 확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미국 이란 전쟁이란 중동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1년 전보다 3.6%나 성장했습니다. 1분기만 따졌을 때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을 탄 반도체 호황이 가파른 성장세의 비결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가계 실질 소득은 월 평균 462만 8천 원으로 고작 0.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소득 증가율이 3% 넘는 격차를 기록한 건 지난 2024년 이후 2년 만입니다. 또 지난해 반도체 제조업 생산이 12.8% 늘어나는 동안 관련 일자리는 1.9% 증가하는 데 그쳐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도체가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지만 성장의 과실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기엔 한계가 있는 모습입니다.
9: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낙수 효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2: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입니다.
9: 나타나는 게 사실일 겁니다. 세금을 막 많이 내기 때문에 그 돈을 잘 활용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아마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7: 이런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2026년 임금 협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10%를 상한선 없이 성과급으로 나누는 제도를 확정했던 만큼 이번에는 복지제도 확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사내에선 최근 삼성전자가 신설한 최대 5억 원 한도의 주택안정대출제도와 비슷한 수준의 주택자금지원 요구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사내 성과 배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이번 임금 협상의 경과 역시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11: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기업 이익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노조가 아닌 기업이 배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경영계에서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권고를 회원사에 배포했습니다. 경총은 노조가 이익의 선제적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영업이익 활용 방안은 노조와의 교섭이 아닌 경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석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대체 시장 발굴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트라는 중동 지역 무역관 13곳을 24시간 연결하는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다음 달부터 대체 시장 수출 다변화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트라가 운영하는 중동 긴급 대응 애로 상담 데스크에는 지난 3월 3일부터 5월 21일까지 734건의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미룬 종전 양해각서에는 호르무즈 완전 개방에 포함된 거로 알려졌지만 미국과 이란의 입장 차는 여전해 보입니다. 미국은 이란을 향해 가던 선박을 향해 또 한 번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란도 미국의 군사보복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13: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회의에 참석한 미국 국방장관은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14: 협상이 성사되든 안 되든 이란이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행료가 없는 개방된 해협이 될 겁니다. 피터 헤그스 미 국방장관입니다.
13: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자신들이 통제한다고 주장하고 싶어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통제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강력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29일 오만만에서 이란으로 향하던 감비아 국적 선박을 무력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이란 봉쇄 조치 위반이라고 20차례 이상 경고했지만 응하지 않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압박에 맞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고 나섰습니다. 호르무즈 일대 선박들의 해협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이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반할 경우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거라고 해상 무선으로 공지했습니다. 또 미국을 향해 호르무즈 운영권에 대한 간섭은 군사적 보복을 가져올 거라고 경고하면서 페르시아만 해협청에 대한 미국의 제재 역시 이란의 호르무즈 통제권을 반증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을 미룬 종전 양해각서 초안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해협 운영 방식을 놓고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종전 양해각서가 체결되더라도 호르무즈 완전 개방까지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피트 에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훌륭한 합의를 계속 추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협상이 결렬되면 전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5: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피트 에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란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상은 생산적이었고 이란은 미국의 요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며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훌륭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14: 그들은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훌륭한 합의를 성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고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역사적인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15: 하지만 협상이 결렬된다면 전쟁이 재개될 거라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14: 우린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첫날보다 훨씬 더 강력한 태세로 대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피터 에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입니다.
15: 중동 미군 기지에서의 병력 철수 여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란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는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호르무즈는 통행료 없는 자유로운 해협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통행료 지불 여부와 관계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기 위해 이란과 협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보류한 가운데 이란은 농축 우라늄을 국외로 반출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중단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기싸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6: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7: 여기가 뉴욕입니까?
18: 이곳이 파리입니까?
1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9: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1: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22: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23: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2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저녁 시간인 지금도 기온 높은 편입니다. 현재 서울 27도, 대구 31.1도, 광주 27.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도 평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서울 20도, 강릉 21도, 전주 18도에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 30도, 부산 28도, 제주는 27도로 예상됩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주휴게소 1차로와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옥산분기점부터 7km 정도 밀리고 있고 양재에서 반포 구간 서행 중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북충주 부근에서 충주분기점 구간 정체입니다. 감곡 부근에서도 밀리고 있습니다. 여주분기점에서 서행 중이고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구 구간도 서행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서행 중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상계교에서 노원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동일로 영동대교 방향 군자교 교차로에서 영동대교 북단까지 서행 흐름 보입니다. 양방향 모두 서행 흐름 보이고 있어서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광주원주고속도로 원주 방향 곤지암 3터널 부근에서 작업 중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임태대의 2부 첫 곡은 프로코피예프의 발레음악 로미오와 줄리엣 중에서 기사들의 춤, 데이비드 가렛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인태 오페라 극장, 지난주까지 스트라빈스키의 작품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프로코피예프의 작품, 세계의 오렌지에 대한 사랑입니다. 프로코피예프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자 조국을 떠나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했습니다. 1919년 미국 시카고의 리릭 오페라 극장에서는 당시 화제를 모으고 있었던 작곡가 프로코피예프에게 신작 오페라를 위촉합니다. 프로코피예프는 18세기의 이탈리아의 극작가 카를로 고치의 희곡을 대본으로 선택했죠. 그는 이탈리아어로 된 희곡을 프랑스어로 번역해 작곡을 마쳤고 1921년 미국에서 초연해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 작품은 바로 작년 국립오페라의 공연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초연되었습니다. 작곡 당시에 사용된 원본인 프랑스어 가사로 공연되었는데요. 낯선 작품이지만 화려한 무대와 재밌는 진행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오늘 들으실 음반은 프로코피예프가 다시 러시아어로 바꾼 반본입니다. 니네테 역이 안나 넵트레코, 그리고 모르가나 역의 라리사 셰브첸코, 그리고 왕자 역의 예프게니 아키모포, 트루팔디노 역의 콘스탄틴 플루슈나코프,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지휘하는 키로프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자, 프로코피예프의 세계의 오렌지에 대한 사랑 시작합니다. 프롤로그입니다. 막이 오르기 전 여러 배우들이 등장해 저마다 자신들의 극이 더 좋다고 주장합니다. 비극 배우들은 무슨 소리야, 비극이 좋지, 인간에겐 비극이 없다면, 이 슬픔이 없다면 우린 슬픔을 얘기하는 존재야. 희극 배우들은 무슨 소리야, 희극이 더 좋지, 인간이 힘든 일이 얼마나 많냐, 우리가 웃음을 주지 않았으면 인간은 너무나 힘들 거야, 너희들은 맨날 우중충하게. 이때 누군가 나타나더니 세계의 오렌지에 대한 사랑을 보시지요 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전령이 등장해 클루부스 왕이 근심이 많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왕자가 병에 걸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가 퇴장하면서 막이 오릅니다. 오, 재밌을 것 같아. 우선 그게 생각나요. 뭐 양탄자를 타고 가갖고 삼형제 있잖아요. 그 공주의 병을 고치기 위해.

1막입니다. 왕궁 안의 큰 방입니다. 여러 명의들이 불려와 왕자를 진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왕자의 병이 우울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왕은 낙심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왕자를 웃긴다면 그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죠. 왕은 측근인 판탈로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이에 판탈로네는 광대 트루팔디노를 추천합니다. 트루팔디노가 등장하자 왕은 축제를 열어 왕자를 웃겨라, 제발 웃겨라, 제발 웃겨라 라고 말합니다.

0: 1막 2장입니다. 마법의 막 앞입니다. 무대 앞에 막이 또 내려지고 그 앞에서 진행됩니다. 불과 연기와 함께 이 마술사 첼리오와 마녀 파타 모르가나가 등장합니다. 둘은 트럼프 게임을 시작합니다. 카드 게임을 하나 봐요. 게임 결과 파타 모르가나는 이겨서 의기양양해지고 첼리오는 에이씨 낙담해서 물러갑니다. 1막 3장입니다. 다시 왕궁이죠. 대신 레안드로가 등장합니다. 왕은 그에게
1: 왕자를 웃게 하기 위해 축제나 파티를 열겠다 라고 말합니다.
0: 하지만 레안드로는 파티 같은 것은 환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라고 반대합니다. 왕은
1: 이거 그럼 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한단 말이냐 하면서 실망하며 퇴장합니다.
0: 그때 왕의 조카 딸인 클라리체 공주가 등장합니다. 공주는 대신 레안드로에게
2: 왕자가 이대로 죽는다면 난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그럼 당신이 왕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유혹합니다.
0: 이런 나쁜 조카 딸. 하지만 레안드로는 하지만 내일부터 축제가 열리는데 거기서 궁정광대 트루팔디노가 왕자를 웃게 만들 겁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나쁜 놈이었네 둘 다. 그러자 공주는
2: 왕자가 웃으면 안 되니 독약이나 권총을 사용해 그를 죽여요 라고 말합니다.
0: 그때 두 사람 뒤에 있는 탁자에서 꽃병이 짱그랑 떨어집니다. 두 사람이 놀라서 아, 누구야 하고 쳐다보니 흑인 하녀 스메랄디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레안드로는 하녀를 붙잡아
3: 감히 국가 기밀을 도청하다니 널 매달아 죽여버리겠다 라고 협박합니다.
0: 그러자 하녀 스메랄디나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 왕자는 광대 트루팔디노가 보호하고 있고 또 트루팔디노의 뒤에는 마술사 첼리오가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런데 왕자가 웃는 것을 막으려고 마녀 파타 모르가나가 올 것입니다. 저는 파타 모르가나가 보낼 사람이죠. 저희는 모두 우린 모두 한편입니다.
0: 이 말에 레안드로는 안심합니다. 이들은 모두 가자 파티로 라고 외치면서 퇴장합니다.

이막입니다. 왕자의 침실. 많은 약병들이 쌓여 있습니다. 광대 투르팔디노는 왕자를 웃기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지만 하이, 이건 어떠십니까? 기차랑 자동차랑 붙으면 뭐 기자동차! 아예 안 웃기십니까? 아, 오키키키키 원숭이는 어떠십니까? 노력하지만 왕자는 한숨만 쉴 뿐입니다. 광대 투르팔디노는 왕자에게 옷을 입히며 축제에 참석해야 하니 밖으로 나갑시다 라고 하지만 왕자는 꿈쩍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트루팔디노는 하는 수 없이 왕자에게 강제로 망토를 씌워 억지로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납치 아니야?

2막 2장입니다.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축제가 시작됩니다. 광대 트루팔디노가 나와 재주를 보여주고 사람들은 모두 크게 웃습니다. 기차랑 자동차가 붙으면 기차동차래. 하지만 정작 왕자는 계속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표정이죠. 이때 마녀인 파타 모르가나가 등장합니다. 대신 레안드로는 그녀에게 당신은 누구냐? 라고 묻자 그녀는 나는 파타 모르가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왕자가 결코 웃지 못하지. 오호호호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레안드로는 기뻐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재주를 보여주고 있던 광대 트루팔디노는 마녀 파타 모르가나를 보고는 당신 여기 뭐하러 왔지? 어서 나가지 못해! 라고 말합니다. 마녀 파타 모르가나가 들은 척도 하지 않자 두 사람은 싸우기 시작합니다. 트루팔디노가 그녀를 떠밀어 버리자 파타 모르가나는 두 다리를 높이 든 채로 밖으로 나가 떨어집니다. 아, 밀었는데? 너무 심각하게 니 녀석이 나가 하다가 밀었는데 아이쿠 하고 넘어지니까 그 모습을 본 왕자는 크게 웃게 됩니다. 사람들은 왕자가 웃었다! 라고 크게 기뻐합니다. 웃음소리가 베토벤 운명 교향곡과 처음 주제와 같은 리듬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하하하하 이렇게

넘어져 있던 마녀 파타 모르가나가 다시 일어납니다. 화가 난 그녀는 왕자를 보면서 세계의 오렌지에 대한 사랑을 하라! 라는 저주를 퍼붓고 퇴장합니다. 그러자 왕자는 벌떡 일어나 세계의 오렌지라고? 라는 말을 외치고는 갑자기 달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왕자를 붙잡아! 왕자를 붙잡아! 하고 왕자를 붙잡으려고 하지만 왕자는 세계의 오렌지는 마녀 크레온테가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고는 광대 트루팔디노를 데리고는 뛰어갑니다. 그때 뒤에서 악마 파르파렐로가 바람을 불어서 두 사람을 날려버립니다. 두 사람은 사라지고 이 모습을 본 왕은 하하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놀라서 쓰러집니다. 이렇게 2막이 끝나고 이제 왕자와 광대 트루팔디노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아 이제 시작이네.

산막입니다.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마술사 첼리오가 악마 파르파렐로를 부르고는 왕자는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악마 파르파렐로는 그들을 그려온 대상으로 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첼리오는 그런 짓은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주문을 외우지만 악마 파르파렐로는 네가 트럼프 게임에서 졌기 때문에 그들을 잃은 것이다. 그러니 너의 주문은 소용없다. 라고 말합니다. 왕자와 광대 트루팔디노가 등장합니다. 마술사 첼리오는 그들에게 크레온 태성에는 무서운 여자 요리사가 있는데 세 개의 오렌지를 가지러 그곳에 가면 그 요리사가 국자로 당신들을 죽일 것입니다 라고 주의를 줍니다. 하지만 왕자는 그래도 가야 한다 라고 대답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마술사 첼리오는 광대 트루팔디노에게 마법의 리본을 주면서 이 리본은 요리사의 마음에 들 것입니다. 그녀가 리본에 정신이 팔려있을 사이에 오렌지를 훔쳐요 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대신 오렌지를 손에 넣더라도 오렌지를 쪼개는 것은 꼭 물가에서만 해야 합니다 라고 충고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악마 파르파렐로 바람에 실려서 날아갑니다.

3막 2장입니다. 크레온테 성의 부엌입니다. 왕자와 광대 트루팔디노가 성의 부엌으로 숨어 들어옵니다. 그때 여자 요리사가 커다란 국자를 든 채 들어오다가 두 사람을 발견합니다. 요리사는 이들을 죽이기 위해 국자를

시켜드는데 광대 트루팔디노가 내미는 이 리본을 보고는 마음에 들어합니다. 여자 요리사가 어머 이 리본이 너무 이뻐 정신에 팔린 사이 왕자는 부엌에서 세 개의 오렌지를 찾아 밖으로 도망칩니다. 광대 트루팔디노도 요리사에게 리본을 던지고 왕자의 뒤를 따라갑니다. 삼막삼장입니다. 사막입니다. 왕자와 광대 트루팔디노는 오렌지를 들고 이곳 사막까지 도망쳐옵니다. 그런데 세 개의 오렌지가 자꾸만 커지는 바람에 아 오렌지가 왜 이렇게 크냐 뭐 처음엔 수박처럼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박처럼 변했습니다. 막 굴리게 생긴 거지 이제. 돌 막 엄청 큰 돌처럼. 더 이상 들고 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막에서 쉬는 동안 왕자는 너무 지쳐 잠이 듭니다. 그런데 혼자 깨어있던 광대 트루팔디는 목이 너무 말라서 안 돼! 오렌지 하나를 칼로 쪼갭니다. 그러자 첫 번째 오렌지 안에서 왕녀 리네테가 붕! 이거 우리나라 박씨 여는 거랑 비슷하네. 리네테가 나타납니다. 리네테는 목이 말라요. 어서 물을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트루팔디노도 목이 말라서 쪼갰는데 나온 애도 목이 마르다고 하네. 그래서 광대 트루팔디노는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오렌지를 또 칼로 쪼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렌지에서 왕녀 니콜레테가 나타납니다. 니콜레테도 목이 말라요. 물을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트루팔디노는 물을 찾아서 멀리 갔는데 그동안 두 왕녀는 목이 말라서 모두 죽어버립니다. 그때 왕자가 잠에서 깨더니 옆에 여자 두 명이 죽어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왕자는 지나가는 병사들에게 두 사람을 실어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렌지에 다가서서 이 오렌지 속에는 내 행복이 있다 라고 말하고는 칼로 오렌지를 쪼갭니다. 그러자 그 속에서 왕녀 니네테가 나타납니다. 그러자 그녀도 목이 말라요. 물을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무대 밖에서 누군가 물을 가지고 옵니다. 왕자는 그 물을 공주에게 먹입니다. 물을 마신 공주는 왕자님을 보고는 제 목숨을 구해준 왕자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포옹을 하고 왕자는 그녀에게 함께 왕궁으로 가자 말합니다. 그러자 니네테는 이런 옷을 입고 갈 순 없어요. 먼저 왕궁으로 가서 제게 어울리는 옷을 가져다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왕자는 아버지를 모시고 곧 돌아오겠어 라고 말하고는 떠납니다. 공주가 혼자 사막에서 기다리는데 밤이 됩니다. 그때 흑인 하녀 스메랄디나 우리 아까 걸렸던 그 여자이죠. 어머 저랑 똑같은 생각을 마녀 파타 모르가나가 나타납니다. 흑인 하녀 스메랄디나는 공주의 머리에 마법의 핀을 찌릅니다. 그러자 공주는 사라지고 대신 스메랄디나가 공주의 모습을 하고 그 자리에서 왕자를 기다립니다. 왕자가 왕과 신하들을 데리고 다시 등장합니다. 왕자는 왕에게 아버지 이 여자가 내 부인입니다 라고 소개하는데 여자가 고개를 들자 다른 사람이고 왕자는 깜짝 놀랍니다. 이에 흑인 하녀 스메랄디나는 제가 당신의 공주 니네테입니다. 당신은 저와 결혼한다고 약속했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왕자는 놀라 저 여자와는 절대 결혼할 수 없다 라고 외치지만 왕은 왕자에게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법이 아니다. 왕자라면 명예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하지. 그녀를 왕자 위로 맞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을 보고 대신 레안드로는 오렌지가 썩었네 라고 비웃습니다.

사막입니다. 왕을 중심으로 왕자와 흑인 하녀 스메랄디나의 행렬이 입장합니다. 왕자와 왕자비의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는 커다란 쥐가 있죠. 왕이 병사들에게 저 쥐를 총으로 쏴라 라고 병사들은 야 탕탕탕탕탕탕 그러자 갑자기 쥐는 펑 왕녀 니네트로 변하죠. 그 모습을 본 왕자는 그녀가 나의 공주입니다 라고 소리칩니다. 놀란 왕은 흑인 하녀 스메랄디나를 가리키면서 그럼 저 여자는 누구냐? 라고 묻자 광대 트루팔디노는 하녀가 변장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화가 난 왕은 나를 속이고 배반을 꾀한 스메랄디나, 레안드로, 클라리체를 모두 교수형에 처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왕은 왕자와 니네테 공주를 결혼시키고 모두가 축복하는 가운데 오페라가 끝납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평동 나비엔.
3: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4: 인테 오페라 극장, 오늘은 프로코피에프의 오페라 세계 오렌지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어유, 이소부하네요 거의. 옛날에 많이 읽던 동화 스타일. 예. 프로코피에프 초기 작품 준비했습니다. 그는 작곡가 하이든을 좋아했다고 하는데 하이든이 20세기에 살아있으면 어떤 곡을 만들었을까 생각하며 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바로 그 곡입니다. 프로코피에프 교향곡 1번 발레르 게르기예프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5월 31일 일요일 인테데이 마치겠습니다. 듀에토 백인태였고요. 전 슬기 씨와 함께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1: YTN 라디오 특집 선거방송 김앤장의 예측 2026기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 아하, 잠은 다 잤습니다. 6월 3일 이른 아침부터 저 당대표 장성철이 눈 번쩍 뜨이는 진행으로 선거의 모든 것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3: 저 김준우도 유쾌하고 확실한 평론으로 장성철 소장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들 투표하고 있을 때 저희는 이미 선거 결과까지 완벽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2: 저희 김앤장과 함께 시사평론계의 끝판왕들도 모두 모셨으니까요. 늦지 않게 오픈런 해주세요.
3: 라디오와 유튜브로 만나는 김앤장 크로스 특집 선거방송
2: 6월 3일 오전 7시 우리 조금만 일찍 만나요. 꼭이요.
1: 6월 3일 오전 7시 지방선거 완전 정보
4: 김앤장과 함께 해주실 거죠?
5: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당분간 낮더위와 자외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는데요. 모자나 양산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제주와 남해안에는 강한 비와 함께 바람도 거세게 불겠습니다. 바람에 날리기 쉬운 물건들은 미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저녁이라서 대부분 집에서 시간 보내고 계시죠. 도로 위도 한산합니다. 일부 구간에서만 서행흐름 보이는데요. 강남에서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고까지 서행 중이고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녹천교에서 상계교 구간도 서행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까지 7km 정도 밀립니다.

양재에서 반포 구간도 서행하고 있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방향 초월터널에서 양동터널 구간 2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화성 방향 동탄 방향에서 현재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 평택 고속도로 익산 방향 부여 방향 1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이틀간 진행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3.51%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힘을 실어달라는 민심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의 독주를 향한 엄중한 경고라고 맞받았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전국 사전투표소는 유권자들의 발길로 이틀 내내 북적였습니다. 최종 사전투표율은 23.51%, 지방선거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사전투표 참여자 수도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14곳은 특히 뜨거웠는데 격전지 부산 북구갑은 25.57%로 집계됐고 경기 평택을 역시 18.39%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4년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 제도가 완전히 정착된 거라는 해석이 중론인데 여야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투표 열기가 내란 세력 심판과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라고 규정했습니다.
5: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
6: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5: 국정에 대한 뒷받침, 그 의지를 반영하신 거 아닌가 하는.
4: 반면 국민의힘은 팍팍해진 경제와 민생 악화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권 견제론에 거듭 불을 지폈습니다.
7: 이재명 정권의 폭정과
6: 최고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7: 반드시 저지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자 목소리입니다.
4: 이제 시선은 6.3 본투표의 열기입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60% 벽을 넘긴 건 단 두 차례뿐인데 국정 안정과 정권 견제, 민심의 저울이 어디로 기울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3: 6.3 지방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틀 연속 호남 지원 유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호남은 민주당의 부모 같다며 효도 정치를 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전남 구례에서 항상 민주주의와 민주당을 지켜준 호남에 감사한다며 이 대통령을 밀어주고 싶고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 미우나 고우나 심정으로 기호 1번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최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지원 유세를 겨냥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싸잡아 감옥 3인방이라고 표현하며 과거 퇴행적 행태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내란의 잔부를 완벽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본투표 전 마지막 휴일을 맞아 서울과 인천에서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인천 영종 집중 유세에서 기호 2번을 찍으면 지역을 위해 일 잘하는 사람도 뽑을 수 있고 자유를 빼앗으려 하는 이재명 정권 독재도 막을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 투표지 노출 논란을 겨냥해선 이 대통령이 본인이 헌법이나 법률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마치 왕이 된 듯 한다며 그러니 자기 죄를 싹 지워버리는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한 곳인 서울시장 후보들도 본투표 전 마지막 휴일을 맞아 나란히 야구장을 찾는 등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서울의 실력 교체를 호소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 문제를 다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8: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휴일 야구 팬심을 잡기 위해 고척 돔구장을 찾았습니다. 프로야구 10개 구단 유니폼을 입은 선수 출신들과 함께 유세차에 올라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9: 제가 시장이 되면 잠실 야구장 제대로
6: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9: 세계적 수준의 야구장이 돔구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 두 발로 서울 곳곳을 누비는 한 걸음 더 끝까지 유세에도 돌입했습니다. 휴일 하루 서울을 관통해 강행군을 이어가며 산책과 나들이에 나선 민심을 파고들었고 오세훈 후보의 무능과 무책임을 서울의 실력 교체를 통해 끝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9: 일 못하는 시장은 바꾸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 선거의 후보입니다. 기본 원칙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계속 일을 잘할 수 있게 하고 일 못한 사람은 바꿔야 합니다.
8: 야구 팬심 잡기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실 야구장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시민들과 사진을 함께 찍으며 선거도 야구도 파이팅 하자고 외쳤습니다.
10: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10: 와. 같이 찍어 같이. 시장님 환영합니다. 시장님 오세요.
8: 하루 전부터 88시간 회오리 유세에 들어간 우 후보의 휴일 동선도 강남에서 시작해 강북으로 이어지는 총력전이었습니다. 첫 일정인 아침 기자간담회에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유지 등 부동산 이슈를 관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참석 권한이 있는 서울시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울시민 5대 명령을 전달하겠다면서 상대 정은호 후보는 허수아비 처신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2: 지금 서울은 허수아비가 아니라
6: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12: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 오세훈만이 말하고 설득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8: 정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폭정엔 침묵하더니 스스로 반성하는 거냐며 나를 세워 반박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3: 어제 투표 포기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이 투표 포기가 권력을 남용한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본인이 압도적 여당을 거느린 악성 지배자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을 사흘 앞둔 오늘 새벽,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글을 또 올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이후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투표 독려 메시지를 낸 겁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서 투표 포기는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선출된 이들이 충직한 머슴이 될지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가 될지는 주권자의 손에 달려있다며 소중한 한 표 행사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이런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 극복해야 할 구태 기득권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악성 지배자는 압도적 여당을 거느린 이 대통령이라며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 관련 논란을 겨눴습니다.
14: 우리가 투표를 포기하면 재판 취소라는
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4: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는 이재명에게 자기 범죄를 모두 치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13: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 때 도장이 잘 안 찍힌다며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를 잠시 나온 걸 두고도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걷어차버렸다는 건데 여당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계엄이라는 최악의 헌정 유린으로 정권의 문을 닫았던 세력이 누구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은 권력 남용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기표소 논란에 대한 보수 야당의 공세엔 오로지 대통령 흠집 내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되받아쳤습니다.
15: 민주주의 훼손을 운운합니다.
6: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15: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국민의힘은 억지 공세를 계속 펴고 있습니다.
13: 누가 더 투표소로 지지층을 끌어모을지가 승패를 가를 수밖에 없는 만큼 이 대통령의 투표 독려 메시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본 투표 때까지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세월호 등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사회적 참사 관련 허위 정보 수천 건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는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면 수심도 유분수지, 자신의 가족이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보라며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하고 엄단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닷새 만에 열차 운행이 모두 정상화된 가운데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붕괴 현장에 남은 기둥 철거 작업이 진행됩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16: 회색 콘크리트 기둥 사이로 열차가 지나갑니다. 열차가 가까워지면 경보음이 울리고 정지 알림을 띄운 전광판에 불이 들어옵니다. 기찻길을 덮친 잔해는 모두 치워졌고 고가차도를 떠받들던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열차가 차고지로 들어가는 길목인 서서문 구간이 복구되면서 붕괴 5일 만에 전 구간 열차 운행이 정상화됐습니다. 조건부로 승인받은 철거 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서울시는 기둥까지 해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추가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하루 3시간씩 열흘 동안 기둥 철거에 나설 전망입니다. 사고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휴일에도 수사팀 전원이 출근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사흘 만에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동시에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일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고가도로가 무너지기 전 보고 과정과 의사결정 구조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시점을 한정해서 검토하기보다는 공사 전반 과정을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3: 부산에 있는 백화점 지하 식품관에 천장 일부가 무너지면서 손님들이 급히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부산 우동에 있는 지하 7층, 지상 11층짜리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의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사고로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화점 측은 손님 150여 명을 대피시키고 사고 1시간 10여 분 만에 영업을 조기 종료했습니다. 20대 대학생 3명이 숨진 경남 창원 중앙대로 승용차 사고 당시 차량이 제한 속도의 2배 넘게 과속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경남 창원 중부경찰서는 사고 기록장치 EDR 분석 결과 사고 3.5초 전 해당 승용차의 속력은 시속 161km였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창원 중앙대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로 승용차는 당시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속력으로 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독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더 많이 투여해 주겠다고 유혹해 명의를 도용해가며 처방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많게는 하루 10차례 넘게 투약하거나 후유증으로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숨진 중독자도 있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검찰 수사팀이 문을 열라고 독촉하지만 안에 있는 사람은 이를 무시한 채 황급히 상자를 옮깁니다. 지난 1월 마약류로 분류되는 수면제 프로포폴을 무분별하게 처방한 의사 A씨에 대한 압수수색 현장입니다.
18: 이렇게 증거인멸하시는 거라니까요.
6: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입니다.
17: A씨가 강남에 병원을 열고 지난 2020년부터 5년 동안 투약한 프로포폴은 모두 18만 밀리리터, 횟수로는 4,700차례가 넘습니다. 30만 원이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며 유흥업 종사자와 사업가 등에게 욕의 손길을 뻗었는데 가족이나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오면 더 많이 투약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조차 모자라자 2천 명에 다다르는 외국인 명단을 도용해 마구 처방하다 보니 많게는 하루에 10번 넘게 투약한 중독자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과도한 투약으로 우울증이 심해져 극단적 선택을 한 중독자도 6명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병원의 실장,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등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투약자 가운데 중독이 심한 5명 역시 재판에 넘겼고 중독자 일부는 기소 유예하는 대신 치료 재활 프로그램을 듣고 전문기관의 관리를 받게 했습니다. YTN

0: FM입니다.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6: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교통안전 1분 터.
10: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의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전은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오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 보오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오리.
8: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함께 무사고.
11: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남해안과 제주는 제법 많은 양의 비 소식이 있는데 해수면이 높아지는 대조기 시기까지 겹쳐서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면서 물결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도 있으니까요. 물가 접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8시가 지나야 해가 집니다. 고속도로 위 일부 구간에서 고장난 차량이 정차 중인 곳도 있어서 잘 살펴 지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 호두휴게소 부근 갓길에 고장난 대형 버스가 있습니다. 서천 공주고속도로 공주 방향 칠갑산 부근 갓길에도 고장난 차량이 있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고속도로 양평 방향 감곡 부근과 여주 분기점 부근에서 서행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북부간선도로 종암 분기점 방향 묵통나들목에서 하월곡 구간 서행 중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녹천교에서 상계교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잠수교는 일요일마다 축제로 인해서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 11시까지 차량 이동이 통제됩니다. 행사는 6월 중순까지 이어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월드컵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1: 콩나물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조약돌 같기도 하고 무슨 얘기냐고요? 무선 이어폰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선 이어폰이 좀 어색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굉장히 친숙한 우리의 필수 아이템이 된 것 같아요. 무선 이어폰이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 선이 없어서겠죠. 걸리적거리는 선이 없다 보니까 운동도 할 수 있고 설거지, 청소, 전화통화까지 다양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물론 번거로운 점도 있습니다. 제때제때 배터리를 충전해줘야 하죠. 벌써 5월의 마지막 저녁입니다. 지난 한 달,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유독 챙겨야 할 사람도 많고 마음을 전할 일도 많으셨죠. 그렇게 부지런히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누면서 소중한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선으로 단단히 연결돼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셨을 겁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어요. 주변을 챙기느라 혹시 방전되진 않으셨나요? 지금 이 시간엔 마음의 배터리를 충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YTN 라디오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인사드립니다. 김영민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무선 이어폰 이야기했는데요. 이 처음에 무선 이어폰이 나왔을 때는 너무 낯설었는데 이제는 유선 이어폰을 사용하는 사람을 보면 오히려 신기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길에서 이어폰을 잘 활용을 안 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이 친구와 친하진 않은데 요즘은 진짜 밖에 외출할 때 이 무선 이어폰 필수템이 된 것 같습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저녁입니다. 지난 한 달 어떻게 보내셨어요? 보이지 않는 선으로 단단히 연결된 소중한 사람들과 기분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에서는 한 달을 바쁘게 보낸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유쾌하고 명랑하게 꾸며볼까 합니다. 잠시 후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시간에는 노래교실의 스타 강사이자 히트곡 작곡가 송광호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훈훈한 소식 만나보시죠. 굿피플 굿뉴스 이현웅 아나운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좋은 사람들의 내일을 응원하는 반가운 뉴스 굿피플 굿뉴스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가보훈부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뜻을 기리는 다양한 보훈 문화 행사를 마련합니다. 올해 주제는 호호훈훈 호국보훈인데요. 오늘의 평화로운 일상이 국가 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오는 6월 6일에는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되고요. 6월 10일에는 제100주년 60만세운동 기념식이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또 6.25전쟁 76주년 행사, 보훈축제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등 전국 스포츠 행사와 연계한 보훈 캠페인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대학생 눈높이에 맞춘 장애 인식 개선 온라인 콘텐츠 달달한 우리 사이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대학 안에서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 문화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쉐어하우스와 캠퍼스 생활을 함께하며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을 웹드라마와 예능 형식으로 흥미롭고 현실감 있게 담아냈습니다. 이 콘텐츠는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 온라인 학습센터에서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고 수강 인증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교육부와 함께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사랑의 열매 나눔 공모전을 엽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나눔에는 모모가 있다인데요. 글과 그림, 굿즈 디자인 이렇게 세 부문으로 진행됩니다. 접수는 오는 8월 3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도 받습니다. 굿피플 굿뉴스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0: 노래는 듣는 것도 좋은데 직접 부를 때 더 큰 힘을 발휘하죠. 스트레스가 풀리는 건 물론이고 1시간만 불러도 무려 100칼로리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5월의 마지막 날, 오늘 저녁은 이 노래의 힘을 빌려서 흥겹고 신나게 마무리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은 노래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 분 모셨습니다. 노래교실의 스타 강사이자 히트곡 작곡가 송광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인사를 제대로 해도 될까요?
0: 그럼요.
1: 안녕하세요. 작곡가 송광호, 노래강사 송광호입니다.
0: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에너지가 확 네. 풍겨져와서 청취자분들도 너무 즐겁게 방송
1: 감사합니다.
0: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이렇게 수업을 시작할 때 해요.
0: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막 그려집니다. 네.
1: 이게 보이지 않겠지만 제가 예전에 노래강사 하기 전에 처음에는 문화센터가 백화점밖에 없었어요.
0: 그렇군요.
1: 근데 백화점 이렇게 들어가면 입구에 여자 가이드 같은 분이 있어요.
0: 네.
1: 안내야. 지하로 들어가라고.
0: 네.
1: 안녕하세요. 이게 있어.
0: 손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1: 반짝반짝했거든요. 예. 인사를 할 때 서로 고개를 숙이니까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하고 인사할 땐 고개를 좀 들고 반갑게 하자는 뜻으로 이렇게 시작한 게 28년째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선생님께서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네. 회원분들께서도 같이 화답해
1: 같이
0: 주시나요?
1: 여러분 인사해요. 그럼 같이 동시에 올립니다.
0: 너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1: 손이 어마어마합니다.
0: 그 노래를 부르기도 전부터 네. 이 텐션이 탁 올라가서
1: 맞아요.
0: 노래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1: 네, 네.
0: 맞습니다. 이 5월의 마지막 날 네. 특별히 모셨어요. 제가 선생님을.
1: 네.
0: 5월에 유독 바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워낙에 행사가 많은 달이라서 어떠셨어요?
1: 저에게는 5월은 정말 생명을 주는 듯한 왜냐? 제가 5월 2일이 생일이에요.
0: 어머 진짜요? 생일 네. 축하합니다.
1: 그래서 5월 생일이고요. 네. 그 한 주간이 바빴잖아요. 제가 태어난 달인데 또 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니까 우리 놀이교실 회원님들이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그 저는 5월 초와 중순이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아직 5월이 안 갔으니까 행복합니다.
0: 그러시군요. 히트곡 제조기 시잖아요.
1: 네. 감사합니다.
0: 작곡가로서 노래 강사보다 더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고 지금은 노래교실 3대 천왕
1: 네.
0: 이런 별명을 얻으셨을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데요. 지금 몇 곳 정도의 강의를 나가시나요? 혹시?
1: 현재 11군데요.
0: 우와.
1: 그러니까 월요일은 3.
0: 네.
1: 그다음 금요일까지 오전 오후 2시. 이렇게 삽니다.
0: 너무너무 바쁘게 살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 명강사는
1: 네.
0: 누적 수강생 수로 증명하지 않습니까?
1: 네.
0: 지금까지 나를 거쳐간 수강생들은 몇이나 된다. 한번 좀 자랑을 해 주실까요?
1: 10만 명은 넘지 않았어요.
0: 진짜요?
1: 네. 28년 동안.
0: 와, 그러니까요.
1: 네, 그랬을 것 같아요.
0: 10만 명의 노래 실력을 향상시켜주시고 10만 명의 그날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신
1: 네.
0: 것이 얼마나 뿌듯하고 기분 좋은 일일까요?
1: 네, 그건 뭐 이루 말할 순 없고요. 근데 그분들에게 힐링을 주는 건 맞지만 잠시 무대에 서서 1시간 반 동안 오전 오후에 쓰는 그 시간은 또 어쩌면 나에게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0: 네.
1: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배터리는 충전할 수 있지만 나를 내가 충전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회원들이 보내주는 그 함성이 저에게는 그 시간만큼은 행복 충전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서 28년을 달려왔던 가장 큰 에너지가 아닌가 싶어요.
0: 그 노래 실력과 기분 좋은 에너지를

0: 전하시면서 오히려 네. 나도 행복바이러스를 맞습니다. 충전해서 가는 네. 너무 귀한 시간이네요. 저도 선생님 수업을 네. 듣고 싶은데 아, 네. 제가 듣기로 그 수업 듣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1: 어렵습니다.
0: 들었습니다. 네. 너무 인기 강좌라서 순식간에 네. 마감이 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그게 특히 그 제가 노원 국민의 전당이라고 노원구에서 네. 수업을 26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3개반을 합니다.
0: 네, 와.
1: 유일하게 3개를 한 곳에서 하는 건 저밖에 없지 않을까, 강사님들 중에.
0: 아니, 감히 여쭙습니다. 네. 비결이 뭔가요? 득음하게 해주나요?
1: 아니에요.
0: 뭐예요?
1: 저도 노래를 잘 가르쳐서 또 최선을 다하니까 이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제가 볼 때 변함없이 26년 전의 송강호와 26년이 지난 지금의 송강호가 동일하지 않았을까.
0: 아.
1: 나이는 먹어가지만 그 가리키는 방식이 변함없이. 그다음에 그중에 제가 제일 안 하는 게 있어요.
0: 뭐예요?
1: 19금 얘기 절대 안 해. 농담이나.
0: 아, 그리고 남들이 누구 불편할 만한 얘기.
1: 네, 그러니까 성이 다르잖아요. 남자와
0: 네,
1: 여성이 앉아있는데 그런 얘기로 시간을 잡아먹고 싶지 않고요. 특히 또 좋아하는 게 노래를 배웠으면 무조건 남편한테 가서 써라. 왜냐하면 아니 그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사랑으로 노래를 표현해주면 또 잘 다녀오라고 하지 않을까.
0: 그럼요.
1: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0: 얘기를 듣다가 궁금해진 건데 네. 남자 수강생은 없습니까?
1: 아니요. 간간이 있어요.
0: 아, 간간이 계시는군요.
1: 99%면 1%, 1%도 안 되죠.
0: 아, 정말요?
1: 0.1%.
0: 네. 그런 남자 수강생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노래교실을 찾아오시나요?
1: 부부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0: 네.
1: 같이 이제 여보 뭐 우리 선생님인데 노래 배우니까 행복해
0: 네.
1: 해서 손잡고 오시는 분이 있고.
0: 너무 바람직하네요.
1: 그리고 노래를 배우고 싶은데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퇴하시고 이제 건전하니까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0: 어떤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1: 네, 네.
0: 배움을 위해서 오시는 남자 수강생분들도 있으니까
1: 있습니다.
0: 여러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1: 맞아요.
0: 노래교실의
1: 오세요.
0: 문을 네. 두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강사 경력이 26년이 되셨다고
1: 28년
0: 28년이 네, 되셨다고
1: 네.
0: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변함없는 티칭을 나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기 비결이다라고 얘기를
1: 네.
0: 하셨거든요.
1: 네.
0: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변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초반이랑 지금 뭐가 됐든 내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 있다면 조금 자화자찬 같지만 그때는 정말 노래 강사도 무명이었죠.
0: 네.
1: 근데 그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방송을 타면서 그 K본부부터 해서 이제 종편 방송 이런 거 나가면서 사람들이 저를 많이 지켜봐 주면서 특히 더 알려진 건 유튜브가 더 알려지면서 나란 사람이 자꾸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통 남자 강사는 율동을 잘 안 하거든요.
0: 아 진짜요?
1: 네. 근데 제가 지금 보면 머리도 좀 길고 지금은 덜한데 그때는 여자 옷도 있고요.
0: 아 진짜요?
1: 네. 우와. 변화를 줬어요.
0: 네.
1: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새로운 걸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귀도 뚫어보고
0: 네.
1: 머리도 기르고 찢어진 청바지 어떨 땐 치마도 있고. 그래서 나만의 방식으로 지금까지 이어오다 보니까 변한 모습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화려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
0: 네, 맞습니다. 수강생들도 선생님이 너무 재밌어서 수업이 네. 기다려질 것 같아요.
1: 네.
0: 오늘은 어떻게 멋있게 하고 오실까?
1: 네.
0: 이런 것도 궁금할 것 같고 오늘은 또 재밌게 뭘 배우려나
1: 네.
0: 싶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하는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1: 많죠.
0: 저도거든요.
1: 그래요?
0: 근데 노래를 잘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나 그 노래가 어려워하지만 그 이유가 또 다 다른 것 같거든요. 배우러 오시는 분들의 가장 큰 노래 고민이 뭐예요?
1: 네. 일단은 제일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음치 박치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0: 네.
1: 그거. 그중에서도 더 중요한 건 음치가 아니라 박치예요.
0: 아 정말요?
1: 네. 제가 K본부 심사위원을 가고 있는데 거기서 땡 하는 이유는 뭘까요?
0: 박자가 틀려서요?
1: 네, 맞습니다.
0: 아, 정말요?
1: 음정이 약간 틀리고 가사가 살짝 틀려도 그냥 진행해요. 근데 악단하고 반주가 안 맞으면 바로 땡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박자예요. 그래서 음치, 박치, 그다음에 몸치. 몸치.
0: 그렇군요.
1: 네, 그다음에 감치.
0: 감치는 뭐예요?
1: 감정.
0: 감정 너무 중요하죠.
1: 네, 그다음 떨치.
0: 떨지는 뭐예요?
1: 떨려서 노래가 안 되니까 마이크 잡으면 덜덜덜 떨잖아요.
0: 그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1: 네, 처음 듣죠. 네. 저는 이게 5대치가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하나가 들어가는 게 있다면 눈치가 있습니다.
0: 노래도 눈치가 필요한가요?
1: 있어요. 왜냐하면 올라갔을 때 내가 남 앞에서 노래하면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네. 하는 그 눈치를 많이 봐요.
0: 아.
1: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회원님들하고 고속버스 타고 춤을 추진 않지만 앉아서 노래방으로 노래 부를 때 그렇게 노래 잘해요. 왜요? 앞에 모니터 보고 노래하니까.
0: 네.
1: 그 나와서 노래하세요. 그러면 못해. 왜요?
0: 앞에 청중들이 앞에 신경 쓰이니까.
1: 보니까.
0: 네.
1: 그래서 눈치도 필요해요. 그래서 6대치가 있어요.
0: 이 모든 치를 다 해결해야 되는데. 네,
1: 그중에 가장
0: 모르네요.
1: 중요한 게 박치인데 박치는 뭐하고 따라다니냐? 몸치요.
0: 아...
1: 발라드를
0: 그러네요.
1: 가만히 노래 부른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70년대, 80년대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할 때 무선에 대한 그 힘을 얘기했잖아요.
0: 네.
1: 요즘 마이크가 다 무선입니다. 예전에 노래를 잘 못하면요. 유선은요. 마이크 잡고 베베 꽈, 선을.
0: 네.
1: 그래가지고 그걸 잡고 있어, 힘으로.
0: 아, 네네.
1: 그런데 요즘은 선이 없다 보니까 이 왼손을 어떻게 할 줄 몰라.
0: 어떻게
1: 그래서 어떻게 하냐? 움직여야 돼요.
0: 지휘하듯이 약간.
1: 지휘하듯이 약간 리듬을. 댄스는 또 같이.
0: 네.
1: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탈피하려면 박치가 가장 중요한데 리듬을 타려면 몸치도 탈출해야 된다.
0: 그렇군요.
1: 네.
0: 박치와 몸치 탈출을 강조하셨는데
1: 네.
0: 이 노래를 가르치실 때 단 한 가지만 강조해야 된다면 보통 어떤 걸 가장 강조하시는
1: 편이세요?
0: 저는
1: 무조건 박치인데요. 박자인데 그 예를 들자면 저는 수업할 때 저 앞에 한 박자가 들어와요. 그럼 저는 미리 자 한 번 때리고 그러면
0: 네
1: 이렇게 때려요.
0: 네.
1: 자 두 번 때리고 이렇게 하고
0: 네.
1: 항상 성인 가요 뽀뽀뽀. 성인 뽀뽀뽀. 우리 어린이 동요 뽀뽀뽀가 있었잖아요. 프로그램.
0: 네.
1: 그냥 그 성인 뽀뽀뽀라고 생각하고 제가 박치를 면하려고 손으로 2번 미리 일러줘요. 두 번 때리고 한 번 때리고 그러면 그게 몸에 배다 보면 한 달간 그 노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0: 그 박수를 때리면서 익혀지는군요.
1: 익혀져요.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머리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부터도 사실은 음대 출신은 아닌데 박자를 어떻게 맞출까 했는데 몸밖에 없더라고요.
0: 네.
1: 예전에 제가 음악할 때는 사실 딴따라라고 했거든요.
0: 네.
1: 그때 저희 아버지 딴따라 한다 그러면 광대라고 무조건 냈습니다. 밥 먹을 때 음악 나오면 흔든다고 파리채로 때리고
0: 어머.
1: 그런데 지금은 떨어야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약간 유전적인 인자가 사실 60, 70%가 있으면 노래는 더 잘하지 않을까 싶어요.
0: 어쨌든 흥과 리듬이
1: 네,
0: 내재화가 돼 있어야지
1: 네.
0: 박자를 탈 수가 있고
1: 네.
0: 그게 결국에는 노래를 잘하는 비결이 네. 될 수가 있는 거군요.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내공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저도 선생님께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1: 아 진짜?
0: 네.
1: 네.
0: 근데 방송에서 배우자니 좀 창피하고 제가 청취자분들에게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1: 진짜요?
0: 네. 늘 뉴스만 했지.
1: 네.
0: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저도 혹시 한 소절 배워볼 수 있나요?
1: 배우면 좋죠.
0: 네.
1: 뉴스를 주로 하신다면 뉴스도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노래 가르칠 때 끊어주는 부분을 잘 끊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0: 네.
1: 그래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대 옛날에.
0: 아버지 가방에
1: 아버지
0: 들어가신다.
1: 가방, 그런 것처럼 노래도 끊어주는 운율이 있거든요.
0: 네.
1: 그러면 오늘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노래를 배우신다니까 저는 더할나시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네. 노래가 안 되는 사람을 가르쳐야 재밌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그러면.
0: 네 좋습니다.
1: 왜냐하면 그래야 느는 실력이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즘 최근에 제 노래 중에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는 댄스곡이 있어요.
0: 네, 뭐예요?
1: 노래는 느린 노래보다 빠른 곡을 배우는 게 더 쉬워요.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고요. 박자가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음정이 불안한 걸 잘 몰라. 근데 느린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고급지고 가창력이 있어 보이는데 노래 안 되는 사람은 느린 노래보다 빠른 노래부터 해라.
0: 그렇군요.
1: 제 노래 중에 문희옥 씨의 요즘 사랑받는 평행선.
0: 아, 저도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1: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노래는 대충 아세요?
0: 알아요.
1: 앞소절 혹시 불러줄 수 있을까요?
0: 제가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아이, 부끄럽네요.
1: 한번 하나, 둘, 셋, 넷.
2: 나는 나밖에 모르고
1: 둘, 셋, 넷.
2: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 평행선.
1: 와 대박. 틀렸어요.
0: 틀렸어요. 뭐가 틀렸죠 선생님?
1: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이게 아니야. 너는 너밖에 모르고.
0: 아, 예, 그 맛을 놓쳐요. 살려야 되는군요.
1: 거기가 멜로디가 살짝 올라가요.
0: 네.
1: 그러니까

0: 수영도요. 접영과 배영과 자유형이 있고 달리기도 100m와 200m, 500m가 있잖아요. 만약에 100m 선수가 달리기 선수가 예를 들어 1000m를 뛴다면 100m 속도를 뛰면 어떻게 될까요? 500m도 못 가서 떨어져요. 그리고 마라톤 선수가 100m를 뛰면 꽁지로 들어가.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그 노래마다 리듬과 같이 운율을 타줘야 되는데 약간 늘어진 맛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몸을 살짝 둘, 셋.
1: 아, 그러니까요.
0: 나는 나밖에 나는이니까 손가락이 네. 나야. 나는 나밖에 모르고
1: 아,
0: 손이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손가락에 나를 가리키고 너 할 때 너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부르면 노래가 맛이 없죠.
1: 그러네요. 전 굉장히 맛없게 불렀던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저 한번 다시 불러봐도
0: 예,
1: 돼요?
0: 예.
1: 자,
0: 나 할 땐 나, 너 할 땐 너 해주세요.
1: 좋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네. 박자 해주세요.
0: 네. 하나 둘 셋 넷.
1: 나는 나밖에 모르고
0: 둘 셋 넷.
1: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 병행선.
0: 와우 대박. 와.
1: 괜찮았나요?
0: 달라졌습니다.
1: 달라졌나요?
0: 네.
1: 다행이에요 선생님.
0: 지금 180도 달라졌어요.
1: 아 정말요?
0: 네.
1: 얼굴 빨개진 것 같아요.
0: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지금 아나운서님 부른 거 완전히 달라진 걸 느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리듬도 타주고요. 나와 너라는 걸 표현을 해주면 노래가 달라져요.
1: 그렇군요.
0: 네.
1: 사실 방송을 하는 것도 강약 조절, 감정 담기, 뭐 어미 처리를 다르게 해주기
0: 네.
1: 다 그 같은 이 노래 부르는 것과 네. 같아요. 근데 제가 새롭게 여기에 적용하려고 보니까 네. 다시 초보가 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0: 혹시 이런 얘기 들었을까요? 노래는 3분 드라마라고.
1: 네. 몰랐어요.
0: 노래는 이 3분 안에 기승전결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강약 아까 얘기한 대로
1: 네.
0: 그래서 이 속에 주인공이 되면 돼요. 근데 아까는 그냥 아나운서였고 지금 살짝 내가 주인공이 돼서 노래하니까
1: 네.
0: 재밌는 거예요.
1: 오늘 노래의 핵심을 배웠어요. 제가.
0: 네.
1: 앞으로 노래방 가면 마이크 네. 절대 안 놓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YTN 라디오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은 노래 교실의 스타 강사이자 히트곡 작곡가 송광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간에 신청곡 들어보는 나의 인생 나의 노래 순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0: 네.
1: 어떤 곡 들어볼까요?
0: 저는 제2의 작곡가 인생을 걷게 해준 진미령 가수의 미운 사랑입니다.
1: 유독 이 노래에 애정이 있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0: 작곡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곡 쓰셨어요 하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히트가 된 노래도 있지만 잊혀지는 거예요. 세대를 아우르고 계속 남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2012년도에 나왔거든요.
1: 네.
0: 그때 다들 빠른놀이 할 때 이 노래가 진미령 가수가 찾아왔는데 나도 이제 성인가요 해보고 싶어. 근데 이 가수는 정말 소녀와 가로등 하얀 민들레라는 아주 주옥같은 7080 가수인데
1: 네.
0: 나도 이제 성인가요 해보고 싶어요 송선생하고 만났는데 이 노래를 줬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진미령 가수 선배님도 제2의 인생을 살고 있고요.
1: 네.
0: 저는 한 번쯤 기회를 한번 바꿔보고 싶은데 이 노래가 지금까지 14년째 저에게 희망과 꿈을 바꿔준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저는 이 노래가 가장 저에게 터닝포인트 해준 노래예요.
1: 사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0: 네.
1: 기분 좋게 청해 듣겠습니다. 진미령의 미운 사랑 듣고 오시죠.

0: 진미령의 미운 사람, 저희 중간 신청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은 노래교실 스타 강사이자 히트곡 작곡가이신 송광호 씨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진미령 가수의 미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직접 작곡가님께서 네. 작곡을 하셨잖아요. 네. 노래 강사이기 이전에 작곡가로서의 네, 커리어를 굉장히 오래 이어오셨는데 작곡가로 데뷔한 게 몇 년도이신 거예요? 그러면
1: 1989년도.
0: 네. 엄청
1: 89년도죠. 네, 꽤 오래됐죠.
0: 오래 되셨습니다. 네. 작곡가로 데뷔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1: 원래는 작곡가가 꿈이 아니었어요.
0: 그럼요.
1: 가수가 꿈이었습니다.
0: 아.
1: 네, 가수가 되리라 하고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5살 때부터 시골에서 자라면서 그때는 노래자랑이라고 안 가르고요. 콩쿨대회라고 그랬어요.
0: 네.
1: 그래서 거기 나가서 시골에서 이렇게 나갔다 오면 그릇도 다 오면 우리 할머니가 이놈의 종내기는 네가 뭐가 되려고 이렇게 하냐. 근데 그때부터 꿈이 가수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그렇게. 그러다가 대학교 졸업해서 군대에서 음악 공부하고 나왔는데 누가 뭐 가수한다고 받아주진 않잖아요. 근데 뭐 프로덕션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쉽게 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데모 테이프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히 간 게 안치행 선생님이었어요.
0: 네.
1: 사랑만 아껴서요. 근데 앵도 오동이 아주 유명한 작곡가 선생님인데 거기를 갔는데 문화생으로 들어갔는데 맨날 아침마다 그냥 청소하고 있다가 갑자기 안치행 선생님이 광호야 네가 만든 노래 하나만 줘봐. 왜요?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에 박남정이 들어와 봤는데 박남정이라는 가수로 우와. 거기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0: 네.
1: 인사를 소개시켜주면서 남정아 너 송강호 이 친구가 곡 쓴 거 있어 한번 녹음해봐 연습해봐. 그게 안녕 내 사랑이었어요.
0: 어머 그렇군요.
1: 내가 부르고 싶었는데
0: 마음이 네. 복잡 미묘하셨을 네. 것
1: 근데
0: 같아요.
1: 근데 일단은 이것도 기회다 생각하고 줬는데 이게 데이트가 났어요. 그때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요. 10월 28일 오후 6시 15분에
0: 야.
1: 123번 세풍운수 네. 광화문에서 오류동까지 가는데 그때 집에 내리기 전에 이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이 노래 나올 때까지 끊어질 때까지 안 내리고 집 근처에서
0: 네.
1: 한 여섯 정거장을 더 갔다가 걸어오면서
0: 그러면서
1: 우리 선생님한테 선생님 왜 제 노래가 나와요? 그랬더니 네 노래 밀어보고 안 되면 이 판 접으려고 그러면서 이 노래가 계속 나왔고 그때 1위를 못했던 게 가이톱텐에 이선희 씨의 한바탕 웃음으로 하고 1, 2위를 다투었던
0: 그렇군요.
1: 그러면서 저는 가수를 접고 작곡가로 먼저 데뷔가 됐어요.
0: 그렇군요.
1: 네.
0: 그래서 작곡가로서 이제 히트곡을 막 만들어내시다가 노래 강사로 전향하시게 된 건 왜일까요?
1: 이것도 그냥 노래 강사로 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때 이제 IMF가 있었잖아요.
0: 네.
1: 그때 저는 뭐든지 해야겠다 해서 음반을 제작을 했어요.
0: 네.
1: 근데 이게 거기다 넣은 돈을 회수를 못하고 다 그때는 갑자기 92년도 5월 달에요. 난 알아요.
0: 네.
1: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오고
0: 그렇군요.
1: 저는 앨범을 냈거든. 근데 이런 장르가 잠시 반짝하고 없으실 줄 알았어요. 아닌 거예요. 계속 롱런을 하면서 지금의 BTS가 나온
0: 네.
1: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계속 뭘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음악 생활을 접고 이렇게 그냥 죽고 싶을 정도일 때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곡을 쓰신 이진관 작곡가 네. 가수 형이 너 그러지 말고 나 따라가자. 그래서 98년도에 광명 세이브존 백화점이라는 놀이교실에
0: 네.
1: 기타 들고 오래요. 그래서 나 알바 뛰나 보다 하고 갔는데 갑자기 그 형이 자 오늘부터 내일 다음 주부터 노래 강사 송강호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0: 네.
1: 얼떨결에 그냥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인연인가 보다. 그래 빚을 진 걸 갚으려면 열심히 하자. 그러면서 노래 강사로 시작한 게 98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의 직업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28년째 하고 있습니다.
0: 계속 노래교실 하다 보면 목 관리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체력
1: 해야죠.
0: 관리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할 텐데 어떻게 하세요?
1: 제가 작곡가 생활할 때는 담배를 했어요.
0: 네.
1: 그다음에 술은 거의 못 먹는데 근데 노래 강사 딱 하고 한 달 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뻣뻣하고 혀가 굳어가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내가 빚을 갚겠나 그리고 가수 생활 어렵게 돼가지고 그날부로 28년 전에 끊었어요.
0: 우와.
1: 그게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리고 내가 무슨 약을 먹는 것도 없고요. 그냥 목 관리는 천성인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그 성대가 특히 놀이교실은 여성이 100%예요.
0: 네. 네.
1: 그럼 여자 키로 노래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유지가 돼요. 대신에 너무 고음이 올라가면 가성을 살짝 쓰면서 유지되는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죠. 한 4시간 자는데 유지가 잘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천성적인 목소리와 네. 나머지는 나쁜 거는 일단 술, 담배 안 한다는 거. 그리고 이거 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조용필 선배님이나 유명한 가수분들은 꾸준히 하잖아요.
0: 네.
1: 목도 꾸준히 쓰면 그게 단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0: 저희 아쉽지만 인터뷰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정말 마지막으로 짧게 청취자 여러분께
1: 네.
0: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신바람 나는 5월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1: 네. 자, 5월의 마무리는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노래는 행복이고요. 노래는 에너지인데 그거를 다른 사람 노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노래라고 생각하면 마음에 드는 노래 매일 부르세요. 그럼 그 속에서 행복이 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송광호인데요. 중간에 광자가 하나 들어있어요. 빛광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름을 잘 살펴보면 분명히 행복한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잘 살펴보시고 오늘도 행복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1: 파이팅!
0: 여러분 모두 노래와 함께 신바람 나는 행복한 하루 네.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은 히트곡 작곡가이자 노래교실의 스타 강사 송광호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학, 한 번쯤 접어본 적 있으시죠? 예로부터 종이학 천 마리를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속설이 있었는데요. 서울 중랑구의 한 해장국집 입구에는 직접 접은 종이학들이 한 박스 가득 수북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죠. 건강과 행복을 드립니다. 종이학 가져가세요. 식당 사장님이 오가는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틈틈이 하나하나 접어서 내놓은 거라고 하는데요. 특별한 이벤트는 아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지죠. 저도 여러분의 편안한 휴식과 다가올 6월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듬뿍 담아서 마음의 종이학을 접어서 건네겠습니다. 수고 많았던 5월 훌훌 털어버리고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마지막 곡은 전영록의 종이학 들려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본격 여름 날씨가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자외선이 강해서 꼭 자외선 차단제 발라주시고요. 모자나 양산으로 햇빛 가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에는 서늘하지만 평년 기온은 웃돌 텐데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19도, 강릉 21도, 부산 20도에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전주 29도, 대구는 32도로 예상됩니다. 한강 주변 이동량이 살짝 늘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일산 쪽은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곡까지 서행 흐름 보입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종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서종나들목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까지 정체인데요. 옥천부근 갓길에는 고장난 화물차가 있습니다. 부산방향은 천안호두휴게소 부근 갓길에 고장난 대형 버스가 있고 현재 처리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투표를 4일 앞두고 전남에 이어 충청권에서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민주당의 손을 한 번 더 들어달라며 이번 선거에서 내란의 잔불까지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4: 본투표 전 마지막 휴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텃밭 전남에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호남에 진 빚이 많다며 부모 같은 호남에 효도하는 심정으로 정치하겠다. 다시 한번 성원을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5: 미우나 고우나
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5: 내 부모님이지 하는 심정으로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장길선에게 꼭 투표해 주십사.
4: 전북지사 선거와 마찬가지로 구례 역시 무소속 후보와 접전 양상인 만큼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인 거로 풀이됩니다. 정 대표는 곧바로 민심의 바로미터 충청권으로 이동해 중원 표심 공략에도 나섰습니다. 고향인 충남 금산에선 힘 있는 여당인 민주당 후보를 뽑아주면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7: 사람이요, 팔이 다 안으로 굽죠.
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7: 금산에서 민주당 군수 안 나오면 제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겠어요.
4: 이어 윤석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이른바 감옥 3인방이 활개치게 두면 안 된다며 내란의 잔불까지 완벽히 제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투톱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기 안성과 이천, 여주 등 경기 남부권에 돌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을 55% 안팎으로 예상하면서 본투표 날까지 유권자들을 향해 투표 독려에 나설 계획입니다.
8: 54% 되지 않을까. 본투표에 더 적극적으로 투표하시도록
6: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4: 민주당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 서울에서 최종 유세를 할 거라고 밝혔는데 상징적 의미는 물론 접전 판세가 이어지는 점을 반영한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3: 본투표를 4일 앞둔 마지막 휴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대 승부처 서울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은 영남권에서 나란히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9: 사전투표가 높은 열기로 마무리된 이튿날 국민의힘 장동엽 대표는 단 한 표가 부족해 패배할지 모른다며 우리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오만한 이재명 민주당이 지방정부까지 장악하면 국민자유는 하나하나 박탈당하고 대한민국은 거대한 배급체제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상대 후보들의 전과와 각종 의혹도 조명했습니다.
10: 무능은 기본이고 전과는
6: 장동엽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0: 우리 후손들은 기본이라는 배급의 족쇄에 영원히 묶여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9: 2030 젊은 세대가 찾는 연남동 한복판에서 장 대표는 정부 여당의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겨냥해 커피 한 잔의 자유를 온몸으로 외쳤습니다.
10: 커피 한 잔 마실 자유마저도 빼앗고 있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이
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0: 자유조차도 없는 그런 나라로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9: 민주당 정원우 서울시장 후보 안방 성수동과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까지 마지막 휴일 서울 구석구석을 공략했습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는 동선을 분리해 이른바 투샷은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에는 전직 대통령들이 등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친이계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지원을 위해 부산까지 달려가 특유의 먹방에 이어 마이크까지 잡았습니다.
11: 대통령이 누구다, 뭐 장관이 누구다.
6: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11: 부산 시민들이 지혜롭게 일 잘하는 시장, 하던 일을 끝낼 수 있는 시장 박형준 뽑아주길 바랍니다.
9: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일만 다시 대구를 찾아 추경호 후보를 외치며 보수 결집에 공을 들였습니다.
12: 전직 대통령까지 전면에 세운 그야말로 진영 총동원령인데 과연 실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치권 안팎에서도 전망이 엇갈립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3: 어제까지 이틀간 진행된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3.51%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는 민심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의 독주를 향한 엄중한 경고라고 맞받았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13: 전국 사전투표소는 유권자들의 발길로 이틀 내내 북적였습니다. 최종 사전투표율은 23.51%, 지방선거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사전투표 참여자 수도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14곳은 특히 뜨거웠는데 격전지 부산 북구갑은 25.57%로 집계됐고 경기 평택을 역시 18.39%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4년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 제도가 완전히 정착된 거라는 해석이 중론인데 여야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투표 열기가 내란 세력 심판과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라고 규정했습니다.
14: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재명 정부
15: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14: 그 의지를 반영하신 거 아닌가 하는
13: 반면 국민의힘은 팍팍해진 경제와 민생 악화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권 견제론에 거듭 불을 지폈습니다.
16: 이재명 정권의 폭정과 거대 여당의 독주를 반드시 저지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자 목소리입니다.
13: 이제 시선은 6.3 본투표의 열기입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60% 벽을 넘긴 건 단 두 차례뿐인데 국정 안정과 정권 견제, 민심의 저울이 어디로 기울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3: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한 곳인 서울시장 후보들도 본투표 전 마지막 휴일을 맞아 나란히 야구장을 찾는 등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우 후보는 서울의 실력교체를 호소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 문제를 다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17: 더불어민주당 정원우 후보는 휴일 야구 팬심을 잡기 위해 고척 돔구장을 찾았습니다. 프로야구 10개 구단 유니폼을 입은 선수 출신들과 함께 유세차에 올라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18: 제가 시장이 되면 잠실 야구장
15: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18: 세계적 수준의 야구장이 돔구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 두 발로 서울 곳곳을 누비는 한 걸음 더 끝까지 유세에도 돌입했습니다. 휴일 하루 서울을 관통해 강행군을 이어가며 산책과 나들이에 나선 민심을 파고들었고 오세훈 후보의 무능과 무책임을 서울의 실력 교체를 통해 끝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8: 일 못하는 시장은 바꾸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 선거의 정원은 기본 후보입니다. 원칙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계속 일을 잘할 수 있게 하고 일 못한 사람은 바꿔야 됩니다.
17: 야구 팬심 잡기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실 야구장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시민들과 사진을 함께 찍으며 선거도 야구도 파이팅하자고 외쳤습니다.
19: 안녕하세요.
20: 안녕하세요.
19: 와. 같이 찍어 시장님 오세요.
17: 하루 전부터 88시간 회오리 유세에 들어간 우 후보의 휴일 동선도 강남에서 시작해 강북으로 이어지는 총력전이었습니다. 첫 일정인 아침 기자간담회에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유지 등 부동산 이슈를 관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참석 권한이 있는 서울시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울시민 5대 명령을 전달하겠다면서 상대 정원호 후보는 허수아비 처신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1: 지금 서울은 허수아비가 아니라 시민 권익에
15: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21: 저 오세훈만이 말하고 설득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17: 정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폭정엔 침묵하더니 스스로 반성하는 거냐며 나를 세워 반박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3: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민주당 김용난 후보와 일부 지도부는 대의를 벌이고 자기 정체만 골몰하는 소리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후보는 오늘 평택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민주진보 진영과 내란 세력 간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인데 지금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조승대 사무총장 등은 김용난 후보 캠프에서 현장 본부장단 회의를 열고 가짜 민주당 후보가 사람을 현혹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나선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를 겨냥해 민주당 가면을 벗고 혁신당 이름으로 승부보라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는 왜 자꾸 민주당이란 가면을 쓰고 선거하느냐며 스스로 민주진영 대표라고 하는데 누가 대표라고 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조국 후보가 당선돼야 민주진영이 통합할 수 있다는 건 황당한 억지 논리라며 표가 분산돼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당선되는 일이 없도록 민주당 기호 1번 김용난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전남 모 시의원 후보자의 배우자 A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와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B씨 등은 이달 중순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0명에게 22만 원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 등은 후보자의 선거용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에 있는 백화점 지하식품관의 천장 일부가 무너지며 손님들이 급히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부산 우동에 있는 지하 7층, 지상 11층짜리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사고로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화점 측은 손님 150여 명을 대피시키고 사고 1시간 10여 분 만에 영업을 조기 종료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20분쯤 서울 신도림동에 있는 자동차 판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다치거나 대피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은 연기가 크게 피어오르며 소방당국에 관련 신고가 다수 접수됐고 구로구청은 주변 차량으로 다른 도로로 우회하라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며 관련 심의 건수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상위권 학생들이 몰려 대입에 더 민감한 자사고와 국제고에서 학폭 심의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0: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진 학교폭력 심의는 7,600건이 넘습니다. 재작년 7천여 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2.7% 늘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상위권 고등학교입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학교폭력 심의가 112% 넘게 폭증했고 국제고도 13건으로 116%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런 가파른 증가세에 특목 자사고의 관련 심의는 1년 전보다 15%나 늘어 일반고 증가율의 4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교폭력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면서 상위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입니다.
20: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이 주어지는 게 발표가 되면서 피해를 받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15: 종로 학원 대표입니다. 거고,
20: 이런 처벌받은 학생들은 수시, 정시 모두 아주 경미한 처벌 사항도 지금 대학 입시에서 치명적 불이익이 가고 있다는 사항.
0: 학교폭력 심의 유형은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과 사이버폭력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심의 건수 증가에도 처분 건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도 입시 불이익을 고려해 적극 방어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2028학년도부터 수시와 정시에서 학생부 평가를 강화하는 대학이 늘어난 만큼 학교폭력 기록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3: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압수물 분석을 이어가며 사고 전후 의사결정 구조와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휴일인 오늘도 수사팀 전원이 출근한 가운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시공사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진행하며 공사 관계자들 소환 일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5일 만에 열차 운행은 정상화됐지만 잔해 철거 작업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오는 4일 고용노동부에 작업 재개를 신청해 승인을 받는 대로 현장에 나

0: 남아있는 기둥과 교각 일부 철거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18 기념재단과 유족회 등 단체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행사 역사 폄훼 논란과 관련해 국민연금에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지난 29일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67.5%를 소유한 이마트 2대 주주인 국민연금에 공문을 보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민주화 운동 폄훼로 범국민적 불매 운동이 일어나 기업과 주주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경영진의 무능이 국민 자산 손실로 직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이 이미 지난 2020년까지 94%까지 충족됐다며 내일 당장 전환해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아시아 안보 회의가 열린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과 함께 우리의 능력을 미국 의회 대표단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또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회담에서 유사시 국가 간 탄약 같은 군수 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상호 군수 지원 협정 체결 논의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 경제 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합니다. 강 실장은 오늘 SNS를 통해 이번 특사단에는 산업통상부와 외교부는 물론 에너지 자원과 공급망, 그리고 첨단 산업 분야 기업이 함께한다며 출국 사실을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지난 1월에도 캐나다를 찾아 우리 기업이 참여한 당시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도입 사업을 측면에서 지원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한국 하나오션과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이 경쟁 중인데, 캐나다는 다음 달 말쯤 우선 협상 대상자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제 온열 질환도 주의하셔야 할 날씨입니다. 낮에 장시간 바깥 활동은 피해주시고 수분 섭취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남해안에 10에서 60mm의 비가 오겠고요. 제주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릴 텐데 제주 산지는 12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탄천 1교에서 청담대교 남단 구간 3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정차 중입니다. 수서부터 서행 중이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서행 중이고 한강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곡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창동교에서 상계교까지 서행 중이고 내부 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제문

터널에서 정릉 터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강릉 분기점 부근 갓길에 고장난 차량이 있고 현재 처리 중입니다.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향 쇠운교에서 지흥 1교 구간 2차로에서 시설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주휴게소에서 서행을은 보이고 있습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광주원주고속도로 원주방향 초월터널에서 양동터널 구간 2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채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5월 31일 일요일 밤이에요.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이 마무리되는 일요일 밤, 지난 이틀의 시간이 아쉬워지기 마련이죠. 그 아쉬움을 달래줄 좋은 음악들로 함께합니다. 무르익어가는 주말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퀸이 부릅니다. 킬러 퀸.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FM 94.5MHz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퀸의 킬러 퀸 듣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이제 주말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또 함께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창 열려있는데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있으니까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5265번님, 오늘 여름같이 더운 날씨였습니다. 모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어요 라고 문자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정말 많이 더웠죠. 서울도 더웠는데 와, 다른 지역은 더 더운 곳도 있었습니다. 특히 경주가 오늘 한 35도 가까이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더웠다고 하는데 특히나 요즘 날씨 정보 전해드리다 보면 특히 영남 지역이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더운 곳에서 지내시는 청취자 가족분들 온열질환 주의하셔야겠어요. 늘 건강 잘 챙겨주시고요. 또 지난밤에는 간밤에 강릉에서 강원도 강릉도 이렇게 더웠군요.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밤에 열대야가 시작되면 진짜 뒤척뒤척거리면서 제대로 숙면을 취할 수가 없잖아요. 날씨 때문에 우리가 참 편안하게 잠도 못 자는 그런 날이 이제 강릉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찾아올 텐데 무더운 여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린 또 시원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더워질 여름 잘 준비하고 대비해서 기분 좋게 즐거운 추억 남기면서 여름 보내보자고요. 자,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게요. 2부에 너 그럴 때면 이어서 Y2K가 부릅니다. 헤어진 후에.

2부 너 그럴 때면 Y2K 헤어진 후에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밤 9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9시 34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월호 등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사회적 참사 관련 허위 정보 수천 건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는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면수심도 유분수지, 자신의 가족이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보라며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하고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틀 연속 호남 지원 유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호남은 민주당의 부모 같다며 효도 정치를 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전남 구례 지원 유세에서 항상 민주주의와 민주당을 지켜준 호남에 감사한 마음이라며 이 대통령을 밀어주고 싶고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 미우나 고우나 심정으로 기호 1번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최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지원 유세를 겨냥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싸잡아 감옥 3인방이라고 표현하며 과거 퇴행적 행태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내란의 잔부를 완벽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유세 과정에서 우형찬 양천구청장 후보가 정 후보 품에 안긴 어린아이에게 뽀뽀를 수차례 재촉한 걸 두고 아동학대라고 비판했습니다. 하민경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오빠 강요에 이어 뽀뽀까지 요구하는 기괴한 문화에 국민은 불쾌함을 넘어 소름이 끼친다며 아이들은 정치인의 이미지 연출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신조호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뽀뽀를 수차례 강요한 구청장 후보나 그런 말을 듣고 웃고만 있는 서울시장 후보나 50보 100보라며 민주당을 아동학대당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비꼬았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3025번님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지금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치킨 시켜서 치맥으로 저녁 대신하려고 합니다. 라고 문자로 소식 전해주셨네요. 좀 늦은 시각이긴 한데 그래도 밤참을 즐기기에는 뭐 9시 반 조금 지났으니까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식사하시고 좀 소화시키신 다음에 누우셔야겠어요. 요즘 워낙 밤참들 많이 드시고 또 저녁 시간대가 늦어지다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전에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인후염 이 증상이 계속 이어지나 싶었는데 이게 가끔씩 이상하다 괜찮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목이 불편할까 싶어서 병원을 가보면 이게 우리가 현대인의 병이라고 하잖아요. 부자병.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면서 생긴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위산이 올라오면서 목이 불편해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잘 먹고 잘 살아도 이렇게 병이 생긴다고 하니까 항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작은 거라도 잘 챙겨야겠습니다. 우리 3025번님이 내일이면 6월의 시작이에요. 벌써 올 한 해가 절반이 지나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시간이 너무 빠르죠. 새해 인사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진짜 2026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시간은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나간 시간 아쉬워하지 말고 우리 남은 시간 더 알차고 재밌게 채워보자고요. 오늘도 신나고 즐거운 노래 많이 많이 들려달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끝까지 좋은 선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9849번님도 좋은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김유나의 집으로 가는 길 신청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이 노래는 이번 시간 끝곡으로 저희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김유나의 노래를 들으실 거면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신청곡 한 곡 더 들어

뉴스의 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도전하는 홍명보호가 오늘 미국 유타주 프로보 소재 브리검 영 대학 사우스필드에서 열린 트리니다드 토바고와의 평가전에서 5-0 완승을 거뒀습니다. 홍명보호는 오는 6월 4일 엘살바도르와의 평가전을 치른 뒤 월드컵 조별리그 1, 2차전을 치를 결전지이자 베이스 캠프인 멕시코 과달라하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오늘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2026 신한솔 KBO 리그 정규 시즌 홈경기에서 기아를 5-3으로 제압했습니다. 이로써 LG는 기아와의 주말 3연전을 싹쓸이 승리로 장식하면서 리그 선두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남자 프로골프 송영환 선수가 안방에서 열린 리브 골프 대회에서 개인 최고 성적인 공동 12위에 올랐습니다. 송영환 선수는 오늘 부산 아시아드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리브 골프 코리아 마지막 4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2개를 합해 3원 더파 67타를 쳤습니다. 송영환 선수는 최종 합계 6원 더파 274타를 기록하며 공동 1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9849번님의 신청곡 김유나 고잉 홈, 이어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널 지우려 해까지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10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특집 선거방송 김앤장의 예측 2026기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3: 아하, 잠은 다 잤습니다. 6월 3일 이른 아침부터 저 당대표 장성철이 눈 번쩍 뜨이는 진행으로 선거의 모든 것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4: 저 김준우도 유쾌하고 확실한 평론으로 장성철 소장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들 투표하고 있을 때 저희는 이미 선거 결과까지 완벽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3: 저희 김앤장과 함께 시사평론계의 끝판왕들도 모두 모셨으니까요. 늦지 않게 오픈런 해주세요.
4: 라디오와 유튜브로 만나는 김앤장 크로스 특집 선거방송
3: 6월 3일 오전 7시 우리 조금만 일찍 만나요. 꼭이요.
2: 6월 3일 오전 7시 지방선거 완전 정보
3: 김앤장과 함께 해주실 거죠?
5: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오전에 제주에 비가 내리고요. 남해안은 밤부터 집중되겠습니다. 모레 새벽에 강하게 쏟아질 텐데요.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비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취약시간대라 문단속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도로는 원활하지만 갑자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날이 어두워진 상태라서 더욱 주의 운전이 필요합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에서 월릉분기점 구간 2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30분 전에 났는데 아직 한창 처리 중이고요. 나머지 차로에서 차간 간격 좁게 지나고 있습니다. 반대 구리 방향은 종암분기점에서 월릉분기점까지 서행 중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가는 길에 낙하물이 있습니다. 반포대 대구에서 마포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구리 쪽은 한강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고속도로 위로는 일부 구간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 중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6: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7: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8: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7: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9: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6.3 지방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마지막 주말을 맞아 유세 총력전을 폈습니다. 민주당은 호남과 충청에서 이재명 정부의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고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정권 심판론을 외쳤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 포기는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아 비판이냐며 반발했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 승인을 거부하고 수정안을 다시 이란 측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축 우라늄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에서 보다 강화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오늘 오후 부산에 있는 롯데백화점 지하 식품관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친 사람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손님 1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1: 마약류로 분류되는 수면제 프로포폴을 무분별하게 처방한 의사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처방을 늘리기 위해 타인 명의를 도용하고 유흥업계에 홍보도 했는데 많게는 하루에 10번 넘게 투약한 중독자도 있었습니다.
2: 낮더위가 밤까지 이어지며 어젯밤 강릉에서 올해 첫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19일 빨리 찾아온 밤더위로 역대 세 번째 이른 열대야였습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 본투표를 사흘 앞두고 전남에 이어서 충청권에서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2: 미우나 고우나 민주당의 손을 한 번 더 들어달라며 이번 선거에서 내란의 잔불까지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3: 본투표 전 마지막 휴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텃밭 전남에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호남에 진 빚이 많다며 부모 같은 호남에 효도하는 심정으로 정치하겠다. 다시 한번 성원을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4: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지.
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4: 하는 심정으로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장길선에게 꼭 투표해 주십사.
3: 전북지사 선거와 마찬가지로 구례 역시 무소속 후보와 접전 양상인 만큼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인 거로 풀이됩니다. 정 대표는 곧바로 민심의 바로미터 충청권으로 이동해 중원 표심 공략에도 나섰습니다. 고향인 충남 금산에선 힘 있는 여당인 민주당 후보를 뽑아주면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6: 사람이요, 팔이 다 안으로 굽죠.
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6: 금산에서 민주당 군수 안 나오면 제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겠어요.
3: 이어 윤석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이른바 감옥 3인방이 활개치게 두면 안 된다며 내란의 잔불까지 완벽히 제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투톱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기 안성과 이천, 여주 등 경기 남부권에 돌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을 55% 안팎으로 예상하면서 본투표 날까지 유권자들을 향해 투표 독려에 나설 계획입니다.
7: 54% 되지 않을까. 본투표에
5: 조성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7: 공려하고.
3: 민주당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 서울에서 최종 유세를 할 거라고 밝혔는데 상징적 의미는 물론 접전 판세가 이어지는 점을 반영한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 본투표를 사흘 앞둔 마지막 휴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대 승부처 서울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2: 이명박과 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은 영남권에서 나란히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8: 사전투표가 높은 열기로 마무리된 이튿날 국민의힘 장동엽 대표는 단 한 표가 부족해 패배할지 모른다며 우리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오만한 이재명 민주당이 지방정부까지 장악하면 국민자유는 하나하나 박탈당하고 대한민국은 거대한 배급체제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상대 후보들의 전과와 각종 의혹도 조명했습니다.
9: 무능은 기본이고 전과는 옵션입니다. 우리 후손들은
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9: 기본이라는 배급의 족쇄에 영원히 묶여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0: 2030 젊은 세대가 찾는 연남동 한복판에서 장 대표는 정부 여당의 스타벅스 불매 운동을 겨냥해 커피 한 잔의 자유를 온몸으로 외쳤습니다.
1: 커피 한 잔 마실 자유마저도 빼앗고 있기 때문에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 숨쉴 자유조차도 없는 그런 나라로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0: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안방 성수동과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까지 마지막 휴일 서울 구석구석을 공략했습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는 동선을 분리해 이른바 투샷은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에는 전직 대통령들이 등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친이계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지원을 위해 부산까지 달려가 특유의 먹방에 이어 마이크까지 잡았습니다.
3: 대통령이 누구다, 뭐 장관이 누구다. 이게
2: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3: 부산 시민들이 지혜롭게 일 잘하는 시장, 하던 일을 끝낼 수 있는 시장 박형준 뽑아주길 바랍니다.
0: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일만 다시 대구를 찾아 추경호 후보를 외치며 보수 결집에 공을 들였습니다.
4: 전직 대통령까지 전면에 세운 그야말로 진영 총동원령인데 과연 실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치권 안팎에서도 전망이 엇갈립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5: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한 곳은 서울시장 후보들도 본투표 전 마지막 휴일을 맞아 나란히 야구장을 찾는 등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6: 더불어민주당 정원우 후보는 서울의 실력교체를 호소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 문제를 다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7: 더불어민주당 정원우 후보는 휴일 야구 팬심을 잡기 위해 고척 돔구장을 찾았습니다. 프로야구 10개 구단 유니폼을 입은 선수 출신들과 함께 유세차에 올라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8: 제가 시장이 되면 잠실 야구장 제대로
2: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8: 세계적
2: 후보입니다.
8: 수준의 야구장이 돔구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두 발로 서울 곳곳을 누비는 한 걸음 더 끝까지 유세에도 돌입했습니다. 휴일 하루 서울을 관통해 강행군을 이어가며 산책과 나들이에 나선 민심을 파고들었고 오세훈 후보의 무능과 무책임을 서울의 실력 교체를 통해 끝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8: 일 못하는 시장은 바꾸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 선거의 후보입니다. 기본 원칙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계속 일을 잘할 수 있게 하고 일 못한 사람은 바꿔야 합니다.
7: 야구 팬심 잡기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실 야구장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시민들과 사진을 함께 찍으며 선거도 야구도 파이팅 하자고 외쳤습니다.
9: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9: 같이 찍어 같이.
7: 하루 전부터 88시간 회오리 유세에 들어간 우 후보의 휴일 동선도 강남에서 시작해 강북으로 이어지는 총력전이었습니다. 첫 일정인 아침 기자간담회에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유지 등 부동산 이슈를 관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참석 권한이 있는 서울시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울시민 5대 명령을 전달하겠다면서 상대 정원호 후보는 허수아비 처신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1: 지금 서울은 허수아비가 아니라 시민 권익의
2: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11: 저 오세훈만이 말하고 설득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7: 정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폭정엔 침묵하더니 스스로 반성하는 거냐며 나를 세워 반박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5: 경기 평택을 재선거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감정 싸움이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6: 범죄자 시향폭탄이란 말까지 나오며 향후 봉합도 어려운 상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12: 선거를 나흘 앞둔 토요일 경기 평택 을로 달려간 민주당 지도부는 가짜 민주당 후보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1번 김용남을 찍자고 외쳤습니다.
13: 중도 실용주의
2: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13: 중도
2: 후보입니다.
13: 중도 보수 확장 전략입니다. 선출직은 제가 첫 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12: 이튿날도 민주당 가면을 벗으라고 수위 높여 비판했습니다.
14: 가면을 벗고 조국혁신당
2: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14: 그리고 또 뭐 민주진영의 대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 대표작을 줬습니까?
12: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발끈. 내일을 버리고 자기 정치에만 골몰하는 소리의 정치라고 직격했습니다.
15: 민주 진보 진영과
2: 조국 혁신당 평택을 후보입니다.
15: 양보할 수 없는 싸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12: 혁신당은 나아가 분열의 씨앗인 나쁜 검사 김용남을 민주진영은 도저히 품을 수 없다면서 김용남 리스크는 시한폭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용남 후보 캠프는 누가 진짜 리스크냐, 역겨워서 더는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범죄자 조국을 사면복권 시켜주니 마치 범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또 혁신당은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라면서 평택 시민들은 유사 민주당 후보인 범죄자 조국 대신 진짜 민주당 후보 김용남을 지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일화는 진작 물 건너갔고 서로의 치부와 감정까지 건드리는 일촉즉발 상황. 보수에서 건너온 대통령의 픽 뉴 이재명 김용남 후보와 친문 황태자 조국 후보의 대결은 계파 갈등의 적나라한 상징이라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5: 어제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3.51%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6: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는 민심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의 독주를 향한 엄중한 경고라고 맞받았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9: 전국 사전투표소는 유권자들의 발길로 이틀 내내 북적였습니다. 최종 사전투표율은 23.51%. 지방선거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사전투표 참여자 수도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14곳은 특히 뜨거웠는데 격전지 부산 북구갑은 25.57%로 집계됐고 경기 평택을 역시 18.39%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4년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 제도가 완전히 정착된 거라는 해석이 중론인데 여야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투표 열기가 내란 세력 심판과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라고 규정했습니다.
10: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재명 정부
2: 강전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10: 그 의지를 반영하신 거 아닌가 하는.
9: 반면 국민의힘은 팍팍해진 경제와 민생 악화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권 견제론에 거듭 불을 지폈습니다.
16: 이재명 정권의 폭정과 거대 여당의
2: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16: 견제해야 한다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자 목소리입니다.
9: 이제 시선은 6.3 본투표의 열기입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60% 벽을 넘긴 건 단 두 차례뿐인데 국정 안정과 정권 견제, 민심의 저울이 어디로 기울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5: 어제 투표 포기는 그들을 편드는 거라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이 권력을 남용한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6: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본인이 압도적 여당을 거느린 악성 지배자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진훈 기자입니다.
17: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을 사흘 앞둔 오늘 새벽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글을 또 올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이후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투표 독려 메시지를 낸 겁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서 투표 포기는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선출된 이들이 충직한 머슴이 될지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가 될지는 주권자의 손에 달려있다며 소중한 한 표 행사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이런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 극복해야 할 구태 기득권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악성 지배자는 압도적 여당을 거느린 이 대통령이라며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관련 논란을 겨눴습니다.
18: 우리가 투표를 포기하면 재판 취소라는 사익을 위해
2: 장동혁 국민의힘
18: 권력을 남용하는 이재명에게 자기 범죄를 모두 치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17: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 때 도장이 잘 안 찍힌다며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를 잠시 나온 걸 두고도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걷어차버렸단 건데 여당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계엄이라는 최악의 헌정 유린으로 정권의 문을 닫았던 세력이 누구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은 권력 남용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기표소 논란에 대한 보수 야당의 공세엔 오로지 대통령 흠집 내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되받아쳤습니다.
10: 민주주의 훼손을
2: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10: 선관위에서 이미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국민의힘은 억지 공세를 계속 펴고 있습니다.
19: 누가 더 투표소로 지지층을 끌어모을지가 승패를 가를 수밖에 없는 만큼 이 대통령의 투표 동료 메시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본투표 때까지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5: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합의했던 60일 휴전 연장 양해각서를 승인하지 않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다시 수정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호르무즈 개방 문제에서 더 강경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20: 2시간에 걸친 백악관 회의에서 양해각서 초안의 승인을 거부한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이란에 공을 넘겼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수정안이 이란 측에 발송됐다고 전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단 핵과 호르무즈 개방 문제에서 더 강경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더해 고농축 우라늄의 처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까지 양해각서에 담겠다는 겁니다. 호르무즈 재개방과 관련해서도 일부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이란 내부의 더딘 소통 체계를 고려할 때 수정안에 대한 답변을 받으려면 사흘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종 협상 결과에 대해선 거듭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2: 이란은 핵 야망을 포기하는 걸 원치 않을 수 있지만 적절한 유인책이 주어지면 결국 포기할 겁니다. 피트 헥서스 미 국방장관입니다.
20: 이란이 휴전의 전제 조건으로 고수하고 있는 동결자산 문제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앞서 이란 언론은 120억 달러 규모의 동결자산 해제가 양해각서 초안에 포함됐다고 보도했지만 미국은 완전한 날조라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군의 지상전 확대로 격화된 레바논 사태도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3: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수도권과 충남, 전북과 전남 해안,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아지는 곳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서해상은 바다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야간 작업이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장안교에서 중랑교 구간, 2차로와 3차로에서 도로 포장공사 중입니다. 녹천교에서 상계교 구간 서행 중이고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고 구간도 서행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성수에서 동우대교 구간 낙하물이 떨어져 있는데요. 구리 방향은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월곶분기점 갓길에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인천 쪽은 마성터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향 쇠운교에서 지흥 1교 구간, 2차로에서 시설물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잠수교 북단부터 남단 달빛광장까지 양방향 전면 통제 중인데요. 11시까지 이용 어렵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행사로 인해서 이 구간 이용 어렵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가득한 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깊어가는 일요일 밤, 이번 시간은 원슈타인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존재만으로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FM 94.5MHz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 듣고 왔습니다. 이제 올해 5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대 뉴스 앤 뮤직이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와 함께 다양한 음악으로 채우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이야기 나눠볼게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세요. 앱 하단에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5265번님, 6월 3일 지방선거일에 YTN 라디오는 특집 방송이나 뉴스앤뮤직 하나요? 라고 문자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날도 역시 휴일 편성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특별히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저희 YTN 라디오에서 개표 방송 특집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채널 고정하시고 FM 94.5MHz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매시 20분마다 뉴스앤뮤직으로 찾아오니까 저희 YTN 라디오 아나운서들의 목소리로 함께 꽉꽉 채우면서 휴일 잘 보내시고 또 저희가 투표 독려도 많이 해드릴 거예요. 꼭 본인의 한표 소중한 권리 행사하시라고 말씀 전해드릴 테니까 잊지 말고 투표에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5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방송이라고 생각하니까 떠나가는 이 5월이 너무 아쉽습니다. 마치 봄의 끝을 알리는 것 같은 그런 방송 시간이어서 이 노래를 한번 선곡해 봤거든요. 어떤 의미로 여러분께 다가가는지 노래 두곡 한번 듣고 와서 주요 뉴스도 확인해 볼게요. 먼저 아이유의 정거장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볼빨간 사춘기가 부릅니다. 나만 봄.

아이유의 정거장, 볼빨간 사춘기 나만 봄까지 두 곡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4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새로운 협상 수정안을 이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란 측 협상 대표가 미국이 이란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한 어떤 합의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장은 이란 국영방송을 통해 중계된 영상에서 이란 국민의 권리가 지켜진다고 확신할 때까지 그 어떤 합의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란 협상단은 적의 말도 약속도 신뢰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합의에서 보장돼야 할 핵심 권리로 각종 제재 완화와 해외 자산 동결 해제 등을 꼽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자동차 산업 전문 분석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 글로벌 모빌리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24년 35%에서 지난해 40%로 상승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해 2위로 밀려났습니다. 삼성전자의 점유율 상승 배경에는 유럽과 한국, 일본 등 전통적인 자동차 시장을 넘어 고성장 시장인 중국에서 점유율을 크게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20분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자동차 판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다치거나 대피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은 연기가 크게 피어오르면서 소방당국에 관련 신고가 다수 접수됐고 구로구청은 주변 차량은 다른 도로로 우회하라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YTN 라디오 청취하시는 애청자분들 중에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우리 9662번님 지금 운전하고 계시나 봐요. 정차하시고 안전한 상태에서 문자 보내주셨겠죠? 밤운전 너무 힘드네요. 이태원 아나운서의 단정한 목소리. 너무 차분해서 아마 이 힘든 운전에 제가 한몫하는 것 같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어떡하죠? 제가 좀 더 밝고 경쾌하게 진행을 하면 좋겠는데 늦은 밤시간에 또 너무 까불거나 소리를 지르기도 애매하고요. 그렇죠? 대신 듣고 싶은 노래 저희가 선물로 띄워드리고요. 또 가급적이면 좀 밝은 노래로 꽉꽉 채워서 운전하실 때 피곤하지 않게 저희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9662번님 빅나티의 친구로 지내다 보면 듣고 싶어요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이 노래 저희가 준비해 놨고요. 그에 앞서서 창모의 메테오 먼저 띄워드리고 이어서 빅나티와 멜로망스의 김민석이 함께 부른 친구로 지내다 보면까지 함께 듣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외야수 최영우 선수가 역대 최초로 장타 1000개라는 새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최영우 선수는 오늘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2026 신한솔 KBO 리그 두산 베어스와의 홈경기에서 4번 타자 좌익수로 출전해 3회 말 날카로운 역전 1타점 2루타를 달렸습니다. 이로써 최영우 선수는 통산 2루타 553개, 3루타 20개, 홈런 427개를 때려 장타 1000개를 달성했습니다.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 선수가 싱가포르 오픈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오늘 싱가포르에서 열린 2026 세계 배드민턴 연맹

월드 투어 슈퍼 750 싱가포르 오픈 결승에서 3위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 선수를 1시간 5분의 혈투 끝에 세트 점수 2대1로 제압했습니다. 이로써 안세영 선수는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이 대회에서 통산 세 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여자 프로골프 박민지 선수가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서 여유 있게 역전 우승을 거두며 통산 20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박민지 선수는 오늘 경기도 양평 소재 더 스타휴 골프앤리조트에서 열린 SH 수협은행 MBN 여자 오픈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8개를 골라내며 우승해 상금 1억 8천만 원을 손에 넣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0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지코의 아무 노래, 어반자카파와 빈지노가 함께한 서울밤, 그리고 자이언티의 무중력까지 세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말 오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Walk, walk in the city of dust. I love the city.

0: 특집 선거 방송 김앤장의 예측 2026기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아하, 잠은 다 잤습니다. 6월 3일 이른 아침부터 저 당대표 장성철이 눈 번쩍 뜨이는 진행으로 선거의 모든 것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2: 저 김준우도 유쾌하고 확실한 평론으로 장성철 소장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들 투표하고 있을 때 저희는 이미 선거 결과까지 완벽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1: 저희 김앤장과 함께 시사평론계의 끝판왕들도 모두 모셨으니까요. 늦지 않게 오픈런 해주세요.
2: 라디오와 유튜브로 만나는 김앤장 크로스 특집 선거방송
1: 6월 3일 오전 7시 우리 조금만 일찍 만나요. 꼭이요.
0: 6월 3일 오전 7시 지방선거 완전정보
1: 김앤장과 함께 해주실 거죠?
3: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4: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남해안과 제주는 내일과 모레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제주는 내일 오전부터 내리고요. 밤에 남해안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적게는 20mm, 많게는 80mm의 비가 내리는데 제주 산지는 15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미리 시설물 관리해주시고 새벽 시간대에 집중되기 때문에 문 단속 잘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0도, 강릉 21도, 전주 18도에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 30도, 부산 28도, 제주 27도로 예상됩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장안교에서 중랑교 가는 길 2차로와 3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차선이 3개뿐이라서 뒤로 많이 밀리고 있고요. 군자교부터 속도 느리게 지나고 있습니다. 나란히 가는 동일로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곳곳에 정차 중인 차량이 많습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중령터널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치악 4터널 갓길에 고장난 차량이 있고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일죽 부근 갓길에서도 고장난 차량을 처리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외관 부근 갓길에서도 고장난 차량이 정차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종 승인을 미룬 종전 양해각서에는 호르무즈 완전 개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과 이란

0: 북한의 입장차는 여전해 보입니다.
1: 미국은 이란을 향해 가던 선박을 향해 또한번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란도 미국을 향해 군사 보복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회의에 참석한 미국 국방장관은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3: 협상이 성사되든 안 되든 이란이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행료가 없는 개방된 해협이 될 겁니다. 피터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입니다.
2: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자신들이 통제한다고 주장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통제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강력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29일 오만만에서 이란으로 향하던 감비아 국적 선박을 무력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이란 봉쇄 조치 위반이라고 20차례 이상 경고했지만 응하지 않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압박에 맞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고 나섰습니다. 호르무즈 일대 선박들의 해협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이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반할 경우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거라고 해상 무선으로 공지했습니다. 또 미국을 향해 호르무즈 운영권에 대한 간섭은 군사적 보복을 가져올 거라고 경고하면서 페르시아만 해협청에 대한 미국의 제재 역시 이란의 호르무즈 통제권을 반증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을 미룬 종전 양해각서 초안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해협 운영 방식을 놓고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종전 양해각서가 체결되더라도 호르무즈 완전 개방까지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 초안에 대한 최종 승인을 미룬 가운데 초안에 담긴 합의 조건을 강화한 수정안을 다시 이란 측에 보냈다고 뉴욕타임스가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자금 동결 해제 조치가 포함된 잠정 합의안에 우려를 표해왔다고 당국자들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측 협상 대표는 미국이 이란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한 어떠한 합의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장은 국영방송을 통해 중계된 영상에서 이란 국민의 권리가 지켜진다고 확신할 때까지 그 어떤 합의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 협상단은 적의 말도 약속도 신뢰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1: 레바논 남부에서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전략적 요충지를 25년 만에 다시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군이 장악한 요충지는 12세기 십자군이 점령했던 고지대성으로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일대와 레바논 도시 나바티에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작전이 전방 방어선을 확대해 레바논 남부에서 통제력을 강화하고 헤즈볼라의 위협을 제거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982년에도 이성을 점령해 2000년 레바논에서 철수할 때까지 장악했습니다.
0: 중국과 일본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1: 반면 미국과 중국은 서로 정면 충돌을 피하며 전략적 휴전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4: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 마지막 날 연설에 나선 일본 방위상. 최근 불안한 국제 정세를 거론하며 일본이 추진 중인 방위력 증강에 당위성을 부각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해선 충분한 투명성 없이 군사력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며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3: 막대한 핵무기와 전략 폭격기를 가진 나라가 있어요. 일본에 그런 무기가 없는데도 신군국주의란 낙인이 찍혔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입니다.
4: 앞서 일본의 재무장을 신랄하게 비난한 중국 대표 단장의 발언을 맞받아친 겁니다. 중국 대표는 전날 공개 토론에서 일본이 전쟁 범죄를 미화하고 침략 역사를 세탁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추진과 비핵 3원칙 수정 논의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3: 군국주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라가 국제무대에서 국방협력을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특히 한때 침략했던 아시아 국가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멍샹칭 중국 국방대 교수입니다.
4: 중국과 일본이 날선 설전을 벌인 것과 달리 미국과 중국은 서로 비난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불과 보름 전 베이징 정상회담 때 전략적 휴전이라는 관계 관리 기조를 이어간 셈입니다. 다만 미국은 어떤 패권 국가에 의해 영내 세력 균형이 무너지면 안 된다며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강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3: 우린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 GDP의 3.5%를 국방비로 요구하고 있고 그 숫자를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4: 아시아 국가들 스스로 중국을 견제하라는 얘기인데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부추길 우려도 제기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 지난해 이른바 깐부 회동으로 큰 화제를 모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이번 주 한국을 찾습니다. SK와 현대차, LG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 회동 가능성이 거론되며 협력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5: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의 한 치킨집.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맥주잔을 부딪힙니다. 엔비디아와 국내 주요 기업의 협력은 물론 이들의 파격적인 회동 자체도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3: 치맥 즐기기 가장 좋은 방법이네요. 젠슨이랑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입니다.
5: 지난해 치맥 회동 이후 7개월 만에 황 최고 경영자가 다시 한국을 찾습니다. 대만 IT 전시회 컴퓨텍스 2026에 참석한 뒤 다음 달 5일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 현대차 그룹 총수와의 재회는 물론 구광모 LG 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과의 회동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해외 출장으로 이번 만남에 함께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난 치킨집 만남이 큰 화제를 모았던 만큼 엔비디아 측은 이번 장소 선정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회동이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망 중심의 협력 논의였다면 이번에는 피지컬 AI 분야로 협력이 본격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엔비디아 역시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분야 등 미래 산업에서 우리 기업들과의 공조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6: 우리나라는 온 디바이스 AI에도 기술력이 앞서고
3: 석병훈
6: 있고요.
3: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6: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AI 생태계 구축이나 협력 차원에서 우리가 중요한 협력자로.
5: 젠슨 황 효과로 LG전자와 현대차, 네이버 등 관련 기업의 주가도 벌써 들썩였습니다. 국내 주요 그룹들이 로보틱스와 피지컬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시점에 젠슨 황 최고 경영자와 어떤 빅딜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1: 역대 최고 수준의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훌쩍 높아졌지만 가계소득은 0%대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특정 분야에만 쏠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SK하이닉스의 임금 협상이 시작되는데요. 삼성전자와 같은 5억 수준의 주택자금 복지 확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4: 미국 이란 전쟁이란 중동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1년 전보다 3.6%나 성장했습니다. 1분기만 따졌을 때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을 탄 반도체 호황이 가파른 성장세의 비결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가계 실질 소득은 월 평균 462만 8천 원으로 고작 0.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소득 증가율이 3% 넘는 격차를 기록한 건 지난 2024년 이후 2년 만입니다. 또 지난해 반도체 제조업 생산이 12.8% 늘어나는 동안 관련 일자리는 1.9% 증가하는 데 그쳐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도체가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지만 성장의 과실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기엔 한계가 있는 모습입니다.
7: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악수 효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산업보다는
3: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입니다.
7: 사실일 겁니다. 세금을 막 많이 내기 때문에 그 돈을 잘 활용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아마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4: 이런 가운데 SK 하이닉스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2026년 임금 협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10%를 상한선 없이 성과급으로 나누는 제도를 확정했던 만큼 이번에는 복지제도 확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8: 특히 사내에선 최근

0: 삼성전자가 신설한 최대 5억 원 한도의 주택안정대출제도와 비슷한 수준의 주택자금지원 요구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사내 성과 배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이번 임금협상의 경과 역시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1: 지난해 사상 최초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한 수출이 올해는 9천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수출액은 1년 전보다 40% 넘게 급증한 3,065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 중입니다. 수출 호조에 정부와 연구기관 등도 전망치를 기존 7,400억 달러에서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정관 상업부 장관도 다른 변수가 있어 조심스럽지만 올해 수출이 9천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5.18 기념재단과 단체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고소한 데 이어 이번엔 2대 주주인 국민연금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스타벅스 미국 본사에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조치를 공식 요구합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2: 수많은 광주 시민이 계엄군에 희생된 5월 18일 탱크를 언급하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책상에 탁 문구를 사용한 스타벅스 코리아. 현대사의 비극을 희화화했다는 논란 속에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까지 나서 고개 숙였지만 국민적 공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3: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4: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입니다.
2: 그러자 5.18 기념재단과 공법단체 세 곳이 이번엔 국민연금공단의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모회사인 이마트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우선 신세계그룹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즉각 지정하고 역사모욕으로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영진에 책임을 묻도록 주주 제안을 발의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반역사적 기업에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무분별하게 투자되지 않도록 투자 비중을 전면 재조정하는 동시에 대주주 차원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확약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5: 문제를 일으킨 기업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4: 박강배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입니다.
5: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렇게 저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 앞서 이들 단체는 정용진 회장을 비롯해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마케팅 담당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100여 개 시민단체와 연대해 전국적인 스타벅스 불매운동에도 돌입했습니다. 아울러 스타벅스 미국 본사에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해달라 요청하기로 해 파장은 국경 너머로 확산할 전망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6: 5월의 마지막 날, 마치 한여름처럼 뜨거운 휴일이었습니다. 강원 최북단에서는 마지막 봄꽃이 관광객들을 불러모았고 해안가는 온종일 청소를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지환 기자가 휴일 표정 전해드립니다.
7: 바람이 스치면 샛노란 물결이 일렁입니다. 짙은 향기 찾아 꿀벌과 나비가 몰려듭니다. 강원 최북단 철원을 노랗게 물들인 건 남녘 제주의 봄을 대표하는 유채꽃. 가장 겨울이 긴 지역이라 3월 말에서야 꽃을 심었고 따가운 태양 아래 뒤늦게 꽃망울이 맺혔습니다. 꺼내든 카메라 앞에 오늘은 누구나 꽃이 됩니다.
8: 하나, 둘, 셋.
7: 꽃밭을 꾸민 곳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 군부대 사격훈련장. 화사해지는 봄, 가을만 되면 관광객이 몰립니다.
9: 제주도에서나 볼 수 있는 유채꽃을 이런 여름철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족들이 또 나들이 하는 기분도 들고 휴양지 온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좋습니다.
10: 여행 온 것 같아요.
7: 은빛 물결이 살랑이는 부산 영도구 해변. 남녀노소 시민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5월 마지막 날은 국가기념일인 바다의 날.
11: 바다의 날!
12: 화이팅!
7: 목장갑을 끼고 마대자루를 들고 쓰레기를 줍습니다. 고사리 선 아이들도 힘을 보탭니다. 파도에 밀려온 쓰레기를 구석구석 찾아 담습니다. 금세 한가득 채워진 쓰레기 더미. 숙제하러 왔다는 아빠를 똑 닮은 삼형제. 아빠는 아이들이 대견합니다.
10: 사실 저희 쌍둥이들이 이번에 숙제를 받아서 쓰레기 줍기 숙제를 받았는데 아기들도 사실 뭐 그렇게 얘기는 안 했는데 엄청 열정적으로 뭐 길에 엄청 그 땅까지 파서 주울 정도로 엄청 열정적으로 잘 주워서 정말 뜻깊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7: 5월 끝자락 한여름같이 햇볕 뜨거웠던 휴일. 지는 봄이 아쉬운 꽃밭엔 사람들이 몰렸고 다가오는 여름을 기대하는 바다엔 청소하는 손길로 분주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6: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면서 관련 심의 건수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상위권 학생들이 몰려 대입에 더 민감한 자사고와 국제고에서 학폭 심의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12: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진 학교폭력 심의는 7,600건이 넘습니다. 재작년 7천여 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2.7% 늘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상위권 고등학교입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학교폭력 심의가 112% 넘게 폭증했고 국제고도 13건으로 116%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런 가파른 증가세에 특목 자사고의 관련 심의는 1년 전보다 15%나 늘어 일반고 증가율의 4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교폭력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면서 상위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입니다.
13: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이 주어지는 게 발표가 되면서 피해를 받은 학생들이 적극적인 구제에 지금 나서고 있는 거고 이런 처벌받은 학생들은 수시, 정시 모두 아주 경미한 처벌사항도 지금 대학 입시에서 치명적 불이익이 가고 있다는 사실.
12: 학교폭력 심의 유형은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과 사이버폭력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심의 건수 증가에도 처분 건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도 입시 불이익을 고려해 적극 방어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2028학년도부터 수시와 정시에서 학생부 평가를 강화하는 대학이 늘어난 만큼 학교폭력 기록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6: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지난주부터 큰 논란이 된 스타벅스 사태입니다. 언론은 이번 일을 두고 대통령의 발언은 적절했는지 또 수년 전 예능에서 비슷한 표현까지 찾아내기도 하며 이번 일을 다양한 시각에서 보도했는데요. 스타벅스 사태에 대한 보도를 집중 분석해서 언론은 이번 일을 어떻게 다뤘는지 잠시 후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코너로는 커뮤니케이션의 고수를 모시고 소통의 비법들을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0: 가는 길에서 지방선거 유세하는 분들 많이들 보시죠. 하지만 지나고 나면 생각나는 후보는 몇 없는데 강렬하게 누군가의 기억에 남는 법을 알아봅니다. 잠시 후 김섭 CEO 브랜딩 컨설턴트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1: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0: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몽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오늘은 이 이슈를 저희가 다뤄보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스타벅스의 5.18 당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를 두고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후폭풍이 그야말로 불고 있는데 오늘은 이 사안을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언론사들은 이 사안을 뭐라고 칭하고 있는지도 짚어봐 주시고요. 또 소장님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부르는 게 좋은지 좀 들어볼까요?
2: 네. 저도 오늘 사실 원고를 준비하면서요.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스타벅스 사태, 스타벅스 논란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건 논란이라고 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의식 중에 사용했던 이 논란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논란은 뭔가 찬반 대립하는 가치가 있는 사안일 때 쓰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렇지 않다면은 이것은 오히려 문제가 되는 사안을 중립적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네. 따라서 최소한 논란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안으로는 스타벅스 파문이라고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회적 충격, 후폭풍을 강조하는 이미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최소한 논란이 아니고 파문 정도라고 보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대체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언론사들은 스타벅스 5.18 모욕 파문 이런 정도의 그 이름을 붙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오늘은 스타벅스 5.18 모욕 파문이라고 이 사안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0: 네, 그렇다면 오늘은 저도 소장님의 제안에 따라서 오늘 방송 스타벅스 파문 이렇게 칭하면서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스타벅스 5.18 모욕 파문의 경위를 먼저 정리해볼까요?
2: 제가 평소에 다른 미디어 비평을 할 때는 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스타벅스 5.18 모욕 파문은 이미 국민 대부분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될 만큼 정말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또 관련 내용이 다른 사안에 비해서 매우 간단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5월 15일부터 진행하던 텀블러 프로모션 행사 중 하나로 5월 18일에 그러니까 오전 10시에 탱크 시리즈 텀블러 판매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네. 문제가 된 홍보 문구에는 다음 요소들이 동시에 등장했다는 점이 심각했어요. 탱크데이, 5.18, 책상에 탁. 이 문구들은요, 같이 결합되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네. 탱크데이란 거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개헌군의 무장 진압과 탱크 진입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고요. 책상의 탁은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에 경찰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고 발표했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학살 그리고 전두환 정권의 이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발언 이런 아주 국가폭력 중에서도 매우 상징적인 두 사안을 5월 18일 10시에 이 두 가지 사안이 들어가 있는 이벤트를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0: 자, 보도량 네. 분석을 해보셨다고요?
2: 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인 빅카인즈에서 관련 보도를 추출했습니다. 스타벅스 앤드 탱크라는 키워드로요.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의 보도를 추출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중복 보도와 제목에서 전혀 이번 파문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보도를 열어봐도 단어 정도만 언급된 경우에는요. 보도에서 삭제했습니다. 네. 그 결과 총 1,692건이 있었습니다. 열흘간의 보도치고는 정말 많은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스타벅스 5.18 모욕 파문은 단순히 브랜드 마케팅 논란이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과 고문치사라는 국가폭력의 기억을 한국 사회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와 연결된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2: 그래서 저는 언론이 이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일종의 프레임 체크를, 프레임 분석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사안처럼 단순한 사안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그 보도의 프레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0: 네.
2: 같은 사건이라도 무엇을 중심에 놓고 설명하고 있는지, 누구의 목소리를 먼저 인용하는지 등을 따져보면은 보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692건을 프레임 분석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0: 네. 자, 이 사건을 여러 가지 프레임으로 나눠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하셨나요?
2: 사실은 더 많은 그 기준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오늘 방송 분량도 있고 그래서 한 가지만 딱 집중을 했어요.
0: 네.
2: 먼저 언론이 이 사건을 무엇으로 규정했는가를 봤어요. 5.18 민주화운동, 박종철 고문 등 역사적 국가폭력의 기억 훼손이나 피해자 조롱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는 그런 제목들이 나올 경우에는 역사 왜곡, 피해자 혐오, 모욕 프레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0: 네.
2: 다음으로 브랜드 관리 측면, 이벤트 기획 실패, PR 위기 등 기업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는 경우에는요. 기업 마케팅 실패로 보는 그런 프레임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0: 네.
2: 세 번째로 이번 사안을 여야 충돌, 진보 보수 간의 대립 등 정치적 갈등 구도로 다룬 보도 제목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정치 공방, 진영 갈등으로 분류를 했고요.
0: 네.
2: 네 번째로 SNS 반응, 온라인 갑론을박, 그리고 연예인들의 어떤 행동, 해프닝 이런 내용들을 담은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 논란, 갈등 흥미화 프레임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0: 네.
2: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요. 47.2%를 차지한 기업 마케팅 실패 프레임이었습니다.
0: 네.
2: 799건이나 이런 보도였는데요. 전체 보도 가운데 약 절반 가까운 기사들이 이번 사안을 브랜드 관리 실패, PR 위기, 이벤트 기획 실수 정도의 관점에서 다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0: 네.
2: 반면에 역사 왜곡, 피해자 혐오 모욕 프레임으로 이번 사안을 다룬 경우는 31.7%인 536건이었습니다. 물론 이 보도량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536건의 기사들이 5.18 민주화운동과 국가폭력의 기억을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앞으로 내세우는 보도를 했지만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언론은 이 사건을 역사 문제보다는 기업의 위기관리 실패로 재구성하는 것 아닌가. 이 프레임 분석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0: 네.
2: 또한 17.1%인 290건이 정치 공방, 진영 갈등 프레임 보도였습니다. 이게 290건, 17.1%면 많지 않아 보이지만은요. 사실 이 사안에서 이 이슈가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이 프레임이 지나치게 많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2: 일부 보도는 사건 자체보다는 대통령의 발언이나 정치권 반응, 여야 충돌을 중심으로 사건을 소비하고 있는 경향이 있었고요. 특히 선거 국면과 맞물려서 역사 왜곡 문제는 점차 사라지고 정치적 갈등 콘텐츠로 이 사안이 변형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네 가지 프레임으로 나누어서 관련 보도 분석해 주셨고요. 또 이 사안에 대한 언론사의 입장이 직설적으로 드러나는 보도들은 어땠나요?
2: 직설적으로 언론사 입장을 보기 위해서는 사설 분석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여서요. 사설을 보았는데요.
0: 네.
2: 사실 사설은 개별 기사의 개별 그 기자가 쓴 기사가 아니고 신문사의 공식적 판단과 사실을 담는 글이기 때문에 각 언론사가 이번 사안을 어떤 문제로 규정하고 있는지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0: 네.
2: 사설 제목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 사건이 언론에 의해서 5.18 보도가 기업 책임의 문제로 다뤄졌는지 아니면은 정치화와 정치 과잉 대응의 문제로 재구성됐는지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제가 모니터링한 시기에 나온 사설이 총 18개 언론사의 23건이었습니다.
0: 네.
2: 세계일보, 광주매일신문, 남도일보, 국민일보, 한겨레가 각각 2건씩 사설을 냈고요. 부산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대구신문, 파이낸셜뉴스, 문화일보, 영남일보, 대한경제, 디지털타임스, 아주경제, 광남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이 각각 한 건씩 사설을 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언론사 명을 다 불러드린 거는 그래도 사설을 냈다는 것은 이 이슈를 어찌됐든 중요하게 봤다라는 점에서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 네.
2: 사건 초기인 5월 19일과 20일에 사설을 낸 언론사는 한겨레, 광주매일신문, 남도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한국일보였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건이 벌어진 초기에 이것을 지적을 하는 이런 보도들은 대체로 이번 그 이벤트가
0: 네.
2: 스타벅스의 역사 감수성 결여다, 그리고 5.18 모독이다,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0: 네.
2: 반면에 정용진 회장의 사과가 있었던 5월 26일 이후에야 사설을 낸 언론사들도 있는데요.
0: 네.
2: 부산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대구신문, 광주매일신문, 파이낸셜뉴스, 문화일보, 영남일보 등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나온 사설들은 스타벅스의 책임을 묻는 내용이 살짝 들어있긴 하지만 동시에 논란의 정치와 정부 대응, 선거 쟁점화 등을 우려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0: 네.
2: 그야말로 이제 이 논란은 끝내자라는 식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사설의 내용까지 잘 읽어본다면
0: 네.
2: 사실 그 어떤 사설에서도 스타벅스를 칭찬하진 않습니다. 다 스타벅스를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정부 대응이나 선거 쟁점화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설 제목을 본다면은요,
0: 네.
2: 그 사설 제목 단 한마디에서 사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담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대체로 대부분의 사설 제목들이 스타벅스의 책임과 5.18 모독을 강조하는 프레임과 이 논란의 정치화와 과잉 대응을 경계하는 프레임, 이 두 가지로 명백하게 나눠졌어요.
0: 네.
2: 그래서 스타벅스 책임이다, 그리고 이건 5.18을 모독한 것이다 라고 비판하는 프레임의 보도가 사설이 10건, 그리고 아니다, 이제 그만하자, 정치권이 이걸 정쟁화할 뿐이다,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 라는 프레임이 10건,
0: 네.
2: 그리고 판단 유보하는 내용이 3건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3: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0: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하셨나요?
4: 네, 이번 주에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 15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총 2주간의 방송을 들었습니다.
0: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어떤 점 먼저 짚어볼까요?
4: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일상 속에 필요한 정보를 실제 관련 정책을 만들거나 시행하는 공무원 등이 출연해서 알려준다는 점에서 믿을 만한 정보 프로그램인데요.
0: 네.
4: 다만 일부 인터뷰는 정책을 검색하기보다는 홍보하는 데 가까워 보여 아쉬울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점을 중심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5월 12일 방송에서 경기도 도민 인권모니터단을 소개하는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2024년 버스 정류시설에 대한 교통약자 접근 가능 비율이 16%에 불과했다는 점, 2025년 행정복지센터의 보청기 등 보조기기 충족률이 28%에 그쳤다는 점이 언급이 됐습니다. 이는 도민 인권모니터단이 찾은 문제로 모니터단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수치였습니다.
0: 네, 도민 인권 모니터단이 자기 역할을 다 한 걸로 보이는데요.
4: 네, 그렇긴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이후 실제로 몇 퍼센트로 개선됐는지는 끝내 나오지 않은 것인데요.
0: 네.
4: 개선을 권고했다는 사실만 있고 그 권고가 이행됐는지에 대한 결과는 빠진 것입니다.
0: 네.
4: 담당 공무원은 조사 결과가 결과만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런 말이 나왔다면 어떻게 얼마나 개선됐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왔어야 합니다. 출연자는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다고는 했지만 그 시스템이 실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수치나 사례는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0: 네.
4: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면 정책 홍보만을 위한 인터뷰로 비출 수 있습니다.
0: 네.

0: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도 추가로 이야기를 해줬더라면 모니터단의 활동도 더 돋보였을 것 같네요.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을까요?
1: 검증 질문이 부족해서 홍보성 인터뷰로 비춰질 수 있는 사례는 더 있었는데요.
0: 네.
1: 5월 13일 방송에서 성평등 가족부 차관이 출연해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153만 건의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고 또 피해자 5만 3천 명을 지원했다는 수치가 제시됐는데요.
0: 네.
1: 숫자는 크니 대단한 성과처럼 들립니다.
0: 이 수치만 들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숫자로 들리거든요.
1: 네, 그렇긴 하지만 이 수치에 대해서도 검증을 했더라면 아쉬움이 좀 남았는데요. 예를 들어 153만 건은 동일한 피해 영상물이 반복 삭제된 건수를 합산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 회복 규모는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0: 네.
1: 진행자는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집계 방식은 어땠는지, 중복권이 포함된 것인지, 또 실제 피해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물었다면 이 숫자를 좀더 신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0: 네.
1: 정부 부처가 직접 출연해서 성과를 발표하는 형식의 인터뷰일수록 숫자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0: 공무원분들의 활약을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 좀더 집요한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어떤 출연자분과의 인터뷰가 기억에 남으실까요?
1: 네, 5월 15일 방송에는 부산 외국어대학교 총장이 출연해서 이 대학만의 교육법인 PSC 교육을 소개했습니다. 자기 주도 학습을 유도하고 협업을 키우는 교육 방식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진행자가 공감과 동조를 반복하다 보니 인터뷰 전체가 부산 외대와 교육 방법 홍보처럼 들리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PSC 교육의 실제 성과가 객관적으로 검증이 된 것인지, 교수마다 교육 방법이 다르다고 했는데 PSC 교육법을 교수들이 어떻게 습득하고 어떻게 실제로 활용하는지, 또 실패나 한계는 없는지와 같은 질문들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0: 네. 부산외대 총장님이 나오셨지만 이 인터뷰 역시 홍보성 느낌이 짙었다라는 평가해 주셨고요. 또 다른 포인트에서 부족하다고 느낀 점은 없었을까요?
1: 네, 같은 날 방송에서 산업재해 사망자 문제를 다룬 인터뷰도 있었는데요. 건설업 사망자가 45% 이상 줄었다는 긍정적인 성과가 소개된 반면, 제조업 사망자가 79.3% 급증했다는 내용도 언급이 됐습니다.
0: 네.
1: 그런데 제조업 사망자 증가에 대한 원인 분석이 안전을 비용으로만 보는 인식에 바뀌지 못했다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은 사망자가 줄어든 건설업에서도 똑같이 지적돼 왔던 것입니다.
0: 네.
1: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구체적인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 좀더 파고드는 질문이 부족해 아쉬웠습니다.
0: 반대로 잘 파고들어서 좋았던 인터뷰는 없었을까요?
1: 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인터뷰도 있는데요. 5월 11일 방송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다룬 인터뷰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시 언론이 매물장기 우려를 과도하게 보도하고 있다는 점을 데이터를 바탕으로 짚어줬는데요.
0: 네.
1: 언론을 비판적으로 볼수 있게 도와준 유익한 인터뷰였습니다. 이 인터뷰에서는 진행자가 아무래도 좀 어려운 정책이다 보니 적극적으로 질문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0: 네, 기억에 남는 코너를 하나 뽑아주신다면요?
1: 네, 5월 19일 방송의 법률 정보 코너, 월간 빌런 방지 위원회도 유익한 정보를 흥미롭게 전달하고 또 진행자가 청취자의 질문을 즉흥적으로 던져서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또 혼인 취소 시 축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냐와 같은 질문은 청취자 입장에서 한 번쯤 궁금한 것들이기도 했고요.
0: 네.
1: 또 질문만으로도 좀 재미있는 포인트였습니다. 다만 기존의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라는 프로그램과
0: 네.
1: 기획에 유사해서 차별화 측면에서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0: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옴부즈맨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2: 열린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0: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통해야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0: 저는 이제 CEO 이제 브랜딩 컨설턴트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PI 컨설턴트가 맞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정치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회사 대표분들의 이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정해드리고 그것들을 좀확 설계하고 확대해서 좀더 이미지 메이킹을 해드리는 이런 것들을 뭐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아주 시의성 있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누게 될것 같아요. PI,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를 말씀해 주셨는데 쉽게 말해서 저 사람은 어떤 리더인가를 우리 국민 머릿속에 좀 각인시키는 전략을 세워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거 맞을까요?
0: 네, 맞습니다.
1: 네. 지금 지방선거일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유세가 한창인데 좀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 먼저 해볼까요?
0: 네, 이 아무래도 요즘에 선거철이다 보니까 선거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선거철이 되면은 공약과 정책도 중요하지만 유권자들이 후보를 기억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후보는 뭐 예를 들면 경제를 시원하게 살릴 사람, 또 다른 후보는 지역 내 민원을 잘 들어줄 사람처럼 이런 개념으로 좀뭐 전략을 짜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후보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죠. 제가 사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PI, President Identity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사실 CI, 기업 이미지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PI라는 말은 저 스스로도 조금 낯설어서 조금 전에 제가 찾아본 그 내용을 좀 전달해 드렸는데
0: 네.
1: PI 어떤 개념인지 한번더 쉽게 짚어 주실까요?
0: 네, PI는 President Identity의 줄임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President가 리더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 리더를 대중에게 어떤 한 문장 그리고 어떤 이미지로 각인시킬 것인가를 설계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PI를 단순히 멋진 옷을 입히고 말투를 조금 다듬는 쉽게 말해서 포장하는 기술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본질은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온 궤적, 진짜 갖고 있는 가치관을 유권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각적이고도 언어적인 메시지로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렇군요. 요즘 뭐 정치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미지에 좀더 민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PI를 하실 때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부분들까지 신경을 쓰실까요?
0: 네, 사실 뭐 요즘에 기업인 분들이 PI를 많이 하긴 하지만 사실상 정치인 분들에게 있어서 PI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인은 제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실적으로 평가를 받지만요, 정치인은 상당 부분 말과 이미지로 먼저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유권자가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두꺼운 공약집을 밤새도록 읽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후보가 뭐 토론회에서 보여주는 눈빛이나 또 현장에서 뭐 시민의 손을 잡는 태도들 그리고 슬로건의 단어 하나하나를 보고 저 사람이 정말 정치의 영역에서 내 삶을 바꿔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게 되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쉽게 말해서 PI 전략을 세우면 이 유권자들에게 있어서 기억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미지 또 PI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확좀 와닿는 것 같아요.
0: 네.
1: 자, 정치인이 이 PI 전략 없이 무턱대고 선거에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불리하겠네요.
0: 네, 정확합니다. 사실은 뭐 정치인분들 중에서 나쁜 이미지보다 더 무서운 거는 무관심, 그리고 좀 모호한 이미지다. 요런 평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유권자가 저 사람은 좋은 사람 같기는 한데 도대체 뭘 한다는 거지라고 느끼면 사실 그렇게 되면 표로 연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고 왜이 자리에 섰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답이 뭐 옷차림이라든지 뭐 슬로건 그리고 정책에 조금 그 사람의 정체성이 일관되게 녹아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릴 사람인지 아니면은 우리 국민 통합을 말하는 사람인지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지 미래 세대를 대변하는 사람인지 사실 요거를 다 갖고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다 갖고 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단순 명료한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1: 그렇군요. 확실한 이미지를 좀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0: 네.
1: 우리가 미국 대선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전략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작동하는 것 같거든요. 좀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죠.

0: 미국 대선은 사실 이 PI 전략이 미국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1: 그렇군요.
0: 사실 뭐 교과서 같은 사례가 많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죠? 대표적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을 좀 예로 들면 좋긴 하겠는데요. 그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은 변화와 통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홉, 이 희망
1: 네.
0: 포스터는 젊고 세련된 리더의 상징이 됐고, 그리고 백악관 청소 노동자와 친근하게 주먹 인사를 나누거나
1: 네.
0: 농구를 즐기는 모습들을 실제로 연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대통령이지만 좀 사람들은 수평적인 정체성에 좀 환호를 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이 지지자들이 스스로 오바마의 로고를 변형해서 콘텐츠를 만들도록 했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는 획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자들 스스로가 오픈한 것도 차명 리더형이라는 이미지를 좀 심어줘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뭐첫 흑인 대통령, 젊고 세련된 리더, 그리고 분열된 미국을 다시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오바마의 말과 그리고 비주얼, 그리고 캠페인 여러 방식 안에서 일관되고 단순하지만 명료하게 작동을 했습니다.
1: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 백악관 청소노동자와 주먹 인사를 나눈 이런 행동들도 계산된 연출일까요?
0: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의 뭐 진정성 있는 정체성 중에 하나겠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PI 전략가들이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놓치거든요. 근데 그럴 때그 오바마 대통령의 사실 거짓된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
1: 네.
0: 정말 정확하게 그의 삶에 묻어나는 모습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어떤 정책가들이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미디어에 드러나는 전략이 될수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하나의 전략이었군요.
0: 그렇습니다.
1: 자,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이 오바마 전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잖아요. 어떤 전략이 있었을까요?
0: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방향이 완전 반대지만
1: 네.
0: 또 효과적인 측정을 따져보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었어요.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사실 시각적 아이덴티티가 극도로 단순화되어 있거든요.
1: 어떤 게
0: 뭐
1: 있었을까요?
0: 예를 들어보면은
1: 네.
0: 옷차림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이비 정장, 그리고 뭐잘 아시다시피 빨간 그 마가모자 있잖아요.
1: 네.
0: 그리고 강렬한 빨간 넥타이. 이
1: 네.
0: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주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단순화되고 정체성과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컨설턴트의 분석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단순하고 명확하지만 트럼프는 강하다라는 이 강렬한 이미지를 대중에게 충분히 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효과적인 부분들을 잘볼수 있습니다.
1: 잘 통한 것 같아요. 트럼프
0: 맞습니다.
1: 대통령을 떠올리면 강함 뭐 이런
0: 드러나시죠?
1: 게 바로 느껴지거든요.
0: 맞습니다.
1: 이 마가 모자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엄청난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0: 그뭐좀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구호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이 예전에 위대함을 잃었다. 그래서 내가 되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영어적으로 단순하게 표현한 건데요.
1: 네.
0: 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한 문장 안에 뭐 미국인들의 약간의 상실감이라든지 아니면 분노, 그리고 과거에 그잘 살았던 향수 이런 약속들이 모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1: 네.
0: 그래서 이 모자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정치적인 트럼프의 정체성의 표시가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모자를 이렇게 빨간 모자를 함께 쓰는 것만으로도
1: 네.
0: 나는 트럼프와 함께한다. 트럼프의 정체성에 속한다라고 좀 그들 스스로 되뇌일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이게 바로 PI 전략의 힘이에요.
1: 네.
0: 그래서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뭐 홍보물을 이렇게 주는 것보다도 훨씬 효과적이죠.
1: 네.
0: 그래서 개인을 넘어서 집단의 상징이 되는 순간 PI 전략은 뭐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어떤 옷을 입어라, 어떤 넥타이를 매세요라는 어떤 이미지 메이킹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중 스스로가 메시지에 반응하고 실제로 스스로 동참하게 하는 동력이 되는 데까지 좀 닿을 수 있는 것이죠.
1: 네, 두꺼운 공약집보다 이 PI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가 좀알것 같습니다. 오바마와 트럼프는 좀 완전히 다른 상반되는 스타일인데 둘다 명확하고 강력한 PI를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0: 네, 맞습니다. 오바마는 한마디로 세련된 통합의 언어를 썼고 트럼프는 직설적이지만 공격적인 뭐 회복의 언어를 썼다고 볼수 있습니다. 방향은 완전히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고 볼수 있죠.
1: 여기까지가 이제 성공한 PI의 사례였고요. 반대로 실패하는 PI는 어떤 경우인가요?
0: 생각보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좀 얘기를 드리면 네. 선거 때마다 뭐 우리도 뭐 누구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이미지를 계속 바꾸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은 이번 선거에서는 민생 후보, 뭐 다음에는 경제 전문가, 그 다음에는 또 청년 대변자, 뭐 그 다음은 통합형 리더. 그래서 다양한 의자를 뭐 말하고 좋은 거를 다 차용하는 건 좋지만 네. 그렇게 되면은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거짓말쟁이 같은 그런 느낌을 유권자들이 받거든요.
1: 네.
0: 그리고 둘째는 실제 모습과 이미지가 충돌하는 경우를 들 수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서민적이지 않은데 억지로 서민인 척을 하거나 소통하지 않는데 소통형 리더처럼 보이려고 하면은 이제는 금방 드러나요. 왜냐하면 요즘 유권자들은 사실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요즘 미디어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밖에서의 모습을 사실 숨길 수가 없어요.
1: 네.
0: 그래서 진정성이 없는 그냥 만들어진 뭐 어떤 이미지는 쉽게 소비되고 또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또 그런 병폐가 있습니다.
1: 네.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고 또 본인의 진짜 모습과 일치하는 PI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뭐 선거에 나갈 일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실전 꿀팁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성취의 언어 저자 김섭 브랜딩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또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리차드 막스의 Ready to Fly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2: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충북 보은군에 있는 특수가스 제조업체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대피했고 내부 환기 배관이 일부 떨어져 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안전조치를 마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서울 중곡동에서 6.3 지방선거 유세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유세 차량으로 운전자 외 다른 탑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0: 파악됐습니다. 유명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의 할머니를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십 분 뒤에는 서울 일원역에서 여성들을 위협하겠다는 글도 잇따라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원역 안팎 순찰을 강화하고 두 게시물을 같은 사람이 작성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 마치 한여름처럼 뜨거운 휴일이었습니다. 강원 최북단에서는 마지막 곰꽃이 관광객을 불러모았고 해안가는 온종일 청소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지원 기자가 휴일 표정을 전합니다.
1: 바람이 스치면 샛노란 물결이 일렁입니다. 짙은 향기 찾아 꿀벌과 나비가 몰려듭니다. 강원 최북단 철원을 노랗게 물들인 건 남녘 제주의 봄을 대표하는 유채꽃. 가장 겨울이 긴 지역이라 3월 말에서야 꽃을 심었고 따가운 태양 아래 뒤늦게 꽃망울이 맺혔습니다. 꺼내든 카메라 앞에 오늘은 누구나 꽃이 됩니다. 꽃밭을 꾸민 곳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 군부대 사격 훈련장. 화사해지는 봄 가을만 되면 관광객이 몰립니다.
2: 제주도에서나 볼 수 있는 유채꽃을 이런 여름철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족들이 또 나들이 하는 기분도 들고 뭐 휴양지 온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좋습니다.
3: 여행 온 것 같아요.
1: 은빛 물결이 살랑이는 부산 영도구 해변. 남녀노소 시민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5월 마지막 날은 국가 기념일인 바다의 날.
4: 바다의 날!
5: 화이팅!
1: 목장갑을 끼고 마대자루를 들고 쓰레기를 줍습니다. 고사리 선 아이들도 힘을 보탭니다. 파도에 밀려온 쓰레기를 구석구석 찾아 담습니다. 금세 한가득 채워진 쓰레기 더미. 숙제하러 왔다는 아빠를 똑 닮은 삼형제. 아빠는 아이들이 대견합니다.
6: 사실 저희 쌍둥이들이 이번에 숙제를 받아와서 쓰레기 줍기 숙제를 받았는데 애기들도 사실 뭐 그렇게 얘기는 안 했는데 엄청 열정적으로 뭐 길에 엄청 그 땅까지 파서 주울 정도로 엄청 열정적으로 잘 주워서 정말 뜻깊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1: 5월 끝자락 한여름같이 햇볕 뜨거웠던 휴일. 지는 봄이 아쉬운 꽃밭엔 사람들이 몰렸고 다가오는 여름을 기대하는 바다엔 청소하는 손길로 분주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0: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5.18 기념재단과 단체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고소한 데 이어 이번엔 2대 주주인 국민연금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스타벅스 미국 본사에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조치를 공식 요구합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7: 수많은 광주 시민이 계엄군에 희생된 5월 18일 탱크를 언급하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책상에 탁 문구를 사용한 스타벅스 코리아. 현대사의 비극을 희화화했다는 논란 속에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까지 나서 고개 숙였지만 국민적 공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8: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7: 그러자 5.18 기념재단과 공법단체 세 곳이 이번엔 국민연금공단의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모회사인 이마트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우선 신세계그룹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즉각 지정하고 역사모욕으로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영진에 책임을 묻도록 주주 제안을 발의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반역사적 기업에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무분별하게 투자되지 않도록 투자 비중을 전면 재조정하는 동시에 대주주 차원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확약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9: 문제를 일으킨 기업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행사를 해서 다시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렇게 저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7: 앞서 이들 단체는 정용진 회장을 비롯해 손정현 전 스타벅스

0: 코리아 대표와 마케팅 담당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100여 개 시민단체와 연대해 전국적인 스타벅스 불매운동에도 돌입했습니다. 아울러 스타벅스 미국 본사에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해달라 요청하기로 해 파장은 국경 너머로 확산할 전망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1: 인공지능 열풍을 이끌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 진출합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30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엔비디아가 자사칩을 주 프로세서로 사용하는 첫 윈도우 PC를 곧 공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음 달 2일 타이완에서 열리는 정보통신 박람회 컴퓨텍스와 같은 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항사 빌드에서 신형 PC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난해 러시아 관광객 7천여 명이 북한을 방문했으며 북한 관광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러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마식용 스키장과 원산 관광지구 등을 언급하며 북한 문화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관광지 덕분에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 오늘은 6월의 첫날이자 여름의 시작인데요.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며 낮 동안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30도, 강릉은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어제보단 조금 낮아도 예년 기온을 3에서 7도가량 웃도는 수준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구름 양이 늘겠습니다.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비가 오겠고 밤부터는 남해안 지역에도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이들 지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아직 아침 공기는 대체로 선선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 19도, 대구 18도, 광주도 18도로 예상됩니다. 낮에는 서울 30도, 대전과 광주도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제 여름을 맞아 해안가로 방문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현재 해수면이 높아지는 대조기인데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순식간에 높은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덮칠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남과 경남 내륙에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지방선거일인 수요일에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호남과 경남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4: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0: 잠은 다 잤습니다. 6월 3일 이른 아침부터 저 당대표 장성철이 눈 번쩍 뜨이는 진행으로 선거의 모든 것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1: 저 김준우도 유쾌하고 확실한 평론으로 장성철 소장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들 투표하고 있을 때 저희는 이미 선거 결과까지 완벽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0: 저희 김앤장과 함께 시사평론계의 끝판왕들도 모두 모셨으니까요. 늦지 않게 오픈런 해주세요.
1: 라디오와 유튜브로 만나는 김앤장 크로스 특집 선거방송
0: 6월 3일 오전 7시 우리 조금만 일찍 만나요. 꼭이요.
2: 6월 3일 오전 7시 지방선거 완전정보
3: 김앤장과 함께 해주실 거죠?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투표를 사흘 앞두고 전남에 이어 충청권에서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민주당의 손을 한 번 더 들어달라며 이번 선거에서 내란의 잔불까지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7: 본투표 전 마지막 휴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텃밭 전남에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호남에 진 빚이 많다며 부모 같은 호남에 효도하는 심정으로 정치하겠다. 다시 한번 성원을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8: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지, 미우나 고우나 내 부모님이지 하는 심정으로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장길선에게 꼭 투표해 주십사.
7: 전북지사 선거와 마찬가지로 구례 역시 무소속 후보와 접전 양상인 만큼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인 거로 풀이됩니다. 정 대표는 곧바로 민심의 바로미터 충청권으로 이동해 중원 표심 공략에도 나섰습니다. 고향인 충남 금산에선 힘 있는 여당인 민주당 후보를 뽑아주면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9: 사람이요, 팔이 다 안으로 굽죠.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산에서 민주당 군수 안 나오면 제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겠어요.
7: 이어 윤석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이른바 감옥 3인방이 활개치게 두면

0: 안 된다며 내란의 잔불까지 완벽히 제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투톱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기 안성과 이천, 여주 등 경기 남부권에 돌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을 55% 안팎으로 예상하면서 본 투표 날까지 유권자들을 향해 투표 독려에 나설 계획입니다.
1: 54% 되지 않을까? 본 투표에 더 적극적으로 투표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고.
0: 민주당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 서울에서 최종 유세를 할 거라고 밝혔는데 상징적 의미는 물론 접전 판세가 이어지는 점을 반영한 거로 보입니다. YTN 황고혜경입니다.
2: 본 투표를 사흘 앞둔 마지막 휴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대 승부처 서울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은 영남권에서 나란히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3: 사전투표가 높은 열기로 마무리된 이튿날, 국민의힘 장동현 대표는 단한 표가 부족해 패배할지 모른다며 우리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오만한 이재명 민주당이 지방정부까지 장악하면 국민자유는 하나하나 박탈당하고 대한민국은 거대한 배급체제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상대 후보들의 전과와 각종 의혹도 조명했습니다.
4: 무능은 기본이고 전과는 옵션입니다. 우리 후손들은 기본이라는 배급의 족쇄에 영원히 묶여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3: 2030 젊은 세대가 찾는 연남동 한복판에서 장 대표는 정부 여당의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겨냥해 커피 한 잔의 자유를 온몸으로 외쳤습니다.
5: 커피 한잔 마실 자유마저도 빼앗고 있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이 숨쉴 자유조차도 없는 그런 나라로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3: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안방 성수동과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까지 마지막 휴일 서울 구석구석을 공략했습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는 동선을 분리해 이른바 투샷은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에는 전직 대통령들이 등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친이계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지원을 위해 부산까지 달려가 특유의 먹방에 이어 마이크까지 잡았습니다.
6: 대통령이 누구다, 뭐 장관이 누구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부산 시민들이 지혜롭게 일 잘하는 시장, 하던 일을 끝낼 수 있는 시장 박형준 뽑아주길 바랍니다.
3: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일만 다시 대구를 찾아 추경호 후보를 외치며 보수 결집에 공을 들였습니다.
7: 전직 대통령까지 전면에 세운 그야말로 진영 총동원령인데 과연 실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치권 안팎에서도 전망이 엇갈립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한 곳인 서울시장 후보들도 본 투표 전 마지막 휴일을 맞아 나란히 야구장을 찾는 등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우 후보는 서울의 실력 교체를 호소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 문제를 다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8: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휴일 야구 팬심을 잡기 위해 고척 돔구장을 찾았습니다. 프로야구 10개 구단 유니폼을 입은 선수 출신들과 함께 유세차에 올라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9: 제가 시장이 되면 잠실 야구장 제대로 만들어서 세계적 수준의 야구장이 돔구장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 두 발로 서울 곳곳을 누비는 한 걸음 더 끝까지 유세에도 돌입했습니다. 휴일 하루 서울을 관통해 강행군을 이어가며 산책과 나들이에 나선 민심을 파고들었고, 오세훈 후보의 무능과 무책임을 서울의 실력 교체를 통해 끝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9: 일 못하는 시장은 바꾸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 원칙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계속 일을 잘할 수 있게 하고, 일 못한 사람은 바꿔야 됩니다.
8: 야구 팬심 잡기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실 야구장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시민들과 사진을 함께 찍으며 선거도 야구도 파이팅 하자고 외쳤습니다. 하루 전부터 88시간 회오리 유세에 들어간 우 후보의 휴일 동선도 강남에서 시작해 강북으로 이어지는 총력전이었습니다. 첫 일정인 아침 기자간담회에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유지 등 부동산 이슈를 관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참석 권한이 있는 서울시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울시민 5대 명령을 전달하겠다면서 상대 정원호 후보는 허수아비 처신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0: 지금 서울은 허수아비가 아니라 시민 권익의 수호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 오세훈만이 말하고 설득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8: 정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폭정엔 침묵하더니 스스로 반성하는 거냐며 나를 세워 반박했습니다. YTN 이정원입니다.
2: 경기 평택을 재선거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감정싸움이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범죄자, 시한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오며 향후 봉합도 어려운 상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11: 선거를 나흘 앞둔 토요일 경기 평택 을로 달려간 민주당 지도부는 가짜 민주당 후보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1번 김용남을 찍자고 외쳤습니다.
12: 중도 실용주의 그리고 중도 보수 확장 전략입니다. 선출직은 제가 첫 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11: 이튿날도 민주당 가면을 벗으라고 수위 높여 비판했습니다.
1: 가면을 벗고 조국혁신당의 이름으로 승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민주진영의 대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 대표자 그러셨습니까?
11: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발끈. 내일을 버리고 자기 정치에만 골몰하는 소리의 정치라고 직격했습니다.
13: 민주진보진영과 내란 세력 간에 양보할 수 없는 싸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11: 혁신당은 나아가 분열의 씨앗인 나쁜 검사 김용남을 민주진영은 도저히 품을 수 없다면서 김용남 리스크는 시한폭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용남 후보 캠프는 누가 진짜 리스크냐 역겨워서 더는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범죄자 조국을 사면복권 시켜주니 마치 범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또 혁신당은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라면서 평택 시민들은 유사 민주당 후보인 범죄자 조국 대신 진짜 민주당 후보 김용남을 지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일화는 진작 물 건너갔고 서로의 치부와 감정까지 건드리는 일촉즉발 상황. 보수에서 건너온 대통령의 픽 유 이재명 김용남 후보와 친문 황태자 조국 후보의 대결은 계파 갈등의 적나라한 상징이라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2: 그제 투표 포기는 그들을 편드는 거라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는 권력을 남용한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본인이 압도적 여당을 거느린 악성 지배자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을 사흘 앞뒀던 어제 새벽.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글을 또 올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이후 그제와 어제 이틀 연속 투표 독려 메시지를 낸 겁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서 투표 포기는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선출된 이들이 충직한 머슴이 될지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가 될지는 주권자의 손에 달려있다며 소중한 한 표 행사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이런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 극복해야 할 구태 기득권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악성 지배자는 압도적 여당을 거느린 이 대통령이라며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관련 논란을 겨눴습니다.
4: 우리가 투표를 포기하면 재판 취소라는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는 이재명에게 자기 범죄를 모두 치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14: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 때 도장이 잘 안 찍힌다며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를 잠시 나온 걸 두고도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걷어차버렸단 건데 여당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계엄이라는 최악의 헌정 유린으로 정권의 문을 닫았던 세력이 누구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은 권력 남용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기표소 논란에 대한 보수 야당의 공세엔 오로지 대통령 흠집내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되받아쳤습니다.
15: 민주주의 훼손을 운운합니다.

0: 선관위에서 이미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국민의힘은 억지 공세를 계속 펴고 있습니다.
1: 누가 더 투표소로 지지층을 끌어모을지가 승패를 가를 수밖에 없는 만큼 이 대통령의 투표 동료 메시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본투표 때까지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YTN 강주론입니다.
2: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3.51%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힘을 실어달라는 민심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의 독주를 향한 엄중한 경고라고 맞받았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전국 사전투표소는 유권자들의 발길로 이틀 내내 북적였습니다. 최종 사전투표율은 23.51%. 지방선거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사전투표 참여자 수도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14곳은 특히 뜨거웠는데 격전지 부산 북구갑은 25.57%로 집계됐고 경기 평택을 역시 18.39%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4년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 제도가 완전히 정착된 거라는 해석이 중론인데 여야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투표 열기가 내란 세력 심판과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라고 규정했습니다.
0: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재명 정부 국정에 대한 뒷받침, 그 의지를 반영하신 거 아닌가 하는.
3: 반면 국민의힘은 팍팍해진 경제와 민생 악화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권 견제론에 거듭 불을 지폈습니다.
4: 이재명 정권의 폭정과 거대 여당의 독주를 반드시 저지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자 목소리입니다.
3: 이제 시선은 6.3 본투표의 열기입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60% 벽을 넘긴 건 단 두 차례뿐인데 국정 안정과 정권 견제, 민심의 저울이 어디로 기울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2: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한 안규백 국방장관이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은 이미 2020년 94%까지 충족됐다며 내일 당장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안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일 간 군수 지원 협정 체결 문제를 또 한 번 꺼낸 거로 전해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5: 아시아 안보회의 마지막 날 안규백 장관은 미국 하원의회 대표단을 만나 전시작전권 전환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주한미군 예산을 쥐고 있고 향후 핵연료 조달 과정에서도 미 의회의 동의가 쟁점이 될 수 있는 만큼 국제회의를 계기로 정지 작업에 나선 겁니다. 특히 지난 2020년 전작권 전환 조건이 94%까지 충족됐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6: 내일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 2020년도에 한미 양국이 94%의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충족됐다는 것을.
5: 2020년 이후 한반도 안보 환경이 달라지면서 한미 간 전작권 조건 평가 기준은 다소 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올해 2단계 검증을 마치고 최종 전환 시점을 결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거로 보입니다. 물론 미 군사 당국과의 견해차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7: I think we have to find the balance of where our military O plans and the responsibilities that US uniform members have had for decades now is honored.
5: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안 장관과 회담에서 유사시 양국 군수물자 교환이 가능한 군수지원협정 체결을 거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안 장관도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국민의 이해가 우선이라며 고려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8: Japan is ready to do more. We are okay. But I understand the next step should be welcomed by the people of Republic of Korea.
5: 한일 군수 지원 협정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와 함께 검토됐지만 국내 반대 여론에 무산됐습니다. 방위력 증강을 추진하는 다카이치 정권의 설득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과거사가 얽혀 있어 우리 입장에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싱가포르에서 YTN 나인입니다.
2: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합의했던 60일 휴전 연장 양해각서를 승인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다시 수정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호르무즈 개방 문제에서 더 강경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란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9: 2시간에 걸친 백악관 회의에서 양해각서 초안의 승인을 거부한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이란에 공을 넘겼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수정안이 이란 측에 발송됐다고 전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단 핵과 호르무즈 개방 문제에서 더 강경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더해 고농축 우라늄의 처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까지 양해각서에 담겠다는 겁니다. 호르무즈 재개방과 관련해서도 일부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이란 내부의 더딘 소통 체계를 고려할 때 수정안에 대한 답변을 받으려면 사흘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종 협상 결과에 대해선 거듭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10: Iran may not want to give up their nuclear ambitions, but we believe at the table they can and will over time, given the right set of incentives.
9: 이란이 휴전의 전제 조건으로 고수하고 있는 동결 자산 문제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앞서 이란 언론은 120억 달러 규모의 동결 자산 해제가 양해각서 초안에 포함됐다고 보도했지만 미국은 완전한 날조라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군의 지상전 확대로 격화된 레바논 사태도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2: 미국과 이스라엘의 집중 공격을 받았던 이란의 지하 미사일 기지 상당수가 복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 30일 위성사진 자체 분석 결과 이란 지하 미사일 시설의 터널 입구 69개 중 50개가 다시 개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이른바 깐부 회독으로 큰 화제를 모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이번 주 한국을 찾습니다. SK와 현대차, LG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 회동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협력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11: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의 한 치킨집.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맥주잔에 부딪힙니다. 엔비디아와 국내 주요 기업의 협력은 물론 이들의 파격적인 회동 자체도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12: This is the best way to enjoy Chimex.
13: Yeah, of course.
12: Wow. Yeah, best one. This is fantastic.
13: Welcome back.
14: Welcome back.
12: Thank you.
11: 지난해 치맥 회동 이후 7개월 만에 황 최고 경영자가 다시 한국을 찾습니다. 대만 IT 전시회 컴퓨텍스 2026에 참석한 뒤 오는 5일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 현대차 그룹 총수와의 재회는 물론 구광모 LG 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과의 회동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해외 출장으로 이번 만남에 함께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난 치킨집 만남이 큰 화제를 모았던 만큼 엔비디아 측은 이번 장소 선정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회동이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망 중심의 협력 논의였다면 이번에는 피지컬 AI 분야로 협력이 본격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엔비디아 역시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분야 등 미래 산업에서 우리 기업들과의 공조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5: 우리나라는 온 디바이스 AI에도 기술력이 앞서고 있고요. 또 플랫폼도 가지고 있어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AI 생태계 구축이나 협력 차원에서 우리가 중요한 협력자로.
11: 젠슨 황 효과로 LG전자와 현대차, 네이버 등 관련 기업의 주가도 벌써 들썩였습니다. 국내 주요 그룹들이 로보틱스와 피지컬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시점에 젠슨 황 최고 경영자와 어떤 빅딜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YTN 효정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3: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얼굴은 생시에 가지 못할 한 많은 운명이라면 꿈에라도 보내다 어머니 무릎 앞에 그 언제나 바치려나.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와이티엔 24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투표를 사흘 앞두고 전남에 이어 충청권에서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민주당의 손을 한 번 더 들어달라며 이번 선거에서 내란의 잔불까지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7: 본투표 전 마지막 휴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텃밭 전남에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호남에 진 빚이 많다며 부모 같은 호남에 효도하는 심정으로 정치하겠다. 다시 한번 성원을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8: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지, 미우나 고우나 내 부모님이지 하는 심정으로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장길선에게 꼭 투표해 주십사.
7: 전북지사 선거와 마찬가지로 구례 역시 무소속 후보와 접전 양상인 만큼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인 거로 풀이됩니다. 정 대표는 곧바로 민심의 바로미터 충청권으로 이동해 중원 표심 공략에도 나섰습니다. 고향인 충남 금산에선 힘 있는 여당인 민주당 후보를 뽑아주면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9: 사람이요, 팔이 다 안으로 굽죠.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산에서 민주당 군수 안 나오면 제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겠어요.
7: 이어 윤석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이른바 감옥 3인방이 활개치게 두면 안 된다며 내란의 잔불까지 완벽히 제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투톱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기 안성과 이천, 여주 등 경기 남부권에 돌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을 55% 안팎으로 예상하면서 본투표 날까지 유권자들을 향해 투표 독려에 나설 계획입니다.
10: 4-5% 되지 않을까. 본투표에 더 적극적으로 투표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고.
7: 민주당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 서울에서 최종 유세를 할 거라고 밝혔는데 상징적 의미는 물론 접전 판세가 이어지는 점을 반영한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6: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충청과 영남권을 돌

0: 며 막판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오전 충남 천안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충북 괴산에서 이차영 군수 후보를 지원하고 오후에는 경북 안동과 울산으로 이동해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와 김사국 울산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선대위 회의를 참석한 뒤 보은과 옥천, 충주, 청주 등 충북 주요 지역을 돌며 민주당 후보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본 투표를 사흘 앞둔 마지막 휴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대 승부처 서울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은 영남권에서 나란히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 사전투표가 높은 열기로 마무리된 이튿날 국민의힘 장동엽 대표는 단 한 표가 부족해 패배할지 모른다며 우리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오만한 이재명 민주당이 지방정부까지 장악하면 국민자유는 하나하나 박탈당하고 대한민국은 거대한 배급체제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상대 후보들의 전과와 각종 의혹도 조명했습니다.
2: 무능은 기본이고 전과는 옵션입니다. 우리 후손들은 기본이라는 배급의 족쇄에 영원히 묶여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1: 2030 젊은 세대가 찾는 연남동 한복판에서 장 대표는 정부 여당의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겨냥해 커피 한 잔의 자유를 온몸으로 외쳤습니다.
3: 커피 한 잔 마실 자유마저도 빼앗고 있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이 숨쉴 자유조차도 없는 그런 나라로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1: 민주당 정원우 서울시장 후보 안방 성수동과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까지 마지막 휴일 서울 구석구석을 공략했습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는 동선을 분리해 이른바 투샷은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에는 전직 대통령들이 등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친이계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지원을 위해 부산까지 달려가 특유의 먹방에 이어 마이크까지 잡았습니다.
4: 대통령이 누구다, 뭐 장관이 누구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부산 시민들이 지혜롭게 일 잘하는 시장, 하던 일을 끝낼 수 있는 시장 박형준 뽑아주길 바랍니다.
1: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일만 다시 대구를 찾아 추경호 후보를 외치며 보수 결집에 공을 들였습니다.
5: 전직 대통령까지 전면에 세운 그야말로 진영 총동원령인데 과연 실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치권 안팎에서도 전망이 엇갈립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제주와 울산에서 지원 유세를 펴니다. 장 대표는 오늘 문성유 제주지사 후보와 함께 제주시와 서귀포시 전통시장에서 한 표를 호소하고 오후엔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합니다.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는 대구 달성군을 찾아 이진수 국회의원 후보 유세에 힘을 싣고 이후 경기 지역을 순회합니다. 6.3 지방선거 전 마지막 휴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우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 곳곳을 누비며 유권자들에게 투표로 실력교체를 완성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원우 후보는 어제 서울 구로구 구척동 지역 유세에서 일 못하는 시장을 바꾸는 것이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 원칙이라며 오세훈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이어 무능에서 약속을 못 지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무책임이라며 책임감 없는 시장을 바꿔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경쟁자인 민주당 정원우 후보는 시정이 시민들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도 대통령 뜻을 거스르지 못할 허수아비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후보는 어제 서울 종로구 캠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 서울은 허수아비가 아닌 시민 권익의 수호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울 시민이 한 번 더 시장직을 허락해준다면 시민의 대표자로서 무거운 민심을 국무회의장에서 대신 쏟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감정싸움이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범죄자, 시한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오며 향후 봉합도 어려운 상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6: 이재명의 선택은? 선거를 나흘 앞둔 토요일 경기 평택 을로 달려간 민주당 지도부는 가짜 민주당 후보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1번 김영남을 찍자고 외쳤습니다.
7: 중도 실용주의 그리고 중도 보수 확장

0: 전략입니다. 선출직은 제가 첫 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이튿날도 민주당 가면을 벗으라고 수위 높여 비판했습니다.
2: 가면을 벗고 조국혁신당의 이름으로 승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민주진영의 대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 대표자 그러셨습니까?
1: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발끈. 내일을 버리고 자기 정치에만 골몰하는 소리의 정치라고 직격했습니다.
3: 민주 진보 진영과 내란 세력 간에 양보할 수 없는 싸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1: 혁신당은 나아가 분열의 씨앗인 나쁜 검사 김용남을 민주 진영은 도저히 품을 수 없다면서 김용남 리스크는 시한폭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용남 후보 캠프는 누가 진짜 리스크냐, 역겨워서 더는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범죄자 조국을 사면복권 시켜주니 마치 범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또 혁신당은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라면서 평택 시민들은 유사 민주당 후보인 범죄자 조국 대신 진짜 민주당 후보 김용남을 지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일화는 진작 물 건너갔고 서로의 치부와 감정까지 건드리는 일촉즉발 상황. 보수에서 건너온 대통령의 픽 유 이재명 김용남 후보와 친문 황태자 조국 후보의 대결은 계파 갈등의 적나라한 상징이라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서 투표 포기는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해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을 사흘 앞둔 어제 새벽 SNS에 투표에 적극 참여해 권력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달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선출된 이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충직한 머슴이 될지,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가 될지는 주권자의 손에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를 포기한 대가는 최악의 저질에 지배당하는 것이란 이재명 대통령 SNS 글에 대해 자아 비판이라며 6월 3일 반드시 투표장으로 나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총선과 대선, 정치에 무관심한 대가로 최악의 저질 이재명과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다며 이미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만한 정권이 지방정부마저 장악하면 이 대통령은 가장 먼저 본인의 공소장부터 보란듯 찢고 연임과 장기 독재의 길로 나갈 거라며 커피 한 잔 내 맘대로 마시기 힘든 나라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압도적 의석수를 지난해 이른바 깐부 회덕으로 큰 화제를 모은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이번 주 한국을 찾습니다. SK와 현대차, LG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 회동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협력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5: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의 한 치킨집.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맥주잔을 부딪힙니다. 엔비디아와 국내 주요 기업의 협력은 물론 이들의 파격적인 회동 자체도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6: This is the best way to enjoy achievement.
7: Yeah, of course.
6: Wow. Yeah, best one.
7: This is fantastic.
6: Thank you.
7: Thank
5: you. 지난해 치맥 회동 이후 7개월 만에 황 최고 경영자가 다시 한국을 찾습니다. 대만 IT 전시회 컴퓨텍스 2026에 참석한 뒤 오는 5일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 현대차 그룹 총수와의 재회는 물론 구광모 LG 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과의 회동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해외 출장으로 이번 만남에 함께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난 치킨집 만남이 큰 화제를 모았던 만큼 엔비디아 측은 이번 장소 선정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회동이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망 중심의 협력 논의였다면 이번에는 피지컬 AI 분야로 협력이 본격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엔비디아 역시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분야 등 미래 산업에서 우리 기업들과의 공조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8: 우리나라는 온 디바이스 AI에도 기술력이 앞서고 있고요. 또 플랫폼도 가지고 있어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AI 생태계 구축이나 협력 차원에서 우리가 중요한 협력자로.
5: 젠슨 황 효과로 LG전자와 현대차.

0: 네이버 등 관련 기업의 주가도 벌써 들썩였습니다. 국내 주요 그룹들이 로보틱스와 피지컬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시점에 젠슨 황 최고 경영자와 어떤 빅딜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YTN 최유정입니다.
1: 인공지능 열풍을 이끌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 진출합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30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엔비디아가 자사 칩을 주 프로세서로 사용하는 첫 윈도우 PC를 곧 공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내일부터 타이완에서 열리는 정보통신박람회 컴퓨텍스와 같은 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행사 빌드에서 신형 PC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훌쩍 높아졌지만 가계 소득은 0%대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특정 분야에만 쏠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달부터 SK하이닉스의 임금 협상이 시작되는데요. 삼성전자와 같은 5억 수준의 주택자금 복지 확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2: 미국 이란 전쟁이란 중동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1년 전보다 3.6%나 성장했습니다. 1분기만 따졌을 때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을 탄 반도체 호황이 가파른 성장세의 비결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가계 실질 소득은 월 평균 462만 8천 원으로 고작 0.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소득 증가율이 3% 넘는 격차를 기록한 건 지난 2024년 이후 2년 만입니다. 또 지난해 반도체 제조업 생산이 12.8% 늘어나는 동안 관련 일자리는 1.9% 증가하는 데 그쳐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도체가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지만 성장의 과실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기엔 한계가 있는 모습입니다.
3: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낙수 효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산업보다는 반도체 산업이 낮게 나타나는 게 사실일 겁니다. 세금을 막 많이 내기 때문에 그 돈을 잘 활용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아마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2: 이런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이르면 이번 달부터 2026년 임금 협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10%를 상한선 없이 성과급으로 나누는 제도를 확정했던 만큼 이번에는 복지제도 확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사내에선 최근 삼성전자가 신설한 최대 5억 원 한도의 주택안정대출제도와 비슷한 수준의 주택자금지원 요구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사내 성과 배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이번 임금 협상의 경과 역시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1: 사고 닷새 만에 열차 운행이 모두 정상화된 가운데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붕괴 현장에 남은 기둥을 철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작업 재개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송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회색 콘크리트 기둥 사이로 열차가 지나갑니다. 열차가 가까워지면 경보음이 울리고 정지 알림을 띄운 전광판에 불이 들어옵니다. 기찻길을 덮친 잔해는 모두 치워졌고 고가차도를 떠받들던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열차가 차고지로 들어가는 길목인 서소문 구간이 복구되면서 붕괴 5일 만에 전 구간 열차 운행이 정상화됐습니다. 조건부로 승인받은 철거 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서울시는 기둥까지 해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추가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하루 3시간씩 열흘 동안 기둥 철거에 나설 전망입니다. 사고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휴일에도 수사팀 전원이 출근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사흘 만에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동시에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일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고가도로가 무너지기 전 보고 과정과 의사결정 구조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시점을 한정해서 검토하기보다는 공사 전반 과정을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1: 부산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천장 일부가 갑자기 무너지는

0: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느닷없는 사고에 휴일을 쇼핑하러 온 손님 150여 명은 깜짝 놀라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이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 1층 식품관에 냉동 생선 등을 파는 곳입니다. 천장에 구조물이 와르르 쏟아져 있고 물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내려앉은 마감재와 설비시설, 흥건해진 바닥에 사고 현장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천장이 무너져 내린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일요일 오후 3시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평화롭게 쇼핑하던 손님 110명은 혼비백산하며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10여 분 만에 백화점은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손님들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입구에는 이렇게 영업 조기 종료 안내문이 붙어 있고 관계자 외에는 아무도 출입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백화점을 찾은 손님들은 깜짝 놀라며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2: 조기 종료됐다고 해서 약간 조금 이도저도 아닌 게 돼버려서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요. 약간 조금 허탈하게.
3: 특히나 백화점이라는 곳에서 천장이 무너졌다는 소식 들으니까 좀 설렁합니다.
1: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천장을 지나던 냉각수 파이프가 빠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안전 점검과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화점 영업 재개는 현장 점검과 복구 완료 시점을 보고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5: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24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투표를 사흘 앞두고 전남에 이어 충청권에서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민주당의 손을 한 번 더 들어달라며 이번 선거에서 내란의 잔불까지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4: 본투표 전 마지막 휴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텃밭 전남에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호남에 진 빚이 많다며 부모 같은 호남에 효도하는 심정으로 정치하겠다. 다시 한번 성원을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5: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지, 미우나 고우나 내 부모님이지 하는 심정으로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장길선에게 꼭 투표해 주십사.
4: 전북지사 선거와 마찬가지로 구례 역시 무소속 후보와 접전 양상인 만큼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인 거로 풀이됩니다. 정 대표는 곧바로 민심의 바로미터 충청권으로 이동해 중원 표심 공략에도 나섰습니다. 고향인 충남 금산에선 힘 있는 여당인 민주당 후보를 뽑아주면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6: 사람이요, 팔이 다 안으로 굽죠.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산에서 민주당 군수 안 나오면 제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겠어요.
4: 이어 윤석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이른바 감옥 3인방이 활개치게 두면 안 된다며 내란의 잔불까지 완벽히 제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투톱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기 안성과 이천, 여주 등 경기 남부권에 돌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을 55% 안팎으로 예상하면서 본투표 날까지 유권자들을 향해 투표 독려에 나설 계획입니다.
7: 54% 되지 않을까. 본투표에 더 적극적으로 투표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고.
4: 민주당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 서울에서 최종 유세를 할 거라고 밝혔는데 상징적 의미는 물론 접전 판세가 이어지는 점을 반영한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3: 본투표를 사흘 앞둔 마지막 휴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대 승부처 서울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은 영남권에서 나란히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8: 사전투표가 높은 열기로 마무리된 이튿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단 한 표가 부족해 패배할지 모른다며 우리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오만한 이재명 민주당이 지방정부까지 장악하면 국민자유는 하나하나 박탈당하고 대한민국은 거대한 배급체제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상대 후보들의 전과와 각종 의혹도 조명했습니다.
9: 무능은 기본이고 전과는 옵션입니다. 우리 후손들은 기본이라는 배급의 족쇄에 영원히 묶여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8: 2030 젊은 세대가 찾는 연남동 한복판에서 장 대표는 정부 여당의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겨냥해 커피 한 잔의 자유를 온몸으로 외쳤습니다.
9: 커피 한 잔 마실 자유마저도 빼앗고 있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이 숨쉴 자유조차도 없는 그런 나라로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8: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안방 성수동과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까지 마지막 휴일 서울 구석구석을 공략했습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는 동선을 분리해 이른바 투샷은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에는 전직 대통령들이 등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친이계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지원을 위해 부산까지 달려가 특유의 먹방에 이어 마이크까지 잡았습니다.
10: 대통령이 누구다, 뭐 장관이 누구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부산 시민들이 지혜롭게 일 잘하는 시장, 하던 일을 끝낼 수 있는 시장 박형준 뽑아주길 바랍니다.
8: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일만 다시 대구를 찾아 추경호 후보를 외치며 보수 결집에 공을 들였습니다.
11: 전직 대통령까지 전면에 세운 그야말로 진영 총동원령인데 과연 실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치권 안팎에서도 전망이 엇갈립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3: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한 곳인 서울시장 후보들도 본투표 전 마지막 휴일을 맞아 나란히 야구장을 찾는 등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우 후보는 서울의 실력교체를 호소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 문제를 다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12: 더불어민주당 정원우 후보는 휴일 야구 팬심을 잡기 위해 고척 돔구장을 찾았습니다. 프로야구 10개 구단 유니폼을 입은 선수 출신들과 함께 유세차에 올라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13: 제가 시장이 되면 잠실 야구장 제대로 만들어서 세계적 수준의 야구장이 돔구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 두 발로 서울 곳곳을 누비는 한 걸음 더 끝까지 유세에도 돌입했습니다. 휴일 하루 서울을 관통해 강행군을 이어가며 산책과 나들이에 나선 민심을 파고들었고 오세훈 후보의 무능과 무책임을 서울의 실력 교체를 통해 끝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3: 일 못하는 시장은 바꾸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 원칙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계속 일을 잘할 수 있게 하고 일 못한 사람은 바꿔야 합니다.
12: 야구 팬심 잡기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실 야구장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시민들과 사진을 함께 찍으며 선거도 야구도 파이팅 하자고 외쳤습니다.
14: 안녕하세요.
15: 같이 찍어 같이.
12: 하루 전부터 88시간 회오리 유세에 들어간 우 후보의 휴일 동선도 강남에서 시작해 강북으로 이어지는 총력전이었습니다. 첫 일정인 아침 기자간담회에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유지 등 부동산 이슈를 관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참석 권한이 있는 서울시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울시민 5대 명령을 전달하겠다면서 상대 정원호 후보는 허수아비 처신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6: 지금 서울은 허수아비가 아니라 시민 권익의 수호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 오세훈만이 말하고 설득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12: 정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폭정엔 침묵하더니 스스로 반성하는 거냐며 나를 세워 반박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3: 경기 평택을 재선거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감정싸움이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범죄자, 시한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오며 향후 봉합도 어려운 상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17: 선거를 나흘 앞둔 토요일 경기 평택 을로 달려간 민주당 지도부는 가짜 민주당 후보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1번 김영남을 찍자고 외쳤습니다.
18: 중도 실용주의 그리고 중도 보수 확장 전략입니다. 선출직은 제가 첫 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17: 이튿날도 민주당 가면을 벗으라고 수위 높여 비판했습니다.
7: 가면을 벗고 조국혁신당의 이름으로 승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민주진영의 대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 대표자를 줬습니까?
17: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발끈. 대의를 버리고 자기 정치에만 골몰하는 소리의 정치라고 직격했습니다.
19: 민주 진보 진영과 내란 세력 간에 양보할 수 없는 싸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17: 혁신당은 나아가 분열의 씨앗인 나쁜 검사 김용남을 민주 진영은 도저히 품을 수 없다면서 김용남 리스크는 시한폭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용남 후보 캠프는 누가 진짜 리스크냐 역겨워서 더는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범죄자 조국을 사면복권 시켜주니 마치 범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또 혁신당은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라면서 평택 시민들은 유사 민주당 후보인 범죄자 조국 대신 진짜 민주당 후보 김영남을 지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일화는 진작 물 건너갔고 서로의 치부와 감정까지 건드리는 일촉즉발 상황. 보수에서 건너온 대통령의 픽 유 이재명 김용남 후보와 친문 황태자 조국 후보의 대결은 개파 갈등의 적나라한 상징이라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3: 그제 투표 포기는 그들을 편드는 거라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는 권력을 남용한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본인이 압도적 여당을 거느린 악성 지배자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14: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을 사흘 앞뒀던 어제 새벽.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글을 또 올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이후 그제와 어제 이틀 연속 투표 독려 메시지를 낸 겁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서 투표 포기는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선출된 이들이 충직한 머슴이 될지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가 될지는 주권자의 손에 달려있다며 소중한 한 표 행사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이런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 극복해야 할 구태 기득권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거론한 한국에서 악성 지배자는 압도적 여당을 거느린 이 대통령이라며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관련 논란을 겨눴습니다.
20: 우리가 투표를 포기하면 재판 취소라는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는 이재명에게 자기 범죄를 모두 치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14: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 때 도장이 잘 안 찍힌다며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를 잠시 나온 걸 두고도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걷어차버렸단 건데 여당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계엄이라는 최악의 헌정 유린으로 정권의 문을 닫았던 세력이 누구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은 권력 남용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기표소 논란에 대한 보수 야당의 공세엔 오로지 대통령 흠집 내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되받아쳤습니다.
21: 민주주의 훼손을 운운합니다. 선관위에서 이미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국민의힘은 억지 공세를 계속 펴고 있습니다.
14: 누가 더 투표소로 지지층을 끌어모을지가 승패를 가를 수밖에 없는 만큼 이 대통령의 투표 독려 메시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본 투표 때까지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3: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3.51%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는 민심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의 독주를 향한 엄중한 경고라고 맞받았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2: 전국 사전투표소는 유권자들의 발길로 이틀 내내 북적였습니다. 최종 사전투표율은 23.51%, 지방선거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사전투표 참여자 수도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14곳은 특히 뜨거웠는데 격전지 부산 북구갑은 25.57%로 집계됐고 경기 평택을 역시 18.39%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4년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 제도가 완전히 정착된 거라는 해석이 중론인데 여야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투표 열기가 내란 세력 심판과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라고 규정했습니다.
23: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재명 정부 국정에 대한 뒷받침 그 의지를

0: 반영하신 거 아닌가 하는.
1: 반면 국민의힘은 팍팍해진 경제와 민생 악화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권 견제론에 거듭 불을 지폈습니다.
2: 이재명 정권의 폭정과 거대 여당의 독주를 반드시 저지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자 목소리입니다.
1: 이제 시선은 6.3 본투표의 열기입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60% 벽을 넘긴 건 단 두 차례뿐인데 국정 안정과 정권 견제, 민심의 저울이 어디로 기울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3: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한 안규백 국방장관이 한미 간 전지 작성권 전환 조건은 이미 2020년 94%까지 충족됐다며 내일 당장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삭은 안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일 간 군수 지원 협정 체결 문제를 또 한 번 꺼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4: 아시아 안보회의 마지막 날 안규백 장관은 미국 하원의회 대표단을 만나 전시작전권 전환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주한미군 예산을 쥐고 있고 향후 핵연료 조달 과정에서도 미 의회의 동의가 쟁점이 될 수 있는 만큼 국제회의를 계기로 정지작업에 나선 겁니다. 특히 지난 2020년 전작권 전환 조건이 94%까지 충족됐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5: 내일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 2020년도에 한미 양국이 94%의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충족됐다는 것을.
4: 2020년 이후 한반도 안보 환경이 달라지면서 한미 간 전작권 조건 평가 기준은 다소 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올해 2단계 검증을 마치고 최종 전환 시점을 결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거로 보입니다. 물론 미 군사 당국과의 견해차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6: I think we have to find the balance of where our military O plans and the responsibilities that U.S. uniform members have had for decades now is honored.
4: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안 장관과 회담에서 유사시 양국 군수물자 교환이 가능한 군수 지원협정 체결을 거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안 장관도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국민의 이해가 우선이라며 고려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7: Japan is ready to do more. We are okay. But I understand the next step should be welcomed by the people of Republic of Korea.
4: 한일 군수 지원 협정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와 함께 검토됐지만 국내 반대 여론에 무산됐습니다. 방위력 증강을 추진하는 다카이치 정권의 설득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과거사가 얽혀 있어 우리 입장에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싱가포르에서 YTN 나인입니다.
3: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합의했던 60일 휴전 연장 양해각서를 승인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다시 수정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호르무즈 개방 문제에서 더 강경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란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8: 2시간에 걸친 백악관 회의에서 양해각서 초안의 승인을 거부한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이란에 공을 넘겼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수정안이 이란 측에 발송됐다고 전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단 핵과 호르무즈 개방 문제에서 더 강경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더해 고농축 우라늄의 처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까지 양해각서에 담겠다는 겁니다. 호르무즈 재개방과 관련해서도 일부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이란 내부의 더딘 소통 체계를 고려할 때 수정안에 대한 답변을 받으려면 사흘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종 협상 결과에 대해선 거듭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9: Iran may not want to give up their nuclear ambitions, but we believe at the table they can and will over time, given the right set of incentives.
8: 이란이 휴전의 전제 조건으로 고수하고 있는 동결 자산 문제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앞서 이란 언론은 120억 달러 규모의 동결 자산 해제가 양해각서 초안에 포함됐다고 보도했지만 미국은 완전한 날조라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군의 지상전 확대로 격화된 레바논 사태도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1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1: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1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3: 제가 들어드릴게요.
14: 여기 앉으세요.
1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방송 김앤장의 예측 2026기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아하, 잠은 다 잤습니다. 6월 3일 이른 아침부터 저 당대표 장성철이 눈 번쩍 뜨이는 진행으로 선거의 모든 것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2: 저 김준우도 유쾌하고 확실한 평론으로 장성철 소장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들 투표하고 있을 때 저희는 이미 선거 결과까지 완벽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1: 저희 김앤장과 함께 시사평론계의 끝판왕들도 모두 모셨으니까요. 늦지 않게 오픈런 해주세요.
2: 라디오와 유튜브로 만나는 김앤장 크로스 특집 선거방송
1: 6월 3일 오전 7시 우리 조금만 일찍 만나요. 꼭이요.
0: 6월 3일 오전 7시 지방선거 완전 정보
1: 김앤장과 함께 해주실 거죠?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YTN 24 시작합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본투표를 사흘 앞둔 어제 전남에 이어 충청권에서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5: 미우나 고우나 민주당의 손을 한 번 더 들어달라며 이번 선거에서 내란의 잔뿔까지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6: 본투표 전 마지막 휴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텃밭 전남에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호남에 진 빚이 많다며 부모 같은 호남에 효도하는 심정으로 정치하겠다. 다시 한번 성원을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7: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지, 미우나 고우나 내 부모님이지 하는 심정으로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장길선에게 꼭 투표해 주십사.
6: 전북지사 선거와 마찬가지로 구례 역시 무소속 후보와 접전 양상인 만큼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인 거로 풀이됩니다. 정 대표는 곧바로 민심의 바로미터 충청권으로 이동해 중원 표심 공략에도 나섰습니다. 고향인 충남 금산에선 힘 있는 여당인 민주당 후보를 뽑아주면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8: 사람이요, 팔이 다 안으로 굽죠.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산에서 민주당 군수 안 나오면 제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겠어요.
6: 이어 윤석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이른바 감옥 3인방이 활개치게 두면 안 된다며 내란의 잔불까지 완벽히 제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투톱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기 안성과 이천, 여주 등 경기 남부권에 들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을 55% 안팎으로 예상하면서 본투표 날까지 유권자들을 향해 투표 독려에 나설 계획입니다.
9: 54% 되지 않을까. 본투표에 더 적극적으로 투표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고.
6: 민주당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 서울에서 최종 유세를 할 거라고 밝혔는데 상징적 의미는 물론 접전 판세가 이어지는 점을 반영한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4: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대 승부처 서울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5: 이명박과 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은 영남권에서 나란히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0: 사전투표가 높은 열기로 마무리된 이튿날 국민의힘 장동엽 대표는 단 한 표가 부족해 패배할지 모른다며 우리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오만한 이재명 민주당이 지방정부까지 장악하면 국민자유는 하나하나 박탈당하고 대한민국은 거대한 배급체제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상대 후보들의 전과와 각종 의혹도 조명했습니다.
11: 무능은 기본이고 전과는 옵션입니다. 우리 후손들은 기본이라는 배급의 족쇄에 영원히 묶여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10: 2030 젊은 세대가 찾는 연남동 한복판에서 장 대표는 정부 여당의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겨냥해 커피 한 잔의 자유를 온몸으로 외쳤습니다.
11: 커피 한 잔 마실 자유마저도 빼앗고 있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이 숨 쉴 자유조차도 없는 그런 나라로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10: 민주당 정원우 서울시장 후보 안방 성수동과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까지 마지막 휴일 서울 구석구석을 공략했습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는 동선을 분리해 이른바 투샷은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에는 전직 대통령들이 등판했습니다.

0: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친이계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지원을 위해 부산까지 달려가 특유의 먹방에 이어 마이크까지 잡았습니다.
1: 대통령이 누구다, 뭐 장관이 누구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부산 시민들이 지혜롭게 일 잘하는 시장, 하던 일을 끝낼 수 있는 시장 박형준 뽑아주길 바랍니다.
0: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일만 다시 대구를 찾아 추경호 후보를 외치며 보수 결집에 공을 들였습니다.
2: 전직 대통령까지 전면에 세운 그야말로 진영 총동원령인데 과연 실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치권 안팎에서도 전망이 엇갈립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3: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충청과 영남권을 돌며 막판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오전 충남 천안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충북 괴산에서 이차영 군수 후보를 지원하고 오후에는 경북 안동과 울산으로 이동해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와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선대위원회의를 참석한 뒤 보은과 옥천, 충주, 청주 등 충북 주요 지역을 돌며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제주와 울산에서 지원 유세를 펴니다. 장 대표는 오늘 문성유 제주지사 후보와 함께 제주시와 서귀포시 전통시장에서 한 표를 호소하고 오후엔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합니다.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는 대구 달성군을 찾아 이진수 국회의원 후보 유세에 힘을 싣고 이후 경기 지역을 순회합니다.
3: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서울시장 후보들도 본투표 전 마지막 휴일을 맞아 나란히 야구장을 찾는 등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서울의 실력교체를 호소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 문제를 다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휴일 야구 팬심을 잡기 위해 고척 돔구장을 찾았습니다. 프로야구 10개 구단 유니폼을 입은 선수 출신들과 함께 유세차에 올라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6: 제가 시장이 되면 잠실 야구장 제대로 만들어서 세계적 수준의 야구장이 돔구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두 발로 서울 곳곳을 누비는 한 걸음 더 끝까지 유세에도 돌입했습니다. 휴일 하루 서울을 관통해 강행군을 이어가며 산책과 나들이에 나선 민심을 파고들었고 오세훈 후보의 무능과 무책임을 서울의 실력 교체를 통해 끝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6: 일 못하는 시장은 바꾸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 원칙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계속 일을 잘할 수 있게 하고 일 못한 사람은 바꿔야 됩니다.
5: 야구 팬심 잡기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실 야구장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시민들과 사진을 함께 찍으며 선거도 야구도 파이팅 하자고 외쳤습니다.
7: 안녕하세요.
5: 하루 전부터 88시간 회오리 유세에 들어간 우 후보의 휴일 동선도 강남에서 시작해 강북으로 이어지는 총력전이었습니다. 첫 일정인 아침 기자간담회에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유지 등 부동산 이슈를 관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참석 권한이 있는 서울시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울시민 5대 명령을 전달하겠다면서 상대 정원호 후보는 허수아비 처신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8: 지금 서울은 허수아비가 아니라 시민 권익의 수호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 오세훈만이 말하고 설득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5: 정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폭정엔 침묵하더니 스스로 반성하는 거냐며 나를 세워 반박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3: 경기 평택을 재선거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감정싸움이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4: 범죄자, 시한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오며 향후 봉합도 어려운 상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9: 선거를 나흘 앞둔 토요일 경기 평택 을로 달려간 민주당 지도부는 가짜 민주당 후보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1번 김영남을 찍자고 외쳤습니다.
10: 중도 실용주의 그리고 중도 보수 확장 전략입니다. 선출직은 제가 첫 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9: 이튿날

0: 이날도 민주당 가면을 벗으라고 수위 높여 비판했습니다.
1: 가면을 벗고 조국혁신당의 이름으로 승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민주진영의 대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 대표작을 줬습니까?
0: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발끈, 대의를 버리고 자기 정치에만 골몰하는 소리의 정치라고 직격했습니다.
2: 민주진보진영과 내란 세력 간에 양보할 수 없는 싸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0: 혁신당은 나아가 분열의 씨앗인 나쁜 검사 김용남을 민주진영은 도저히 품을 수 없다면서 김용남 리스크는 시한폭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용남 후보 캠프는 누가 진짜 리스크냐, 역겨워서 더는 볼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범죄자 조국을 사면복권 시켜주니 마치 범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또 혁신당은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라면서 평택 시민들은 유사 민주당 후보인 범죄자 조국 대신 진짜 민주당 후보 김용남을 지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일화는 진작 물 건너갔고 서로의 치부와 감정까지 건드리는 일촉즉발 상황. 보수에서 건너온 대통령의 픽, 유 이재명, 김용남 후보와 친문 황태자, 조국 후보의 대결은 계파 갈등의 적나라한 상징이라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3: 그제까지 이틀간 진행된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3.51%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힘을 실어달라는 민심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의 독주를 향한 엄중한 경고라고 맞받았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5: 전국 사전투표소는 유권자들의 발길로 이틀 내내 북적였습니다. 최종 사전투표율은 23.51%, 지방선거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사전투표 참여자 수도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14곳은 특히 뜨거웠는데 격전지 부산 북구갑은 25.57%로 집계됐고 경기 평택을 역시 18.39%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4년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 제도가 완전히 정착된 거라는 해석이 중론인데 여야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투표 열기가 내란 세력 심판과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라고 규정했습니다.
6: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재명 정부 국정에 대한 뒷받침, 그 의지를 반영하신 거 아닌가 하는.
5: 반면 국민의힘은 팍팍해진 경제와 민생 악화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권 견제론에 거듭 불을 지폈습니다.
7: 이재명 정권의 폭정과 거대 여당의 독주를 반드시 저지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자 목소리입니다.
5: 이제 시선은 6.3 본투표의 열기입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60% 벽을 넘긴 건 단 두 차례뿐인데 국정 안정과 정권 견제, 민심의 저울이 어디로 기울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3: 그제 투표 포기는 그들을 편드는 거라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는 권력을 남용한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4: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본인이 압도적 여당을 거느린 악성 지배자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8: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을 사흘 앞뒀던 어제 새벽,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글을 또 올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이후 그제와 어제 이틀 연속 투표 독려 메시지를 낸 겁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서 투표 포기는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선출된 이들이 충직한 머슴이 될지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가 될지는 주권자의 손에 달려있다며 소중한 한 표 행사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이런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 극복해야 할 구태 기득권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악성 지배자는 압도적 여당을 거느린 이 대통령이라며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관련 논란을 겨눴습니다.
9: 우리가 투표를 포기하면 재판 취소라는 사익으로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는 이재명에게 자기 범죄를 모두 치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8: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 때 도장이 잘 안 찍힌다며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를 잠시 나온 걸 두고도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걷어차버렸단 건데 여당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계엄이라는 최악의 헌정 유린으로 정권의 문을 닫았던 세력이 누구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은 권력 남용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기표소 논란에 대한 보수 야당의 공세엔 오로지 대통령 흠집 내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되받아쳤습니다.
10: 민주주의 훼손을 운운합니다. 선관위에서 이미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국민의힘은 억지 공세를 계속 펴고 있습니다.
11: 누가 더 투표소로 지지층을 끌어모을지가 승패를 가를 수밖에 없는 만큼 이 대통령의 투표 동료 메시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본투표 때까지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3: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닷새 만에 열차 운행이 모두 정상화된 가운데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붕괴 현장에 남은 기둥을 철거하기 위해 서울시가 고용노동부에 작업재개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회색 콘크리트 기둥 사이로 열차가 지나갑니다. 열차가 가까워지면 경보음이 울리고 정지 알림을 띄운 전광판에 불이 들어옵니다. 기찻길을 덮친 잔해는 모두 치워졌고 고가차도를 떠받들던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열차가 차고지로 들어가는 길목인 서소문 구간이 복구되면서 붕괴 5일 만에 전 구간 열차 운행이 정상화됐습니다. 조건부로 승인받은 철거 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서울시는 기둥까지 해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추가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하루 3시간씩 열흘 동안 기둥 철거에 나설 전망입니다. 사고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휴일에도 수사팀 전원이 출근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사흘 만에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동시에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일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고가도로가 무너지기 전 보고 과정과 의사결정 구조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시점을 한정해서 검토하기보다는 공사 전반 과정을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3: 부산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천장 일부가 갑자기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느닷없는 사고에 휴일에 쇼핑하러 온 손님 150여 명은 깜짝 놀라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 1층 식품관에 냉동 생선 등을 파는 곳입니다. 천장에 구조물이 와르르 쏟아져 있고 물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내려앉은 마감재와 설비시설, 흥건해진 바닥에 사고 현장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천장이 무너져 내린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일요일 오후 3시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평화롭게 쇼핑하던 손님 110명은 혼비백산하며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14: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10여 분 만에 백화점은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손님들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입구에는 이렇게 영업 조기 종료 안내문이 붙어있고 관계자 외에는 아무도 출입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13: 이런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백화점을 찾은 손님들은 깜짝 놀라며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15: 조기 종료됐다고 해서 약간 조금 이도저도 아닌 게 돼버려서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요. 약간 조금 허탈하게.
16: 특히나 백화점이라는 곳에서 천장이 무너졌다는 소식 들으니까 좀 설렁합니다.
13: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천장을 지나던 냉각수 파이프가 빠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안전점검과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화점 영업 재개는 현장 점검과 복구 완료 시점을 보고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17: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6월 1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더불어민주당은 본투표를 사흘 앞둔 마지막 휴일, 전남에 이어 충청권에서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1: 미우나 고우나 민주당의 손을 한 번 더 들어달라며 이번 선거에서 내란의 잔불까지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2: 본투표 전 마지막 휴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텃밭 전남에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호남에 진 빚이 많다며 부모 같은 호남에 효도하는 심정으로 정치하겠다. 다시 한번 성원을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3: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지, 미우나 고우나 내 부모님이지 하는 심정으로
4: 정청래 민주당 대표입니다.
3: 1번 장길선에게 꼭 투표해 주십사.
2: 전북지사 선거와 마찬가지로 구례 역시 무소속 후보와 접전 양상인 만큼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인 거로 풀이됩니다. 정 대표는 곧바로 민심의 바로미터 충청권으로 이동해 중원 표심 공략에도 나섰습니다. 고향인 충남 금산에선 힘 있는 여당인 민주당 후보를 뽑아주면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5: 사람이요, 팔이 다 안으로 굽죠.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산에서 민주당 군수 안 나오면 제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겠어요.
2: 이어 윤석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이른바 감옥 3인방이 활개치게 두면 안 된다며 내란의 잔불까지 완벽히 제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투톱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기 안성과 이천, 여주 등 경기 남부권에 돌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을 55% 안팎으로 예상하면서 본투표 날까지 유권자들을 향해 투표 독려에 나설 계획입니다.
6: 54% 되지 않을까. 본투표에 더 적극적으로 투표하실 수 있도록.
4: 조승래 민주당 독려하고. 사무총장입니다.
2: 민주당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 서울에서 최종 유세를 할 거라고 밝혔는데 상징적 의미는 물론 접전 판세가 이어지는 점을 반영한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6.3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충청과 영남권을 돌며 막판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오전 충남 천안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뒤 충북 괴산에서 이차영 군수 후보를 지원합니다. 오후에는 경북 안동과 울산으로 이동해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와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선대위 회의를 참석한 뒤 보은과 옥천, 충주, 청주 등 충북 주요 지역을 돌며 민주당 후보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본투표 전 마지막 휴일이었던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대 승부처 서울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1: 이명박과 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은 영남권에서 나란히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7: 사전투표가 높은 열기로 마무리된 이튿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단 한 표가 부족해 패배할지 모른다며 우리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오만한 이재명 민주당이 지방정부까지 장악하면 국민자유는 하나하나 박탈당하고 대한민국은 거대한 배급체제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상대 후보들의 전과와 각종 의혹도 조명했습니다.
8: 무능은 기본이고 전과는 옵션입니다. 우리 후손들은
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8: 기본이라는 배급의 족쇄에 영원히 묶여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7: 2030 젊은 세대가 찾는 연남동 한복판에서 장 대표는 정부 여당의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겨냥해 커피 한 잔의 자유를 온몸으로 외쳤습니다.
9: 커피 한 잔 마실 자유마저도 빼앗고 있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이 숨쉴 자유조차도 없는 그런 나라로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7: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안방 성수동과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까지 마지막 휴일 서울 구석구석을 공략했습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는 동선을 분리해 이른바 투샷은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0: 있었습니다. 지방에는 전직 대통령들이 등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친이계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지원을 위해 부산까지 달려가 특유의 먹방에 이어 마이크까지 잡았습니다.
1: 대통령이 누구다, 뭐 장관이 누구다.
2: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1: 부산 시민들이 지혜롭게 일 잘하는 시장, 하던 일을 끝낼 수 있는 시장 박형준 뽑아주길 바랍니다.
0: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일만 다시 대구를 찾아 추경호 후보를 외치며 보수 결집에 공을 들였습니다.
3: 전직 대통령까지 전면에 세운 그야말로 진영 총동원령인데 과연 실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치권 안팎에서도 전망이 엇갈립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4: 본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제주와 울산에서 지원 유세를 펴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문성유 제주지사 후보와 함께 제주시와 서귀포시 전통시장에서 한 표를 호소하고 오후엔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합니다.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는 대구 달성군을 찾아 이진수 국회의원 후보 유세에 힘을 싣고 이후 경기 지역을 순회합니다. 어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은 성동구 서울숲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는데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5: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서울시장 후보들도 본투표 전 마지막 휴일을 맞아 나란히 야구장을 찾는 등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 정원우 후보는 서울의 실력 교체를 호소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 문제를 다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6: 더불어민주당 정원우 후보는 휴일 야구 팬심을 잡기 위해 고척 돔구장을 찾았습니다. 프로야구 10개 구단 유니폼을 입은 선수 출신들과 함께 유세차에 올라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7: 제가 시장이 되면 잠실 야구장
8: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7: 세계적 수준의 야구장이 돔구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두 발로 서울 곳곳을 누비는 한 걸음 더 끝까지 유세에도 돌입했습니다. 휴일 하루 서울을 관통해 강행군을 이어가며 산책과 나들이에 나선 민심을 파고들었고 오세훈 후보의 무능과 무책임을 서울의 실력 교체를 통해 끝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7: 일 못하는 시장은 바꾸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 원칙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계속 일을 잘할 수 있게 하고 일 못한 사람은 바꿔야 합니다.
6: 야구 팬심 잡기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실 야구장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시민들과 사진을 함께 찍으며 선거도 야구도 파이팅 하자고 외쳤습니다.
9: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9: 와. 같이 찍어 같이. 찍어.
6: 하루 전부터 88시간 회오리 유세에 들어간 우 후보의 휴일 동선도 강남에서 시작해 강북으로 이어지는 총력전이었습니다. 첫 일정인 아침 기자간담회에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유지 등 부동산 이슈를 관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참석 권한이 있는 서울시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울시민 5대 명령을 전달하겠다면서 상대 정원호 후보는 허수아비 처신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1: 지금 서울은 허수아비가 아니라 시민 권익의
8: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11: 저 오세훈만이 말하고 설득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6: 정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폭정엔 침묵하더니 스스로 반성하는 거냐며 나를 세워 반박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5: 수도권 광역단체 가운데 한 곳인 인천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이어 개혁신당도 후보를 냈습니다.
4: 현직인 유정복 시장이 3선 도전에 나섰고 3선 의원의 원내대표를 지낸 집권여당의 박찬대 후보가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12: 인천시 강화군 풍물시장, 붉은 옷을 입은 인사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유정복 후보와 함께 강화군수 박영철 후보와 강화군 시의원, 군의원 후보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 만큼 지지세를 확실히 굳히겠다는 전략으로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의 완성을 역설합니다.
13: 경제자유 지정과 함께 영종까지 다리가 놓여지게 되고
8: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입니다.
13: 계양까지 고속화도로 또 도시철도가 들어오면서 강화는 경험해보지 못한 인천의 자랑스러운 국제도시이자 또 농업 생산성을 갖고 있는 첨단 산업단지로 바뀌게 될 겁니다.
12: 2시간여 뒤 이번에는 파란색 옷들이 시장을 점령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까지 지지 유세에 나선 가운데 박찬대 후보와 한현희 강화군수 후보, 시의원, 군의원 후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강화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통령을 움직일 힘 있는 여당 후보가 인천시장과 강화군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4: 인천시장 혼자서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국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대통령실하고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원내대표와 당대표 직무대행을 했고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을 했던 박찬대가 그러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12: 제3후보인 개혁신당 이기붕 후보는 바닥 민심을 훑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거대 양당의 폐해를 끝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며 인천시민이 토대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합니다.
15: 대통령이 바뀌면 항상 시장이 바뀌어온 게 인천입니다. 그렇지만 정치 논리에 따라서
8: 이기붕 인천시장 후보입니다.
15: 전시장의 정책이 지워지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불합리하고 예산 낭비가 많았어요. 그런 걸 대체하려면 지속적인 인천시 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공학자 출신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나왔습니다.
12: 역대 선거에서 여야가 치열한 접전을 벌여온 가운데 최근 들어 이어진 집권 여당의 승리 공식이 이번 선거에서도 재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5: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변수를 짚어보는 지방선거 방정식, 지식. 오늘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영삼과 노무현, 두 거목의 도시죠. 보수 정치의 본산이면서도 변화의 가능성이 늘 함께 읽히는 곳이라 부산의 선택은 늘 변수로 작용해왔습니다.
4: 이번 지방선거에선 어떨지 장하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16: 부산의 정치, 경제 전성기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였습니다. 민주화 이후 영호남 세력 대결 양상이던 1992년 대선. 부산 시민들은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 김영삼을 만듭니다. 유산처럼 남은 지역주의, 그 벽을 깨겠다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간힘을 썼지만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도 끝내 부산의 지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17: 부산에서 부산선거 나오고 그리고 부산에서 반문부 살고 부산에서 싸움하고 부산에서 국회의원 하고
8: 노무현 당시 부산 북 강서을 새천년 민주당 후보입니다.
16: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는 바보 노무현의 길을 계승해 국회 진출까지 성공한 정치인입니다.
18: 길바닥에 던져놓은 명함을 한 장 한 장 주워가면서
16: 2006년부터 부산 북구에서 출마해 민주당 이름으로 세 차례 낙선한 이후 10년 만에 당선돼 3선을 했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역대 시장 선거에서 딱 한 번 진보정당의 마음을 줬는데 전 후보에겐 이 사례가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란 예측도 나옵니다.
19: 뽑아놓으니까 전부 뭐 겨뒀었다가 그리고 어떻게
16: 학창시절엔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반대로 김영삼 정부가 발탁해 진보에서 개혁보수로 노선을 바꾼 인물입니다. 부산에서 역대 가장 높은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비상계엄 여파 등으로 4년 전과 같은 지지세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0: 저는 구밀 복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8: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20: 꿀을 주면서 속에는 칼을 숨기고 이 나라 헌정 질서를 지금 흔들어 제끼고 있습니다.
16: 부산의 가장 큰 과제는 청년 인구 유출입니다. 인구가 넘쳐나 특별시까지 꿈꿨던 제2의 도시였지만 지금은 광역시 유일의 소멸 위험 도시가 됐습니다. 지난 10년간 청년 9만여 명이 부산을 빠져나갔습니다. 과연 떠나가는 젊은이들을 붙잡을 수 있을지 부산의 미래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5: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합의했던 60일 휴전 연장 양해각서를 승인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다시 수정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호르무즈 개방 문제에서 더 강경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란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0: 2시간에 걸친 백악관 회의에서 양해각서 초안의 승인을 거부한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이란에 공을 넘겼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수정안이 이란 측에 발송됐다고 전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단 핵과 호르무즈 개방 문제에서 더 강경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더해 고농축 우라늄의 처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까지 양해각서에 담겠다는 겁니다. 호르무즈 재개방과 관련해서도 일부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이란 내부의 더딘 소통 체계를 고려할 때 수정안에 대한 답변을 받으려면 사흘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종 협상 결과에 대해선 거듭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1: 이란은 핵 야망을 포기하는 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절한 이익 체계 조화하면 결국 포기할 거라고 믿습니다. 미 국방장관입니다.
0: 이란이 휴전의 전제 조건으로 고수하고 있는 동결 자산 문제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앞서 이란 언론은 120억 달러 규모의 동결 자산 해제가 양해각서 초안에 포함됐다고 보도했지만 미국은 완전한 날조라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군의 지상전 확대로 격화된 레바논 사태도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2: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고농축 우라늄 반출, 이란의 핵 보유 금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임무가 완수되려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게 하고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며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논의를 하는 것은 47년 만에 처음이라며 금기시되던 주제지만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고 강조했습니다.
3: 캐비넷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미국과 종전협상을 진행 중인 이란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시 위원장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조건에 동의하도록 이란에 많은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시 위원장은 특히 이란이 받는 경제적 압박이 크다면서 고정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 미국이 더 강경한 조건을 담은 양해각서 수정안을 이란에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란의 협상 대표는 권리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어떤 합의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3: 미국과 이스라엘의 집중 공격을 받았던 이란의 지하 미사일 기지는 상당수 복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4: 지난 2월 28일 전쟁 발발과 함께 여러 차례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했던 이란 서부 데즈풀 미사일 기지의 최근 모습입니다. 폐쇄됐던 지하기지 출입구 5개 중 가장 왼쪽 한 곳만 제외하고 4개가 개통됐습니다. CNN은 위성사진 분석 결과 이란 지하 미사일 기지 입구 69개 중 50개가 다시 개방됐다면서 미군 공습 전략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이란이 미사일 1000기를 지하에 보관하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주장처럼 무력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5: 이란 미사일은 거의 소진됐거나 무력화됐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테러리스트 대리 세력을 지원할 능력을 분쇄하며 핵폭탄 제조 능력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4: 미국이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5월 초부터 타결 임박했다던 종전 합의는 결국 달을 넘겼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의 핵 포기와 고농축 우라늄의 제3국 이전 약속을 명문화하라는 더 까다로운 요구를 양해각서 수정안에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측 협상 대표는 이란의 권리를 침해하는 약속에 동의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5: 이란 국민의 권리가 확보됐다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합의도 승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란 의회 의장입니다.
4: 이란이 일관되게 내세우는 합의 조건은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과 해외 자산 동결 해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중단입니다.
5: 누구에게도 백지 수표를 주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장기적인 갈등의 함정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이란 의회 의장입니다.
4: 미국은 구체적인 핵 포기 약속을 종전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이란은 일단 전쟁부터 중단하고 핵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협상의 우선순위가 충돌하면서 다음 주면 100일을 맞는 이란 전쟁은 50일 이상 휴전 상태에서 말싸움만 벌이는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3: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뒤 여섯 번째 우리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제 오전 10시 기준 우리 선박 한 척이 홍해를 안전하게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은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뒤 홍해를 거쳐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2: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산업부와 관세청이 오늘 지난달 수출 성적표를 발표합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수출이 역대 최대 기록을 쓰고 있는 가운데 올해 4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3천억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5월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3: 국가데이터처가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제 총조사를 실시합니다. AI와 로봇 활용, 무인매장 현황 등이 처음으로 반영됩니다.
2: 해양수산부가 만 35세 이하 청년의 섬 바다 여행을 지원하는 연안 여객선 할인 이용권 바다로 판매를 시작합니다. 장당 7,900원인 바다로 이용권을 사면 내년 5월까지 제주와 통영 등을 오가는 여객선 53척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훌쩍 높아졌지만 가계소득은 0%대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경제 성장의 과실이 특정 분야에만 쏠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달부터 SK하이닉스의 임금 협상이 시작되는데요. 삼성전자와 같은 5억 원 수준의 주택자금 복지 확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미국 이란 전쟁이란 중동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1년 전보다 3.6%나 성장했습니다. 1분기만 따졌을 때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을 탄 반도체 호황이 가파른 성장세의 비결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가계 실질 소득은 월 평균 462만 8천 원으로 고작 0.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소득 증가율이 3% 넘는 격차를 기록한 건 지난 2024년 이후 2년 만입니다. 또 지난해 반도체 제조업 생산이 12.8% 늘어나는 동안 관련 일자리는 1.9% 증가하는 데 그쳐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도체가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지만 성장의 과실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기엔 한계가 있는 모습입니다.
7: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낙수 효과 이런 부분에
5: 있어서는 김영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입니다.
7: 반도체 산업이 낮게 나타나는 게 사실일 겁니다. 세금을 막 많이 내기 때문에 그 돈을 잘 활용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아마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6: 이런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이르면 이번 달부터 2026년 임금협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10%를 상한선 없이 성과급으로 나누는 제도를 확정했던 만큼 이번에는 복지제도 확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사내에선 최근 삼성전자가 신설한 최대 5억 원 한도의 주택안정대출제도와 비슷한 수준의 주택자금지원 요구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사내 성과 배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이번 임금협상의 경과 역시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0: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 회의에 참석한 안규백 국방장관이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은 이미 2020년 94%까지 충족됐다며 내일 당장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안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일 간 군수지원협정 체결 문제를 또 한 번 꺼낸 거로 전해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2: 아시아 안보회의 마지막 날 안규백 장관은 미국 하원의회 대표단을 만나 전시작전권 전환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관한 지지를 당했습니다.

0: 공부했습니다. 주한미군 예산을 쥐고 있고 향후 핵연료 조달 과정에서도 미 의회의 동의가 쟁점이 될수 있는 만큼 국제회의를 계기로 정지 작업에 나선 겁니다. 특히 지난 2020년 전작권 전환 조건이 94%까지 충족됐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1: 내일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2: 한규백 국방부
1: 아무
2: 장관입니다.
1: 어려움이 없다. 2020년도에 한미 양국이 94%의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충족됐다는 것을.
0: 2020년 이후 한반도 안보 환경이 달라지면서 한미 간 전작권 조건 평가 기준은 다소 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올해 2단계 검증을 마치고 최종 전환 시점을 결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미 군사 당국과의 견해차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3: I think we have to find the balance of where our
2: 전작권
3: military old
2: 전환
3: plans
2: 과정에서
3: and the
2: 미래 작전 계획과 미군이
3: responsibilities
2: 지난 수십 년간 맡아온 책임이 존중받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오이드미
2: 테그세스
0: 신지로
2: 미 국방
0: 일본
2: 장관입니다.
0: 방위상은 안 장관과 회담에서 유사시 양국 군수물자 교환이 가능한 군수 지원 협정 체결을 거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안 장관도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국민의 이해가 우선이라며 고려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4: Japan is ready to do more. We are okay. But I
2: 일본은 한국과의
4: understand
2: 협력을 확대할 준비가
4: the next
2: 되지만
4: step
2: 한국 국민의
4: should be
2: 지지를 받아야
4: welcomed
2: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4: by
2: 있습니다.
4: the people
2: 고이즈미
4: of
2: 신지로 일본
4: Republic of
2: 방위상입니다.
4: Korea.
0: 한일 군수 지원 협정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와 함께 검토됐지만 국내 반대 여론에 무산됐습니다. 방위력 증강을 추진하는 다카이치 정권의 설득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과거사가 얽혀 있어 우리 입장에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싱가포르에서 YTN 나인입니다.
5: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5.18 기념재단과 단체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고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2대 주주인 국민연금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6: 이와 함께 스타벅스 미국 본사에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조치를 공식 요구합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7: 수많은 광주 시민이 계엄군에 희생된 5월 18일 탱크를 언급하고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책상에 탁 문구를 사용한 스타벅스 코리아. 현대사의 비극을 희화화했다는 논란 속에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까지 나서 고개 숙였지만 국민적 공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8: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 드리며 여러분들의
2: 정용진
8: 용서를 구합니다.
2: 신세계그룹 회장입니다.
7: 그러자 5.18 기념재단과 공법단체 세 곳이 이번엔 국민연금공단의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모회사인 이마트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으로 우선 신세계그룹을 중점관리 기업으로 즉각 지정하고 역사 모욕으로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영진에 책임을 묻도록 주주 제안을 발의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반역사적 기업에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무분별하게 투자되지 않도록 투자 비중을 전면 재조정하는 동시에 대주주 차원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확약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9: 문제를 일으킨 기업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2: 박강배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입니다.
9: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렇게 저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7: 앞서 이들 단체는 정용진 회장을 비롯해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마케팅 담당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100여 개 시민단체와 연대해 전국적인 스타벅스 불매운동에도 돌입했습니다. 아울러 스타벅스 미국 본사에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해달라 요청하기로 해 파장은 국경 너머로 확산할 전망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5: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닷새 만에 열차 운행이 모두 정상화된 가운데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 붕괴 현장에 남은 기둥을 철거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작업 재개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회색 콘크리트 기둥 사이로 열차가 지나갑니다. 열차가 가까워지면 경보음이 울리고 정지 알림을 띄운 전광판에 불이 들어옵니다. 기찻길을 덮친 잔해는 모두 치워졌고 고가차도를 떠받들던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열차가 차고지로 들어가는 길목인 서소문 구간이 복구되면서 붕괴 5일 만에 전 구간 열차 운행이 정상화됐습니다. 조건부로 승인받은 철거 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서울시는 기둥까지 해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추가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하루 3시간씩 열흘 동안 기둥 철거에 나설 전망입니다. 사고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휴일에도 수사팀 전원이 출근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사흘 만에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동시에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일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고가도로가 무너지기 전 보고 과정과 의사결정 구조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시점을 한정해서 검토하기보다는 공사 전반 과정을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5: 부산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천장 일부가 갑자기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느닷없는 사고에 휴일에 쇼핑하러 온 손님 150여 명은 깜짝 놀라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 1층 식품관에 냉동 생선 등을 파는 곳입니다. 천장에 구조물이 와르르 쏟아져 있고 물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내려앉은 마감재와 설비시설, 흥건해진 바닥에 사고 현장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천장이 무너져 내린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일요일 오후 3시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평화롭게 쇼핑하던 손님 110명은 혼비백산하며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12: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10여 분 만에 백화점은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손님들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입구에는 이렇게 영업 조기 종료 안내문이 붙어있고 관계자 외에는 아무도 출입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11: 이런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백화점을 찾은 손님들은 깜짝 놀라며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13: 조기 종료됐다고 해서 약간 조금 이도저도 아니게 돼버려서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요. 약간 조금 허탈하게.
14: 그 특히나 백화점이라는 곳에서 천장이 무너졌다는 소식 들으니까 좀 설렁합니다.
11: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천장을 지나던 냉각수 파이프가 빠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안전점검과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화점 영업 재개는 현장 점검과 복구 완료 시점을 보고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5: 어제 오후 5시 반쯤 서울 중곡동에서 6.3 지방선거 유세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의원 후보 유세 차량으로 운전자 외에 다른 탑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운전자가 부주의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놀라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0: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직접 유인한 피해자 수와 액수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여성인 척을 하며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들에게 호감을 쌓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A씨가 6개월 동안 벌어들인 1,800만 원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했습니다.
1: 현행 계좌 지급 정지 제도가 보이스피싱 외에 신종 사기 피해는 보호하지 못하고 때로는 악용돼 통장 협박 같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범죄 수익은 신속하게 묵돼 무고한 시민의 피해는 막을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2: 범죄 연관성이 의심되는 계좌를 묵는 지급 정지 제도는 15년 전 보이스피싱 피해에 초점을 맞춰 설계된 뒤 멈춰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제도 바깥의 사각지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3: 이 신종 피싱 같은 경우는
4: 유재성 경찰청장
3: 지급정지제도가 이제 금융권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네, 범인들한테 요약하자면. 가는 겁니다.
2: 제도 도입 당시 관련법은 일반 상거래 분쟁에 악용될 가능성을 고려해 범위를 보이스피싱으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멈춰 있는 사이 신종 수법은 나날이 발전했고 범죄 수익 유출 위험도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적용 범위를 투자 리딩방 사기와 로맨스 스캠, 노쇼 사기 등 신종 사기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대면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과 본질은 같은 데다 신속한 사기 피해 구제라는 본래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겁니다.
5: 금전적 사기를
4: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입니다.
5: 형사 정책의 방점이 찍혀져야 되고 기본 구조는 동일한 거죠. 기망에 빠뜨려서 착오로 인해서 재산적 처분을 하게 되는.
2: 이와 함께 이른바 통장 협박 같은 부작용을 막는 것도 과제입니다.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로 계좌가 묶이면 결백을 증명할 때까지 금융생활이 마비되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고 즉시 모든 계좌를 동결하되 범죄 연루가 의심되는 금액만 거래를 제한하고 잔액은 풀어두는 대안이 거론됩니다. 여기에 이의신청과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은행별로 제각각인 해제 기준을 통일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합니다.
6: 무고한
4: 조윤호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입니다.
6: 적극적으로 책임을 이렇게 소명해야 될 사람을 좀 이제 구분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범죄 피해금이 빠져나가는 건 빈틈없이 막돼 무고한 시민의 일상이 침해되는 일은 없도록 지급정지 제도의 정밀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타트 1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7: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8: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카카오 본사 노사가 지난 5월 27일 열린 2차 조정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카카오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카카오 창사 이래 첫 본사 파업 가능성이 커진 건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카카오 본사 노조는 두 차례 열린 사측과의 조정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인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쟁점은 성과급이었는데요. 카카오 본사 노조는 지금껏 경영진이 받은 보상 규모는 수백억 원이 넘는 반면 직원 복지는 줄고 고용 위협까지 받고 있다며 지난해 영업이익의 13에서 14%를 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카카오 본사 노조의 파업 예고는 삼성전자 노조가 남긴 성과급 갈등이 산업계 전반에 번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했고요. LG U+ 노조도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면서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사 간 조정이 결렬됐다고 해서 곧바로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0: 있습니다. 카카오 본사 노조는 파업 시점과 방식, 범위, 수위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카카오 사측도 조정 결렬 후에도 노조와의 대화는 계속 이어가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1: 듀엣토의 더 클래식.
2: 6월 1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3: 라벨의 고풍스러운 미뉴에트, 조성준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7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라벨의 고풍스러운 미뉴에트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조성진은 쇼팽 콩쿨 출신이죠. 당연히 사람들은 조성진의 연주회나 음반에서 쇼팽 연주를 기대하는데요. 조성진은 몇 년 전부터 새로운 레퍼토리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라벨의 피아노 작품 전곡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1: 근데 제가 이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조성진 씨가 쇼팽 콩쿨 출신인데 쇼팽을 계속 공연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사람들이 다른 공연할 때는 보러 오지 않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여러 가지 음악을 한다라고 구축이 되지 않으면 그냥 쇼팽 전문 피아니스트로 굳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하고 어떤 음악이 자기한테 자기 나이대에 잘 맞을까 하는 게 이제 라벨일 것 같아요.
0: 어허.
1: 그래서 이제 그 라벨로 전곡 연주를 하는 건데 이게 쉽진 않죠.
0: 사실 조성진은 2020년대부터 이제까지 하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 헨델의 작품을 모은 음반을 녹음하고 전 세계에서 헨델의 작품을 연주했는데 헨델은 피아니스트가 흔히 연주하는 곡은 아닙니다.
1: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거에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음악을 지금 이 시기에 해놓지 않으면 굳어버릴 수 있다. 어떤 스타일적인 음악을 한다고 굳혀지는 게 싫은 것 같아요. 그죠?
0: 연주자 입장에서도 귀찮은 일이라고 합니다. 자기한테 익숙한 곡만 쳐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는데 굳이 낯선 곡의 악보를 펼쳐놓고 연습해야 하는 거니까요.
1: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하는 거죠. 이제 누구는 수확을 해도 된다. 근데 또 씨를 뿌리는 거야.
0: 그렇죠.
1: 아, 이제 토지가 비옥해졌어요. 더 큰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이런 건데 쇼팽하고 라흐마니노프만 연주해도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는데도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씨를 뿌린다고 새로운 곡에 도전하는 게 대단하고 배울 점이 많네요.
0: 사실 많은 연주자들이 익숙한 곡만 연주하다가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힌다고 합니다. 2000년 쇼팽 콩쿠르 우승자인 윤디리는 쉬운 길만 선택하다가 지금 실력 논란을 일으키면서 연주 활동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이 피아니스트 다니엘 트로포노프도 최근 몇 년 전부터 낯선 곡에 도전하고 있다고 해요.
0: 네, 음악 듣고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헨델의 모음곡 5번 중 네 번째 곡 유쾌한 대장장이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핸델의 모음곡 5번 중 네 번째 곡 유쾌한 대장장이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다니엘 트리포노프는 러시아 출신으로 현재 세계 최정상급의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 낯선 작품들을 음반으로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흐 The Art of Life라는 제목의 음반인데요. 바흐의 여러 아들이 남긴 피아노 작품을 모아놓은 것이죠. 그리고 2024년에는 나의 아메리칸 스토리라는 앨범을 발표했는데 미국 작곡가들의 작품을 연주했고 작년에는 차이콥스키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0: 이 트리포노프는 러시아 출신이니까 차이콥스키 음반이야 이상할 것이 없는 것 같네요.
1: 중요한 건 이 음반의 수록곡이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한 게 아니라 덜 알려진 피아노 독주곡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차이콥스키가 초기에 작곡한 피아노 소나타 어린이를 위한 앨범 같은 곡을 연주했습니다.
0: 그러니까 듣는 사람을 압도하는 대곡 말고 남들은 연주하지 않은 곡들을 자신만의 해석으로 새롭게 연주하는 거네요.
1: 조성진도 그렇고 트리포노프도 그렇고 이런 시도가 쌓여서 세계 최정상급 음악가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겠죠.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마이 아메리칸 스토리 음반 중 한 곡입니다. 거신의 피아노 협주곡 2악장 다니엘 트리포노프의 피아노 야닉 네제 쉐갱이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1: 저희는 내일 화요일 뿌띠 주석굴로 돌아올게요.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다시 안개 속입니다. 당국자들이 종전 양해각서 초안을 마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전쟁을 계속해도 이런 조건으론 전쟁을 끝내도 정치적 패배를 피할 수 없는 트럼프의 진퇴양난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3: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여야는 오늘도 막판 집중 유세를 벌입니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23.51%를 기록하면서 여야 모두 유권자의 한 표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뒷받침을,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 심판을 외치고 있습니다.
2: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충청과 영남권을 돌며 막판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는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와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문성유 제주지사 후보와 함께 제주시와 서귀포시 전통시장을 찾고 오후엔 울산 신정시장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은 성동구 서울숲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2: 미국이 강경한 조건을 담아 양해각서 수정안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란은 권리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합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음 주 100일을 맞는 이란 전쟁은 50일 넘게 휴전 상태에서 말싸움만 벌어지는 교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여름이 시작되는 6월에는 풍향이 점차 바뀌어 동쪽 지방의 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고 서쪽 지방의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 30도 안팎까지 오른 뒤 내일은 서울 등 서쪽 지방 기온이 33도.

0: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은 마지막 주말을 맞아 전국에서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관련 내용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1: 네,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투표를 앞두고 전남에 이어 충청권에서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2: 미우나 고우나 민주당의 손을 한 번 더 들어달라며 이번 선거에서 내란의 잔불까지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3: 본투표 전 마지막 휴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텃밭 전남에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호남에 진 빚이 많다며 부모 같은 호남에 효도하는 심정으로 정치하겠다. 다시 한번 성원을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4: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지.
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4: 미우나 고우나 내 부모님이지 하는 심정으로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장길선에게 꼭 투표해 주십사.
3: 전북지사 선거와 마찬가지로 구례 역시 무소속 후보와 접전 양상인 만큼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인 거로 풀이됩니다. 정 대표는 곧바로 민심의 바로미터 충청권으로 이동해 중원 표심 공략에도 나섰습니다. 고향인 충남 금산에선 힘 있는 여당인 민주당 후보를 뽑아주면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6: 사람이요, 팔이 다 안으로 굽죠.
5: 인지 삼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6: 금산에서 민주당 군수 안 나오면 제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겠어요.
3: 이어 윤석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이른바 감옥 3인방이 활개치게 두면 안 된다며 내란의 잔불까지 완벽히 제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투톱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기 안성과 이천, 여주 등 경기 남부권에 돌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을 55% 안팎으로 예상하면서 본투표 날까지 유권자들을 향해 투표 독려에 나설 계획입니다.
7: 54% 되지 않을까. 본투표에도 적극적으로 투표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고.
3: 민주당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 서울에서 최종 유세를 할 거라고 밝혔는데 상징적 의미는 물론 접전 판세가 이어지는 점을 반영한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 본투표를 앞둔 마지막 휴일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2: 이명박과 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은 영남권에서 나란히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8: 사전투표가 높은 열기로 마무리된 이튿날 국민의힘 장동엽 대표는 단 한 표가 부족해 패배할지 모른다며 우리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오만한 이재명 민주당이 지방정부까지 장악하면 국민자유는 하나하나 박탈당하고 대한민국은 거대한 배급체제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상대 후보들의 전과와 각종 의혹도 조명했습니다.
9: 무능은 기본이고 전과는 옵션입니다.
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9: 기본이라는 배급의 족쇄에 영원히 묶여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8: 2030 젊은 세대가 찾는 연남동 한복판에서 장 대표는 정부 여당의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겨냥해 커피 한 잔의 자유를 온몸으로 외쳤습니다.
9: 커피 한 잔 마실 자유마저도 빼앗고 있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이 숨 쉴 자유조차도 없는 그런 나라로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8: 민주당 정원우 서울시장 후보 안방 성수동과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까지 마지막 휴일 서울 구석구석을 공략했습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는 동선을 분리해 이른바 투샷은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에는 전직 대통령들이 등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친이계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지원을 위해 부산까지 달려가 특유의 먹방에 이어 마이크까지 잡았습니다.
10: 대통령이 누구다, 뭐 장관이 누구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5: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10: 지혜롭게 일 잘하는 시장, 하던 일을 끝낼 수 있는 시장 박형준 뽑아주길 바랍니다.
8: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일만 다시 대구를 찾아 추경호 후보를 외치며 보수 결집에 공을 들였습니다. 전직 대통령까지 전면에 세운 그야말로 진영 총동원령인데 과연 실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치권 안팎에서도 전망이 엇갈립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 포기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고 했었죠. 어제는 권력을 남용한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2: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본인이 압도적 여당을 거느린 악성 지배자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을 사흘 앞뒀던 어제 새벽,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글을 또 올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이후 그제와 어제 이틀 연속 투표 독려 메시지를 낸 겁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서 투표 포기는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선출된 이들이 충직한 머슴이 될지,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가 될지는 주권자의 손에 달려있다며 소중한 한 표 행사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이런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 극복해야 할 구태 기득권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악성 지배자는 압도적 여당을 거느린 이 대통령이라며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관련 논란을 겨눴습니다.
12: 우리가 투표를 포기하면 재판 취소라는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는 대표입니다. 이재명에게 자기 범죄를 모두 지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11: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 때 도장이 잘 안 찍힌다며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를 잠시 나온 걸 두고도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걷어차버렸단 건데 여당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계엄이라는 최악의 헌정 유린으로 정권의 문을 닫았던 세력이 누구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은 권력 남용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기표소 논란에 대한 보수 야당의 공세엔 오로지 대통령 흠집 내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되받아쳤습니다.
13: 민주주의 훼손을 운운합니다. 선관위에서 이미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민주당 수석 국민의힘은 억지 공세를 계속 펴고 있습니다.
11: 누가 더 투표소로 지지층을 끌어모을지가 승패를 가를 수밖에 없는 만큼 이 대통령의 투표 독려 메시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본 투표 때까지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YTN 강준호입니다.
1: 네,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23.51%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는 민심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의 독주를 향한 엄중한 경고라고 맞받았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전국 사전투표소는 유권자들의 발길로 이틀 내내 북적였습니다. 최종 사전투표율은 23.51%. 지방선거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사전투표 참여자 수도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14곳은 특히 뜨거웠는데 격전지 부산 북구갑은 25.57%로 집계됐고 경기 평택을 역시 18.39%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4년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 제도가 완전히 정착된 거라는 해석이 중론인데 여야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투표 열기가 내란 세력 심판과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라고 규정했습니다.
15: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재명 정부 국정에 대한 뒷받침.
5: 강준현 민주당 그 수석 대변인입니다.
15: 하신 거 아닌가 하는.
14: 반면 국민의힘은 팍팍해진 경제와 민생 악화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권 견제론에 거듭 불을 지폈습니다.
16: 이재명 정권의 폭정과 거대 여당의 독주를 반드시 저지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자 목소리입니다.
14: 이제 시선은 6.3 본투표의 열기입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60% 벽을 넘긴 건 단 두 차례뿐인데 국정 안정과 정권 견제, 민심의 저울이 어디로 기울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이른 밤더위가 시작됐습니다.
2: 강원도 강릉에서는 지난해보다 무려 19일이나 빨리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됐는데요. 관측 이래 역대 세 번째로 빠른 기록입니다. 정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17: 계절의 시계가 한 달 이상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름 시작을 하루 앞두고 밤사이 강릉 지역의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기록됐습니다. 이번 열대야는 올해 첫 열대야로 지난해보다 19일이나 빠른 수준입니다. 한반도의 밤 더위가 무척이나 서둘러 찾아온 셈입니다. 기상청은 강릉 지역의 올해 이른 열대야는 산맥을 넘은 고온 건조한 바람 때문이며 2019년과 2014년에 이어 역대 3위 수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18: 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태백산맥을 넘어가면서 고온 건조에서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지 못해 강릉에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으며 강릉에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빠른 열대야가 나타난 해는 2019년 5월 24일이며 올해는 세 번째로 빨랐습니다.
17: 성급히 찾아온 열대야 현상은 올해 지속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올여름 폭염과 열대야가 평년보다 잦을 수 있다는 학계의 경고가 나온 가운데 기상청도 여름 시작부터 30도 안팎의 예년보다 더운 날씨를 예상하고 있어 건강관리는 물론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 네, 미국과 이란 전쟁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에 조건을 강화한 종전 수정안을 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트럼프 행정부는 3대 조건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2: 이란도 새로운 수정안을 미국에 제시할 예정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 종전안을 이란에 돌려보냈는데요. 미국이 제시한 3대 조건을 강조했다고요?
19: 네, 트럼프 대통령 어제 이어 오늘도 공식 일정 없이 버지니아주 스털링에 있는 본인 소유의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주로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주말을 보냈는데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이어지면서 워싱턴 DC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종전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고농축 우라늄 반출, 핵 보유 금지라는 3대 조건을 다시 내세웠는데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베선트 장관은 이 세 가지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임무가 완수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같은 내용의 최종 레드라인을 강조했는데요. 당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20: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넘기고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호르무즈 해협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입니다.
19: 베선트 장관은 오늘 인터뷰에서 이란 전쟁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강조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이란이 47년 만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논의에 나서게 됐다는 겁니다. 베선트 장관은 또 미국의 이란 해상 봉쇄와 이란 자금에 대한 경제적 봉쇄가 이란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란이 전쟁 초반 중동 국가 내 미군 기지 등을 공격한 건 큰 실수였다며 중동 국가들이 결국 이란 정권의 계좌 동결에 협조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여론 악화를 가져온 이란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대해서도 매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평가절하했는데요. 공급 충격과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에 물가는 올랐지만 석유 시장 공급은 충분해질 거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1: 네, 이란 역시 미국에 수정안을 제시할 거라고 밝혔죠.
19: 네, 이란 타스님 통신은 이란도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이란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과 이란의 무난 교환이 지금도 이뤄지고 있고 이란도 자체적인 수정안을 반영할 것이라며 최종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해서 이란이 수용한다는 건 아니라면서 이란이 동의할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역시 합의 결렬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악시오스는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하는 방법과 시기, 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문구 수정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캐비넷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ABC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큰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경제적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하루 전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해군과 공군을 100% 격파했다며 모든 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 건 미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족스러운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군사 행동에 나설 거라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0: Well, a deal that wasn't going to be good for us is the line, ultimately, because, you know, I'm playing it out.
20: 결국 우리에게 좋은 합의가 아니냐가 군사 공격의 기준선이 될 겁니다. 협상을 계속 진행하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하니까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사적으로 이란을 제압했으니까요.
19: 중간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지갑 사정에 따라 투표를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물가는 올랐지만 세금 감면 등의 조치로 실질 소득은 늘게 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이런 종전 협상의 쟁점 가운데 하나죠.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미국과 이란의 입장 차이가 감지됩니다.
2: 미국은 이란을 향해 가던 선박을 향해 또 한 번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란도 미국을 향해 군사 보복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1: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한 미국 국방장관은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20: 협상이 성사되든 안 되든 이란이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행료가 없는 개방된 해협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마땅한 모습입니다.
21: 텍사스 장관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자신들이 통제한다고 주장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통제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강력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29일 오만만에서 이란으로 향하던 감비아 국적 선박을 무력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이란 봉쇄 조치 위반이라고 20차례 이상 경고했지만 응하지 않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압박에 맞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고 나섰습니다. 호르무즈 일대 선박들의 해협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이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반할 경우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거라고 해상 무선으로 공지했습니다. 또 미국을 향해 호르무즈 운영권에 대한 간섭은 군사적 보복을 가져올 거라고 경고하면서 페르시아만 해협청에 대한 미국의 제재 역시 이란의 호르무즈 통제권을 반증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을 미룬 종전 양해각서 초안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해협 운영 방식을 놓고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종전 양해각서가 체결되더라도 호르무즈 완전 개방까지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 지난해 이른바 깐부 회동으로 큰 화제를 모은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이번 주 한국을 찾습니다.
2: SK와 현대차, LG 등 주요 국내 그룹 총수들과 회동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협력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22: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의 한 치킨집.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맥주잔을 부딪힙니다. 엔비디아와 국내 주요 기업의 협력은 물론 이들의 파격적인 회동 자체도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23: This is the best way to enjoy Chimex.
24: Yeah, of course.
23: Wow. Yeah, that's
24: awesome.
23: This is fantastic.
20: 치맥을 즐기기 가장 좋은 방법이네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입니다.
22: 지난해 치맥 회동 이후 7개월 만에 황 최고 경영자가 다시 한국을 찾습니다. 대만 IT 전시회 컴퓨텍스 2026에 참석한 뒤 오는 5일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 현대차 그룹 총수와의 재회는 물론 구광모 LG 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과의 회동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해외 출장으로 이번 만남에 함께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난 치킨집 만남이 큰 화제를 모았던 만큼 엔비디아 측은 이번 장소 선정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회동이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망 중심의 협력 논의였다면 이번에는 피지컬 AI 분야로 협력이 본격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엔비디아 역시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분야 등 미래 산업에서 우리 기업들과의 공조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5: 우리나라는 온 디바이스 AI에도 기술력이 앞서고 있고요. 또 플랫폼도 가지고 있어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AI 생태계 구축이나 협력 차원에서 우리가 중요한 협력자로
22: 젠슨 황 효과로 LG전자와 현대차, 네이버 등 관련 기업의 주가도 벌써 들썩였습니다. 국내 주요 그룹들이 로보틱스와 피지컬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시점에 젠슨 황 최고 경영자와 어떤 빅딜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1: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지난달 27일 출시된 SK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7종의 상승률이 사흘 동안 최대 28%에 달하며 다른 상장지수 펀드 수익률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서학개미들이 두 달 연속 미국 주식을 매도했지만 보유액은 크게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1: 이른바 B2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5월 신용대출 증가액이 주택담보대출의 100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지난해 사상 최초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한 수출이 올해는 9천억 달러를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1: 우리 경제가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1분기 깜짝 성장했지만 가계 실질 소득 증가율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페이지에 개설한 매장 수를 거짓으로 부풀려 가맹점을 모집한 혐의로 주식회사 귀한 사람들의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직장 동료와 심한 말다툼을 벌인 뒤에 뇌출혈로 숨진 공장장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란 건데 법원 판단은 어땠을지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공장장 A씨는 지난 2024년 3월 15일 직장 동료와 업무 처리 방식을 두고 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오후 3시 8분과 16분 두 차례에 걸쳐 격한 언쟁을 벌인 뒤 휴게실에서 쉬던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A씨는 뇌뇌출혈 진단을 받고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급성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기 어렵고 고혈압과 음주, 흡연 등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된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유족 측은 여기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동료와의 말다툼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는데 1심은 유족 손에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언쟁 직후 쓰러져 사망과 업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순간적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인적인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돌발적인 업무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병이 악화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 유명 프로게이머죠. 페이커 이상혁 선수의 할머니를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도봉경찰서는 그젯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살해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2: 광주

0: 경찰서는 중학생 A 양이 또래 4명에게 맞았다는 고소장이 들어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양은 고소장에서 최근 광주 금우동에서 B 양 등 4명에게 맞아 얼굴을 크게 다쳤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양이 SNS로 다투던 B 양을 직접 만났다가 B 양과 친구 등에게 폭행당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1: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 학교폭력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면서 관련 심의 건수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0: 특히 상위권 학생들이 몰려 대입에 더 민감한 자사고와 국제고에서 학폭 심의가 폭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2: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진 학교폭력 심의는 7,600건이 넘습니다. 재작년 7천여 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2.7% 늘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상위권 고등학교입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학교폭력 심의가 112% 넘게 폭증했고 국제고도 13건으로 116%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런 가파른 증가세에 특목 자사고의 관련 심의는 1년 전보다 15%나 늘어 일반고 증가율의 4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교폭력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면서 상위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입니다.
3: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이 주어지는 게 발표가 되면서 피해를 받은 학생들이 적극적인
4: 규제에
3: 나서고
4: 대표입니다.
3: 있는 거고 이런 처벌받은 학생들은 수시, 정시 모두 아주 경미한 처벌사항도 지금 대학 입시에서 치명적 불이익이 가고 있다는 사실.
2: 학교폭력 심의 유형은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과 사이버폭력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심의 건수 증가에도 처분 건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도 입시 불이익을 고려해 적극 방어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2028학년도부터 수시와 정시에서 학생부 평가를 강화하는 대학이 늘어난 만큼 학교폭력 기록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1: 중독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더 많이 투여해주겠다고 유혹해 명의를 도용해가면서 처방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 많게는 하루 10차례 넘게 투약했고 후유증으로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숨진 중독자도 있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5: 검찰 수사팀이 문을 열라고 독촉하지만 안에 있는 사람은 이를 무시한 채 황급히 상자를 옮깁니다. 지난 1월 마약류로 분류되는 수면제 프로포폴을 무분별하게 처방한 의사 A씨에 대한 압수수색 현장입니다.
6: 이렇게 증거인멸하시는 거라니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5: A씨가 강남에 병원을 열고 지난 2020년부터 5년 동안 투약한 프로포폴은 모두 18만 밀리리터, 횟수로는 4,700차례가 넘습니다. 30만 원이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며 유흥업 종사자와 사업가 등에게 욕의 손길을 뻗었는데 가족이나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오면 더 많이 투약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조차 모자라자 2,000명에 다다르는 외국인 명단을 도용해 마구 처방하다 보니 많게는 하루에 10번 넘게 투약한 중독자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과도한 투약으로 우울증이 심해져 극단적 선택을 한 중독자도 6명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병원의 실장,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등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투약자 가운데 중독이 심한 5명 역시 재판에 넘겼고 중독자 일부는 기소유예하는 대신 치료, 재활 프로그램을 듣고 전문기관의 관리를 받게 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봄철에 산불 예방 기간이 끝나면서 최근 설악산 고지대 탐방로가 다시 열렸습니다.
0: 개방 첫날 이른바 오픈런이 벌어질 만큼 등산객이 몰리면서 출입 금지 구역을 넘나드는 불법 산행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7: 짙은 안개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설악산 북설악 인근. 가파른 바위 능선 위에 등산객들이 모여 있습니다. 출입이 금지된 지역에 들어왔다가 국립공원 공단 단속반에 붙잡힌 겁니다.
8: 선생님, 산화방로 주인들.
7: 남성 4명이 적발된 데 이어 다른 남녀 2명도 비법정 탐방로로 올라오다가 단속에 걸립니다.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종료로 지난 16일부터 설악산 고지대 탐방로가 다시 열린 이후 주말이나 휴일에는 하루 2만 명 안팎의 등반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해진 탐방로를 벗어나 출입 금지 구역까지 드나드는 불법 산행도 함께 늘고 있다는 겁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지난 22일부터 사흘 동안 설악산에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출입 금지 위반 28건을 적발했습니다. 출입 금지 구역은 산세가 험해 길을 잃거나 추락하기 쉽고 휴대전화도 잘 터지지 않아 사고가 나도 구조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등산 사고는 4만여 건으로 424명이 숨지고 16,000여 명이 다쳤습니다.
4: 새끼 산행은 그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고요. 사고가 났을 때 중대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9: 설악산 국립공원 관계자입니다.
7: 반복되는 새끼 산행은 야생동물 서식지와 보호식물의 훼손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가다 적발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단속을 피하는 새끼 산행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10: 어디까지 가시나요?
11: 살아서? 잠까지요.
10: 혹시 닥터 캡슐 천?
12: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1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12: 닥터 캡슐.
1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3: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금융그룹 포용금융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0: 모뉴먼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 지우개 모뉴먼트.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0: 협상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0: 경동 산업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0: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피가.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네트는
1: 카마르.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앱댐.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5: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걸어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이제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그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배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6: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5: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7: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남에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분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로,
5: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8: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9: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0: 지하철이나 기차, KTX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노선, 같은 방향으로 너무나 익숙하게 열차에 올라타실 겁니다. 오늘도 제 시간에 출발하고 정해진 역에 안전히 도착할 거라 믿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간혹 그 믿음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11: 뭐야? 그 방금 열차 세게 흔들린 거 맞지?
12: 불도 꺼졌어. 정전인가?
11: 사고 난 건가?
12: 현재 열차 추돌 사고 발생의 확인 작업 중에 있습니다. 열차에 타기신 승객 여러분께서는 동요하지 마시고 추후 안내가 있을 때까지.
11: 진짜 사고네. 이거 어쩌지?
12: 문 열고 나가야 하나?
10: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실제 발생했던 사고입니다. 당시 뒤따르던 열차가 앞서 정차해 있던 열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죠. 그리고 이 사고로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12: 그 전에 이상이 발견됐던 거면 바로 조치했어야지. 어떻게 그냥 뒀지?
11: 그러니까 지하철이 하루에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던데.
12: 진짜 큰일 날 뻔했어.
10: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칫 더 큰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사고였죠. 특히 지하철과 기차처럼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아주 작디작은 관리부실이라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한 실수였는지 업무상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아주 엄격하게 따지고 들죠.

0: 너 그때 사고 난 열차에 타고 있었다며?
1: 진짜 놀랐잖아. 아,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심장이 벌렁거려.
0: 대피는 어떻게 했어?
1: 승객들이 직접 문 열려고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2: 사고가 난 순간의 책임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고 이후 승객들을 어떻게 대피시켰는지, 안내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다친 승객들의 치료비와 위자료, 그리고 열차가 제때 출발하지 않아 생긴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는 건지 따져봐야 할 법적 쟁점 한둘이 아닌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박세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박세진 변호사입니다.
2: 네, 열차 사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고인데 종종 보도를 통해 접할 때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오늘은 먼저 상황심리역에서 발생했던 추돌사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 네, 2014년 5월 2일 오후 3시 30분경 상황심리역에서 선행열차가 정차 후 출발하던 중 후행열차가 약 시속 15km로 선행열차 후미를 추돌했고 선행열차 일부 차량이 탈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사고로 승객 388명이 골절 등 부상을 입고 열차 수리비 등을 포함해 약 2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다행히 승객들은 선로를 따라 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아무튼 이 사건 단순히 열차가 고장나서 사고가 났다 이 정도로 끝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꽤 많은 관계자들이 재판까지 받았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기에 형사 책임까지 묻게 됐던 거죠?
3: 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순간 실수라기보다는 사고 전부터 신호기 오류가 발생했는데도 다층적으로 점검, 보고, 수리, 관제 조치 등이 누락되었다는 점입니다. 사고 약 3일 전에 연동 제어 장치 관련 작업 과정에서 통신 장애 및 신호 오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가 있었고 이후 신호 오류를 발견했음에도 본사 보고나 수리 등 조치가 없었거나 단순 표시 오류로 오판해 원인을 확인하지 않고 수리나 상부 보고를 하지 않은 정황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또 관제 측에서도 열차 간격 조정 등 관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은 점이 함께 문제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결과 서울 메트로의 신호, 관제 담당 직원 및 설비 제작 관련자 등 8명이 업무상 과실치상 및 업무상 과실 전차 파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것으로 정리됩니다.
2: 네, 업무상 과실 전차 파괴, 죄명이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사람이 많이 타는 그런 대중교통들은 좀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뭐 과실로 손괴를 한 경우에도 처벌을 따로 하게 법 규정이 마련이 돼 있고요. 뭐 기차나 전차, 뭐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런 경우에는 뭐 전복이나 매몰, 추락, 파괴시킨 경우에 이걸 처벌하게 돼 있는 그런 규정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요. 한 사람의 실수로 일어난 사고라기보다는 여러 단계의 관리 부실이 겹친 사건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모두가 똑같은 책임을 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이 사건에선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큰 걸로 나왔습니까?
3: 네, 법원은 신호 오류가 4일이나 지속됐는데도 사실 확인과 적정 대응을 하지 않아 사고 예방 기회를 잃게 했다는 취지로 신호 관리, 감독 라인의 책임을 특히 무겁게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현장 실무자의 단일 과실만이 아니라 오류를 보고받고도 확인, 조치, 보고 체계를 작동시키지 않은 신호관리소 등 관리 책임자들의 과실이 중하게 다뤄진 사건입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신호와 관제 담당 및 설비 제작 관련자 등 8명 전원이 유죄 확정이라는 점에서 여러 단계의 과실이 결합된 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네. 그런데 형사처벌을 받은 관계자들을 보면 실제 뒤따라오다 앞차를 들이받은 열차의 기관사는 정작 빠져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 사고를 생각해보면 뒤에서 들이받은 뭐 후미추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운전자의 과실이 꽤 크게 잡히는데 보통 뭐 후미추돌이면 100대0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 경우는 뭐가 달랐을지 자동차 사고와는 어떤 점이 달랐습니까?
3: 네, 이 사안은 자동차 사고처럼 추돌이 후행자 과실처럼 단순 도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고의 직접 계기는 신호기 오류 및 그에 대한 관리, 관제 부실로 정리되고

0: 이 기관차의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고, 그리고 관제실이 또 따로 존재를 하고, 이런 사정, 그리고 열차의 속도가 또 굉장히 빠르고, 열차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만약에 바로 인지를 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즉시 제동은 좀 어렵다는 뭐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다 고려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이 사고가 2014년에 발생했는데요. 대법원 유죄 판결은 2021년에 나왔거든요.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건지, 그리고 확정 판결 전까지 피고인의 뭐 직무 집행이 뭐 정지가 되거나 아니면 뭐 징계가 진행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까?
1: 네, 이 사건은 2014년 사고 이후 최종적으로 2021년 10월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기간이 길어진 사정은 아마도 피고인 수가 다수였고, 신호 관제, 설비 제작 등 기술적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했으며, 1심, 2심, 상고심을 거치는 통상 절차가 누적된 결과로 보입니다. 또한 확정 판결 전에 직무 수행이나 징계 문제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직위 해제, 대기 발령, 징계 절차 등이 진행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0: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기술적인 문제들이 좀 많이 엮여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련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증인 신문도 좀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고. 자, 그런데 이 열차 사고가 나면 꼭 사고 열차 안에 있었던 사람만 피해를 입는 건 아니죠. 사고 여파로 열차가 지연돼서 출근을 못 했다든지 뭐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을 놓치는 경우도 있었을 수 있고요. 이런 피해도 배상이 되나요? 실제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지연 자체로 일정 비율의 운임 환급은 운영사 정책으로 안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시험, 면접 불참과 같은 손해는 통상 운영사가 개별 승객의 목적을 사전에 알기 어렵고 예견 가능성과 입증 문제가 커서 손해배상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특별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민법 제393조 제2항의 취지상 이런 유형의 피해 배상은 문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열차 탈선으로 인하여 면접을 보지 못한 사례를 봐도 법률적으로 구제 방안이 마땅치 않았었습니다.
0: 네, 여기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특별 손해는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그런 손해가 아니라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손해들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고가 난 열차 안에 타고 있었던 승객들일 겁니다, 역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승객들은 어떤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받아낼 수 있는 거죠?
1: 네, 만약 승객이 부상을 입었다면 기왕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그다음 일을 못해 발생한 손해인 일시 수익,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기본축이 됩니다. 또 사고 당시 안내가 부실했다는 사정 등이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객들의 불안, 공포 등 정신적 손해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위자료 액수는 개별 사안에서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네. 근데 이 승객들이요,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담당 직원 개인에게 하게 되는 건지, 만약에 개인에게만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이 승객들이 굉장히 많을 테니까, 지금도 이제 수백 명이 관련된 사건이죠. 그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다 받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지하철이나 철도를 운영하는 기관을 상대로 할 수도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1: 네, 철도시설을 민법 제758조에 따라 민법상 공작물로 보아 설치, 보존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점유자나 소유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별 직원의 고의, 중과실 등은 별도 쟁점이 될수 있으나 직원 개인보다는 통상 지하철 운영기관, 철도 운영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0: 네. 그러면 실제 이런 열차 사고를 겪었을 때 나중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자료들을 챙겨두는 게 좋을까요? 뭐 사진이나 영상, 뭐 진단서처럼 꼭 남겨야 할 것들이 있는지, 이런 자료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배상액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건지 알려주십시오.
1: 네, 그렇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당시 상황과 사진, 영상, 탑승 사실, 그다음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등의 치료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치료비, 일시 수익, 위자료 모두 입증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어서 자료 유무의 결과가 인정 범위와 금액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0: 네. 마지막으로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사고

0: 나면 기다리라는 안내 방송이 나가도 당장 나가야 한다는 그런 공포가 클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승객에게 무조건 안내 방송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건지, 만약 임의로 문을 열고 나갔다든가 했을 때 승객 본인에게 책임이 생길 수도 있는지 경우에 따라 다르겠습니까?
1: 네, 이것은 경우에 따라 좀 다릅니다. 원칙적으로는 반대편 열차 진입 등의 2차 사고 위험을 고려해서 안내를 따르는 것이 안전하되, 당시의 연기, 화재 의심 여부, 추가 충돌 위험, 안내의 부재, 불명확 등 객관적 위험과 승객의 행동이 손해 확대에 영향을 어떻게 줬는지에 따라서 법적 책임, 즉 과실 여부 등이 달라지고 또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0: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버기의 Big Girls Don't Cry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0: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3: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4: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영종입니다. 도시의 품격은 예술의 깊이로 완성됩니다. 6000년 서울의 시간엔 2000년 역사도시의 숨결과 600년 수도 서울의 이야기가 흐릅니다. 장인의 숨결이 겹겹이 쌓여 오늘의 서울을 이루고 시민의 일상까지 이어지는 힘을 지닌 도시. 서울은 그 자체로 예술이고 이것이 서울다움입니다. 예술가가 창작 영토를 넓혀갈 수 있도록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5: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어느덧 6월의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아침은 다소 선선하게도 느껴졌을 텐데요. 현재 서울은 17도 선으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또 가파르게 기온이 오릅니다. 서울이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고요. 하늘빛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만 많은 정도인데 제주에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남해안과 제주에는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 목요일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어서 작은 우산 하나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시내나 고속도로 빠른 속도로 이동량이 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강릉 쪽으로 북수원 부근 3차로에 사고가 좀 크게 났습니다. 둔대분기점에서 북수원까지 그 사고 여파 때문에 아주 길게 막히고 있습니다. 10km 고스란히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올림픽대로 공항 가는 길 반포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4차로 상에 고장차가 있어서요. 뒤로 좀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올림픽대교 남단에서 동작대교까지 길게 속도 떨어집니다. 청담대교 다리 위에서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속도 줄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6: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7: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8: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7: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9: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0: All about news. YTN News FM.
9: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5: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충청과 영남권을 돌며 막판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오전 충남 천안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충북 괴산에서 이차영 군수 후보를 지원합니다. 오후에는 경북 안동과 울산으로 이동해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와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11: 한병도 원내대표는 선대위 회의를 참석한 뒤 보은과 옥천, 충주, 청주 등 충북 주요 지역을 돌며 민주당 후보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제주와 울산에서 지원 유세를 펴니다. 장 대표는 오늘 문성유 제주지사 후보와 함께 제주시와 서귀포시 전통시장에서 한 표를 호소하고 오후엔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합니다.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는 대구 달성군을 찾아 이진숙 국회의원 후보 유세에 힘을 싣고 이후 경기 지역을 순회합니다. 어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은 성동구 서울숲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는데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서 투표 포기는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해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을 사흘 앞둔 어제 새벽 SNS에 투표에 적극 참여해 권력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달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선출된 이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충직한 머슴이 될지,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가 될지는 주권자의 손에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를 포기한 대가는 최악의 저질에 지배당하는 것이란 이재명 대통령 SNS 글에 대해 자아 비판이라며 6월 3일 반드시 투표장으로 나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총선과 대선, 정치에 무관심한 대가로 최악의 저질 이재명과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다며 이미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만한 정권이 지방정부마저 장악하면 이 대통령은 가장 먼저 본인의 공소장부터 보란 듯 찢고 연임과 장기 독재의 길로 나갈 거라며 커피 한 잔 내 맘대로 마시기 힘든 나라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은 내란 세력에 대한 정치적 심판과 이재명 정부 국정에 대한 뒷받침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자평했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했듯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로 이를 거부하는 건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투표지 노출 논란에 대해선 선관위에서 아무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는데도 국민의힘이 억지 공세라며 툭하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고농축 우라늄 반출, 이란의 핵 보유 금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임무가 완수되려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게 하고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며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논의를 하는 것은 47년 만에 처음이라며 금기시되던 주제지만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초안의 수정안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란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도 대비하고 있다고 이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현지 시간 5월 31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이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양측의 무난 교환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란 역시 합의문에 자체적인 수정안을 반영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트럼프 측이 수정안을 적용했다고 해서 이란이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순위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지난달 29일 삼성전기는 전거래일 대비 15% 오른 212만 7천 원을 기록하며 시가총액 158조 원으로 현대차를 제치고 시총순위 4위에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3위부터 5위를 차지하고 있는 SK스퀘어와 삼성전기, 현대차 세 종목의 시가총액은 140조 원에서 160조 원 사이에 몰려 있어 쉽게 순위가 바뀔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지난달 29일 기준 각각 1853조 원과 1662조 원을 기록해 한때 119조 원까지 줄었던 격차가 190조 원 수준으로 다시 벌어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맑은 날씨에 강한 일사가 이어지며 기온이 오르고 바람 방향이 서풍 계열에서 점차 동풍 계열로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체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되지만 내일은 산맥을 넘은 동풍의 영향으로 서울 등 서쪽 지방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8.6도, 습도는 57%입니다.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YTN 뉴스댐.
12: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위공개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3: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14: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5: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6: YTN 라디오 특집 선거방송 김앤장의 예측 2026기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7: 아하, 잠은 다 잤습니다. 6월 3일 이른 아침부터 저 당대표 장성철이 눈 번쩍 뜨이는 진행으로 선거의 모든 것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18: 저 김준우도 유쾌하고 확실한 평론으로 장성철 소장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들 투표하고 있을 때 저희는 이미 선거 결과까지 완벽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17: 저희 김앤장과 함께 시사평론계의 끝판왕들도 모두 모셨으니까요. 늦지 않게 오픈런 해주세요.
18: 라디오와 유튜브로 만나는 김앤장 크로스 특집 선거방송
17: 6월 3일 오전 7시 우리 조금만 일찍 만나요. 꼭이요.
16: 6월 3일 오전 7시 지방선거 완전 정보
19: 김앤장과 함께 해주실 거죠?

0: 장성철의 뉴스 명단.
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여기저기 붙은 현수막과 유세차량, 횡단보도마다 서있는 선거운동원들로 가득했던 주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셨다면 집으로 온 후보자 홍보물도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면 보이고 자세히 안 봐도 보이는 흠은 빨리 걸을 수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 꽤 흥미롭습니다. 2부 인터뷰에서는요, 대구 달성에서 보수의 아성에 도전하는 형용이 뜬다, 형용이 뜬다, 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성 박형용 후보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노래 안 부르려고 했는데요, 피디님하고 작가님이 부르래요. 3부에서는 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 모시고 6.3 지방선거 판세 전망과 선거 이후 여야 정치권 지각 변동에 대한 전망도 미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 명당 혁신위에서는 여야 지도부의 발에 땀났던 주말 강행군과 격전지의 뜨거운 이슈들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의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좋아요 누르고 바로 시작합니다. 네, 민심은 전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내재합니다. 뉴스 왔다.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월요일 뉴스 특보 경향신문 유경선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주말 잘 보내셨어요?
2: 아, 예, 주말 잘 보냈고요. 날씨는 좀 더웠지만 그래도 네, 즐겁게 보냈습니다.
1: 지역에 다니시다가 이렇게 뭐 선거 운동원들 후보자들 좀 보셨어요? 유세하는 거라든지.
2: 네, 유세 차량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예. 그런데 좀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지는 좀 않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예.
1: 사전 투표하셨어요?
2: 사전 투표를 꼭 하려고 했는데 네, 저는 본 투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홍보물 예, 보시고 예, 본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2: 알겠습니다.
1: 예, 준비해 주신 첫 번째 소식은요.
2: 네, 첫 번째 뉴스는 역대 최고 기록한 지방선거 사전투표율로 준비했습니다.
1: 네, 사전투표 열기가 장난이 아니었다. 예, 이런 얘기가 있네요.
2: 네네.
1: 네, 우리 당원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나 이제 이미 숙제 끝냈다 하시는 사전투표 완료파, 아니면 선거는 당일 손맛이지 하는 본투표파. 지금 당장 샵 0945로 문자나 유튜브 댓글 알려주세요. 사전투표율 몇 퍼센트나 됐고 지역별로는 어땠는지 유 기자님 예, 알려주세요.
2: 그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중 최고치인 23.5%를 기록했어요. 직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0.6%인데 2.9%포인트 높은 수치였습니다.
1: 네. 네,
2: 지역별로 차이가 큰 게 좀 눈에 띄어요.
1: 네.
2: 전국 16개 시도 중 전남이 39.0%로 가장 높았고요. 네, 이어서 전북 35.1%, 광주 27.8% 등 전반적으로 호남 지역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았습니다. 반면 영남 지역에서는 사전투표율이 낮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가장 낮은 곳이 대구로 18.7%였고요. 부산은 21.3%, 경북 22.4%, 울산 22.5% 등이었습니다.
1: 네. 네,
2: 서울은 23.8%로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1: 네.
2: 예,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있잖아요.
1: 그렇죠.
2: 예, 사전투표율이 지방선거보다는 조금 높은 24.1%로 집계가 됐어요. 또 선거구별로 보면은 전국 14곳의 선거구 중에서 또 전북이 높았습니다. 전북 군산, 김제, 부안, 을이 42.6%로 거의 절반 가까운 수준의 사전투표율을 보였고요.
1: 네.
2: 예, 뜨거운 부산 북값 25.6%로 평균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1: 그래요.
2: 예, 반면 대구 달성은 17.6%로 가장 낮았고요. 또 네, 격전지 중 하나인 경기 평택을도 18.4%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1: 여야는 각자 뭐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할 것 같고,
2: 네, 그렇습니다.
1: 최종 투표율이 어떨지도 궁금하고요.
2: 네, 맞는데요. 일단 최종 투표율이 지방선거가 일단 다른 전국 단위 선거보다는 기본적으로 투표율이 조금 낮은 분포를 보여왔거든요.
1: 그래요?
2: 예, 투표율이 60%대를 기록한 지방선거가 역대 두 번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 2022년 지방선거 직전 선거인데요. 사전투표율이 20.6%로 역대 최고라서 예, 최종 투표율도 높지 않을까 기대를 모았지만 최종 투표가 50.9%에 그쳤고요.
1: 네.
2: 예, 그러니까 투표 의향이 높았다기보다는 그냥 미리 좀 빨리 끝내놓자 정도의 의미였다는
1: 맞아요.
2: 거예요.
1: 네.
2: 예,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최종 투표율까지 높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요.
1: 네.
2: 예, 여야는 사전 투표율이 높은 현상을 입맛대로 해석하는 모습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 분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왔다. 이거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불리하지 않다고 말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이

0: 작동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재명 정부의 독선과 오만을 심판하겠다는 유권자들이 투표장에서 분노를 표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1: 제가 말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간질간질한데
0: 네.
1: 사위자니까 말
0: 예.
1: 안 할게요. 이 와중에 무스탄의 이름이 다시 들린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죠. 네, 지난주 목요일 한국에 들어와서 경기 평택을에 출마한 황교안 자유화 혁신 대표, 그리고 유튜버 전한길 씨, 또 전광훈 씨 등을 잇따라 만났어요. 네, 또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에는 지방선거 투표용지가 모이는 현장을 둘러봐야 되겠다면서 현장을 좀 찾았고요. 사실 이 모스탄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에 복역했다 뭐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소환에는 불응하면서 또 부정선거 관련 행보는 아주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활기를 좀 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관련 단체 대화방 등에서는 수만 명이 선관위에 가서 엎어버려야 된다.
1: 아이고.
0: 네, 그리고 모스턴 교수가 부정선거 증거 다 확보해서 한국에 온 거다 같은 주장들이 난무를 하고 있고요.
1: 네, 저
0: 이게 좀
1: 항공모함은 안갈것 같아요.
0: 항공모함은
1: 항공모함 타고
0: 그러게요.
1: 오지
0: 윤석열 전 대통령 구할 항공모함은 언제 오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좀 우스운 부분은
1: 않았어요. 예.
0: 황교안 대표가 출마한 경기 평택을이 조금 국회의원 대선과 사전투표율 평균치보다 낮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원인은 아무래도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또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간 대립이 좀 너무 격화돼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좀 분석이 되는데 황교안 후보는 이거를 당일 투표를 하자는 제 말씀대로 해준 분들이 매우 많다는 뜻이다. 정말 감사하다라고 자신의 SNS에 적었습니다.
1: 네.
0: 예.
1: 하여간 참나 이거 부정선거론자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0: 예, 그렇습니다.
1: 문자로 8920님, 장성철 대표님 굿모닝입니다. 저는 본투표 할 거예요. 신중하게 꼭 찍으려고요. 예, 홍보물 보시고 신중하게 찍으시기 바랍니다.
0: 네.
1: 두 번째 뉴스는 어떤 소식인가요?
0: 네, 아무래도 선거가 코앞이다 보니까 두 번째도 선거 관련 소식으로 좀 준비했는데요.
1: 그렇죠.
0: 네, 선거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또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를 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1: 살다 살다 제가 정치권 30년 있었는데 전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선거에 적극적으로
0: 그러니까요.
1: 활동하고 메시지 내는 거는 처음
0: 네,
1: 봤어요.
0: 맞습니다.
1: 먼저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 톤이 아주 강렬하다고요?
0: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전투표 이틀째인 지난 30일과 또 바로 어제인 31일까지 연이틀 투표 참여를 강조를 했어요.
1: 네.
0: 이재명 대통령은 30일에는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라면서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저 31일에도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플라톤의 말을 인용하면서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 포기는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 워딩이 꽤 센데요.
0: 예, 그렇습니다.
1: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0: 예, 아무래도 이번 선거가 대통령 지지 성향이 좀 주요 변수인 선거라고 분석이 되는 만큼 국민의힘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대통령이 투표 참여 동료를 넘어서 투표를 안 하면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 또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국민의힘을 겨냥하는 거라면서 반발한 거예요.
1: 그
0: 예.
1: 국민의힘이라는 주어가 없는데 자기들이 그냥 찔린 거예요? 뭐, 왜 그러지? 왜 이렇게 해석할까요?
0: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고백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
1: 네.
0: 강렬하게 좀 반발을 하더라고요.
1: 반발하지 말지. 그래도
0: 그러니까요.
1: 낫지 않아?
0: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배한 거라고 주장을 했고 또 이제 대통령이 사전투표 첫날 투표 도중에 기표소 밖으로 나와서 투표용지를 들고 나와서 기표 도장의 유효성 여부를 선거사무원에게 문의한 장면이 있었는데
1: 네.
0: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기표 도장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는데도 국민의힘은 공산당식 공개투표다. 뭐 사실상 오더를 내린 거다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1: 유 기자님 개인적으로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0: 그러니까 사실 기표를 대통령이 공개를 한다는 행위 자체는 엄청나게 많은 시비를 불러올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장에서 조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예, 이거를 뭐 사전투표, 그러니까 뭐 오더를 내린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은 좀 아무리 뭐 이번 선거가 유리한 지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너무 건수 잡았다. 좀 이런 모습에 가까워 보인다고 저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1: 하여간 일반 국민이 만약에 저런 행동을 보였을 때 투표가 무효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저는 솔직히 좀 궁금합니다.
0: 네.
1: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도 보였죠?
0: 네. 전직 두 보수 정권 대통령이 영남 지역을 돌면서 보수 지지세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와 함께했어요.
1: 네.
0: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산의 한 교회에서 박형준 후보와 예배를 보고 해운대 전통시장에서 합동 유세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서울시장 시절 야당 시장이었지만 일하는 시장을 시민들이 뽑아주셔서 서울이 발전할 수 있었다면서 자신의 서울시장 시절을 언급하기도 했어요. 박형준 후보가
1: 아니, 예, 부산 가서 왜 예. 서울시장 얘기를 해요? 그것도 이상한데.
0: 그러니까 야당 후보라고 하더라도 네. 일하는 사람을 뽑아라라는 취지였던 네. 것 같습니다. 예.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구 서문시장에서 추경 후보 유세 지원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대구는 보수의 상징이고 그중에서 서문시장이야말로 보수의 상징적인 곳이다라면서 추경호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예, 민주당은 두 전직 대통령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강준헌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내빼다가 결국 법정에서 횡령이 인정돼 감옥에 갔던 비리의 주범이라고 비판했고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국정농단으로 또 촛불혁명으로 탄핵당한 박근혜가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1: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탄핵됐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가 상당히 좀 박탈됐지만 어쨌든 이명박 박근혜 이 전직 대통령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0: 네.
1: 경호도 받고
0: 그렇습니다.
1: 또 삶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특정한 진영의 후보들의 편을 드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0: 네.
1: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0: 네.
1: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0: 네, 세 번째 소식은 서소문 곳과 안전경고 무시한 서울시로 준비했습니다.
1: 네, 어제 경향신문 단독 보도네요. 자세히 짚어보면 이미 현장에 위험하다는 경고가 있었다는 거죠?
0: 네, 서울 도심 한복판 철거공사였는데도 네. 안전불감증이 여전했다는 상황이 계속해서 좀 나오는 중이에요. 국가철도공단이 지난해 12월 서소문곶과 철거공사를 제일 위험한 A등급으로 분류하고 서울시에 만약에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열차를 방어하는 조치를 해라라고 당부했었던 게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철거 과정 중 구조물이 2.9cm 내려앉았는데도 별도 조치가 없었던 것이고요. 또 코레일도 서소문곶과 철거가 본격화된 지난해 9월 서울시에 서소문 건널목이 열차와 차량 통행량이 많으니까 안전 확보를 위해서 선제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별다른 조치가 없자 도로 통제 인원을 늘리고 현장 인력을 위한 임시 처소 설치를 재차 요구를 했고요. 이에 서울시는 교통량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 2명을 추가 배치를 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여기에 지난해 9월 서울시 안전관리과가 서소문 철거 현장 안전점검을 했는데 100점 만점에 67점으로 미흡평가를 받았어요.
1: 네.
0: 특히 시공사인 흥화에 현장 안전의식 관련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작업자의 안전의식 또 안전교육 같은 중요한 영역인데요.
1: 네.
0: 이게 점수가 낮게 나와서 서울시 안전관리과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좀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었습니다.
1: 네. 서울시 입장은 뭐예요?
0: 서울시는 이 별도 조치나 보고가 필요한지 살펴보려 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러던 와중에 사고가 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은 지난주 금요일 공사 발주처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또 시공사, 하청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경찰 압수수색을 가리켜서 권력을 앞세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또 시청은 압수수색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민의 양심과 표심까지 압수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 글쎄 이것이 선거 개입이 아니냐 그러한 의혹과 비판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조치를 잘못한 거 아니냐
0: 네.
1: 이러한 이미지를 서울 시민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비판도 뭐 경찰이나 뭐
0: 네.
1: 이런 쪽에서는 좀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오늘 마지막 뉴스는 뭡니까?
0: 마지막 뉴스는 합의 문턱에서 돌아선 트럼프 중동 정세의 안개 속으로 준비했습니다.
1: 아, 진짜 못 믿겠어요. 예. 이번엔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쉽지 않네요.
0: 예, 사실 상당히 근접한 상황이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도 네. 그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를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았다는 현지 시간 30일 미국 뉴욕타임스 등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양국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트럼프 대통령 단계에서 막힌 거예요. 수정사항을 반영한 문서를 이란 측에 다시 보냈다고 합니다.
1: 왜 변심한 겁니까?
0: 네, 이번 양해각서에 이란 자금 동결 해제 조항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었는데요.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트럼프의 측근이던 인사들 사이에서마저도 대체 전쟁을 왜 한 것이냐, 오바마 정부 때 협상안과 다른 게 무엇이냐라는 비판이 있었어요. 또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오바마 정부 대이란 전략을 강하게 비판했었던 만큼 이걸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또 이란에서 답변이 너무 늦게 돌아온다고 불만을 표시했다고 하는데요. 더 빨리 답변을 하라라는 일종의 압박 성격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이란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는데요. 한 소식통은 미국, 이란 양측이 지속적으로 문서를 교환하고 있다면서 다만 미국이 보낸 수정안을 이란이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또 이란은 합의가 아예 불발되는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결국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미국, 이란 간 긴장도 또다시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1: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하여간 오늘 유 기자님 선거 판세부터 국제 정세까지 아주 꽉 찬 브리핑이었다.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네. 호를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0: 지어주시죠. 네.
1: 똑똑 유영성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세요. 네.

0: 하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0: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4: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 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1,000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5: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6: 뉴스가 밥 먹여주냐고요? 네, 장성철은 밥 먹여줍니다. 뉴스의 포만감 장성철의 뉴스 명당.
7: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2부에서는요. 대구 달성에서 보수의 아성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형룡 후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구에서는요. 그냥 국민의힘 후보가 딱 나가면 관심도 별로 안 갔거든요. 근데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상당히 박형룡 후보랑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가 접전으로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왜 그런지 민주당 박형룡 후보 연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시죠?
8: 예예, 정선영님 반갑습니다.
7: 안녕하세요.
8: 네네.
7: 제가 오프닝에서 간단하게 선거송 불러드렸는데 들으셨습니까?
8: 아 예예, 예, 신나죠.
7: 잘했죠?
8: 예. 예예.
7: 고맙다고 하세요 빨리.
8: 예, 감사합니다.
7: 네. 그 최근 뭐 몇 개 여론조사를 보면 이진숙 후보랑 좀 접전인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좀 발표됐잖아요.
8: 네네.
7: 박 후보님 그 여론조사들을 보고 와 진짜야? 막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아 뭐 나는 예상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어떤 쪽입니까?
8: 네. 아유 깜짝 놀랐죠.
7: 놀라셨어요?
8: 예예. 예. 예. 저만 놀란 게 아니고 뭐 대구도 전부 다 놀랐죠.
7: 예. 근데 네. 왜 이러한 여론조사들, 접전 여론조사가 네. 발표됐는지, 이유가 뭔지, 뭐라고 생각하세요?
8: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진숙 후보가 네. 원래 보궐선거는 안 나온다고 자기도 공언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 낙하산으로 달성군에 오니까 우리 달성군의 민심이 네. 포용하지를 좀 못하는 포용을 못한다기보다는 좀 낙하산에 대한 이 반발 이런 부분이 제일 큰 것 같고요.
7: 네.
8: 그다음에 대구지만 또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나 또 김부겸 후보도 출마하니까 이런 분위기 또 박영용이도 또 이번에 달성군에서 막 세 번째 출마하니까
7: 네.
8: 그 진정성이라든가 달성군과 대구에 대한 애정을 좀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상호 맞물려서 선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7: 그럼 지역 다녀보면요.
8: 네.
7: 유권자들 만나서 손악수도 하고 얘기도 나눠보고 뭐 차 이렇게 지나가면 거리에서 네. 유세하시잖아요. 지난번 네. 2024년도보다는 느낌이 달라요?
8: 아유 다르죠. 네, 악수하는 손의 힘도 다르고 어제도 저기 축구에 갔는데 뭐 대놓고 몇몇 분은 네. 찍었다 하고 이미 네, 지지한다 하고 어렵거든요.
7: 네.
8: 그만큼 바닥에서는 이런 좀 변화의 바람이
7: 네.
8: 박영용에 대한 지지의 바람이 크다는 거의 예,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 그 대구 달성에 뭐 이렇게 그 책임 당원들이나 좀 당원들이 네. 탈당을 해서 뭐 김부겸 후보 지지하는 그런 선언도 제가 봤는데
8: 네.
7: 그 박영용 후보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런 분들은
8: 아유 많이 되죠. 뭐 유세장에서 나가면 뭐 어제도 저 저 화원 의원지 토요일 날 참 가서 그 하용호
7: 네.
8: 전 달성군의 의장님도 또 만나고 했는데 예, 이분들이 뭐 원전 중에 이래 가다 보면은 지지를 보내주시고 뭐 편을 많이 드러내지는 또 않기도 하는데
7: 네.
8: 그런 분들이 밑에 바닥 분위기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해주십니다.
7: 그렇군요. 이진숙 네. 후보가요 계속해서 네. 대구 달성의 좌파 우원을 막아야 한다 이 논리를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8: 네.
7: 박형료 후보님 좌파예요?
8: 아니 이분은 논리적으로 모순인 게
7: 네.
8: 박형용 당선시키고 김부겸 당선시킨 그럼 우리 대구 시민들은 뭡니까? 좌파를 만든 사람들 장본인이 되는 거잖아요.
7: 네.
8: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시는데 저는 뭐 좌파 우파보다는 저는 실용적 중도 진보다
7: 네.
8: 제 스스로를 그렇게 좀 규정을 하고요.
7: 네.
8: 우리 대구가 지금 좌파 우파 따질 겁니까? 색깔 따질 때 아니잖아요.
7: 네.
8: 대구 경제가 진짜 뭐 33년째 꼴찌 하는데 무슨 지금 좌파 이치로 하는 좌파 타령하는지
7: 네.
8: 좀 몹시 안타깝습니다. 이래가는 안 됩니다, 진짜로.
7: 네. 이진숙 후보랑 이제 선거 유세하다가 가끔 이렇게 뭐 행사장 이런 데서 만나실 경우가 있으신가요?
8: 네, 네.
7: 그때는
8: 자주 부딪히고 합니다.
7: 뭔 얘기하세요?
8: 뭐 다른 이야기는 뭐 잘 안 하는데
7: 네.
8: 이분이 나이 이야기를 좀 잘 하시네요.
7: 나이
8: 몇 차례나 예.
7: 네.
8: 경북대학교 제보다 한 다섯 대 선배 되시는데
7: 예.
8: 예. 뭐 그래서 몇 차례나 내가 5년 선배라 하시면서
7: 네.
8: 예, 그런 이야기를 한 수로 차례하셨어요.
7: 뭐 이번엔 누나 먼저 뭐 이런 거예요?
8: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까지는 안 하시는데
7: 네.
8: 그러시면서 말도 뭐 좀 높다시피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참 권위주의적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7: 네. 그건 뭐 우리 네. 박 후보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8: 네.
7: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8: 네.
7: 그 달성은요. 어쨌든 대구는 보수세가 강하잖아요.
8: 네네.
7: 그리고 이진숙 후보는 보수의 여전사, 자타공인 네. 보수의 상징 막 이렇게 얘기가 되고
8: 네.
7: 있고 그 상징성을 대구 달성에서 무너뜨리기가 공략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느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고 드세요?
8: 대구도 보수적인 지역은 맞지만 강성 보수에 대한 지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5% 정도 내외다.
7: 아, 그렇습니까?
8: 그렇게 저는 봅니다.
7: 네.
8: 그래서 지금 중도 진보에서 여론조사상으로도 저 지지도가 높은데
7: 네.
8: 중도 진보에서 바라는 거는 좀 합리적인 진보라도 합리적인 진보, 좀 유연한 진보. 그런 면에서는 박영용이가 좀 먹힐 수 있다고 보고요.
7: 네.
8: 또 제일 큰 거는 저는 집권 여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달성군이 우리 또 산업 경제의 중심이거든요.
7: 네.
8: 그래서 예산을 많이 땡겨와가지고 산업을 다시 좀 더 부흥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여당 후보가 괜찮겠다. 이런 또 여론이 좀 봅니다.
7: 네.
8: 그래서 좀 실용적으로 그야말로 좀 실리적인 판단들도 달성 군민들께서 많이 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7: 아니 후보님 대표 공약을 좀 보면 국가 네. 로봇 테스트 필드 고도화, 대구
8: 네네.
7: 교도소 후적지 1만 석 규모 K-팝 아레나 조성, 대구
8: 네네.
7: 산업선 조기 준공. 오 이거 굉장히 화려해요. 이거 실현
8: 네네.
7: 가능성 있어요?
8: 아,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는 원래 네. 저 김부겸 총리 때 3천억짜리로 계획된 건데
7: 네.
8: 윤석열 정부 때 예타 과정에서 뭐 R&D 삭감하면서 천억을 까버렸어요.
7: 네.
8: 이거는 이제 의지만 있으면 한 1천억 정도 더 보태는 거 가능하고요.
7: 이 로봇 테스트 필드가 뭐예요? 로봇을 만들어
8: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인데 예예. 네. 예. 만든 로봇을 시험 인정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7: 근데 왜 대구에서 이게, 해요? 이게 이걸?
8: 아,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가 네. 우리 달성군에 있습니다.
7: 아.
8: 그래서 28년까지 이게 준공을 하는데요.
7: 네.
8: 예, 그러려면 거기서 이제 만든 로봇을 뭐 시험해 가지고 이제 인정을 받고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7: 네. 그러면은 요거 네. 3천억. 그리고 K팝 네. 아레나 조성.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8: 아, 이거는 우리가 대구 교도소 후적지 땅이 한 3만 3천평이 있습니다.
7: 네.
8: 아, 이 중에서 일부를 군에서 지금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7: 네.
8: 그래 되면 원래 2-3천석 규모의 공연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7: 네.
8: 근데 이걸 하는 김에 그러면 한 1만석으로 해가지고, 영남권에서는 이런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 놓으면 영남권 수요가 있다. 그리고 또 이진수 후보는 우리 환경을 잘 모릅니다. 우리 달성군 화원을. 여기 가까이 보면은 또 우리가 국가 정원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또 곳이 있어요. 낙동강 강 쪽에.
7: 네.
8: 그것도 있고 또 송해 공원도 있고 낙동강에 바로 또 붙어 있기 때문에 자연 환경과 이렇게 결합을 시키면 아주 굉장히 멋진 문화 관광 체류 자원이 됩니다.
7: 그럼 이거 예산 얼마 든다고 생각하세요?
8: 이거. 이거는 지금 추진 계획에 잡혀 있는 건 한 3,500 정도로 잡혀 있는데
7: 3,500억.
8: 예, 1만 석으로 하게 되면은 한 두 배 정도는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7: 그러면은 거의 한 7,000억 이거죠.
8: 네, 네. 네.
7: 그러고 대구 산업선 조기 준공은요.
8: 아, 이것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주민들이 좀 교통이 달성군은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조금 불편해요.
7: 네.
8: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빨리 좀 개통을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만 좀 더 집행을 빠르게 해주면 공기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7: 이거는 예산 얼마 정도로 보세요?
8: 요게

0: 이거는 지금 한 1조 7천억으로 해가지고
1: 네.
0: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1: 1조 7천억이요?
0: 그러면은...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기 집행만 하면 네. 개통이 빨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1: 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공약만 해도 2조 4천억인데 대구
0: 네네.
1: 올해 예산이 처음으로 이제 1조 원 시대를 열었잖아요. 1조
0: 네네.
1: 1천억. 그런데 2조.
0: 11조. 대구도 대구, 11조.
1: 대구 달성군.
0: 아, 달성군은 예, 맞습니다.
1: 1조 1천억
0: 정도.
1: 예, 예, 예.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요 대, 후보님 공약하면 2조 4천억이란 말이에요.
0: 아, 국가로 오태 스티빌드하고 네. 대구 산업선은 이거는 기 정부 예산이 다 확정이 돼가 추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 네.
0: 추가로 이 부분에 달성군에서 뭐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케이팝 아레나 이거 부분에는 이제 군에서 예산도 좀 들어갈 텐데
1: 네.
0: 우리가 그만한 여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를 좀 더 땡기고 시비도 더 땡기고
1: 네.
0: 국비도 좀 더 땡기지만 이게 공연장이 만들어지면 우리 달성 주민들이 많은 또 혜택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래서 이거는 또 민간 펀드를 우리 주민 펀드를 좀 조성하고 또 우리 대기업 문화 관련 대기업의 또 투자를 받아내고 이렇게 한다면 군에서의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추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1: 그러면 한병도 민주당
0: 네네.
1: 원내대표가 달성에 와서
0: 네네.
1: 막 제가 원내대표로서 예산 직접 챙길게요 라고 얘기하고
0: 네네.
1: 선거유세 도와주시는 것을 봤는데 큰
0: 네네.
1: 도움이 되시겠네요.
0: 아니, 많이 되죠. 원내대표라는 분이 가볍게 그래 움직이시진 않는데
1: 네.
0: 이렇게 와서 지원을 해주시니까 뭐 더없이 고맙고요. 또 오늘은 3시에 저 안동의 정성래 대표가 오시는데
1: 네.
0: 거기에서 제가 현장 공약 지원 간담회를 또 계획해 놓았습니다. 3시에.
1: 네.
0: 그걸 통해서 우리 당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달성군을 좀 키워야 된다. 이런 데 대해서 또 지원 약속을 계획하고 있고요.
1: 네.
0: 또 우원식 의장님께서도 오늘 또 저 지원 유세를 오십니다.
1: 아.
0: 예예.
1: 뭐 인연이 있으세요? 되면은, 특별히?
0: 뭐 개별적인 인연보다는 우원식 의장님이 당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그때 특별위원장을 하셨거든요.
1: 그렇죠.
0: 저도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조정실장을 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때 이래 또 자주 뵙고 의견도 나누고 이래 했는데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큰 힘을 실어주시면 국회, 정부, 당 이렇게 해서 달성군에 대한 보다 더 좀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지 않을까 또 그렇게 제가 또 설득할 자신도 있고 그렇습니다.
1: 어우 자신감이 더 생기시겠네요. 그렇게 되면.
0: 네, 그렇습니다.
1: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또 어제 서문시장 뭐 수성 모두 대구 유세를 좀 이어가고 있잖아요.
0: 네네.
1: 보수 막판 결집 이거 두렵지
0: 네네.
1: 않습니까?
0: 뭐 두려운 거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1: 네.
0: 이분이 그때 탄핵 당하실 때도 대구에서도 뭐 한 70%까지도. 탄핵에 찬성을 하고
1: 네.
0: 뭐 그랬기 때문에 어른으로 좀 그냥 좀 이래 모시면 되는데 이분까지 끌어 이렇게 좀 자꾸 당겨내고 이래 하는 국민의힘이 얼마나 좀 자신감이 없으면 저럴까 하는 뭐 그런 사실 생각도 듭니다.
1: 네.
0: 그래서 보수 결집보다는 원래 좀 막판에 대한 보수 결집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이래 같이 좀 흐름을 뭐 맞추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그런 좀 뭐 참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1: 네. 그러면은 좀 바닥 미신 같은 게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나요? 예전에는 아스팔트
0: 네.
1: 지지층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0: 네.
1: 그런데 최근에 자신을 꼴보수라고 칭하던 프로야구 구자욱 선수의 아버지가 김부겸
0: 네.
1: 후보의 유세차를 타기도 하고 나 이름 내놓고 처음으로 누구를 지지한다 이렇게 막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0: 네네.
1: 이런 모습들이 좀 변화의 그냥 상징이다. 변화되고 있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막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 아, 예, 그렇죠. 뭐, 대구 같으면 예전 같으면은 뭐, 이거는 뭐, 사실 게임이 안 됐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데 지금은 이런 분들이 많아요. 많고 이제 현장에 나가면, 옛날에는 뭐, 이당 찍었는데, 이제는 아니다. 안 찍는다. 뭐 대놓고 그러신 분은 많고 어제 조기 축구회도 갔는데
1: 네.
0: 거기서 뭐 몇몇 분들은 대놓고 이미 찍었다. 찍어주자 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잡아주기도 해요.
1: 네.
0: 이거는 그냥 소수가 아닌 분위기잖아요. 그죠?
1: 네.
0: 뭔가 변화의 흐름이 크게 출렁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제 자신 있게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뭐 이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 대구시장 선거하고 달성구 선거는

0: 한 분이 그 이모니예요.
1: 네.
0: 근데 이분이 악수를 하면서 손이 힘들고 악수고 눈을 껌뻑껌뻑하시고 또 귀에 대고는 찍었다 찍 걱정하지 마라.
1: 오.
0: 아 이번에 안 되겠나 이러면서 뭐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저로서는 또 겪어보지 못한
1: 네.
0: 그런 일들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1: 네.
0: 많이 느낍니다. 또 이분 외에도
1: 네.
0: 아까 뭐 저기 축구에도 이야기했지만 은연중에 아저 나이도 드시고 이럴 분이 아닌데 싶은 분들이 예 대놓고 막 이번에 될기다 하면서 막 이런 응원을 해주시는 분이 사실 좀 많이 늘었습니다.
1: 이전 선거 때보다 선거 사무실 좀 북적북적 돼요?
0: 사무실이 뭐 복잡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늦게 전략공천 받아서 하다 보니까
1: 네.
0: 예 선대 본부를 뭐 꾸리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1: 오.
0: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지역에 좀이 어르신들이라고 할수 있는 동네 또 뭡니까 이거 번영회 뭐 이런 분들도 좀 찾아오시고 과거에는 뭐 저쪽에 찍었던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또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1: 네.
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네. 후보님, 대구가 사전투표율 18.6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아요. 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0: 원래 대구가 좀 낮았습니다.
1: 원래?
0: 예, 원래 낮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지난 지방선거대회에 비해서 한 3.9%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본투표에 보통 대구는 좀더 많이 투표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1: 네. 그 약간은 뭐 중앙에서는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좀 관심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그 사전투표 첫째 날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용지 노출 논란도 계속되고 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다. 선거 중립을 지켜라.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대구 달성 민심에도 좀 영향을 줄까요?
0: 뭐 대통령께서 진짜 뭐 파란 넥타이를 메고 나오시거나 이랬다면 또 모를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신경을 많이 쓰고 현장에 오셨고
1: 네.
0: 또 대통령께서도 이또 궁금하고 이런 걸잘못 참으시기 때문에 또 투표 진짜 도장이 반밖에 안 찍혀졌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가지는 어떤 장점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그런 거 외에서 단순하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그런 건데 그게 달성 민심에 영향을 준다거나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하나 꼬투리 잡아서 뭐 정폭시켜 보려고 하는데
1: 네. 네.
0: 뭐별 영향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아니, 그래도 일반 유권자가 그런 식으로 갑자기 기표하다가 투표소에서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보여주면 그거 무효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0: 근데 그
1: 대통령께서는 나는 상관없어! 막 이런 것도 좀 비판 많이 받고 있어요.
0: 상관없다기보다도 궁금하시니까 그야말로 유권자의 적극적인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1: 네.
0: 궁금하죠. 도장이 예를 들어 찍었는데 다안 찍히고 반만 찍혔으니까 저라도 그렇게 물어봤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본투표까지 이틀 남았잖아요, 후보님. 마지막까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것들을 강조하면서 우리 달성 시민들에게 다가갈지 한번 마무리 말씀 좀 해주세요.
0: 지금 뭐, 딴거 떠나서 보수고 진보고 좌파고 우파를 떠나서 먹고 사는 게 근본입니다.
1: 네.
0: 역대 우리 대구 경제 골치 책임은 국민의힘 뭐 정치인들이 사실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뭐 계속 우리 대구 경제를 살려야 한다. 절박한 이 마지막 기회, 김부겸이다. 달성군에 있어서는 좀 절호의 기회가 박형룡이다. 이렇게 호소하면서 지금 다니고요. 저는 뭐 요새 차를 타고 아파트 벽치기 하면서 제이 진정성, 대구를 사랑하는, 달성군을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 외치며 다닙니다. 목이 그래서 뭐좀 많이 가는데요. 그렇게 하면 우리 달성 군민들께서도, 저의 애정과 이 진정성을 좀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박 후보님, 오늘 선거 유세 바쁜 중에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0: 아이고, 아닙니다.
1: 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제 지방선거 후에 스튜디오에서 한번 뵐수 있으면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 당선하면 쫓아 올라가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수고하십시오.
1: 대구 달성 더불어민주당 박형룡 후보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0: 캡슐.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레기.

0: 협상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네, 유튜브에서 복딩이님, 장성철의 뉴스명당 6월에도 잘 듣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대표님, 너무 감사드려요. 복딩이님 꼭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가 이제 이진숙 후보에게도 인터뷰 요청을 해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조갑재 대표님을 모시고 지선 판세의 핵심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어디 가지 마시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엄마, 회사 같이 갈래?
4: 엄마.
5: 민준아! 유정아!
6: 필요할 때 확장 돌봄.
7: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5: 아빠, 늦게 와도 돼.
6: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8: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5: 나도 바쁘니까 끊어.
6: 주말에도 긴급 돌봄.
5: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6: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9: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관리하며 AI 혁신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0: 편리한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6월의 첫날인 오늘 한낮 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아침은 다소 선선했어도 한낮에는 서울이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올라서 기온이 가파르게 오르는데요. 오늘 제주를 제외한 그 밖의 전국은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는 빗소리를 들을 수 있겠고요. 오전 제주를 시작으로 일부 남부지방에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한편 도심에서는 여의대방로, 보라매역에서 여의교 북단 쪽으로 정체되고 있고요. 한양아파트 교차로에서 여의교 쪽으로도 차가 많습니다. 시흥대로는 말미사거리에서 시흥나들목 쪽으로 차간격 좁힙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반포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4차로에 고장차 있습니다. 안 그래도 동호대교부터는 교통량도 많고요. 그전으로도 암사대교부터 차량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분당 수서로는 성남 쪽으로 탄천 1교와 수서 사이 3차로에 고장차 있어서 여기 잘 보셔야겠고요. 반대쪽으로는 복정사거리에서 탄천 1교까지 차량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외곽 방향으로 서울 요금소 부근 2, 3차로에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있었고요. 오산에서 남사까지는 9km 구간 고스란히 정체입니다. 그리고 경산 부근, 영천 부근으로도 짧게씩 밀립니다. 서울 방향으로는 북천안 부근, 기흥에서 신가의 금토에서 반포까지 더딥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6: 오늘 폼 미쳤다.
7: 미쳤다.
8: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9: 미쳤다. 우와. 우와.
10: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1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죠. 이번 6.3 지방선거의 향방, 그리고 선거 이후 정치권에 벌어질 일들까지 다각도로 이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대표님, 예. 사전투표 하셨어요?
1: 본투표 할 겁니다.
0: 부정선거론자세요?
1: 부정선거론은 네. 이번 사전투표로 끝장났어요.
0: 왜요? 왜?
1: 아니, 사전투표율이 2.9%포인트 늘었잖아요. 네. 그것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안 믿는 사람들이 다수라는 이야기고 네.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하자는 캠페인을 이번에도 아주 미지근하게 했죠.
0: 미지근하게 했어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늘었고 아마 한 천만 명 투표했을 거예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네.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다는 국민의힘의 줄기찬 주장에 쇠기를 박았으니까 네. 이게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0: 네. 그 대표님은 부정선거론자 아니라는 게 지금 고백하신 거잖아요.
1: 부정선거론 믿는 사람이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집중돼 있다는 네. 이게 정말 한국 정치의 일종의 암덩어리가 되어버렸는데.
0: 항상 비판 많이 하셨죠.
1: 아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 전환길 이준석 그 토론이 시청률이 높다고 해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 의혹 규명 무슨 TF를 만들어야 맞아요.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0: 맞아요. 네.
1: 그런데 29, 30일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했느냐 이거죠.
0: 네. 그 역대 지선 최고의 사전 투표율이에요. 예, 예, 예. 이게 뭐 여당에 유리할까 야당에 유리할까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좀 있을까?
1: 지금까지는요. 그게 네. 양쪽에 다 유리하지 어느 한쪽에 유리하지 않는 걸로 나와가지고 특정한 의미는 좀 발견하기 힘들었던 거 아닙니까?
0: 네.
1: 과거에 보면. 다만 맞아요. 이번 지방선거가 마치 총선이나 대선급 정도로 정치적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과열 양상을 보인 게 이 투표율에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0: 네.
1: 그런데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사실은 네. 이거 지방선거를 이렇게 시끄럽게 치른 나라가 없거든요.
0: 네.
1: 제일 중요한 선거는 국민이 국회에 주권을 위임하는 총선입니다. 총선.
0: 그럼요.
1: 예. 그리고 뭐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는 총선 하나로 뭐 대통령 직접 뽑지 않으니까 끝나는 것 아닙니까?
0: 네.
1: 그런데 우리는 대선 시끄럽죠. 총선 시끄럽지. 이번 지방선거까지 이렇게 너무 과열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0: 네. 그 최종 투표율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1: 뭐 지금 통계 그대로 하면 뭐 55에서 64이 아니겠습니까?
0: 55. 예. 그러면은 여당이 유리할까요? 야당이 유리할까요?
1: 그것도 지금 모르겠어요.
0: 예.
1: 그건 다만 이번 선거에서 상당히 캐스팅 포트를 쥐고 있는 층이 있다면 그것은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 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그 비중이 저는 한 20% 30% 된다고 보는데
0: 네.
1: 이분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갈 이유는 생긴 것 같아요.
0: 어떤 이유예요?
1: 우선 뭐 공소 취소 소동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 운동이라든지
0: 네.
1: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저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너무 이 적대적으로 좀 자극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많아요.
0: 투표 동료.
1: 예, 근데 투표 동료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0: 네.
1: 투표 안 할 자유도 있습니다.
0: 그렇죠.
1: 기권할 자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스타벅스에 대한 그 이야기는 뭐 저는 실수라고 봅니다. 이 경영적의 실수인데.
0: 그럼요. 잘못했죠.
1: 아니 그런데 사람은 실수할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0: 네.
1: 실수할 자유를 허용하지 않으면 그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인간사가. 그런 것을 줄기차게 건드린 게 저는 합리적 보수층 그리고 중도층을 좀 자극한 면이 있어가지고
0: 네.
1: 이 사람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가면은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유리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이재명 대통령의 저러한 뭐 행동 그러니까 지방에 가시면은 시장도 많이 가시고 또 계속 투표 동료 행위를 또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잖아요. 전직 대통령이 좀 이런 경우가 좀 없었던 것 같은데 본인은 뭐 국무회의 때 나는 지방 가서 시장 가서 밥 먹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할 수 있는 뭐 일인 것 같다.
1: 역대 대통령이 다 겪는 것인데 그 측근들이 거의 다 예스맨으로 둘러싸여가지고 예. 견제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0: 예. 이건 하면 안 된다?
1: 그건 뭐 일종의 대통령 병입니다. 이게 대통령 되고 나면 다 이렇게 되는데 예. 근데 이분은 활동이 많아요. 활동량이 많으니까 실수도 많다고.
0: 근데 뭐 선거법이 위반된 것도 아니고 뭐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민생토론회 하러 갈 때 뭐 각 지역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후보자들을 대동시킨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1: 그런데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이 공정한 선거 그리고 대통령이란 말 그대로

0: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한다면요. 누가 뭐 정파적이라고 지적을 하겠습니까?
1: 네. 그 정청래 대표의 최근의 메시지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선거 잘못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일 난다. 막 이렇게 메시지를 내고 있더라고요.
0: 그것도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입니다.
1: 예.
0: 지방선거로 해가지고 나라의 운명이 바뀌지 않아요.
1: 네.
0: 그것은 지방행정입니다.
1: 네.
0: 그걸 과대포장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번 선거 이후에 무슨 당대표 선거를 겨냥해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과잉이죠, 과잉.
1: 과잉이에요.
0: 네.
1: 이번 지방선거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는 정청래 대표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0: 이번 선거에서 크게 날 정도로 질것 같지는 않는데요.
1: 아,
0: 그러니까
1: 민주당이요?
0: 민주당이 질것 같지는
1: 근데
0: 않는데요.
1: 위험한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구에서도 원래 유리했었는데, 부산에서도 유리했었는데, 그리고 뭐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공천을 했는데 유리했었는데 조금 민주당 후보가 고전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0: 그보다는 뭐 전북지사겠죠. 전북지사 선거에서
1: 네.
0: 김관영 씨가 이기면은 그것은 좀 타격이 있겠고요.
1: 네.
0: 예.
1: 다른 지역은 괜찮아요?
0: 다른 지역은 뭐저 아주 지역적인 거니까요.
1: 네. 어제도 뭐 대표님 조갑제 닷컴에서 뭐 유튜브에서
0: 예.
1: 말씀하신 걸 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광폭행보하고 있잖아요.
0: 예.
1: 이러한 전직 대통령도 전 처음 본것
0: 아니,
1: 같은데.
0: 요새 정치권에서 광폭이란 말안 썼으면 좋겠어요.
1: 아, 왜요?
0: 광폭이란 말이 김정일을 칭송할 때 쓰는 말입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예,
1: 몰랐습니다.
0: 김정일이 만든 말이 광폭인데.
1: 작가님, 광폭이라는 단어 쓰지 말라고
0: 예,
1: 하십니다.
0: 앞으로, 예. 그런데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이렇게 선거 운동원으로 나온 거예요.
1: 네.
0: 이거 처음입니다. 그냥 뭐 투표장에 가자든지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 하는 게
1: 그러니까요.
0: 아니라 누구를 찍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정치 사상 처음이고 하나의 관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1: 대표님, 이게 맞아요?
0: 옳지
1: 옳지
0: 않죠.
1: 않죠.
0: 우리 나름대로의 정치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또
1: 그럼요.
0: 대통령은 한때 전 국민을 대외적으로 대표했던 국가 원수 아닙니까?
1: 맞습니다.
0: 그러면 정파적 입장에 서면 안 되고 입장에 서더라도 구체적으로 누구를 찍어라 하는 것은 좀
1: 그러니까요.
0: 위험해요. 위험한데
1: 예.
0: 다만 사정은 이해는 갑니다. 장동혁 대표가 대표 노릇을 못하니까 국민의힘에서 두 사람을 불러낸 것 아닙니까?
1: 네.
0: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관여한다고 보여지니까 두 분이 나올 수 있는 소지를 만든 거예요.
1: 네.
0: 그런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말한다고 느꼈던 게 박민식 후보를 만나서 박민식 후보를 당선시켜야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1: 네. 네. 일할 기회를 줘라, 막
0: 근데
1: 이렇게.
0: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북갑에서 하정우 후보를 돕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죠? 아니,
1: 네.
0: 지금 당선 가능성을 예측한 중앙일보
1: 네.
0: 자료에 의하면은 당선 가능성이 한동훈 67%, 하정우 32%, 박민식 1%라고요. 1% 되는 사람을 당선시켜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버리면은 이게 좀 우습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정우 후보 돕는 결과가 되고 하니까 왜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죠. 그건 전직 대통령답지 않다는 겁니다.
1: 대표님 뭐 유튜브에서 국민의힘에게도 도움이 안될것 같다 이렇게 좀 평가를
0: 그건
1: 하셨던데.
0: 이렇습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금 달라요.
1: 네.
0: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함으로써 이게 내란 심판 선거 구도를 재현하는 쪽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쪽에서 당장 내란 심판해야 된다고 민주당이 치고 나올 수 있는 걸준 거고 그다음에 이분이 나온다면 두 가지 이야기를 분명하게 밝히고 해야 됩니다. 첫째,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그리고 국민의힘의 부정선거 음모론 비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를 밝히고 이야기를 해야 그게 믿겨지는 거죠.
1: 네.
0: 그러지 않고 현장에서 뛰어드니까 선거 운동원이 되어버렸어요.
1: 네.
0: 그런데 그 결과가 과연 좋을 것이냐?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1: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뭐 재평가론 막 이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것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건 탄핵 사유가 될 정도의 큰 헌법 위반은 아니었다고 보지만은 네. 그 이야기를 지금 한다고 한들 네. 그게 가능성이 있느냐는 거죠.
1: 네.
0: 물론 법리상으로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은 가능하다고 그래요.
1: 네.
0: 그런데 지금 1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1: 네. 네. 그게 맞지 않다?
0: 그런 이야기를 할수록 계속 국민의힘이 시대착오적으로 보이는 거 아닐까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격전지 결과 예측으로 좀 가볼게요. 대표님은 최종적으로 광역단체장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국민의힘이 몇 개 승리할까요?
0: 저는 뭐 12대 3대 1로 봅니다.
1: 12대 3대 1.
0: 이런 무소속.
1: 네. 3은 대구.
0: 3은 경북. 대구 경북.
1: 네.
0: 이 그다음 세 번째가 근데 경남, 경남 충남 요새 충남이 좀 비슷해지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거기도.
0: 경남 충남 서울.
1: 네.
0: 서울에서 하나 정도.
1: 예.
0: 그래서 12대 3대 12, 3, 1. 다만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한 1.5.
1: 부산하고 울산은 어렵다고 보십니까?
0: 울산, 부산은 좀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까?
1: 여론조사상요.
0: 예, 예, 예. 네. 저는 그걸 보고 뭐
1: 울산은
0: 부산, 울산, 울산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네.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긍정적 영향, 국힘의 긍정적 영향이 있는 지역이라면은
1: 네.
0: 그 지역이죠.
1: 네.
0: 그러니까 부산, 경남. 울산.
1: 네.
0: 그 결과를 보면 알 겁니다.
1: 거기 좀 어려운 데에 접전인 지역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좀 등장해서 도와주면 좀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은 있으세요?
0: 그건 단연 서울이죠.
1: 서울이에요?
0: 서울에 서울 시민들은 이명박 하면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말이 두 가지 아닙니까?
1: 청계천.
0: 하나는 청계천 그리고 네. 교통체제 개혁.
1: 버스.
0: 예, 버스. 고용자선. 그래서 네. 살기 편하게 만든 분.
1: 네.
0: 그 이미지하고 정원호 후보 이미지가 좀 반대가 돼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세훈 돕는 운동을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어제 보면 이제 부산에 박형준 후보
0: 예, 예.
1: 좀 도와주러 가셨던데 그거는 별로 효과가 없을까요?
0: 그럼 부산 지역하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직결되는 무슨 그 스토리텔링이
1: 예.
0: 잘 안 돼요.
1: 거기 가서도 이제 서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0: 그런데 그분은 이명박 대통령은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1: 네.
0: 구체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뭐 청계천 문제도 그렇고 저 2008년에 우리가 금융위기도 잘 견뎠고 하는 여러 가지 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1: 네.
0: 박근혜 전 대통령은 좀 그런 스토리가 약해요. 그런데
1: 네.
0: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효과가 좀 있다고 봅니다.
1: 네. 구체적인 지역을 여쭙기가 참 제가 그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평택 을이요.
0: 그 좀
1: 지금 조국, 김용남, 뭐 유이동, 김재현 막 이런 후보들 각축전 벌이고 있잖아요. 황교안 후보도 있고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기?
0: 그 황교안 후보가 부정선거 음모론자임에도 불구하고 꽤 지지율이 나오더라고요.
1: 네,
0: 한때 10%까지 네. 나왔어요.
1: 네.
0: 그리고 좀 나중에 줄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표가 어떻게 되느냐는 게 제 유호이동 당락 후보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1: 네.
0: 그게 끝까지 그런데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단일화를 해버리면은 그 7% 되는 게 거의 몽땅 아마 유호동 후보 쪽으로 갈 거예요.
1: 예.
0: 그런데 그게 이루어질까요?
1: 단일화요?
0: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1: 단일화요?
0: 예예. 예. 그걸 안 되면은 그게 계속 그 7%에서 한 4~5% 정도로 가지고 가면은 결국은 조국 김용남 두 분 중에 한 사람 되겠죠.
1: 조국 김용남 중엔 누가 당선된다고 예측하십니까?
0: 저는 그걸 취재를 안 했는데 네. 거기 갔다 온 사람이 재밌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선거판에서 절실하게 뛰고 있는 사람은 조국 후보더라. 아.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1: 네.
0: 절실하게 뛴다는 인상을 주더라.
1: 김영남 후보의 최근에 가해졌던 여러 가지 의혹들도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0: 글쎄요. 그건 저 현지 있는 사람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네. 서울에 앉아서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어요.
1: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주제로 삼고 평론하는 거랑 현지 분들이 네, 좀 다르게 판단할 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제일 관심 있게 보시는 지역은 어디세요?
0: 거의 대선급인.
1: 예. 또 북구감 얘기하시려고 그러죠.
0: 북구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게 이재명 대통령도 참전을 하고.
1: 그렇죠.
0: 정동혁 대표도 참전을 하고.
1: 네.
0: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전을 하고.
1: 네.
0: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새 대통령의 전투 현장이 됐어요.
1: 네.
0: 새 대통령 장동혁 뒤에는 윤석열 있다고 본다면
1: 네.
0: 새 대통령의 전투
1: 네.
0: 이게 이런 삼재 전투라는 전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1: 네.
0: 새 황제가 참전한 전투가 있어요.
1: 네.
0: 그게 1805년 오스트리아 아우스트리치에서 있었던 그 유명한 전투에 나폴레옹, 러시아의 알렉산더 1세,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1세가 참전해가지고 러시아는 오스트리아는 연합군이었는데 여기서 나폴레옹이 희대의 전략을 부사해가지고 이겨요.
1: 뭡니까?
0: 이깁니다.
1: 네.
0: 그래서 중앙 돌파 양단 전략을 통해서 이겨가지고 그 뒤에 유럽 역사가 바뀌어버려요.
1: 네.
0: 천년 동안 유럽 역사를 지배하던 신성 로마 제국이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국민국가 시대가 열려요.
1: 네.
0: 저는 여기에 비교하면 3대통령의 전투,
1: 네.
0: 전투장.
1: 네.
0: 그래서 과거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참전해가지고 이거 미래 대통령을 만드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1: 듭니다. 네. 왜 이렇게 한동훈 대표 좋아하세요?
0: 그 사람 실력 때문이죠. 아니 요새 저 선거 운동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1: 네.
0: 이렇게 재미있는 정치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네. 네.
0: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재미를 좋아하니까 재미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1: 네.
0: 저는 재미있는 걸 정치를 만들었다. 유쾌하고 그다음에 통쾌하기도 하고
1: 네.
0: 뭐. 찡하기도 하고
1: 네.
0: 그런 드라마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거 한동훈 드라마입니다.
1: 네.
0: 그건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뭐 제일 과학적으로 분석한 누구더라? 진중권.
1: 네.
0: 진중권 씨 표현대로라면 아주 일찍에 없었던 선거의 전형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1: 네.
0: 뭐 그래서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지선 후의 상황도 좀 살펴볼게요. 대표님. 정청래 대표나 장동혁 대표는 어떨까요? 정청래 대표는 8월 달 전당대회 때 연임이 가능할까요?
0: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1: 어려워요? 왜요? 왜요?
0: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저는 관여할 거로 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은 정청래 대표에게 있지 않다.
0: 그렇습니다.
1: 누구에게 있습니까?
0: 뭐 현재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관련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1: 그 최근에 한 진보 진영의 유튜브가 김어준 씨랑 이렇게 정청래 대표를 좀 비판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좋아요 막 이렇게 김민석 후보가 눌렀다가 또 삐딱 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지방선거 후에 국무총리 사퇴하고 8월달 전당대회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해도 틀리지 않겠죠?
0: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네, 그러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세요?
0: 있다고 봅니다.
1: 그건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도움과 후원과 개입 때문이다.
0: 예.
1: 그러니까 그건 옳지 않잖아요. 대통령이 집권 여당 당대표 선출에
0: 뭐
1: 관여하는
0: 실정법에 안 걸리는 방법이 뭐 있지 않겠습니까?
1: 네. 네.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조국 대표 살아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살아 돌아왔어요. 이 두 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뭐 한동훈 후보가 당선된다면은 보수 재건의 기수가 되는 거는 확실하고
1: 국민의힘을 접수한다.
0: 네. 그건 뭐 서서히 할 거고 당장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1: 네.
0: 그리고 끈질기게 따라다니던 배신자론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이 투표를 해버렸으니까 뭐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1: 그렇죠.
0: 조국 후보가 만약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1: 네.
0: 그게 민주당에 묻혀가지고
1: 네.
0: 그죠 노선이나 이런 데 별 차이가 없잖아요.

0: 그래서 큰 임팩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1: 정치적으로만 영향력이 더 커진다거나,
0: 커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1: 예.
0: 예.
1: 그러면 2030년, 어쨌든 2028년 총선이 있긴 하지만, 2030년 대선 후보로 가는 길에는, 어쨌든 이 배지라는 것이 중요한 날개를 달아준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0: 근데 의외로 조국 후보가 여야를 넘나들고 좌우를 넘나드는 대중적 인기,
1: 네.
0: 대중적 인기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진영,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는 괜찮은데 그 진보 진영을 넘어선 외연 확장이 특히 중도로 가능할까?
1: 네.
0: 근데 그것은 그동안에 저 여러 활동이라든지 이번 선거 운동을 통해서도 보여준 것 아닙니까?
1: 네.
0: 예.
1: 한번 당선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대표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표님 마음속에 이 사람은 당선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좀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0: 저는 오세훈 시장이에요. 제가 부산 출신이지만 출생은 부산이 아니지만 하여튼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뭐 부산 출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서울 시민이라고 그래요. 자랑스럽게. 서울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서울이 정말 자랑스럽고 편하고요. 그한 10년 동안 오세훈 시장이 그래도 무리 없이 관리를 해온 점을 그걸 인정하려고 합니다. 또 전 그분이 좀 착한 사람이더라고.
1: 능력도 있다라고 보세요?
0: 능력 있죠. 물론 정치적 실수도 했고 옛날에 뭡니까 그 무상급식으로 자기 직을
1: 준거사태.
0: 걸어가지고 그 주민투표 해가지고 실패한 그런 잘못도 있죠. 그러나 그걸 잘 극복한 분, 하여튼 착한 사람 그리고 세계적 도시를 대표할 만한 얼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1: 경쟁력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뭐
0: 예,
1: 선거는 알수
0: 알
1: 없으니까,
0: 수 없으니까.
1: 예, 대표님 바람대로 또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님 선거 전에 이렇게 중요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대표님과의 인터뷰는 항상 즐겁고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0: 끝나고 나서 또 만나야죠.
1: 예, 그럼 끝나고 나서 또 평가할 때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4: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 싶은.
5: 저축은행.
6: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7: 기대세요.
8: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 싶은. 저축은행.
9: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0: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3: 피가 와.

0: 빈틈 없이 맞추다.
1: 카메트는 카마르.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 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네, 방금 전 조갑재 대표님의 발언은 그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연구팀이 중앙 썬데이 의뢰로 2026년 3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중앙조사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재보선 여론조사를 추론 방법으로 분석해서 한동훈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자세한 것은 중앙조사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월요일 4부는요 명당 혁신위로 함께하죠. 이틀 앞으로 다가온 본투표를 여야는 그야말로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전국을 돌고 있는데요. 격전지에서 여야 후보들의 말싸움도 연일 더 격해지고 있고 방송에 출연하는 패널들의 입씨름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분들의 입씨름도 한번 많이 듣고 투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2: 예, 김민하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2: 일어나기 안 힘들었어요?
6: 힘들었죠.
2: 몇 시에 잤어요?
6: 저는 어제 좀 늦게 자서 네. 눈 뜨자마자 지금 여기에
2: 그렇죠.
6: 세수하고 양치만 하고 바로 왔습니다.
2: 6시에 잔 거 아니에요?
6: 6시에요? 네. 아, 6시에? 6시에 자는. 근데 입씨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네. 왔습니다.
2: 잘했습니다. 우리 김경률 전 예. 국민의힘 비대위원님 어서 오세요.
7: 네, 반갑습니다.
2: 아유, 나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7: 아, 예. 잘 말씀 예, 주시면.
2: 네. 네, 재밌게 말씀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까 3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라고 얘기했는데 3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의 여론조사를 말씀드린 거다라고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격전지 한번 가볼게요. 최고 격전지 부산 북구갑 최종 사전투표율이 25.57%로 14개 선거구 전체 투표율보다 1.45% 웃돌았습니다. 그만큼 열기가 뜨겁다라는 건데 신인규 변호사님하고 김경률 변호사님은 무슨 회계사님이죠?
7: 네.
2: 무슨 얘기할지는 알겠고 김민아 평론가님 얘기부터 들어봐야 되겠다. 판세 전망 좀 해주세요. 북구가의
6: 판세 전망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2: 네.
6: 한치 앞을
2: 그 어려운 거 해내실 수 있잖아요.
6: 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 그 누가 유리해 보여요?
6: 일단 지금 상승세를 탄 것은 네. 한동훈 후보인 것 같다. 지금 네. 여론조사상의 어떤 여러 가지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 아까 아마도 앞서 말씀하신 게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중앙일보 보도나 이런 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보도를 봐도 그렇고 여러 여론조사상에 이 여론조사에서 시작할 때는 이제 좀 지지율이 낮았던 한동훈 후보가 어느 정도 여론조사가 쭉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네. 보이는데 네. 이제 그러면은 어떤 구도를 이제 봐야 되냐면 민주당 지지층은 어쨌든 하정우 후보로 상당 부분 이제 쏠리는 구도로

0: 갈 것이고 그런데 그걸로 이제 충분할 것이냐의 문제. 왜냐하면 원래 전재수 후보가 여기서 당선될 때 국회의원 당선될 때는 민주당 지지 층만 갖고 당선되지 않았을 거거든요. 플러스 알파가 되는 이제
1: 그렇죠.
0: 소위 말하는 중도 보수에 가까운 이제 중도층을 좀 땡겨와서 이제 당선됐을 건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여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 40% 조금 넘은 것이고 나머지 60%가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 가져갔던 지지율인 거잖아요.
1: 네.
0: 그럼 이 중에 이제 일부를 가져와야지 된다는 것인데 그 지지율을 이제 얼마나 나눠 가질 것이냐 여기 달린 것이고. 근데
1: 그거
0: 어차피
1: 어떻게 될것 같냐고요. 그래서.
0: 상승세는 그래서 한동훈 후보고 근데 박민식 후보가 또 여기서 얼마나 이제 우측에서 빼가느냐 이것도 관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1: 그러니까 어떻게 될것 같냐고요.
0: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여기 와서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 네.
0: 한치를 앞을 볼수 없는 그러한 승부인 것이 이런 상황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1: 신인규 변호사님,
2: 네.
1: 계속 처음부터 얼마 전까지도 계속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긴 좀 어렵다라는 입장이시잖아요. 지금도 변함이 없으세요?
2: 저는 뭐제 입장은 그대로고요.
1: 네.
2: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한동훈 후보가 사실 뭐 2강 1중이냐 아니면 1강 2중이냐로 분류를 했을 때 사실 1강 2중에 있던 후보 중에서 사실 2강 1중을 만든 그러니까 나름의 상승세는 인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당선 가능성이라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 투표함을 다 열었을 때한 표라도 더 많이 가져가는 쪽에서 당선자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사실 부산 북 구의 특성상 사실상 삼자구도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에는 구조적으로 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하정우 후보가 정치 신인이고 또 들어와서 어떤 정치적인 역량을 뭐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고 또 기대만큼 잘 못한다라는 평가도 공존하고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삼자구도에서는 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조직력을 무시하기 어렵거든요. 거기다가 이 부산시장 선거 결과와도 이게 연동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부산 북구갑은 전재수 후보가 부산시장 후보가 3선을 지낸 지역이기도 하고 그 지역의 기반을 또 갖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저는 하정우 후보가 전 당선이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도 가장 높다라고
1: 네.
2: 저는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전투표는 끝이 났고
1: 네.
2: 마지막 이제 본투표 하나만 남겨놓고는 있어서 변수는 존재하지만 전 여전히 구도는 흔들리지 않는다. 저 그렇게
1: 네.
2: 봅니다.
1: 이 얘기를 상당히 맛듣지 않게 얘기 듣고 계신 김경률 비대위원님
3: 아,
1: 어떠세요?
3: 그런데 우선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려볼까요?
1: 네.
3: 오늘 당장 투표가 있고 그것을 열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1: 네.
3: 이건 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로 추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그럼요.
3: 그런데 모든 결과들이 제가 알기로 지금 오차범위 내의 접전. 그러함에도 이제 한동훈 후보가 근소하게 앞선다 하는데, 혹시라도 제가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 당연히 아니지만 이걸 이렇게도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나. 하나하나를 본다라면 오차범위 내이되 지금 다섯 여섯 개의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의 한동훈 후보 우위라고 한다라면 이것들이 서로 상쇄되어지면서 어떤 하나의 뚜렷한 결과를 비춰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한동훈 후보가 분명히 앞서가고 있다. 오늘 있었던 여론의 추이를 투표 결과로 추론해 본다라면 한동훈 후보가 유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면에 저는 이제 김민하 평론가께서 과거 22대 총선 그리고 직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결과에 비추어 봤을 때 오히려 좀 한동훈 후보가 유리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있는 여론조사들 보면은 부산시 그리고 부산 내 기초자치단체를 보면은 뭐 이걸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는 분명히 민주당이 앞서더라고요. 의미 있게 모두 다
1: 네,
3: 앞서더라고요.
1: 여론조사
3: 예.
1: 결과에서는
3: 그렇게 본다라면 오히려 이건 한동훈 후보가 결코 이제 방심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라고 하죠? 이렇게
1: 줄투표.
3: 줄투표를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본다라면 이런 이제 불리함이 실제로 투표장에서 쭉 끊어나가다가 무소속 6번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본다라면 저는 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한동훈 후보가 분명히 앞서 있대. 조금은 뭐 방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다.
0: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그 조건이 한동훈 후보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나눠 가질 것인데 그 중도 보수에 해당하는 그 표를. 근데 이제 전재수 후보가 갖고 왔던 후보 이 표심인 건데 그게 하정우 후보가 그걸 얼마나 흡수하느냐 그게 이제 달렸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이제 전재수 후보가 사전 투표할 때도 같이 한 거잖아요. 이제 그 전재수 후보하고 하정우 후보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유세 현장에도 전 연재수 후보가 이제 한번 같이 나타나고 뭐 이런 현상들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한동훈 후보가 얼마나 방어하느냐 여기 달렸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1: 신 변호사님,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하는 모습을 박민

0: 후보가 보였잖아요. 본인 득표에 도움이 될까요?
1: 근데 저는 뭐 전국 판세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데 부산 북구갑의 유권자층을 고려할 때 고령층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일부 저는 영향은 있을 수 있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별로 이렇게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치트키를 갖다가 쓴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지금 상승세인 추세는 여기서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사실이기는 한데 결국 선거 승리로 이어지기까지는 조금 더 넘어야 될 관문들이 많다라는
0: 뭐예요?
1: 것이고
0: 예를 들면
1: 아니 그 저는 아까 여론조사도 말씀하시니까 좀 말씀드리면
0: 네.
1: 여론조사가 사실 지금 뭐 워낙 조사 기관들도 우후죽순처럼 많고 뭐 어떤 지역에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날 조사를 해도 상반되는 여론조사가 다수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요? 각자 어떤 조사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다르기도 하고 또 최근에 뭐 명태균 이슈도 있곤 했습니다만 여론조사를 먼저 내서 그걸 가지고 밴드웨건 효과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방법론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건데 저는 그래서 여론조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은 나름의 추세를 보는 용도로만 이걸 사용해야지 여론조사가 잘 나오니까 무조건 결과도 잘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공식은 좀 지금의 상황에서는 좀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평택을로 가볼게요. 김경률 비대위원님.
2: 네.
0: 평택을 이 선거판세 어떻게 보세요?
2: 정말 여기는 오리무중이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0: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2: 다만 최근의 모습들, 어제 그제 그그제 이런 뭐랄까요? 이 특히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의 모습, 그리고 조국 신당의 조국 대표, 그리고 이제 이 둘러싼 당뇨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민주당이 좀 앞서가고
0: 아,
2: 있구나.
0: 그래요?
2: 저는 뭐랄까요? 이제 뭐 질문, 사전 질문지에도 잠깐 나오고 있지만은 정청래 대표가 여길 피해 갔단 말입니다.
0: 본부장 단위에
2: 예.
0: 안
2: 그리고
0: 갔죠.
2: 조금은 조국혁 신당 입장에선 저로선 불필요한 언급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랄까요? 약간은 유권자들, 뭐 국민들 입장에선 생뚱맞은 입장들 모였었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민주당이 어떤 스탠스를 잃어가고 있다. 그런 걸 보면서 아, 지금 조국 후보가 조금 밀리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그 조국혁 신당, 민주당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선거 판세를 좀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지 않나.
0: 유희동 황교안 단일화되면 여기도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좀 뭐랄까요? 씬스틸러로서 황교안 후보 전 정말 웃겼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황교안 후보가 한 사나흘 전이죠. 그런 걸 올렸지 않습니까? 지금 사전투표 조금 자제해달라. 뭔가가
0: 본투표에다가
2: 있다. 조금은 뭐 어떻게 보면 기대해달라. 이런
0: 단일화
2: 거였고 많은 평론가들 많은 언론들이 모였으니 이 사람이 단일화에 좀 뜻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심지어 뭐 이런 반응들도 봤어요. 황교안이 조금은 그래도 뭐 이런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정신을 오나? 뭐 이런 반응들도 있었는데 어제 페이스북 보니까 아, 이 사람 그다 그만큼이었구나.
0: 그럼요. 모탄도 만나고
2: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그거였잖아. 내 뜻대로 됐다. 투표율 지금 현저히 낮아졌다. 결국 그거잖아요. 부정선거론에 뭐랄까요?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평택을에는 많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좀 그런 걸 보면서 그 황교안 후보와 유희동 후보 간의 어떤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조금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0: 떨어졌다.
2: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라면 한번 승부의 변수는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단일화 논의에서 항상 따라오는 게뭐 황교안 후보로 치자면 황교안의 후보표가 유이동으로 가야 할 때 저는 황교안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된다면 그표중 상당수는 유이동 후보로 갈것 같거든요. 이거 말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유이동 후보의 장점 중에 하나가 어떻게 내외로부터 어떤 강한 비토 세력이 없느니만큼
0: 없어요.
2: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저는 단일화 가능성이 조금
0: 정의하게
2: 많이 떨어진 입장에서
0: 낮아졌다.
2: 본다면 조금은.
0: 심윤호님,
1: 네.
0: 조국, 김용남 이두분 중에서 민주 진영, 진보 진영의 주도권을 누가 지금 갖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1: 근데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좀 희한한 모습이 나오는 게 정청래 당 대표가 김용남 후보를 전략공천했거든요.
0: 맞아요.
1: 그리고 후원회장까지 해줬는데
0: 맞아요.
1: 왜 그 선대본 회의할 때는 왜 안 오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네. 지원 유세에도 한 번 정도는 올 법도 한데 아직까지는 그렇죠. 적극적으로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지 않아서 그동안에 정청래 대표가 뭐 조국 혁신당의 합당도 뜬금없이 제안한다라든지 마치 민주당의 대표지만 조국 혁신당을 우회 지원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늘 받아왔는데 이렇게 되면 그 의심

0: 좀 확신으로 굳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민주당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당대표의 처신이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는 기호 3번 들고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조국혁신당의 장점과 조국혁신당의 어떤 혁신의 모습을 내세워서 표를 더 많이 가져가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정말 전 이건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방법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민주당 후보를 못 찍게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더 민주당스럽다라는 거를 지금 주장하는 이건 상당히 좀 정당 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면서 해괴한 주장을 지금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조국 후보가 뭐라 그러냐면 민주당에서 김용남 후보 지원 사격하는 여당 지도부에 대해서 대의를 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지금 모든 비례대표 의원들이 읍면동까지 배치가 돼서 지금 당력을 다 쏟고 있는데 그럼 그거는 뭐 대의를 취하는 게 되는 겁니까? 이 말이라는 게 앞뒤가 맞아야 되고 논리적으로 설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조국 후보가 하고 있는 이 캠페인 자체는 정당 정치의 근간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국민을 저는 현혹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가지고는 국민들을 속일 수는 있으나 전 국민들께서는 절대 속진 않으신다. 그래서 저는 평택에서는 뭐 유희동 후보는 단일화 하더라도 저는 별로 변수가 안 된다고 보고 결국 김용남 후보냐 조국 후보냐 요 대결이 이제 아마 남은 것인데 전 아마 평택 시민들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하지 않으실까 전 그렇게 봅니다.
1: 김민환 평론가님 그 진보 진영에 계속 계시잖아요. 그쪽 입장이시고 성향도 그쪽이시고
2: 평론가입니다.
1: 아니 그러니까 평론가이신데 진보 진보 성향을 갖고 계시잖아요.
2: 개인의 성향을 묻는다면 극단적인 진보입니다.
1: 아 그래요? 좌파예요?
2: 좌파
1: 빨갱이에요? 어? 극단적인 진 빨갱이 아니에요?
2: 아니 빨갱이라니요? 이게 그런 말씀하시면 뭐 제가 뭐 네. 진행자가
1: 그 진보 진영 쪽 입장을 계속 견제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김용남 후보에게 가해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잖아요. 뭐 최근에는 이제 대부업 가차명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2: 받아들일 수 있느냐? 네. 아니 근데 저는 이 지금 제기된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녹취나 이런 수준에서는 나왔는데 가령 김용남 후보가 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거나 이렇다면 훨씬 더 뭐 언론의 취재나 이런 것들이 더 이루어져서 좀 많은 것들이 더 추가로 나왔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것들만 갖고 딱 가져왔을 때 이게 어떤 위법의 이제 내용이 있는 것이냐 그다음에 또 어떤 부분을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이냐를 묻는다고 하면은 네. 그거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대부업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이 대부업체가 실제로 무슨 사채업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냐 네. 지금 뭐 설명하는 걸 보면은 꼭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김용남 후보가 설명하는 내용들도 있는 거여서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층도 그렇고 김용남 후보에 대한 어떤 뭐 이 지지나 이런 것들을 거두지 않는 그런 수준은 된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조국혁신당에서 이 얘기를 언론이 굉장히 뭐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김용남 후보가 사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 김용남 후보의 공천을 이제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적이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매일 아침 이 신문을 여러 개를 이제 봐야 되는 입장인데 평론가로서 평론을 해야 되니까 언론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사실 이 네. 문제를.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들도 취재를 많이 할 텐데 왜냐하면 취재를 진행을 해본 바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 어떤 법적인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냐 그다음에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를 파악을 해보려고 해도 이제 그거에 딱 뭔가 이게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기자들 차원에서 이제 못 찾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 언론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이제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 그런 논리도 사실 이 효력을 크게 갖지는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 팽팽한 승부라는 이 구도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1: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을 때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잖아요.
2: 그렇죠.
1: 그렇죠. 5월 31일 날 뉴스토마토에서 단독 보도한 것이 있는데 그 대부업을 중단하겠다, 폐업하려고 하고 했었다라고 계속 해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차명 대부업체라고 의혹을 받는 그 업체의 근저당 설정은 계속됐다.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2023년부터 25년까지 계속 영업했고 수억 원대의 신규 근저당을 다 설정을 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중단이나 폐업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해명은 사실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좀 공직자로서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에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런 비판을 뭐 조국혁신당 측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김영남 후보도 또 방어할 수도 있겠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뭐 봐야 되겠지만.

0: 뉴스 명장이 불러야죠. 네. 한모 씨를 불러가지고
1: 사라졌어요. 숨어버렸어요.
0: 아, 찾아보셨어요? 장성철 평론가.
1: 아니, 숨었어요. 그러니까
0: 그러니까 여기서 공개적으로 한번 불러보시죠.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0: 여기 나와주십시오라고.
1: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가 이걸 말끔하게 해명하려고 하면 그분 연락처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어디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후원에 뭐 사무국장도 했고 뭐 JTBC 이거 뭐 순서 뽑는 예. 것도 나갔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야 네가 나와가지고 뉴스 명단에 출연해가지고 해명해줘 그럼 모든 게 클리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0: 아, 여기서 김영남 후보 측에 요청을 했는데 전화번호를 안 줬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1: 그건 아니고
0: 아 그건 아니다. 네. 아 이걸 왜냐하면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또 방심이가 아니죠. 이런
1: 그건 아니고 그렇게 김영남 후보 측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
0: 아니 근데 그게 요청을 해달라.
2: 그 정확하게 말하면 차명이 아니라 이제 본인이 인수를 해서 이제 사업을 정리했다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실명을 걸고 한 거고 그게 무슨 공직에 있을 때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공직에 없을 때 뭐 그 사정은 이제 본인이 더 해명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다양한 이유로 뭐 인수를 해서 정리를 하려고 했다고 하는 걸 믿는다면 뭐 그런 일을 하는 게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정법 위반에
1: 믿는다면
2: 소지가 없어요.
1: 믿는다면 이런 전제 조건이잖아요.
2: 아니
1: 김용남
2: 그러니까
1: 후보의 말을 다 믿어야 된다는
2: 아니 거죠. 다 믿는다는 게 아니라 해명의 근거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건데 그랬을 때 그게 정리되는 과정에서 어떤 무슨 지금 뭐 등기부를 떼어보니까 어디서 뭐 대부에 뭐가 있었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서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유권자들이. 근데
3: 알았어요.
2: 이걸 가지고 어떤 의혹을 갑자기 사실로 단정을 하고 거기에 살이 붙어요. 그래놓고서 한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뭐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좀 올바르지 않다. 조국혁신당의 주장을 저는 비판을 네. 하는 것이고 의혹이 있으면 그 의혹에 대해서도 정정당당하게 제기하고 또 의혹을 받는 후보는 해명을 해서 네. 그걸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여기선 어떤 거를 기정사실로 단정을 하고 접근하는 것은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
1: 김경률 비대위원님 짧게 뭐 반박이나
4: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분 말씀이 조금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입장이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위법이냐 아니냐 차명이냐 아니냐 따진다라면 위법의 소지가 작고 그리고 차명의 소지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법적 차명의 소지는 제가 봐서는 없어 보인다.
1: 네.
4: 다만 이런 식의 한번 좀 비유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변호사들은 뭐 살인자도 변호하고 뭐도 변호하고 뭐도 변호하고
2: 네.
4: 하지만
2: 네.
4: 본인이 살인자이고 본인이 뭐 룸사롱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2: 네.
4: 저는 그래서 과연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로 드러난 것으로 봤을 때 저는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맞다.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가 직접 지분을 소유하고 엄밀히 이제 간접적으로 소유한 거죠. 한 단계 이제 이렇게 쿠션을 쳤으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대부업을 운영한 것은 맞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직 후보가 그리고 공직자가 그리고 뭐 그때 당시 공직자가 아니었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김용남 후보께서는 과거 국회의원 생활도 하시고 계속 이제 뭐랄까요 넓은 바운더리에 공직자였지 않습니까?
1: 그렇죠?
4: 그렇게 본다면 저는 조금은 뭐랄까요? 그 선량으로서의 자질은 조금 부적합하다.
1: 그러니까 법적인 것보다는 뭐 정치적, 뭐 도덕적, 윤리적 뭐 이런 비판 고지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4: 그러니까 한번 기왕에 조금만 더 하나 더 비유를 해본다면 우리가 저기 스타벅스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제가 봤을 때는 법적 어떤 뭐랄까요 위반의 소지는 작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 이제 스타벅스 여러 가지 것들은 분명히 비난받아 마땅하고 또 뭐 시민들의 불매운동 이것도 뭐 저는 동의하거든요.
1: 네.
4: 그렇게 본다라면 좀 비슷한 잣대로 본다라면 평판에 관해서 본다라면 이건 조금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2: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사례 못되면 평판의 면에 있을 때는 김경률 비대위원장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김용남 후보 쪽 얘기를 또 들어보면 본인이 어떤 대부업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다는 게 아니라 실명으로 한 건 맞는데 동생이 했던 그 법인에서 이게 딸려 들어오면서 이제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해명이
1: 네,
2: 또 있었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뭐가 진실인지는 우측으로 가려가는
1: 알죠.
2: 과정이 인데 이걸 동등하게 알려놓고 국민들께서 그 전후의 사정까지 다 보시면서 판단을 한다면
1: 네.
2: 그게 저는 선거에서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거 아니냐.
1: 알겠습니다.
4: 그럼 딱 하나만. 딱 하나.
2: 그만해요.
4: 실제 아니 하나만.
1: 네, 알았어.
4: 실제로 보면 2025년도에 네. 자금의 유입이 상당히 많아요.
1: 네.
4: 저기 그
1: 그러니까 중단이나
4: 중간에 안 하다가
1: 네.
4: 2025년 중반부터 돈의 네. 유입이 상당히 두 자릿수억 단위로 쭉 들어옵니다. 그럼 그 돈 가지고 뭐 했겠어요?
1: 아니,
4: 여기까지만.
1: 네. 네.
0: 뭐 두 분이 한 마디씩 하셨으니까 저도 짧게 하자면
1: 네.
0: 그러니까 대부업이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 대부업의 성격이 뭐냐도 아마 국민들의 판단은 좌우될 것 같아요. 스타벅스 말씀하셨지만 정영준 회장이 그렇게 대놓고 SNS에다가 막 그런 여러 가지 글을 쓰지 않았더라면 국민들도 아 정말 스타벅스에서 이런 일이 뭐냐 한번

0: 좀 다시 생각해 보자 이런 여론이 좀 먹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영준 회장이 뭐 이상한 얘기를 많이 써놨기 때문에 이제 더 지금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김영남 후보가 실제로 지금 사람들이 막 사채업자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즉자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아 이게 고리에 어떤 이익을 받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막 돈꿔준 다음에 이거를 추심을 하려고 막 사람을 보내고 이런 거를 했다. 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게 대법으로 분류가 되긴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이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뭐 금융적인 뭔가를 한 것이냐 예를 들면은 소위 말하는 배드뱅크라고 주장을 하는 배드뱅크는 아니죠.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러한 어떤 기업 간에 무슨 뭐 이러한 역할들을 한 것이냐 뭐 그런 거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또 그건 별개의 문제 아닌가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아마 국민들은 생각할 거다라고 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아이템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제가 앞서 김민하 평론가와 대담 중에 빨갱이에요 라는 발언은 정제되지 못한 단어로 정정하도록 하겠고요. 방송 언어 사용에 신중을 기하겠다. 김민하 평론가님 기분 나쁘셨어요?
0: 아니 제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혹시 장성철 평론가님 그 명성에 누가 될까 이제 제가 당황을 제가
1: 알겠습니다.
0: 네. 아, 당대표시구나.
1: 죄송합니다. 자, 그 신규 변호사님.
2: 네.
1: 이재명 대통령 사전투표 투표지 노출 논란 이거는 해프닝이에요. 의도적인 거라고 봐요. 어떻게 봐요?
2: 아니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지금 고발까지 뭐 한다 그러고 엄청 그 공세를 야당에서 펼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단순한 해프닝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실정법 위반의 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직선거법상의 비밀투표라고 해서 이제 비밀투표를 보장하는 조항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밀침해라는 이제 다른 처벌 조항이 있는데 이건 보통 뭐냐면 네. 안에서 의도를 가지고 내가 누구 찍었다 이런 거를 사진 촬영을 해서 올리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처벌이 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아니 대통령께서 인주를 찍다가 이게 잘 안 찍혀가지고 나와서 한번 관계자한테 문의를 하고 다시 들어가서 투표를 하고 나온 이런 하나의 어떻게 보면 선거의 사물을 운용하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건데 다만 이게 이제 카메라가 많이 몰려 있고 그래. 이제 노출이 많이 된 것이죠.
1: 촬영하면 안 된다.
2: 아니 그러니까 그건 본인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걸 뭐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다는 건 너무 오바를 하는 것이고
1: 아니 본인이든 다른 사람이든 다른 사람 투표지도 이렇게 촬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2: 아니 그 시킨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뭐 찍으세요라고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1: 아니, 시킨 거 자체가 아니라 촬영이라는 게 누가 시켰다라기보다 어쨌든 거긴 카메라 기자들 TV 카메라 뭐 사진 기자들 다 있었잖아요. 찍혔을 수도 있잖아요.
2: 아니 그러니까 찍혔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설명드린 사안들은 본인이 스스로 투표용지를 찍어서 외부에 나와서 SNS에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보통 이제 벌금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예 사안이 지금 다른 부분을 앵커님께서 물어보시는 거라서 사안을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인 것이고 아니 단순히 나와가지고 문의를 하고 다시 들어가서 투표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저는 뭐 법 운운하면서 문제 삼는 거는 너무 좀 지나친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두 분 말씀은 네. 못 듣겠는데 죄송해요. 어떡해요? 다음에 줄게요.
0: 네, 너무 과도하게 논란이 됐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다만 대통령도 좀 안 했으면 좋을 만한 논란을 좀 일으킨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1: 그렇죠. 네. 김경률 회계사님도 한마디만 하세요.
3: 그러니까 저는 해프닝이다.
1: 해프닝.
3: 그런데 이 해프닝을 키운 건 대통령과 민주당이다.
1: 알겠습니다.
3: 이 정도로만.
1: 네. 여기까지 혁신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신인규 변호사님, 김경률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3: 즐거웠습니다.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2: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3: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New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지치기 쉬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아침에는 비교적 선선해서 서울은 18도에서 시작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가 30도까지 오르고요. 대구는 32도까지 오릅니다. 오늘 하루도 수분 섭취 틈틈이 해주셔야겠습니다. 제주에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밤부터는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 곳곳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에서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사이 1차로 상에 사고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1차로 잘 살펴서 통과하셔야겠고요. 그리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는 동작대교와 한강대교 사이 5차로 쪽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한강대교 다리 건너는데도 좀 밀리고 있는데요. 한강대교 다리 위에서 현재 북단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국회대로 따라 서울 쪽으로 가는 길 신월 나들목에서 목동교까지 정체고요. 경인로는 부천 방향으로 서울교에서 물레동 사거리까지 차간격 좁힙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는 종암과 하월곡 사이 2차로에 고장차가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군자교 부근 3차로에 녹지 작업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5: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쌩입니다. 슬라슬라쌩. 비트 주세요.
6: I love YTN Radio and 슬라쌩,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5: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세계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7: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충청과 영남권을 돌며 막판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오전 충남 천안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충북 괴산에서 이차영 군수 후보를 지원합니다. 오후에는 경북 안동과 울산으로 이동해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와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선대위 회의에 참석한 뒤 보은과 옥천, 충주, 청주 등 충북 주요 지역을 돌며 민주당 후보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제주와 울산에서 지원 유세를 폅니다. 장 대표는 오늘 문성유 제주지사 후보와 함께 제주시와 서귀포시 전통시장에서 한 표를 호소하고 오후엔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합니다.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는 대구 달성군을 찾아 이진수 국회의원 후보 유세에 힘을 싣고 이후 경기 지역을 순회합니다. 어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은 성동구 서울숲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는데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는 이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국세청에 접수된 부동산 탈세 신고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